0: 7층 건물의 경비실에 매몰돼 있었습니다. 이후 칠레, 미국, 포르투갈, 멕시코 등 여러 국가에서 온 대원들이 투입돼 수일간의 구조 작업 끝에 에르난 씨는 잔해를 뚫고 나왔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인 장용기의 부친이 핵심 증거인 성인용품을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담당 수사관들을 상대로 초동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 보존 조치가 적절했는지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씨 부친의 개인 비위 행위에 대해 각각 감찰을 진행합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 50대 A 경감이 아들의 원룸에서 훼손된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미 연방 하원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언론 질의에 어떤 잣대를 적용해도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콕 집어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공개된 35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거의 그대로 실어 편파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설명한 입장과 사실관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즉각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고환율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로 감소하던 외환 보유액이 지난달에 3억 7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5월 말보다 3억 7천만 달러 늘어난 4,273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은은 국민연금과 외환스왑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증가 등으로 외환 보유액이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고용이 기대에 못 미치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후퇴해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을 촉발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40원에 마감했습니다.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14.9원 급락한 1,540원에 마감했습니다. 1,547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6월 고용 보고서에 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5만 7천 명 증가했지만 시장 전망치인 11만 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인공지능 AI 관련 반도체 업종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이틀 연속 이어진 가운데 업종 간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594.83포인트, 1.14% 오른 52,900.07의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01포인트 오른 7,483.24의 보합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07.36포인트, 0.8% 내린 25,832.67의 거래를 마쳤는데 AI 관련 반도체 칩 업종은 전날에 이어 이 거래일째 하락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미국의 6월 고용부진으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대가 급격히 꺾이면서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하락하고 금은값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일제히 뛰었습니다. 단기 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0.02%포인트 이상 하락한 4.137%를 기록했고 달러 인덱스는 0.53% 내린 100.87로 고용지표 발표 직후 100.65까지 급락한 뒤 반등했습니다. 달러 약세와 금리 인상 기대 후퇴에 현물 금값은 2.2% 오른 온스당 4,117.63달러, 은값은 7개월 저점에서 61달러 선을 돌파하며 장중 3.8% 뛰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동부 시간 저녁 6시 반 기준 61,456달러로 전일보다 2.49% 올랐습니다. 노사가 요구하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아직 1,290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지난해보다 13.4% 오른 11,700원을, 경영계는 0.9% 인상한 11,410원을 네 번째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로 예년보다 높아 습도가 높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나 밤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고 주말에는 정체전선이 내륙으로 올라와 충청 이남까지 비를 뿌리겠습니다. 또 휴일인 일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장맛비가 확대하며 전국이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2.7도, 습도는 88%입니다.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YTN 뉴스앱댄.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다우는 1%대 상승을 했지만요. 나스닥은 0.8%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또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죠. 당장 오늘 장 초반 코스피가 상승세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7600선 초반까지 밀려났고요. 코스닥은 2%대 84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또 상황을 조금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뉴스는 또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대규모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기대는 큰데요. 그만큼 구체성을 갖췄는지 현실성을 갖췄는지를 두고는 이견이 큰 것 같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소식으론 환율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에 원화, 엔화 약세에 약재가 겹치면서 수출은 잘 되고 경상 수지도 좋은데요. 환율은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겠죠. 이번 주에도 큼직한 경제 뉴스들이 참 많았는데요. 어떤 소식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확 넓혀드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했던 주요 경제 뉴스들 이름하여 이번 주 탑2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주대 경제학과 김태봉 교수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저는 이 시작하는 BGM이 광수 기자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오. 예. 왜죠?
0: 뭔가 신나면서
1: 네. 감사합니다.
0: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태봉 교수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성공의 조건. 굉장히 관심을 크게 받았던 사업이죠. 3대 네. 메가 프로젝트 이번 주에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어떤 내용들 담겼습니까?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서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이제 다극화하면서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되돌아보면 역대 정부들도 시대의 갈림길이나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큰 도약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중화학공업 네. 육성한 거 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의 IT 기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런 메가 프로젝트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짚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일단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반대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정말 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성패의 핵심 어디에 달렸다고 보십니까?
2: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좀 일단은 필요합니다. 예, 균형 발전 이전에도요. 왜냐하면 이게 21세기의 반도체라는 것은 이제 석유와 같은 어떤 원자재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국가의 경제 안보와도 이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국가적으로 보면 핵심 전략 산업일 수밖에 없고요. 단순히 이제 뭐 돈을 번다는 걸 떠나서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필요한 그런 이제 투자라고는 보여집니다. 기왕 투자하는 김에 이제 지금과 같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이런 것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균형 지역에 이제 분산을 해서 이제 투자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 이제 발표를 보면서
0: 네, 다만이 나왔네요. 예.
2: 좀 이제 우려 뭐 아니면 우려 예, 우려와 이제 걱정 하지만 좀 해결됐으면 하는 이 문제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왜 하필이면 호남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그 구체적인 답들이 미비한 거는 같습니다. 뭐 대략 우리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죠. 일단 호남 지역에 그래도 이제 평지가 많고 넓은 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가 또 낮은 저렴한 땅값으로 이제 좀 수용 가능하겠다라는 가능성. 네. 뭐 산악 지형보다는 좀 낫겠죠. 그리고 또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조금만의 오차로도 이제 이제 수백억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미세 공정인데요. 이 지진의 위험도 좀 없어야 되죠. 이제 뭐 포항 지역이라든지 경북의 일부 지역에 좀 아주 소규모의 그런 지진이 발생을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마 뭐 호남이었을 것 같다는 짐작은 드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얘기는 하겠지만 이 전력과 용수라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대규모 전력 수요가 필요할 거고요. 또 대규모의 또 물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그런 거에 대한 뭐 타당성 분석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제대로 된 그런 보고서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정치인들의 구호, 언론에서 얘기하는 문제.
0: 영역을 하긴 했을 텐데. 모르겠네요.
2: 예, 네. 제가 직접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를 그 호남 지역에 조성했을 때의 뭐 어떤 경제적인 타당성, 또 비용 측면에서의 뭐 여러

0: 가지 뭐 조달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보고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1: 없었습니다. 네.
0: 예, 그리고 또한 가지 비교해야 될 것은 어딘가는 뭐 지방에 하긴 해야 될 텐데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경제성 분석에서는 기회비용 관점에서 다른 지역 대비 여기에 더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1: 예.
0: 그럼 충청 지역 대비, 뭐 경상 지역 대비, 뭐 강원 지역 대비, 호남 지역이 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가 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선언만 있지 뭐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아주 어렴풋한 수치들만 얘기를 하지 실제로 얼마나 그게 그 내실 있는
1: 네.
0: 분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말씀하신 그런 연구, 용역 결과 이런 것들은 누군가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건 지금 언론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뚜렷하게 나온 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발표할 때 전력, 용수, 인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기를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물음표가 많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 7월 1일에 한번 다뤘으니까 오늘은 다른 조건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용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용수 세부 공급 방안을 냈었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2: 네, 이 반도체 공장이 전기도 중요하지만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1: 깨끗한
2: 하더라고요.
1: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죠.
2: 네, 맞습니다. 가령 웨이퍼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이 정부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 65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겠다라는 세부 계획을 최근 내놨습니다. 핵심은 기존 댐에 여유 있는 용수를 활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동복댐에서 하루 30만 톤, 주암댐과 장흥댐에서 15만 톤, 보성감댐에서 10만 톤, 나주댐에서 10만 톤등 해서 총 65만 톤을 공급할 수가 있다. 기존의 것을 활용해서 할수 있다. 뭐 동복댐 같은 경우에는 댐 높이를 높이는 증고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공급량 좀 늘려보고 이 주암댐과 장흥댐은 여유 있는 용수가 있다. 이걸 좀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성감댐 발전 용수는 일부를 이제 산업용수로 전환을 하고 나주댐과 하수 제2용수까지 활용을 해서 좀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고 이게 핵심은 이제 속도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새로 뭐 댐을 짓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댐이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도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걸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좀 내세운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두 가지 그럼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65만 톤으로 충분한 것인가? 두 번째, 이댐 용량 증량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일단은 65만 톤 괜찮은 겁니까?
0: 네, 65만 톤 하루에 필요한 것이 65만 톤이라고 하는데요. 뭐 일단은 그거는 뭐 제가 제 반도체 공장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조달을 할 것인가 문제인데 일단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물은 그 초순수 정제된 물이라고 합니다. 그게 엄청난 이제 비용을 들여서 정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지금 현재에 있는 댐들 가지고 이제 공급하는 방식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물을 이렇게 재배분하는 거죠. 뭐 농업수로 쓰던 거를 조금 일부 가져다 쓰던가 이쪽 강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옮겨와 가지고 쓰던가 그걸 이제 수계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좀 이동을 시키면서 좀 적절히 분배를 하는 것이죠. 지역에 따라서.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강에서 다른 강에 물을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이제 또 다른 비용이고 파이프를 연결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전력이 소모가 됩니다.
1: 4대강. 예.
0: 그래도 제 메가 프로젝트가 4대강보다는 낫지 않나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옮기면서 또 유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1: 그렇죠.
0: 또 물의 유실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 간에 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실제로 영호남 간의 갈등 사례가 뭐 2017년인가 2022년인가 또한두 차례 있었었거든요.
1: 이쪽은 또 농업용수도 많이 필요할
0: 예,
1: 테니까.
0: 그래서 이제 남의 물을 왜 우리 걸 갖다 쓰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지역 간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강마다 이 물의 성질이 좀 다른데 이게 이제 섞여서 혼합이 되다 보면 정제하는 그 이 과정이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1: 아.
0: 이게 워낙 그 초순수의 네. 품질로 이거를 정제를 해야.

0: 된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뭐 영산강, 섬진강 각각 따로따로 정제했을 때보다 이 물을 섞어서 정제했을 때 훨씬 더 어려운
1: 아, 그 강마다 성질이 조금씩은 다를
0: 예,
1: 테니까요.
0: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물을 재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재활용이죠. 이제 하수 재이용 방식을 이제 추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검증된 방식이긴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로 알려져
1: 거긴
0: 있는데요.
1: 물 부족 국가니까.
0: 예. 근데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도 이거 역시 비용입니다. 일반 그냥 물을 원래 물을 정수하는 거에 3배에서 5배 이상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1: 뭐 그건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그럴 것밖에
0: 그러니까
1: 없을 것
0: 이게
1: 같아요.
0: 지저분한 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초순수 품질 아까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품질을 달성하기가 훨씬 어렵답니다. 하수물을 이용해서 거기에 뭐 약간 이제 약품 같은 게 조금이라도 섞여서 이제 하수물에 들어가면 그게 잘 정제가 안 되고 그것이 사실은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그런 세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또 그것도 수백억 원의
1: 웨이퍼 다
0: 그런
1: 버려야 되고
0: 예,
1: 그렇겠네요.
0: 그렇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물 용량을 늘린 건데 우리 이광수 기자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댐의 그 높이를 높여서 그걸 증고라고 하는데 물의 저장량을 확대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요, 신규 댐 짓는 거 이상으로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만 10년 이상이 걸리는데요. 일단은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게 올라가는 만큼 물이 저장이 되고 이제 좀 물에 잠기는 영역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이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지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이 댐이 이제 이제 증고를 해서 높이를 올리면 물 용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댐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1: 아, 그렇죠. 마냥 높게 쌓을 수는
0: 예,
1: 없죠.
0: 그러면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1: 뚝 부러지겠지, 뭐.
0: 그 안전성 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거를 다시 재설계해가지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보완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이게 이제 아파트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그 허름한 아파트를 예를 들면 뭐 재건축할 것인가, 리모델링 할 것인가, 이거 저거 따져보다가 리모델링 하는 게 그래도 좀 비용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했다가 알고 보니까 비용이 더 들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생기지
1: 만
0: 않습니까?
1: 실제로 있죠.
0: 예,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댐도 이게 신규 댐을 짓는 거랑 댐 증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랑 기간도 똑같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이죠.
1: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전력에 이어서 이 용수 쪽에도 물음표가 더 생기기 시작하는데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청와대에서는 2030년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속도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년 내 착공, TSMC의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을 사례로 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실제로 구마모토현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하긴 했잖아요.
2: 네, 굉장히 성공 사례입니다. 일반 구마모토 TSMC 공장이 2021년에 이제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후 2년 만에 준공이 되면서 통상 4, 5년 이상 걸리는 이 반도체 팹 구축 기간을 크게 단축한 사례로 평가가 되는데요. 근데 다만 이건 약간 전제가 있습니다. 이미 인허가 특례 그리고 대규모 보조금 지원 그리고 기존 산업이 있었습니다. 근처에 그래서 직접에 따른 공급망을 활용을 할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1: 이미 인프라가 있었다.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뭐 제도적인 것도 당연히 선제를 했었지만 입지 조건도 좀 결합이 됐었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얘기 나누고 있는 용수 그리고 어제 일일에 나눴다는 이 전력 관련돼서도 핵심 인프라가 좀 빠르게 공급할 수 있었던 그런 대비책이 있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서남권 이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용수가 지금 약간 아직까지도 정부가 설명을 했지만 아무래도 의문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장기간 관로 건설, 송전망 확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빨리 할수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인허가 특례한다고 하니까 이제 행정 절차는 단축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정부의 의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력이나 용수 확보 단계에서 이제 토지 보상 그리고 이제 주민 민원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는 작용할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 뭐 보통 용수나 전력 같은 것들은 한 10년 정도 잡고 계획을 꼼꼼하게 세운 다음에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이렇게 안 했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게 용인 클러스터가 아닐까 싶은데.
2: 네.
1: 용인 지금 아직 잘 안 되고 있죠 여기도.
2: 여기도 이제 목표 예상보다는 더뎌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데 이게 이런 국가적인 사업들이 대부분 예상보다는 좀 더뎌지는 게 많았던 것 같아서 그게 놀랍지는 않은데.
1: 지하철도.

0: 그래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주민 토지 보상 인허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게 환경 영향 평가 보상 그리고
0: 예.
1: 용수 전력 인허가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했던 그런 병목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환경 영향 평가 문제입니다.
0: 네.
1: 2020년 1월에 이제 한강 유역 환경청이 용인시가 제출한 이 환경 영향 평가서 본안을 반려를 했거든요. 이 산업단지 방류수가 안성 지역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데 그만큼 안성시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왜 안성시 의견 안 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완을 거쳐서
0: 네.
1: 2020년 11월에 그러니까 한 10개월 이후에는 다시 통과를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10개월만큼 이제 뒤로 밀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미쳐지고 있고 원래 당초 예상했던 완공 시점은 2024년 말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일반 산업단지 기준으로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늦춰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서남권 클러스터도 조금은 이런 변수들을
0: 네.
1: 고려하면은 이제 정부의 예상보다는 조금 늦춰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0: 자, 용인에서도 아직 전력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잘될 것인가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고도 성장을 누릴 때 보면은 그런 것들 모두가 다 의심했던 거를 성공한 사례들도 있단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예, 저도 과감한 투자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이제 국가 단위에서 큰 프로젝트로 이제 어떤 성장의 기회를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때는 사실 뭐 좌고우면 하지 말고 신중하면 안 됩니다. 지금
0: 일단 질러.
2: 예, 삼성 뭐 노조에서 뭐 또는 초기업 노조에서 뭐 조급함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긴 호흡으로 미래를 내다보 지금 긴 호흡할 때는 아닙니다. 그냥 바로 가야 돼요. 하려면. 그리고 그런 리스크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지게 될 텐데 다만 이게 단순히 어떤 한 기업의 투자가 아니라 국가적인 투자이지 않습니까? 그 전력 용수서부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일이고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약간 사전적인 약속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가 삼성 노조의 그런 문제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과연 그 기업, 이만의 고유의 독점적인 이윤이냐, 아니면 그런 특정 노조들만의 독점적인 이윤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그동안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까지 성장한 배경에는 국가적인 지원과
0: 그럼요.
2: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세금으로 다 뒷받침이 되고 적극적으로 밀어준 덕분에 됐거든요.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지금도 보면 이렇게 뭐 선안권이건 어딘건 간에 국가적인 어떤 뭐 전력부터 용수까지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 뭐 한전서부터 뭐 수자원 공사 다 이제 채무를 지고 채권 발행하고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낸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이 될 텐데
0: 뭐 전기요금도 오르고 여러 가지
2: 그럴
0: 타격도
2: 겁니다.
0: 오겠죠.
2: 그러면 뭐 저는 충분히 그거를 이제 지불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지불을 하는데 미래의 어떤 그 과실을 어떤 한 기업, 한 노조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약간의 그 사전적인 합의, 약속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0: 삼성노조의 약간 뒤끝을 보여주신
2: 네.
0: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사를 봐도 어떤 과감한 투자 결정이 지금을 이끌어왔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다만 된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정말 될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광수 기자 그리고 김태봉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 7월 6일부터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새롭게 론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생경제는 이제 YTN 라디오 채널이 아니라 그곳에서 라이브와 클립도 올리게 되는데요. 애청자 여러분들, 이제는 YTN 경제라디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볼까요? 여기는 오락가락하는 것 같네요. 장마 시작이라는데 안전운전 또 시설물 피해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문자 주시고요. 샵 공구사오 우물정에 공구사오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 봅시다.
2: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1550원도 뚫었다. 환율 광풍. 환율이 무시무시해요. 그래도 오늘은 간밤 거래에서 떨어지고 지금 장 초반에 하락하고 있긴 한데요. 그 하락한 게 1540원대예요. 환율 흐름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1: 네, 오늘 이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이제 1544.5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 거래일보다 11.35원 하락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밤사이 외환당국이 개입한 것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좀 환율 안정화돼서 다행히 한 1530원대까지도 기록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데 또 그 이유는 이제 간밤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연준이 인상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예,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0: 배드 뉴스이지 굿 뉴스.
1: 네, 맞습니다.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제 원화와 이제 다른 통화들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증시에서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오늘도 지금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0: 맞아요.
1: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언제까지 지금 코스피를 팔 건지 원래 리밸런싱이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환율의 부담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고 정부도 지금 구조개입성 발언들을 지금 계속 연달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환율에 지금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오늘도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도고요. 지난 10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졌는데 단순히 순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6월 외환 보유액이 4,273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3.7억 달러 정도 증가를 했대요. 우리가 이 외환 위기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외환 보유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상황에서 썩 중요한 요소는 아니죠, 이거는?
2: 네, 외환 보유고는 사실 외환 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축적을 해왔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그리고 2000년대 10년 초반대까지 그 GDP 대비로 이걸 엄청나게 늘려왔거든요. 한 2010년대 중반쯤 되면 그 비율이 정체가 됩니다. 외환 보유액이 GDP 대비로

0: 굉장히 이제 정체가 돼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신뢰 기반이 좀 예전과는 다른 그런 기축통화에서의 지위가 좀 낮아진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있었었고요.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외환보유고의 금액 자체가 환율과는 큰 그렇게 연관성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어떤 그런 이제 통계적인 근거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환율이 이제 왜 자꾸 이제 올라가느냐, 사실
1: 그러니까 외환 보유기도 있고 반도체
0: 이게
1: 수출도 잘 되고 그러는데.
0: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언론과 뉴스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되게 뭐 일주일 전, 한달 전, 또는 기껏해야 작년 대비, 이렇게 제가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높은 환율, 상대적으로 오른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2020년대 한 21년, 22년만 해도 저희 나라 환율이 달러 대비 1,100원이 안 됐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1: 맞아. 우리나라 환율은 오랫동안 1,000원대,
0: 예,
1: 1,100원대였잖아요.
0: 지금 한 5년 사이에 1,100원에서 1,500원이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오른 거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뭐 전쟁이 났기 때문에, 뭐 때문에, 뉴스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그런 단기적인 에피소드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
1: 계속 오르고
0: 예, 계속 오르고
1: 있으니까.
0: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5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럼 이제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뭐 유가 탓하고 뭐 탓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는 결국은 금리 때문이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2023년부터인가 2022년부터 금리 인상기에 돌입을 하죠. 근데 그 인상의 속도가 미국이 훨씬 빨랐고요. 미국 연준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더디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2023년 중반쯤인가 그게 역전이 돼서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진 채로 지금 3년 이상이
1: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0: 예,
1: 이것도.
0: 지났습니다. 대개는 이제 한 국가 금리를 비교할, 국가 간 금리를 비교할 때 더, 펀더멘탈이 안전한 국가가 금리가 낮고, 그 펀더멘탈이 좀더 이렇게 높은, 좀 위험성이 있는 나라들이 금리가 높은 걸로 이제 나타나죠. 대개 당연히 이제 한미 간 금리로 얘기하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역전 현상이 3년 이상 갔고,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역전인 채로 가고 있는데,
1: 우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0: 네.
1: 거는 우리의 그 원화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건가요?
0: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야, 왜냐하면 똑같은 값이면 똑같은 돈을 갖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국제 금융 시장에서 좀더 안전한 곳에 투자하고 싶은 그런 인센티브가 더 강할 거잖아요.
1: 달러예요, 달러. 달러를 찾겠습니다,
0: 예,
1: 저는.
0: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그게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이 그런 거고, 미국 달러가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위험한 시장에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할땐 그만큼의 더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래서 금리가 더
0: 그렇죠.
1: 높아야
0: 그런 걸
1: 된다.
0: 프리미엄이라고 그러고, 뭐 보험료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3년 이상 역전된 상태로 가 있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학계에서도 지적을 하고, 한국은행에다가 금리 인상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의 변은 항상 뭐였냐면, 채권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국고채 시장의 뭐 수요가 그렇게 모자라지 않다. 그래서 금리가 꼭 높아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안정이라는 거를 핑계로 사실 금리 인상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1: 하기 싫었겠죠.
0: 예. 네. 근데 이게 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그 자본, 그러니까 달러 기반의 어떤 투자 자본이 유입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좋아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월스트리트에 어떤 자금이 투자를 했을 때 달러를 갖고 들어오는데, 달러를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험, 다시 이걸 환전해서 바깥으로 이제 가지고 나갈 때 환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한 시장에 가서 미리 달러를 확보합니다. 그런 걸 이제 국내 금융기관이랑 이런 선물한 뭐 이런 거를 맺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이제 어느 시점에서 환전할 수 있는 거를 선물 시장에서 이제 미리 확보를 해놓고 계약을 맺고 하는데, 그때 한미 간 금리 차이에 따라서 보험료를 냅니다. 즉, 미국 금리가 높으면

0: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한다는 거고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그걸 지불하게 되는 네. 거예요. 선불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 그 비싼 보험료를 내느니 당장 달러로 확보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역설적으로 달러를 확보하고자 하는 시장 현물 시장에서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안 풀리게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그게 사실은 한미 간 금리 역전 예. 현상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뭐 서학개미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런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너무 이제 좌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이 환율 올라가는 게 유가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갑자기 자금을 빼서 들어올 때도 환율이 올라가는데 나갈 때도 또 환율이 올라간대요. 이게 굉장히 비대칭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1: 우리한테 좋은 건 하나도 없네. 예, 그런 상황이네요.
0: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요 문제에 대해서 제 KDI에 있는 후배한테 그 지금 경제 실장으로 이제 막 올라 승진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분석 보고서 내라. 네. 이거 아무도 대답을 잘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 경제학계 사람들도 만나도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경상수지 흑자 늘어나고 얼마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많이 해서 자본 유입이 엄청 났었고
1: 이상하죠.
0: 네, 계속 이런 상황인데 왜 환율이 계속 올라가지? 네. 에 대해서 누군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아무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략하게 이거 하나 짚어볼까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되게 되잖아요. 지금 환율이 16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3: 네, 우려되는 겁니다. 사실 1600원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은 이 증권가에서는 사실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고 정부가 개입을 해도 좀 잡히지 않는 모습 보이면서 뭔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1600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곧바로 1600원으로 이제 바로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1550원 후반, 1550원 후반대로 가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1600원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은 계속 외국인이 지금 이제 국내 코스피 주식을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고 미국의 이제 고금리 장기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한 1600원까지도 이제 상단 열어둘 필요 있다. 이런 네. 전망은 지금 증권가에서 계속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2: 자,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시장 24시간 개방되면은 이거는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0: 근데 이 부분 좀 첨언을 해도 될까요?
2: 네, 네. 짧게.
0: 예. 이게 사실 24시간 개방하는 이유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2: 그렇죠.
0: 예. 네, 그래서 뭐 일종의 테스트고 필요한 통과 의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저희가 준비한 플러스 보너스 이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쇼크에 무너진 삼전 닉스. 갈까 말까 하다가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꼭 있다고 하셔가지고 자 메타 쇼크 메타 쪽에서 잉여 AI 컴퓨팅 요거를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잉여 컴퓨팅이 있단 말이야? 요게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부진한 상태인데 요 메타 쇼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이것 때문에 어제서부터 뭐 뭔가 하여튼 이 뉴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폭락을 예. 하니까 저도 메타인지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1: 혹시 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0: 네 맞습니다. 드립을 어울리나요 여기?
2: 좋은데요. 아재 개그를 듣기 위해서 아무튼 시간을 드리게 됐습니다.
0: 네, 지금 시장 전체가 다 좀 이런 인지적 문제를 갖고는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잉여 컴퓨팅 자원이 있다고 그럼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려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류가 한 부류. 또 다른 부류는 또 워낙 이제 그 AI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전망에 이제 근거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은 이제 메타 그 데이터 센터에서도 좀 성능이 떨어지는 9세대 라인을 이제 뭐 임대로 돌린다.
2: 그렇죠.
0: 예. 이거는 이전부터 메타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런 이제 임대 수익을 얻은 거로 다시 새로운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

0: 부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낙폭이 좀 너무 과도하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을?
2: 네, 제가 어제 좀 시장 분위기를 파악을 해봤는데 낙폭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제 이제 오후에 저가 매수 들어가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이런
1: 예.
2: 부분들이 좀꽤
1: 네.
2: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1: 근데 오늘 2%또 빠지고 있네.
2: 그래서 좀 오늘
1: 예.
2: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낙폭이 과도하다는 이유는 이제 뭐 메타 중에서도 메타가 지금 구글 제미나의 것도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1: 네.
2: 근데 그 이유는 메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컴퓨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외부로 돌리는 거지, 지금 메타도 구글에서 빌릴 쓸 정도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도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항상 시장이라는 게뭐한번 이렇게 하락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부러졌나라고 보진 않고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1: 네.
2: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부정론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견딜만하다, 견딜 수 있다. 이제까지 먹었던 그런 수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1: 올랐던
2: 이제
1: 걸 생각을 하면 뭐,
2: 그래서
1: 예.
2: 이제 좀 버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반응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 주 탑2플러스 아주대학교 경제학과의 김태봉 교수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미쳤다.
4: 미쳤다.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와, 와.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나는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최근 폭염이 길어지면서 양산이라는 게 여름철 필수품으로 부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이 우산 겸용 양산 12개의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생활환경시험국 서뮤신 소재팀의 이세영 책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우산 우양산 겸용이죠. 품질과 안전성 시험을 추진하게 된 배경, 그리고 어떤 제품들 대상으로 평가하셨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양산의 핵심 성능인 햇빛과 자외선 차단 및 빗물을 막는 우산 기능을 동시에 강구한 제품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안막 제품 10개, 안막이 없는 일반 제품 2개, 총 12개 우양산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했습니다.
0: 아무래도 이 우양산이라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자외선 차단 성능일 텐데요. 품질이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1: 네, 우양산의 자외선 차단율을 시험했을 때 안막 제품은 10개 제품 모두 99.9%, 안막이 없는 일반 제품은 96.9%에서 97.1%로 관련 기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빛을 차단하는 성능인 광 차단율은 안막 제품의 경우 100%로 빛을 완전히 차단했고요. 안막이 없는 일반 제품은 감색 제품이 95.8%, 회색 제품이 87.4%를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안막 유무와 색상에 따라 제품의 간 성능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외선과 빛을 모두 차단하기 위해서는 안막이 있는 우양산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양산 대신 우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밝은 색보다 어두운 색 계열 우산을 사용하는 것이 자외선과 빛 차단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 자외선 빛 차단, 우양산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은 빗물을 막는 용도라든지 다른 기능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어땠나요?
1: 네, 비가 올 때 빗방울이 우양산 천을 통과해서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성능인 내수성은 전 제품 KS 기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품 표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튕겨내는 정도, 흔히 알고 있는 발수성이라고 알고 있는 항목 또한 모든 제품이 가장 높은 등급인 5급으로 우수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 대상 우양산은 제품별로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색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확인하는 일광별래도와 물에 의해서 색상이 변하거나 묻어나오는지 확인하는 물별래도 또한 우수했습니다.
0: 뭐 내구성은 어땠습니까?
1: 네, 이 부분은 관련법에서 손잡이와 대해 강도, 끝살과 천의 마무리 강도, 굽힌 강도, 구조 안정성과 같은 항목으로 일정 기준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기준에 다 적합했습니다. 단 관련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확인했을 때 시험 대상

0: 500여 제품 중에 일부 제품이 연락처 등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소재명을 부정확하게 표시하는 등 표시사항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1: 제품 성능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양산 구입할 때 어떤 점 주의해야 되는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우양산은 비와 햇빛 모두를 모두 잘 차단해야 하므로 일반 양산 기능이나 우산 기능 모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양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자외선 차단 기능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비를 막는 용도로 사용할 때는 물방울이 표면에서 튕겨나가는 기능이 수빈 장성이 떨어지면 양산이 쉽게 젖어 축축해지거나 물방울을 털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산 전용 제품은 비를 막는 용도로 사용하면 물에 젖었다 마르는 과정에서 자외선 차단 성능이 떨어져 양산 본연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 우양산의 경우 자외선 차단율과 내수성 등 기본 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하거나 적합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율과 광차단율 제품의 크기, 무게는 암막 유무와 접는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평소 야외 활동 시간에 따른 휴대 편의성, 가격 등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 선택 때 주의할 점 살펴봤고요. 우양산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
0: 네. 우양산을 펼 때 가볍게 흔들어서 살때와 천이 엉키지 않도록 가볍게 흔들어 정돈한 뒤 펼쳐야 하고요. 꼬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펼치게 되면 휘거나 파손될 수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서 보관해야 하고요. 젖은 상태로 보관하게 되면 내부 철제 부품에 녹이 발생하거나 천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 후 그늘진 곳에 말려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양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생활환경시험국 섬유신 소재팀 이세영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날까지 오늘 증시 참 좋지가 않네요. 어제 거의 8% 하락하는 쇼크를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장 초반 코스피의 낙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2.8% 하락하면서 7,500선까지 무너졌고요. 7,400선 초반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도 좋지 않아요. 코스닥은 4.5% 넘게 하락을 하면서 820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에는 삼성전자만 오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삼성전자도 내림세 보합권 정도로 돌아섰고요. SK하이닉스의 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요. 잘 이겨내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지금의 이익을 생각하면은 요 조정이 단기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만 조금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현명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5: ...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7: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6: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8: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FM.
9: 삼성과 함께하는

0: 이어지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소나기와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저녁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40mm가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오전부터 제주도에 또 늦은 오후에는 전남 남부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충청 이남에 일요일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대전은 31도, 광주와 대구 29도 예상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 가는 길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서초나들목을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잠원나들목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수원 부근 그리고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 서행입니다. 분당수서로 외곽 쪽으로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복정북은 3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작업 지점 앞두고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는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데 21분이 소요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공방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투자 기업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치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어제 충청권 보고회였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참석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투자 계획을 듣고 고 이병철 회장의 그 도쿄 선언이 생각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2: 네,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1983년에 있었던 이병철 회장의 도쿄 선언인데 이게 이병철 회장이 이제 삼성그룹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0: 국민의힘 전 대변인입니다.
2: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1: 네.
2: 당시에 뭐 일본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는데 과연 한국에서 반도체 개발을 해서 상용화시켜서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관론이 많았지만 어쨌든 이병철 회장이 결단을 내리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공 신화가 시작됐죠. 또 한 번은 1993년에 있었던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인데
1: 네.
2: 이때는 우리 한국 기업이 이제 양으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되고 아주 유명한 말이죠. 마누라 빼고 다 바꿔보자 이런 네. 얘기인데 이번에 2026년에 이재용 회장이 서남권 특히 광주를 특정해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큰 의미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에게 부여했다고 보는데 앞서 언급한 뭐 이제 특정 지역에 대한 선물이 아니다. 관치 행정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청와대나 민주당이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세간에서는 여전히 그런 의혹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호남 지역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모두 반도체 공장을 신규로 지어야 하느냐. 이에 대한 경제적 설명을 완전히 충족시키기에는 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여전히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3: 예. 자, 이재명 대통령 또 SNS에 올린 글도 또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이랑 돌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환호를 해주고 있었고 거기에 딱 네 글자 올렸습니다. 요즘에 그 영어 OST로도 많이 나오는데 네가 좋아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 모습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4: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라든지 SK 특히 이제 이재용 회장을 지켜 세우는 것들 이게 뭐 특정 기업에 대해서 뭔가 편애하는
0: 서영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입니다.
4: 사실 그 삼성 입장에서는 큰 결단을 한 것이죠.
1: 예.
4: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꾸 국민의힘이나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이 우려하는 것들이 지역에 특정적으로 선물을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앞서 정광대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관치다라고 하는데 삼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몇천조 원이나 되는 기업의 사활이 걸릴 수 있는 네. 문제를 관치라는 어떤 행정제도에 따라서 결정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과정들은 국민의힘이나 그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인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정부가 준비한 것들을 기업한테 설명하면 돼요. 어떻습니까? 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해외로 갈 것보다는 기왕 할 거라면 국내에 우리 정부가 다 혜택을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합시다. 이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준 기업한테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맙겠죠. 그러니까 네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부와 기업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서로 윈윈하는 상태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어떤 국정구상을 잘 따라와준 어떤 기업의 판단에 대한 고마움이다.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처럼 밀실에서 데려가다가 당신들 내 말 안 들으면 세금 말하자면 국세청에서
3: 예.
4: 세금 조사하고 그럴 거야 해서 했던 시대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기업과 잘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치 행정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1: 네, 삼성전자 측에서도 그리고 투자하는 기업 측에서도 실리적인 어떤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평가이신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관치 개입에 대한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 국민보고에 참석한 그 최태원 회장의 얼굴 표정 사진을 공유하면서 표정은 거짓말하지 못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저게 어떤 기업의 속마음, 속사정을 대변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별것도 아닌 그 찰나의 표정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겁니까?
2: 글쎄 모든 기업 네. 결정에 대한 결과는 저는 자본시장, 특히 시장에서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주식시장에서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 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 주가를 움직이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과연 대규모 투자가 이렇게 서남권에 집중되는 것이 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나 모두 단정적으로 여기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도 이런 인센티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했고 최태원 회장도 다양한 재반 요건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당장은 뭐 정권의 눈치나 이런 것 때문에 가서 서남권, 호남권 투자를 얘기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의 임기 내에 이 투자 계획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는 적어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미 용인 클러스터 어떻습니까? 부지 조성하는 데만 7년 걸렸어요. 아직 완성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부의 대규모 투자 계획 과연 현실화될 것이냐 이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해야지 어떤 특정 분야의 지역을 뭐 이렇게 관치 뭐 아까 얘기하는 행정지도 이런 영역으로 가져갈 영역은 아닙니다.
3: 예.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참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의원 이제 대구에 적을 두게 된 의원인데 이준석 의원의 저런 발언들을 두고 이제 국토 대개조 사업인데 여기에 반대하는 건 마치 경부고속도로 반대할 때 그 야당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4: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발언이 정상적인 보수의 모습이에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닙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 이분이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좀 나름대로 예. 본인의 어떤 그 주특기가 있는데 저는 주목했던 게 그거예요. 이 문제는 지역 갈등이나 진영 갈등으로 끌고 갈 문제가 아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이 과학기술의 패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한 고민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안 되게 할까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잘 되게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중요하죠. 선악권에 갔을 때 입지 조건이 정부가 잘

0: 마련할 수 있느냐, 그걸 준비를 잘했느냐, 그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얘기를 해봅시다. 정말 삼성이 수천조의 돈을 했을 때그 입지 조건이 잘 받쳐주지 못하면 우리가 이 국가대기업의 프로젝트를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게 보수의 살리기예요. 근데 관치다. 팔을 비틀어서 갔다. 이거는 진영 갈등을 초래하는 아주 하급의 어떤 발언 아니냐. 저는 그런 면에서 보수의 원로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를 잘 했었고, 양양자 최고도 이런 얘기를 또 덧붙였죠. 지금 미국, 중국, 대만, 일본이 뛰어든 국가 간 반도체 패권 전쟁이다. 해외 투자가 기술 유출과 인재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안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삼성이나 SK가 이런 결단을 했을 때 과연 정부가 여야가 서로 머리를 합해서 잘갈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야지. 무슨 이게 좀뭐 관치냐 아니냐, 그 밀실에서 했냐, 서류 내라, 이거 안될것 같다, 구체적 계획이 없다. 심지어 최태원 회장 관상을 왜 봐요? 표정을. 원래 저분 뚱합니다, 표정이. 그래서 저는 좀 합리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드려요.
1: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 단 이번 그 대통령 투자 계획에 있어서 그 대구가 빠진 것은 좀 아쉽긴 하다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대통령이 일각의 이런 호남 특혜론에 대해서 그리고 관측의 의혹 제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목소리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직접 한번 듣고 오시죠.
2: 이게 선물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런데 이거 왜 나눠주지 않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죠. 그러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같이 거기 부안의 동네에서 같이 화내고 그러면 그 동네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압력 넣는다고 기업들이 옮겨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관치 행정하던 그 시절 생각으로 이렇게 압력 넣어서 아니면 막 강제로 이렇게 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죠.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1: 야당에서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꽤 단호한 얼조로 정면 돌파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3: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1: 네.
3: 오히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와 이원택 전북지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주식시장에서 공시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서서 실제로 뭐 어마어마한 숫자, 상상하지도 못한 숫자가 투자될 것이다. 그것도 그 호남권 지역으로 특정하는 듯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1: 네.
3: 경제 논리에 앞서서 정치 논리로 보려는 세간의 인식이 생긴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북에 가서 저쪽에만 투자 많이 한다고 하니까 서운하고 섭섭하다는 분들 많다. 그러니까 전북에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이 신경 쓰겠다라고 하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전 총리를 지원해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의 발언 그거 구태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상당히 좀 당황스럽겠다라는 생각이
4: 예,
3: 듭니다.
4: 말씀하셨던 그 정청래 전 대표의 녹취를 살려주세요.
5: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반도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남과 충청에 이어 오늘은 영남에서 투자 국민 보고회를 갔는데요.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관치 개입이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성장 전략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관련 내용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서영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6: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문지기.com
1: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2: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3: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5: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지난밤 곳곳으로 체감 온도가 열대야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무덥겠습니다. 서울 기온 30도 정도까지 오를 텐데 평년 수준을 2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뭐 광주, 대구 등도 30도 가까이 오를 거고요. 무더위 속에 내륙에는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 예보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오늘부터 또 전남 남부는 또 늦은 오늘 오후부터 장맛비 내릴 거고요. 주말에 점점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일쯤에는 수도권에도 장맛비가 내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장마권에 듭니다. 여러분 장마철입니다. 건강관리 무엇보다 각별히 주의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6일 금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 벤 마레 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디오.

0: 지식재산처와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반도체부터 AI까지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죠. 기술이 곧 국력이고 기술 안보가 국가 안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술 안보를 더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식재산처가 칼을 빼들었는데요. 기술 유출이나 탈취 같은 기술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입니다. 기술 경찰을 대폭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의 김준경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준경입니다.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아까

0: 방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지식재단처에서 이제 기술경찰을 비롯한 지식재산보호 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호정책과장 김준경입니다.
1: 네. 기술경찰을 확대 개편하신 겁니다. 일단 기술경찰이 어떤 조직인가요?
0: 네, 기술경찰은 특허 침해 그리고 국내외 영업비밀 유출 같은 기술 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경찰인데요. 지식재산처에 있는 특별사법경찰입니다. 그럼 이제 특별사법경찰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실 텐데요. 특정 분야에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행정부 공무원에게 경찰의 권한과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저희는 2019년에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되면서 기술경찰 업무가 시작이 되었고요. 2021년에 기술 디자인 특별사법경찰과가 생긴 이후 이번에 4개 과로 늘어났고 기술경찰 인력도 27명에서 61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올해 2월에 전고체 기술 국외 유출 사범을 구속한 사례, 그리고 올해 3월에 디자인 모방 범죄범을 구속한 사례, 그리고 작년 7월에 2차 전지 분야의 국가 첨단 기술 국외 유출 사범을 구속한 사례와 같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1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1: 그동안도 정말 열심히 활약을 해 오셨는데요. 이번에 조직이 확대 개편이면 조직이
0: 네.
1: 더 커진 겁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저기 네 5개 과에서 8개 과로 늘었고요. 인력도 28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1: 그만큼 우리 이 기술을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확대 개편된 계기는 기술 경찰이 그동안은 이제 전문성이 있다. 그리고 수사 성과도 훌륭하다라고 인정을 받고는 있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기술은 한번 유출을 되면 그 피해를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단지 이제 하나의 기업이나 한 명의 연구자에게 그치는 게 아니고 국가 기술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 유출을 신속히 막아서 기업과 국가의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 네, 확대 개편됐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방금 이제 3개 과가 신설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에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분석팀이라는 3개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3개 과가 어떤 과인지, 뭘
1: 네.
0: 하는 과인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1: 잠시만요. 제가
0: 네.
1: 3개과의 이름을 다시 한번
0: 네.
1: 읽어드릴게요.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기준팀. 네, 이렇게 3개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전 세계에 특허 데이터가 한 6억 4천만 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특허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기술 보호, 그리고 이제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유출 특별사법경찰과는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기술 유출을 전담으로 수사를 하게 되고요.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수사지침, 뭐 강제수사기준 같은 기준들을 정비하고 세분화해서 수사 전 과정에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 지식재산보호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기술 유출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식재산, 이 기술 유출을 초점으로 맞춰서 그 전담 조직이 생긴 것
0: 네,
1: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그 기술 유출 특별사법경찰관은 특히 그 수사하는 대상을 국내외 영업비밀 유출, 로 하고 있는데요. 영업비밀 유출이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예를 들면 외국 기업에 이걸 넘겨야지 하는 목적으로 핵심 기술이 담겨져 있는 도면을 몰래 빼들고 나오거나 아니면 뭐 사진을 찍어서 그리로 제공을 하는 이런 행위 등등을 말을 하는데 이전에는 이런 영업비밀 유출하고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를 하나의 과 수사과에서 수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첨단 기술이랑 관련이 많고, 그리고 수사 난이도도 높은 영업비밀 유출 수사를 위한 전담 수사과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영업비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수사하는 전담 수사 부서가 새로 생긴 겁니다. 경찰청이나

0: 뭐 다른 기관에도 검찰도 그렇고 이게 다 수사하는
1: 네,
0: 데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 지식재산처만의 어떤 특징,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저희 지식재산처에는 이제 다들 아시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AI, 바이오를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기술 분야에를 망라하는 1,200명 정도의 특허 심사관, 심판관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재산처에는 이러한 인력을 비롯해서 박사, 변호사, 변리사 등을 이번에 수사관으로 중점 배치를 했고요.
0: 네.
1: 그래서 어떤 수사기관보다도 기술 전문성이 뛰어난 강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우리 기술 경찰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지식재산처의
1: 네,
0: 공무원분들이신 거죠?
1: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특별하게 사법경찰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업비밀 침해라든지 특허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수사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에 정말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만 면밀한 수사가 가능하니까, 우리 전문가분들이 직접 수사를 하시게 되는, 수사해서 만약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경찰에 넘기는 거예요?
1: 검찰에 기소되게 되지요. 네, 기소 의견을 담아서 경찰로 송치하게
0: 기소
1: 됩니다.
0: 의견을 직접 담아서 경찰로 송치를
1: 네. 이제
0: 하는군요.
1: 하지만 저희가 기소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아직까지는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좀 든든한 개편이 된것 같습니다. 개편된 조직, 뭐 앞으로의 계획, 각오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을 한번 유출이 되면 되돌릴 수 없고 그 발생한 피해는 하나의 기업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제 기술 유출은 되도록 생기지 않아야겠지만 부득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센터 1666-6464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이제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참교육을 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지재처는 진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은 지재처 기술경찰에게 맡겨주시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기술 유출범들 참교육 좀 해주세요. 우리 기술경찰, 지식재산처의 기술 유출이나 탈취 같은 기술 범죄 대응하는 조직입니다. 기술경찰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확대 개편됐습니다. 저희도 개편돼요. 다음 주 월요일. 왜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7월 3일입니다. 근데 앞에 제가 오프닝 때 7월 6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 7월 6일 월요일에 저희 개편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 날짜가 더 지금 강력하게 남아있어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시간이 좀 확대돼요. 과장님. 저희가 10시 15분에 시작했거든요. 오늘까지는. 10시 반부터 다음 주 월요일에는 10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12시까지 방송을 해요. 다음에 또 지식재산처에서 나오실 때 시간이 약간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예, 오늘
1: 고맙습니다.
0: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 김준경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술래생 후경.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장마철이 돌아왔습니다. 이맘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도로 침수인데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도로가 순식간에

안에 물바다로 변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데는 뜻밖에도 도로 한쪽에 있는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가 오면 도로에 고인 물이 이곳을 통해 근처 하천으로 빠져나가는데 여기에 낙엽이나 담배꽁초, 쓰레기가 쌓이면 물길이 막혀버립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전국 400만 곳이 넘는 이 시설을 싹 점검하고 청소했다고 하는데요. 도로 침수를 막아주는 이 고마운 시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빗자루, 2번 빗물바지, 3번 빗살무늬 토기, 4번 비빔밥. 1번 빗자루, 2번 빗물바지, 3번 빗살무늬 토기, 4번 비빔밥.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이제는 비가 많이 쏟아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6171번님 하수구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저희 보기 4개 중에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보기 1번 빗자루, 2번 빗물바지, 3번 빗살 무늬토기, 4번 비빔밥 중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주관식으로 먼저 보내셨는데요. 객관식입니다. 다시 보내셔도 돼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고요. 정답 보내신 분 중에서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거거든요.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편하잖아요, 여러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7월 6일 월요일부터 10시 반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진행을 해요. 그래서 15분 정도 늦게 시작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시간은 15분이 확대됐습니다. 개편을 응원하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저희 15분 확대돼서 일더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응원의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든 노워터 쉬엄팝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고와 꼬꼬잠에서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베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맺히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4757번님이요. 개편 확대 축하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쁜 마음도 함께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329번님. 이 문제 보기 누가 내신 겁니까? 비밀입니다. 왜 그러시죠? 네, 이유를 알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용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가 됐습니다. 장마철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죠. 도로 침수 막아주는 이 고마운 시설, 전국 400만 곳이 넘는 곳에 이 시설이 있다고 그래요. 1번 빗자루, 2번 빗물바지, 3번 핏살 무늬토기, 4번 비빔밥,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이 노래를 들으면 실질

0: 이번 시간은 정부에서 직접 달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 발표하는 정책 달력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정책 달력 2026년 7월호. 오늘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 소통 콘텐츠과의 이세하 사무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여러분, 이 음악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이세하님을 어떻게 소개해드렸는지 승진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원래는 이세하 주무관이셨는데 이세하 사무관이 되셨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사무관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승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주어진 일에 책임감 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사무관님 승진에 저희가 네. 정말 눈꽃만큼 좀 보탬이 되드렸을까요?
1: 아, 그럼요. 슬라생하고 우리 충치자 여러분 덕분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0: 여러분, 저희 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세하 사무관께 승진 축하 메시지도 문자로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야, 어쨌든 그동안 뭐 저희 방송에 나오시는 건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 건데 사실 이것도 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정부의 모든 정책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해오셔야 되니까 얼마나 이것도 고된 일일까 생각을 하고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거고 얼마나 또 열심히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이신 거잖아요. 그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그것이 아닐까 사무관 되신 거에.
1: 네,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7월 이야기 시작해보죠. 이번 정책 달력 핵심 키워드 뭔가요?
1: 네. 이번 달의 핵심 키워드는 책가방입니다. 책가방에 준비물을 하나씩 챙기듯이 7월에 알아두면 좋은 정책들을 가득 챙겼습니다.
0: 책가방. 네. 와, 추억의 책가방. 네. 책가방이라는 표현 진짜 어렸을 때 하고 안 한 것 같은데 네. 오늘 7월의 핵심 키워드 책가방입니다. 책가방에 넣을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오셨다는 건데요. 장마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1: 네.
0: 무엇보다

0: 예방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관련 내용 갖고 오셨네요.
1: 네, 이번 주부터 전국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어제인 7월 2일 오후 2시부터 풍수의 재난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했고 정부는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그만큼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 도시 침수를 막는 데 중요한 시설이 바로 빗물바지입니다. 도시에 내린 빗물은 빗물바지를 통해서 인근 하천으로 빠져나가는데 여기에 낙엽이나 담배꽁초, 쓰레기가 쌓이면 물이 빠지지 못하고 도로 침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부는 전국 423만 8천여 곳의 빗물바지를 점검하고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침수가 자주 발생하거나 침수 우려가 큰 지역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한 번 청소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 오기 전에 점검하고 비가 온 뒤에는 다시 청소하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길 가다가 막힌 빗물바지를 발견하시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로 즉시 신고해 주세요.
0: 빗물바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었어요.
1: 네.
0: 전국에 420만 곳에 이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점검했고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길 가다 보면 여러분 아마 보실 수도 있어요. 이 빗물바지가 막혀 있거나 뭐 담배꽁초, 뭐 나뭇잎 이런 걸로 막혀 있거나 그러면 신고하면 되네요. 안전신문고로.
1: 네, 맞습니다.
0: 장마철 앞두고 또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도 있네요. 예, 정부가 보험료 지원해 주네요.
1: 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인데요. 이 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지진처럼 자연재난으로 생긴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입니다. 가입 대상은 주택, 농업용, 임업용, 온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정부가 전체 보험료의 55%에서 많게는 100%까지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비교적 적지만 피해가 났을 때는 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주택은 1년에 2에서 3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최대 1억 300만 원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고요. 소상공인 상가나 공장도 1년에 6에서 7만 원 정도로 상가는 최대 1억 5천만 원, 공장은 최대 2억 원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 사례를 들려드리면 호우로 주택이 크게 파손된 한 가입자분은 1년에 보험료 11,900원을 내시고 약 8천만 원의 보상을 받으셨어요.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은 7개 보험사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0: 자연재난으로 생긴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입니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지진 이런 곳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거고 정부가 전체 보험료에서 거의 절반 이상 아니면 전액 다 지원하는 그런 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혜택이 되는 거고요. 가입 대상 주택, 농업, 임업용, 온실, 그리고 소상공인 상가, 공장 이런 곳들입니다. 국민안전24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 아실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께 보험을 대신 선물할 수도 있게 되네요. 이게 올해부터 그렇게 되네요?
1: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녀가 나이 드신 부모님을 위해서 대신 가입해드리는 보험 선물하기 기능도 가능해졌어요. 청취자 여러분, 부모님께서 주택에 사신다면 큰 비가 오기 전에 우리 그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미리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예. 0947번님, 이세아 사무관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유튜브로도 왔습니다. 미실님이 이세아 사무관님 승진 축하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문화 혜택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영화 할인권 줬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주나 봐요.
1: 네, 영화관을 즐겨 찾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민생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화 할인권을 배포했었는데요. 7월 중에 이 영화 할인권을 2차 배포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고요. 그 이제 신청 방법이랑 이런 것들 제가 자세히
0: 네네,
1: 설명드리면
0: 네,
1: 이제 영화 할인권 배포가 시작되면 할인권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시네큐 홈페이지와 앱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작은 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하는데요. 대부분 현장에서 할인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방법은 이용하실 영화관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을 하시면 쿠폰함에 할인권 두 장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서 결제하실 때 이 쿠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청취자 네. 여러분께 영화를 4,000원에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0: 네.
1: 문화가 있는 날은 매주 수요일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둘째 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영화를 10,000원에 보실 수 있어요. 6,000원 할인권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이제 4,000원에 영화를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원한 영화관 나들이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영화 그 보는 그 이제 티켓이 예전보다 조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는 네. 그래서 이런 혜택 있을 때마다 좀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죠. 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그 사이트 있잖아요. 영화 뭐 이렇게 CGV나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나 시네큐 이런 홈페이지와 앱에 들어가 보시면 로그인하면 쿠폰함에 그냥
1: 네 들어가
0: 할인권이 들어가 있어요.
1: 네.
0: 그걸로 그냥 결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인데 그 중에서 2주 또 마지막 주 뭐
1: 네.
0: 4주나 5주가 되겠죠. 그 수요일에는 4,000원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꼭 잘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할인권 2차 배포 소식 전해주신 겁니다. 7월 중에 배포가 됩니다. 영화 관람권 6,000원 할인권 배포
1: 네.
0: 소식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들고 오시는 소식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식인데요. 7월부터 노란우산제도 달라지네요.
1: 네. 소기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안정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노란우산은 사장님들께서 안정적인 생활과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직장인에게 퇴직금이 있다면 소상공인에게는 노란우산이 그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란우산은 낸 금액에 대해 1년에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내신 돈에는 이자가 복리로 붙습니다. 또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달라진 가장 큰 점은 돈을 넣는 방식이 더 유연해졌다는 건데요.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매달 얼마씩 낼지 정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한 달에 최대 100만 원, 분기로는 최대 300만 원까지 넣으실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한 달에 최대 150만 원,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넣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매달 넣기로 한 돈을 내신 뒤에는 1년 납입 판도 안에서 더 넣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 아 그래서 뭐가 좋아지는 건데 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0: 네,
1: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매달 수입이 똑같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매출이 괜찮을 때는 조금 더 넣어두면서 소득공제 혜택도 챙기시고 나중에 받을 공제금도 더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가게 사정에 맞춰서 노란우산을 더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노란우산 가입과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1666-998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노란우산 제도, 이거는 소상공인분들이나 우리 사장님들이 보통 일반 직장인들은 이제 퇴직금 같은 게 있잖아요.
1: 네.
0: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퇴직금이 따로 없다 보니까 퇴직금 명목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보통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과 노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노란우산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우산이 여러 가지로 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내신 돈의 이자가 복리로 붙고 또 압류가 금지돼서
1: 네.
0: 뭐 어떤 상황이 와도 최소한의 요 자금을 지킬 수 있는
1: 네.
0: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노란우산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용 확인해 보시고 콜센터 있네요.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1666-9988번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이 되고
1: 네.
0: 장마 소식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더워지기 시작했어요.
1: 네.
0: 이제 한여름 되면 얼마나 더울까? 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냉방비 돈 많이 들까?
1: 네.
0: 좀 아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네. 여름은 더 시원하게, 겨울은 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냉방비, 난방비 이용 부담이 큰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같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3인 가구는 53만 원 정도, 4인 이상 가구는 7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구 중에서 본인이나 세대원 중에서 어르신,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다자녀 가구와 같이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해보시면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내가 사는 곳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사용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문의는 에너지 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번에 319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네, 냉방비뿐만 아니라 난방비 부담 덜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신청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신 거고 지원 대상은 두 가지 기준 충족해야 되네요. 기초생활수급 받는 가구 중에서 본인이나 세대원 중에 어르신,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다자녀 가구 뭐 이런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지난해에도 이거 해당이 돼서 받았던 분들 계시거든요.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매년?
1: 네. 그 지난해 받으셨던 분들은 올해도 지원 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이사를 하셨거나 세대원 구성이 바뀌는 경우처럼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0: 아, 변동이 없다면 작년에 받았는데 내가 특별한 내 조건의 변경사항이 없다. 그러면 자동으로 또 대상이 되시는 거고 내가 만약에 조금 뭐가 변경이 됐다. 정보 변동, 세대원 구성이 됐거나 이사를 했거나 그럼 달라졌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알아보셔야 되네요. 본인이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아까 말했던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하면 돼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바우처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본격적인 뭐 장마철 빗물바지 점검에 대해서 먼저 말해주셨잖아요. 0947번님이 그런데 길 가다 보면 잘 안 보이던데 빗물바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빗물바지가 그거잖아요. 도로.
1: 네.
0: 도로랑 여러분 인도 있죠? 거기 보통 턱이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거기에 이렇게 구멍이 막 숭숭숭 뚫린 철제, 그쵸?
1: 네, 맞습니다.
0: 고개 네.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1: 저보다 더 잘하신 것 같은데요, 설명을.
0: 여러분 보신 기억 있으시죠?
1: 네.
0: 그러니까 길, 도로랑 인도 사이에 턱이 있는데 그 낮아지는 그 부분에 구멍이 뚫려서 철제 뭐 이런
1: 네, 네모난 구멍이 있어서
0: 그릴판 같이 생긴 것도 있고 모양은 좀 다양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구멍이 막 이렇게 나 있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막 물건도 많이 떨어져 있고 담배꽁초 진짜 많이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안에 뭔가 그런 것들이 많으면 빗물바지 글로 빗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막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그걸 싹 청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안이 만약에 꽉 찼다, 뭐
1: 네.
0: 쓰레기 같은 걸로 꽉 찼다, 이거 신고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라 그랬죠?
1: 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에서 바로 신고하실 수 있어요.
0: 아, 앱도 있네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중요해요. 여름에 갑자기 요즘에는 뭐 극한 호우 막 이렇게 너무나
1: 맞습니다.
0: 짧은 시간 동안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불어나서 물 제대로 안 빠지면 큰일 납니다. 침수 피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다니시다가 도로에 빗물바지 막혀 있으면 이거 꼭 신고해 주세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정책들 말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선 거잖아요. 7월
1: 네.
0: 되면서 하반기에 뭐 달라진 정책들 같은 걸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가 나왔어요.
1: 네.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매달 달라지거나 눈여겨볼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자도 있습니다. 바로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하는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처럼 놓치면 아까운 든든한 지원 정책부터 AI 정부 24 서비스, KTX와 SRT 통합 앱 출시와 같이 일상의 편리함을 더하는 정책도 담겨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 건강과 돌봄을 챙기는 정책,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까지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245건의 정책 변화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이 책자는 그냥 정책을 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분야별로, 그리고 청소년 소상공인처럼 수혜자별로도 찾아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필요한 정책을 찾기가 더욱 쉽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나에게 해당되는 정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자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나 검색창에 이렇게 달라

0: 라고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2026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들을 쭉 설명해 놓은, 안내해 놓은 책자가 나왔다는 거고,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입니다. 굉장히 제목이
0: 네.
1: 명확하네요.
0: 네.
1: 너무 좋네요. 요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달라지는 제도를 좀 모르면 뭐 내가 어떤 거를 조금 알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거나 혹은 뭐 갑자기 달라졌는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마무리 할 때가 됐는데 유튜브로 3099님께서 사무관님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느낌표 3개.
0: 감사합니다.
1: 예. 매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세종에서 올라오십니다. 여러분께 정말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모아 모아 정책 달력을 가지고 오시는데 7월호 오늘 들어봤고 다음에 또 8월호
0: 네.
1: 또 이세하 승진해서 사무관으로 돌아오신 우리 이세아 사무관님의 7월호 정말 잘 들었고, 8월에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8월호에서 다시 봬요.
0: 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 11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소나기와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우산은 챙기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시간당 20mm 안팎씩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와 전남 남부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150mm 이상, 남부에는 30에서 80mm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와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계속해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길게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반포대교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한남대교 부근으로도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또 영동대교로 목간 지점 2, 3차로와 하위차로 3개 차로에서는 현재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보니 뒤쪽으로 동호대교 부근부터 정체가 심한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도 한남 쪽으로는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여의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나란히 가는 노들로도 한강대교 쪽으로 여의 하류나들목에서 여의 상류나들목까지 짧은 구간이지만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속 행사로 호남과 충청에 이어 영남권 첨단산업 비전 발전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경남 진주에서 삼성전자와 SK텔레콤, 현대차와 한화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서울 용산에서 22대 후반기 국회를 대비하는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중점 법안과 구체적인 입법 타임라인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맞서 더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총의를 모은 가운데 오늘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법사위원장 탈환을 위한 원구성 재협상 방안과 투쟁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 등을 소환하며 선거일 전후 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송파구 선관위원 2명, 송파구 선관위 선거 담당관 1명, 자치행정과 선거대책반 관계자 1명, 서초구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각각 1명, 모두 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세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이 전 지검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청탁금지법 위반 방조 혐의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응원 구호 파문을 일으킨 배재고가 논란의 주축이 된 학생 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재고 야구부 방문 점검 결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배재고는 문제의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의 생활교육위원회 회부를 결정했고 동조 학생을 추가로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미 연방 하원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언론 질의에 어떤 잣대를 적용해도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콕 집어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탈락한 뒤 축구대표팀 감독을 자진 사퇴한 홍명보 감독이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홍 전 감독은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인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다시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감독은 선수단 내분 문제와 불화설에 대해서 선수들 전체적으로 내분은 없었다고 부인했고 환경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무덥겠습니다. 서울은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2도가량 웃돌겠고 광주와 대구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남부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충청권 남부까지 확대되겠고 휴일 밤 사이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에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7월 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YTN 라디오가 개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라생도 조금 바뀝니다. 시간이 바뀌거든요. 오늘까지는 10시 15분 시작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편 후부터는 10시 30분, 10시 반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시에 끝납니다. 지금은 11시 반에 끝나거든요. 12시에 끝납니다. 10시 반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월 6일부터입니다. YTN 라디오 개편 후에도 YTN 라디오 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또 저녁 시사도 새롭게 바뀌니까요. 또 새벽 6시 때 저희 또 경제 프로그램도 생기니까요. YTN 라디오 많이 들어주세요. FM 94.5MHz고요. 스마트폰에서는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 또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생방송 프로그램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7433번님, 슬라생 멋져 불어요. 앞으로도 쭉 감사합니다. 5780, 확대 개편 넘넘 좋아요. 왔다 갔다 일하면서 듣다 보니 정답 보내야지 하다 보면 11시 30분 끝나가고 있어서 항상 아쉬웠는데. 박기빈 아나운서 능력자십니다 하셨는데요. 제가 늘린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저희는 하는 건데 저희도 여러분이 이렇게 기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개편 후부터는 여러분을 15분 더 만나게 되니까 그 15분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171번님, 요즘 시력이 안 좋아져서 슬라생 라디오로 듣기로 했어요. 유튜브는 안 보니까 오히려 눈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라디오로 들어주세요. FM 94.5MHz. 라디오로 들어주십시오. 라디오 들어도 얼마든지. 왜냐면 라디오는 다른 일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예. 라디오도 많이 애청해 주세요. 4261번님은요. 시간이

0: 늘어서 조금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그 덕분에 저희는 15분이라는 행복이 늘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저희가 피곤하긴요. 아, 피곤하진 않습니다. 조금 힘들 수는 있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저희는 더 힘이 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대 개편에 대해서 좋아해 주시니까 저희가 너무 설레네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 15분 더 많이 만나겠습니다. 0947번님, 화이팅! 확대 개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힘내서 7월 6일 마이텐 라디오 개편과 함께 슬라생 새롭게 더 오래 여러분 보게 되는 슬라생도 더 열심히 재미있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더 많은 분들께 소문 좀 내주시고 더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자, SAT 오늘 제가 SAT를 짧게 안내해 드렸네요. 네. 도로 침수 막아주는 고마운 시설이 있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장마철 앞두고 점검했대요. 청소했다고 합니다. 1번 빗자루, 2번 빗물바지, 3번 빗살무늬 토기, 4번 비빔밥.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 산업 현장 안전에도 비상이 걸리는 시기죠.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장마,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위험 수위가 높아지는 여름철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무엇일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을 누비고 계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아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현중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안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운전 중에 또는 일터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모든 자리가 바로 안전이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할 곳입니다. 오늘 일터와 일상의 안전에 대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0: 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이사장님. 네. 제가 처음에 어우라고 했던 것이 우리 이사장님을 네. 한 1년 전에 뵀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정말 그동안 그 사이에 네. 시간이 훌쩍 가서 네. 2026년 여름에 또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네.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1: 그동안에 그 중대재해가 여러 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사고 현장을 방문했고 그리고 우리 또 31개 일선 기관이 있습니다. 일선 기관을 방문해서 제 그 산업재해 예방 상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각 일선 기관에서 타겟으로 이제 점검 대상을 하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서 우리 안전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했고 그리고 유관 기관과 또 업무 협약을 하면서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 현장을 찾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사고가 조그만 그 요인들을 간과했을 때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사고는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러한 그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그 공단에서 기업에 대한 안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여력이 부족한 그 업체에 대해서는 밀착 지원을 해서 안전한 일터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0: 네, 네. 1년 동안 정말 네. 바쁘게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해서 많이 네. 노력을 해주셨는데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동안도 사실 좀 몇 가지 네. 좀 산업 현장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해서 저희가 네.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고 굉장히 안타깝던 네. 기억들이 이제 몇 건이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발생이 네. 지금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1: 지금 한 그 10여 년 전에는 1년에 한 900명 대선으로 돼 있고요. 한 뭐 최근 몇 년 동안은 800명대 선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872명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명 이상이 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그런 그 통계입니다. 그 유형을 또 봐도 그 떨어짐, 부딪힘, 뜯김과 같은 그 후진적인 사고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여하튼 그러한 그 과정에서 작년에 그러한 과정인데 올해 상반기에는 다소 이제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그 재조사 대상 사망자 수를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에 113명이거든요.
0: 네.
1: 작년 1분기에는 137명이었습니다. 24명이 줄어서 17.5%가 지금 줄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떨어짐 사고가 한 절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0: 네.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사망 사고가 많이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효과, 이런 성과를 낸 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효과를 받나 보다 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먼저는 그 정부의 강력한 그 산재 예방 정책이 그 바탕을 이루었고요. 그 바탕 위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강화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와 각 부처 그리고 또 민관기관과 이제 협업을 해 나왔고요.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의 근로안전감독관 또 대폭증원 그리고 공단의 지킴이 사업을 한 것이 이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근데 네. 참 안타깝게도 네. 최근에도 네. 사고 대형 사고가 네. 발생했었습니다. 화재, 네. 폭발, 붕괴 네. 이런 사고들이 네. 있었는데 그런 사고가 날 때마다 늘 얘기가 되는 건 반복되고 있다 예. 이런 말이거든요.
1: 예. 맞습니다. 예.
0: 왜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걸까요?
1: 그 사고 원인을 보면 어떤 큰 그 요인이라기보다도 평소에 그 그냥 간과했던 그 작은 요인들이 큰 결과로 이제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그 저희가 항상 그 강조하는 것이 그 안전 그 관리 시스템입니다. 작업 전에 모든 그 사업장의 작업 전에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그날 그 작업에 대한 위험 요인을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작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런 위험 요인이 또 다시 혹시 눈에 띄거나 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걸 또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노리고 또 도저히 안 되겠다 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시키는 이런 그 안전관리 시스템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관가가 되고 어제도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이런 그 것이 누적되면 큰 네. 사고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그 방지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하고 저희가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 집중 그 점검하는 그 역량 강화를 시켰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또 그 안전보건 관리 그 여력이 부족한 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별도의 재정 지원 또 기술 지원을 또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상당수가 네. 좀 중소 영세 네. 사업장인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0: 말씀하셨듯이 네. 어떤 관리 혹은 어쨌든 이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투자가 필요한데 네. 그 부분에서 여력이 좀 네. 미흡하다 보니까
1: 네.
0: 이런 영세사업장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1: 네, 지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통계를 보면 그

0: 5년간 그 사고 사망률의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그 중에서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제 그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그 사고 유형도 이제 후진적인 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떨어짐, 끼임, 그 부딪힘 이런 이제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좀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도 그 작년보다 1,200여억 원이 그 증가된 1조 759억 원을 시설 개선 내지 장비 구입에 대한 그 재정 지원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현재 그 안전망에 대해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433억 원을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인 미만 그 사업장, 50억 원그 이하의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까지만 해도 70%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20% 증액시켜서 90%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 산재예방 시설과 투자를 위해서 낮은 금리로 재정 지원을 또 해주고 있고요. 또 어떤 고위험 사업장 위험 공장을 개선하는 그 설비의 지원 사업을 별도로 또 해주고 있습니다.
1: 영세 사업장들,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산재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안전 장비 같은 게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셨어요. 433억 원 투입해서 가장 취약한 곳부터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런 시설들을 마련을 하면 이런 사고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0: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3개 연도를 좀 평균을 내서 한번 그 저희 조사를 해봤는데, 투자 전과 후에 그 평균 재해율 감소가 약 평균 한25%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1: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 예방하는 기본적인 그 이제 인프라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0: 맞습니다.
1: 주로 이제 심각한 대형 사고들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액을 계속 늘려가야 더 사고를 예방할 수
0: 맞습니다.
1: 있단 말이네요.
0: 그렇죠. 더 지원을 이제 해주려고 하고요. 왜냐하면은 그 안전시설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 70%에서 90%까지 해준 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자부담이 뭐 20%, 30% 돼도 그것이 몇백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두세 사람의 인건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투자 안 해도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났는데 왜 이걸 투자해서 설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사업주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1: 맞죠.
0: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100%까지 지원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또 정부 그 경제부처에서 그러든 이제 그 투자의 어떤 그 기본 규정 원칙이 있다 보니까 1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더좀 확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1: 그러면 그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그러니까 지원을 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0: 그거는 이제 그 저희가 그 홈페이지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띄워놓으면 각그 사업주들께서 거기에 신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개선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심사를 하죠. 과연 이 부분이 정확히 여기에 맞는 사업인가, 시설 개선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무더워지는 여름철에는 또 산업 현장이 훨씬 더또 여건이
0: 그렇죠.
1: 안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런 지원 정책들이 많이 좀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철입니다, 이사장님. 어제 장마 끝나면 본격적으로 더워질 텐데요. 폭염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폭염도 재난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재난입니다. 온열 질환으로 정말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0: 네.
1: 보니까 특히 사업장,
0: 네.
1: 야외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너무
0: 네.
1: 위험하게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특히 이렇게 여름철 반드시 지켜야 될 안전수칙은 좀 많은 분들이
0: 네.
1: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폭염 대비해서 현장 사업장에 이제 그 전파하는 5대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첫째, 물을 자주 그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냉방 장치가 그 설치된 그 휴게실, 그늘,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냉각 조끼를 비롯한 보냉장구가 지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온열 질환이 의심될 때는 즉시 119로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원칙을 제가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식에 관해서는 33도가 이상,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되고요. 그 35도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14시에서 17시까지에는 옥외 작업을 중단해야 되고, 그리고 38도씨 이상 되면 옥외 작업을 전면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 공단은 그 9월까지 폭염 안전 특별 대책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현장에 자율 점검표, 예방 수칙 이런 걸 계속 공급해 주고, 그리고 쿨키트라든가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체감 온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온도 같이 나오는 그런 것도 계속 지급해 주고 있고, 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동식 에어컨도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 네. 5대 안전수칙 말씀하셨어요.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도 참 실천하기가, 그러니까 스스로가, 왜냐면 일을 하다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 어쨌든 지시를
0: 맞습니다.
1: 받고 상급자 지시를
0: 맞습니다.
1: 받고 일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요 조건이 된것 같지만 바로 이제 쉬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지시 감독관 분들이 좀 많이 전파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서로가 즉 이제 그 일하는 작업자의 경우에는 아 이건 뭐 내가 또 이런 얘기 이런 걸 해서 또 괜히 일하는 데
1: 그렇죠.
0: 또 지장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쓰러지면 더큰 문제가 생기니까
1: 그렇죠.
0: 자기 몸이 좀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1: 맞습니다.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 5대 안전수칙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이면 또 걱정되는 게 이제 맨홀이나 오폐수 처리 시설 같은 이제 이런 곳에서 밀폐 공간에서 뭐 청소를 하시다가 뭐 작업하시다가 이제 질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이것도 좀 빈번히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0: 맞습니다.
1: 왜 그렇습니까?
0: 이제 이러한 장소는 이제 여름철 고온 다습할 경우에는 미생물이 많이 번식하거든요. 미생물이 많이 번식하게 되면 이제 산소 결핍이 되고 또 유해가스 농도가 이제 상당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밀폐 공간에서 사망하신 분이 20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그 12분이 5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맨홀에서 4건 사고로 7명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제 밀폐 공간에 대한 질식사고를 하는 이 부분은 밀폐 공간이 꼭 무슨 뭐 맨홀이라든가 뭐 오폐수 처리장이라든가 분뇨장이라든가 거기도 이제 밀폐 공간이지만 또 일반 그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화학 가스를 사용하는 그러한 그 제조 이런 공정이 있는 그 사업장에서는 항상 그 밀폐 공간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밀폐 공간은 항상 질식, 사고, 사망 위험이 따른다는 인식을 평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입할 때는 항상 농도 측정을 하고 들어가고 또 농도 측정을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계속 환기를 시켜야 되고 손기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0: 질식사고 밀폐 공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또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1644에 8595로 전화를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그 안전교육이라든가 안전장비 이런 부분들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1644-8595번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번호 기억하시길 네. 바라고요. 끝으로 이 선생님, 네. 아유 저희가 한 30초밖에 없는데요.
0: 아, 예, 예.
1: 7월 네. 산업안전보건의 달 맞아서 행사 네.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이건 이제 7월 첫째 주 월요일이 산업안전보건의 날이고요. 그리고 첫째 주간보다 마지막 주간까지가 산업안전보건의 달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고향 그 킨텍스에서 중앙 행사가 열립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념 산재유공재단 표창 기념식도 있고, 그리고 이 산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AI를 특히 올해는 AI 산업 박람회가 열리고, 그리고 각종 그 세미나하고 산재예방 우수 사례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시는데, 참여할 때 이제 입구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가 있고, 이벤트 행사 참석하면
1: 네.
0: 기념품도 주고요.
1: 10초, 네.
0: 그리고 이제 또 산업박람회에 참석하면 직접 VR을 착용하고 가상현실도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있습니다.
1: 네, 7월에 여러분 킨텍스 가셔서 안전의식이 좀 많이 높아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SAT 정답은 빗물바지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7월 6일 월요일 저희 YTN 라디오 개편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다음 주 월요일 10시 반에 찾아오겠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지금 시각은 11시 33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맞지만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며 영장 청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 등을 소환하며 선거일 전후 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송파구 선관위원 2명, 송파구 선관위 선거 담당관 1명, 자치행정과 선거대책반 관계자 1명, 서초구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각각 1명, 모두 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합수부는 이들을 상대로 투표 당시 현장 대응과 투표 종료 이후 투표용지 상자를 폐기한 상황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철한 상임위원에 대한 사퇴 요구 등에 대응해 선관위원 전원이 유임하는 걸 기본 기조로 하는 내부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확보한 지난달 29일 위원 전원 사퇴에 대한 검토 문건을 보면 위 상임위원이 사퇴하면 비상근 위원이 대응을 맡게 돼 책임성이나 심의기간이 약화하는 문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위 상임위원이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는 게 부적절하단 외부 지적엔 이미 선관위원 모두가 고발된 상황이라 상황은 같다며 위원 전원을 유임하는 대응 방안도 적시됐습니다. 또 선관위 자체 선거 지방선거 후속조치 TF 구성 문건에는 자체 쇄신이나 제도 개선 발굴보다는 방어와 대응을 중심으로 운영하자는 내부 방침도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탈락한 뒤 축구대표팀 감독을 자진 사퇴한 홍명보 감독이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홍 전 감독은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인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다시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감독은 선수단 내분 문제와 불화설에 대해 선수들 전체적으로 내분은 없었다고 부인했고 할 얘기가 많지만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홍 감독은 당분간 미국 LA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인데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청문회에 대해선 답을 피했습니다. 모리야스 하지메 일본 축구대표팀 감독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해 역대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어제 도쿄에서 가진 귀국 기자회견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국내 매체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는 답할 것이 많지는 않다면서도 홍 전 감독과는 라이벌이자 친구로서 교류하고 있는데 그는 한국 축구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고 두둔했습니다. 무적함대 스페인이 오스트리아를 꺾고 북중미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며 포르투갈과 격돌하게 됐습니다. 스페인은 미국 LA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32강전에서 오야르사발의 멀티골과 포로의 골을 앞세워 오스트리아를 3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오야르사발은 이번 대회 4골을 넣으며 득점왕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는 포르투갈이 크로아티아에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호날두는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재구 야구부원들의 5.18 조롱구호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건 혐오와 역사 왜곡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교육 현장에서 조롱과 혐오의 언어가 일상화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현실에 국민이 개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부터 화합과 소통할 수 있게 민주당이 더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의힘도 차별과 역사 왜곡 없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배재구 야구부가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논란으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과도하다며 정부 여당이 나서서 아이들 미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극단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분명 잘못이지만 벌이 과하다며 상처를 입은 광주 학생들이

이나 시민들도 아이들 장래와 꿈이 꺾이길 바라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광주 새천년 NHK 룸살롱에서 접대부를 안 치고 술판을 벌인 인물들은 아직도 5.18 정신을 정치적 자산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다며 배재고 학생들에게 적용한 잣대를 오늘날 김민석, 송영길에 적용해 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역비와 응원으로 야구부 전체가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앞 화안들이 모두 철거됐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어제 오후 도로법상 불법 적치물 정비 규정에 따라 배재고 앞에 놓인 비판과 응원 화안 모두를 철거했습니다. 지역비와 응원이 알려진 이후 배재고 앞에는 출전 금지, 극우 박멸이 적힌 비판 조화가 배달됐고 6개월 출전 정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기죽지마, 엄마가 지켜줄게가 적힌 맞불 응원 화안이 함께 놓였습니다. 배재고는 학생들의 잘못은 어떤 변명으로도 무마되지 않겠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자녀들을 낙인찍기보다는 너그러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허락해달라는 총동문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글로벌 초격차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과감한 전략으로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박정희 정부의 중화합공원 육성, 김대중 정부의 IT 기술 육성에 이어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이 되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우창 청와대 국가 AI 정책 비서관은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서남권의 재생에너지가 충분하고 더 늘릴 수 있다며 일각의 전력 부족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남권은 에너지 자급률이 170%에 달해 이곳에 데이터 센터와 공장을 짓는 건 필연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 정책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원전을 새로 짓기로 했고 탈탄소가 곧 탈원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11거래일째 계속되면서 코스피가 장 초반 7,300선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오전 코스피는 1.2% 오른 7,740으로 출발했지만 곧바로 상승세가 꺾이면서 한때 7,378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후 낙폭을 줄이면서 7,700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어제 4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던 외국인은 오늘도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11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9도, 습도는 79%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같은 병원에서 일하다 알게 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결혼을 전제로 오랜 기간 사귀었고 양가 부모님도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2년 전부터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림을 합쳤습니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주변 사람들도 모두 저희를 부부로 알았죠. 그런데 1년 전부터 남편이 자기 사업을 하겠다면서 집에서 꽤 먼 곳에 의료기기 유통회사를 차렸습니다. 출퇴근하기가 너무 멀지 않냐고 물었더니 집 근처는 예전 직장과 거래하던 병원들 뿐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사업을 시작한 뒤로 남편은 무척 바빠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고 아예 연락이 끊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업 초창기라 사람 만나느라 그러려니 하며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의심이 쌓여서 확인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글쎄, 남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서 성매매를 해왔던 겁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이별을 통보하자 그 사람이 오히려 저한테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제 아파트의 대출금을 자기가 매달 내줬으니까 그 몫을 나누자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생활비 보태라면서 줬던 돈까지 전부 빌려준 돈이라고 하면서 저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제 청춘 10년을 바쳐서 사랑했고 결혼까지 꿈꿨던 사람이 성매매를 한 것도 모자라서 헤어지자마자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거는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저희 관계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제가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함께했고요. 부부나 다름없이 살아왔는데 성매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적반하장으로 소송까지 당하셨습니다. 기가 막히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억울한 상황일수록 법적으로 하나씩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2: 네, 그동안 상대방을 믿어왔던 만큼 배신감이 너무나 크실 것 같은데요. 다만 법적인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사연자분 일단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연자와 상대방은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약 10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했고 네. 또 최근 2년 동안은 같은 집에서 동거했으며 양가의 가족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정을 종합을 했을 때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합치가 되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짐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사실혼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실혼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데요. 현재 사연자분이 사는 집은 사연자분의 명의이긴 하지만 매달 지급하는 대출금을 상대방이 내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재산분할 해줘야 될까요?
2: 네,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되기 때문에
1: 네.
2: 이 사안에서 사연자 집은 사연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네. 상대방이 매달 대출금을 납부해왔다면 해당 부동산의 형성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평가될 수 있습니다.
1: 네.
2: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기 때문에 상대방 대출금 납부 기여분이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재산분할이 좀 가능해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일단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서 헤어지게 된 거거든요. 성매매도 외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상대방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1: 네.
2: 이 사안에서 상대방이 성매매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실혼 해소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행위로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사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상대방이 또 약간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동안 사연자분한테 생활비로 준 돈, 이거 빌려준 거라고 하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거 돈 갚아야 하는 걸까요?
0: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이 오간 경우에는
1: 네.
0: 차용증 등 처분 문서가 없고 이자 약정도 없다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생활비, 주거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이 사안에서 상대방이 사연자에게 지급한 돈이 대출금 상환 명목이었다면 이는 사실혼 기간 중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증여 또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상대방이 대여금임을 주장을 하려면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반환 요구 사실 등 대여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혼 관계에서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대여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대여금은 아니고 이제 증여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전체적인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혼인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이 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도 사실혼 관계로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집이 사연자 명의인데 상대방이 그 사연자분 명의 집에 대출금 납부를 해주셨다라고 하면 일정 범위의 재산분할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방의 외도, 그러니까 성매매로 관계가 파탄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연자분은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 오간 돈,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산분할로 정리될 거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무더운 여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어떤 분이 식당에서 회덮밥을 먹은 날 밤 심한 구토와 설사로 응급실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 식당에 전화했더니 주인은 우리 집 음식 먹고 아픈 게 맞냐, 어제 다른 거 잘못 먹은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린 게 맞다면 우리 민법에 따라 치료비와 약값은 물론이고 아파서 일하지 못한 휴업 손해까지 모두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내가 이 식당 음식 때문에 아프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식당 영수증과 의사의 진단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할 보건소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겁니다. 보건소에 신고가 접수되면 위생점검과 역학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식중독균이 확인이 되거나 같은 음식을 먹은 다른 손님들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책임을 가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 많은 식당들이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이 되면 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도 있죠. 더운 날씨에는 음식이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날 음식은 항상 주의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검정치마의 나랑 아니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에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제주와 전남 남부를 시작으로 주말인 내일은 충청 이남에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주 산지에는 최대 150mm 이상, 전남 남부에도 최대 80mm, 또 남부지방에도 60mm가 예상이 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대전 31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며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오전 시간 정체는 많이 풀렸습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로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하류 나들목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포대교 못 간 지점 2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동작대교부터 더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반포대교 못간 지점에 고장차가 있는데 서강대교 부근부터 반포대교를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YTN

0: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잠실개표소 봉쇄 시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 5일 현장 지원 근무를 마친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를 앞두고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은 변호인이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맞지만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며 영장 청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 등을 소환하며 선거일 전후 상황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송파구 선관위원 2명, 송파구 선관위 선거 담당관 1명, 그리고 자치행정과 선거대책반 관계자 1명, 서초구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각각 1명, 모두 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합수부는 이들을 상대로 투표 당시 현장 대응과 투표 종료 이후 용지 상자를 폐기한 상황에 대해서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지난달 9일 구려져 출범 25일째를 맞은 합수부는 지금까지 모두 70명이 넘는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선관위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2: 지난 5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장윤규의 부친이 사건의 핵심 증거들을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청이 오늘 현지 감찰에 나섭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로 감찰관을 보내 수사 기록을 먼저 검토할 예정인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감찰관들이 그러면 광주로 직접 가는 겁니까?
3: 네, 경찰청 감찰관들은 오늘 오전 광주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윤기의 부친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성인용품을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찰관들은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먼저 수사 과정 전반을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진술도 들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관련 내용을 광주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고 경찰 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와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직접 감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검찰은 폐기된 물건들을 사건의 핵심 증거로 보고 있죠?
3: 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의 원룸에서 사건의 핵심 증거인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을 회수해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윤기의 집에서 발견된 성인용품인 리얼돌은 장윤기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 5월 8일 부친이 아들의 집에서 여러 조각으로 잘라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형법상 친족간 특례를 들어 장윤기의 부친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장윤기의 부친은 현직 경찰관으로 한때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당 수사팀이 장윤기의 부친에게 장윤기가 살던 집의 위치를 알려줬다는 의혹도 제기돼 수사기밀 유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감찰 발표 하루 만에 곧바로 현지 감찰이 시작된 가운데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2: 북중미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온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귀국 이틀 만에 돌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홍 전 감독은 다시 한번 선수단의 내분은 없었다며

0: 언젠가 관련 얘기가 잘 나올 거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 모자와 마스크를 쓴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다시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입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선수단 내부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 선수들
3: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2: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내부는 없었어요.
1: 독일 분데스리가 주전인 옌스가 1, 2차전에 나오지 못한 게 내부 규율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4: 사실 그 뭐 옌스 선수 관련해서도
2: 옌스는 어떤 거죠?
4: 뭐 규율을 어겼다 뭐 이런 또 얘기 아니,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없어요.
2: 그런 거 없어요.
4: 뭐 선수 기용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
2: 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1: 그러면서 할 이야기는 있지만 언젠가 이야기가 잘 나올 거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2: 제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다 얘기가 잘 나올 거예요.
1: 앞서 다른 인터뷰에선 손흥민 벤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기 결과가 그랬을 뿐 처음부터 선수 기용에 어떤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상대인 체코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빼고 오영규를 넣어 결승골을 넣은 걸 한 예로 들었습니다. 전술 부재란 지적에 대해 감독으로서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홍정 감독이 언제 돌아올지 불투명하지만 국회에서 추진 중인 청문회 자리에서 그가 밝힌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더원입니다.
0: 월드컵 부진 책임론이 제기된 홍명보 전 감독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2년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을 두고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홍 전 감독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5: 홍명보 전 감독이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에 당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2024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가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을 결정한 과정을 홍 전 감독도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 홍명보의 전술은
7: 김순환 서민 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6: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능력이 되는 것처럼 국민과 국민을 기만해 가지고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폭넓게 보면은 저희로서는 그 뱀으로 보죠.
5: 그러면서 선수들에게는 강요와 협박을 동반한 고통을 국민에게는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감독 재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이미 2년 전 경찰에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늑장 수사 비판에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고 이번에 추가로 고발된 사건까지 병합해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정 회장을 포함해 주요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당시 고발장에 빠져있던 홍 전 감독은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독 선임 불공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만큼 이번에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위법성과 강제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법리관계를 따져보고 있는 경찰은 홍 전 감독을 포함한 핵심 인물 소환 여부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경북 예천의 돼지 농장과 인근 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예천군 돼지 농장 한 곳과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 소 농장 다섯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천과 안동, 의성, 상주, 문경, 영주, 충북 단양 등 인접 6개 시 군의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번 발생은 지난달 25일 경북의 한 도축장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된 뒤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농장 39곳을 추적 검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돼지 14마리와 소 24마리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됐지만 임상 검사에서는 구제역 증상을 보인 개체는 없었습니다.
8: 네, 올해 장마를 두고 예전 같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0: 관련 내용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올여름 장마의 특징과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2: 뭐 장마가 시작됐다고는 하는데 언제 얼마나 오는 건지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마가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왜 그런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1: 네, 우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북쪽의 찬 공기가 너무 오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 말 날씨 기억하시나요? 이 보통 같으면 덥고 습하고 꿉꿉해야 되는데 네. 이 올해는 밤에도 선선했고 이 낮에도 그늘에 들어가면 좀 견딜만한 날이 많았습니다. 이 그만큼 우리나라 상공에 이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건데요. 이 공기는 원래 파도처럼 이렇게 굽이치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요. 예. 이 올해는 이 우랄 산맥 부근에 이 거대한 공기 장벽, 그러니까 블로킹이 생기면서 흐름이 막혔습니다. 이 막힌 물줄기가 다른 길로 흐르듯이 이 북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흘러내린 겁니다. 이렇다 보니 이 밑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힘을 키우지 못했고요. 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올라오는 정체전선도 함께 늦게 올라온 겁니다. 이 보통은 이 상층의 5km 부근의 일기도를 보고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를 판단하는데요. 이 지난해는 6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미 일본 부근까지 올라온 반면에 올해는 아직 이렇게 한참 남쪽에 머물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0: 자, 올해 장마가 지금 뭐 역대 세 번째로 좀 늦게 온다면서요?
1: 네. 우리나라 장마는 보통 제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데요. 제주를 기준으로 보면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장마입니다. 가장 늦었던 해는 1982년 7월 5일, 그 다음은 2021년 7월 3일이었고요. 올해는 6월 30일에 시작해서 이 세 번째로 늦게 기록됐습니다. 다만 남부와 중부에서는 7월 장마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역대 일곱 번째로 늦은 시작입니다.
2: 오늘 출근할 때 좀 소나기성 비가 내리긴 했는데 지금 중부도 장마가 시작이 된 거죠?
1: 네, 이 장마의 시작은 비의 양이 아니라 예.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았냐 안 받았냐로 예. 구분을 하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중부지방인 충청에도 정체전선에 대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예. 이 기상청은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된 걸로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제주와 남해안은 이렇게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자리한 반면에 이 충청 지역은 이렇게 파란색과 초록색의 약한 비구름만 걸쳐져 있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 제주 산간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지만 이 대전은 10mm, 세종은 2mm 정도에 그친 건데요. 그리고 서울은 이렇게 아직 정체전선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비가 아직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0: 장마가 시작됐다 그래서 며칠씩 이렇게 비가 쭉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좀 오다 말다 하는 것 같아요.
1: 네, 이 저기압 때문인데요. 이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졌고 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충청까지 비가 내리면서 이 정체전선도 다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후 이 많은 분들이 장마가 시작되면 매일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정체전선이 막대기처럼 하나로 길게 이어진 게 아니라 이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요. 이 중간중간에 끊어졌다 다시 만들어지기도 예.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비가 며칠 쉬었다가 또 다시 강하게 내리는 일이 흔하게 있습니다.
2: 참 독특한 장마인 것 같습니다. 시기도 늦고 비도 게릴라성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비 올까 이거잖아요. 어떻습니까?
1: 네, 우선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이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다시 시작되겠고요. 예. 이 내일은 충청 이남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체전선이 조금 더 북쪽까지 올라올 걸로 보여서요. 일요일에는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 주 초에는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까지 오면서 예. 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2: 강수량도 많아지는군요.
1: 네, 아직까지 예보된 건 아니지만 예.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최신의 예보를 봐야겠지만 이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일요일에 많이 오나요?
1: 일요일에 비가 시작돼서 아마 다음 주 월화수 중으로 좀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0: 자, 장마가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 끝나는 것도 좀 늦는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나요?
1: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통 장마는 7월 말쯤에 시작하는데요. 최근에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이 장마의 시작과 끝이 과거처럼 일정하지 않습니다. 네. 지난해는 비교적 장마가 짧았는데요. 2020년에는 54일이나 이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다고 늦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대기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0: 네, 어쨌든 앞으로 외출할 때는 우산 준비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또 비가 내릴 때 특징이 심하게 쏟아지거든요. 이거 기후변화 영향인가요?
1: 네, 제가 제보받은 영상인데요.
0: 예.
1: 보실까요? 이 소나기 구름인데 이 불과 10분 만에 몸집을 몇 배로 키우는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 기온이 높아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데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이 남쪽 습고 더판 습한 공기까지 유입되면서 이
0: 이렇게
1: 비구름이
0: 검은색이 이렇게 커지는 그런
1: 네,
0: 거죠?
1: 맞습니다. 이렇게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되는 건데요. 이 그제 퇴근길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서울 양천과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15분 정도 만에 30mm 안팎의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당 강수량으로 계산을 하면요. 1시간에 120mm 정도에 해당하는 이 극한 호우 수준의 강도입니다. 이 기후변화로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면서 이 앞으로도 이런 극한 호우가 언제 어느 지역에서든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만큼 비 예보가 있으면 더 철저히 대비하셔야 됐습니다.
0: 어쨌든 주말에 어디 갈까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일요일에 비 내린다는 거좀 기억하셔야 될것 같네요.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반도체 한파에 하락하던 코스피가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로 급반등했습니다.
3: 하락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다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이 코스피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죠?
4: 그렇습니다. 3% 급락하다 2% 상승하며 극적인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로는 7,300선까지 내려갔다가 7,800선까지 오르는 등 500포인트 가까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반도체 한파에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코스피는 반도체 한파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1조 7천억 원 넘게 순 매수폭을 확대하면서 지수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1조 3천억 원순 매도 중인데 10일 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순 매수에서 순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장 초반 급등하다 하락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다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틀째 하락 중입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곧장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도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0: 원달러 환율도 좀 살펴보죠. 1,500원대에서 이제 1,600원대 위협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4: 원달러 환율은 어제 주간거래 종가보다 11원 내린 1,545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539원과 1,540원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5월 15일 이후 한달 넘게 1,500원대를 기록 중입니다. 상승 기울기는 점점 가팔라져서 지난 1일에는 1,560원 직전까지도 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6일부터는 외환시장이 24시간 열릴 예정입니다. 외환 당국은 초기에는 야간 거래량이 적어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이 안정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0: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죠.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3: 홈플러스가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3개월여 만인데 법원은 다만 이 폐지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일단 열어뒀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홈플러스 회생 절차 조금 전에 폐지가 됐죠?
5: 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성사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채무가 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이 아직 조달되지 않아 수정된 회생 계획안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에 홈플러스 측이 2주 안에 즉시 항고를 할수 있는데 법원은 이 기간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한다면 회생법원 재판부가 오늘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0: 네, 홈플러스 측에서는 이미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을 연장한

0: 바 있죠?
1: 네, 지난해 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 측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자금 3천억 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해 왔는데요. 법원은 영업 양도 등 자금 마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지금까지 회생 계획안 가결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그 기간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 1천억 원으로 일부 자금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말 채권자들에게 회생 계획안 제출 기간 연장 또는 회생 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고 노동조합과 채권자 협의회 등은 모두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홈플러스도 회생 계획안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YTN 신계입니다.
2: 지역비와 응원으로 야구부 전체가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앞에 화환들이 모두 철거됐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어제 오후 도로법상 불법 적침을 정비 규정에 따라서 배재고 앞에 놓인 비판과 응원 화환 모두를 철거했습니다. 지역비와 응원이 알려진 이후 배재고 앞에는 출전 금지, 구구 박멸이 적힌 비판 조화가 배달이 됐고 6개월 출전 정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기죽지마, 엄마가 지켜줄게가 적힌 맞불 응원 화환이 함께 놓였습니다. 배재고는 학생들의 잘못은 어떤 변명으로도 무마되지 않겠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자녀들을 낙인찍기보다 너그러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허락해달라는 총동문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0: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에게 6개월 출전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특히 프로 진출이나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3학년 선수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2: 배재고는 대한체육회에 재심 청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3: 배재고 야구팀에서 3학년은 12명. 올해 전국대회 출전이 정지되면서 더 기량을 펼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프로야구 스카우트들이 봤을 때 올해 드래프트에서 뽑힐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많게는 2명. KBO 드래프트 조항에는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드래프트 참가나 프로 입단을 제한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팬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단에서 배재고 선수를 뽑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 선수가 현실적인 목표로 삼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이마트배 8강과 올해 상반기 주말리그 우승으로 팀 성적을 보는 웬만한 대학에는 원서를 넣을 수 있지만 대학도 곤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배재고 선수 학부모들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징계 수위는 가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체육회 일주일 내에 해야 하는 재심 신청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 공정위는 개인의 징계 여부는 뒤로 미뤘습니다.
4: 출전 정지 6개월 이내에 다시
5: 이준성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홍보위원입니다.
4: 자료를 통해서 다시 징계를 결정하기로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3: 주로 구호를 외친 선수들이 경기를 뛰지 않은 1, 2학년 들이었다는 점에서 선수의 적극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도 당장 3학년생들의 프로 입단과 진학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제가 제작진에게 두 분을 소개하는 멘트를 좀 준비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적었네요. 여야 진영을 대표하는 AI급 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AI급 대변인 소개 마음에 드십니까?
1: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1: 네.
0: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일정이 나왔던데요.
1: 네.
0: 보니까 지역이 충청에서 시작해서 충청에서 끝나서 정청래 전 대표 고향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여러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뭐 충청의 중심이 잡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럴
0: 예.
1: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좀 이번에 아주 첨예한 대립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전당대회를 했었잖아요.
0: 예.
1: 그때도 충청에서 시작은 했었습니다.
0: 아,
1: 아, 그리고 충청에서
2: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1: 했던 적이 과거 사례도
2: 부대변인입니다.
1: 있습니다. 예를
0: 그렇군요.
1: 들면 이재명 대표가 2021년에 이낙연 대표 붙을 때, 그때 대선 후보 붙을 때도 그때도 충청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0: 예.
1: 근데 이번만큼은 뭔가 이 정청래 대표의 고향이 또 충청이다 보니까
0: 하필 또
1: 예,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유불리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면은 처음에 좀 기세를 잡으면 1등 하는 후보라는 그 효과를 받을 수 있고 이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0: 기선제압을 할수
1: 그쵸,
0: 있군요.
1: 기선제압할 수 있기
0: 예.
1: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전국순회 경선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이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순회 경선할 때그 당시 제주도에서 시작했는데 깜짝 2등을 하고 울산 가서 1등을 했어요, 의외로.
0: 그렇군요.
1: 그런 다음에 호남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1등을 하면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거든요. 그때 대세로는 2인제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순회 일정과 이런 거로 또 어디를 먼저 하고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 유불리가 분명 있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아,
1: 예, 왜냐면 전준희가 결정을 했고
0: 김문성 전 총리는 지금 제주에서 시작해서 올라오자 이런
1: 그렇죠.
0: 입장인 거죠?
1: 왜냐면 노무현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처럼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걸 하자라고 하는 건데 전준희가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왜냐면 또 그방 변경된 거에 대한 유불리가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후보들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 전준희가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이제 대표가 사퇴를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현 지도부 중심에서 좀 짜여졌기 때문에 너무 편향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우려면 좀 앞으로 있는 운영에 있어서는 좀 공정함을 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시기와 방식, 윤곽은 다 잡혔습니다. 제가 그래픽 보면서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3주 동안 시도 순회 경선을 하게 되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 전 대표의 고향 충청에서 시작하게 됐고요. 충청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방식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70%, 국민 30%. 이번에 이제 권리당원의 투표 적용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게 어떤 변수가 될지가 관심사고요. 8월 17일 대전에서 최종 당선자가 확정이 됩니다. 지역은 그렇고요. 이제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게 적용이 처음 되는 건데 이것도 정청래 전 대표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3: 상당히 유리한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까지만 해도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대의원 투표가 15% 반영이 됐습니다.
2: 송영훈
3: 그런데
2: 전
3: 이
2: 국민의힘
3: 부분이 이제 이른바
2: 대변인입니다.
3: 이긴 1표제를 도입하면서 사라졌는데
0: 예.
3: 작년 8.2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의 득표율이 61%대였어요. 하지만 권리당원 전국 득표율은 66.49%입니다. 그러면은 5% 정도 권리당원에서 득표가 더 높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0: 예.
3: 그런 점에서 정청래 대표의 어드밴티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성 행위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보이는 신호는 매우 일관되게 발신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점을 민주당 권리당원들도 눈여겨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66.49%에서 시작하더라도 정청래 전 대표에게 어느 정도 간표 요인은 발생했을 거예요. 다만 그 폭이 얼마나 클 것이냐. 예를 들면은 15% 줄어들어도 51% 아니겠습니까? 그 폭이 얼마나 되느냐가 남은 한달반 동안 민주당 전당대회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0: 사실상 당권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김민석 전 총리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활발하게 하는데요.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강점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4: 김민석 전
5: 너무나
4: 국무총리입니다.
5: 이렇게 좋아하고
4: 예.
5: 그런 선배이자 동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큰 지금 당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이 공감대가 넓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이제 어떻게 되면 누가 해도 상관없다로
2: 굳이 제가 거기에 답을 한다면 예. 두 분은 당대표를 이미 해보셨고
4: 정 대표께서 애쓰셨고요 고생하셨고 굳이 두 번을 할 어떤 필요나 네. 어떤 필연성 이런 것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2: 저는 아직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당의 중요한 과제는 다음 2년의 총선인데 아마 현재 당내에서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다 직접 총괄 지휘해보고 승리까지 이끌어본 예.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정청래 송영길은 해봤지 않냐? 두 번 불가론.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아마 송영길 전 대표는 한 지 좀 오래됐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고 예. 정청래 전 대표는 난 1년밖에

0: 안 했다라고 얘기를
1: 그렇죠.
0: 하실 것
1: 반만 한
0: 같은데요.
1: 거예요.
0: 네. 근데 아마 두번할 필요 없지 않냐. 거기에 담긴 거는 결국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노선 투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향성과 관련돼서 김민석 전 총리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성래 전 대표가 두번할 필요에 대해서도 두 번이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아무래도 첫 번째, 그러니까 정성래 대표가 1년 임기를 하는 동안 보였던 노선과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노선이 더 맞다. 지금 우리 당이 나아갈 노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중도 실용주의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 전당대회 때는 이런 노선 투쟁적 성격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정청래 후보나 박찬대 후보 둘 다 그냥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가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집권 2년 차로 넘어선 지금에는 대통령께서 집권 여당의 이런 자세는 우리 당이 지금 야당의 야당 동안 수년 동안 해왔던 자세와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노선을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민석 후보는 김민석 전 총리 입장에서는 송영길 의원이나 나나 그 결에 좀 맞춰가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감대가 넓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당원들도 그런 분들, 그런 후보에게 좀 표를 몰아주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발을 맞춰왔던 총리로서 대통령과 결을 맞춰왔던 자신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자신감을 저렇게 좀 은연중에 내비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1: 송영길 전 대표는 동지긴 한데 당대표는 양보 못한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선의 경쟁을 하겠죠. 근데 아마 노선과 관련돼서는 아마 토론회도 하고 할 텐데 거기서는 아마 이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그렇게 뭐 치열한 토론보다는 아마 다른 후보가 주장하는 다른 결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좀 경쟁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정청래 전 대표 지도부를 공격하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네. 모두의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요. 저 사람들 나빠요라는 얘기만으로는 선거를 승리할 수 없다.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지도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지방선거 후 대통령이 표정관리가 안 될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며칠의 고민을 거쳐 국민께 사과도 여권 전체에서 대통령이 제일 먼저 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둘러서 정청래 전 대표 디스한 거 맞죠?
2: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 김민석 전 총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청래 전 대표는 컨텐츠가 없어서 1년 가까이 이른바 내란 청산에 관한 메시지만 반복하다가 서울시장과 같은 핵심적인 선거는 이기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민석 전 총리도 본인이 1년간 내각을 통할하는 동안에 그 민생 성적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가 퇴임할 때 굉장히 큰 상찬을 보냈지만은 그 말대로 하자면은 성적표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큰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김민석 총리가 임기를 마칠 무렵에 우리나라 20대 고용 인구는 1년 전보다 25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게 5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었어요. 그리고 20대 중에서 실업 인구 비율은 2014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최고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3주 연속으로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전세도 73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는 어떤 유효한 대책을 강구해서 실행한 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텐데 아마 답을 하기가 상당히 궁색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반에 그 전당대회 지역별 순서에 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 1일부터 동탄, 구리 이런 곳들이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이 돼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죠. 전당대회 지역별 순서를 신경 쓰는 것만큼 부동산 규제에 관해서도 순서를 신경 썼다면은 과연 동탄이 그렇게 집값이 폭등했을까 이런 부분도 사실 김민석 총리가 한번쯤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김민석 전 총리가 이렇게 시동을 거니까 정청래 전 대표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북을 찾았는데요. 왜 찾았을까요? 들어보시죠.
3: 오늘도 군산 대야시장에 가서
4: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전주 중앙시장에 가서 이렇게 인사드렸더니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이고 우리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했어. 우린 다 민주당이지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더 감사했고 오늘은 또 아이고 저 짝만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원택 도지사하고 손잡고 여러분들이 소외감 느끼고 상실감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고
1: 네, 성취현 대변인님
0: 네.
1: 전북은 어쩌면 좋아 이 말 무슨 말입니까?
0: 그러니까 이번 투자 예. 계획에서 호남 지역 서남권 투자 계획

0: 함께 정치하신 분의 감각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거든요.
1: 예.
0: 근데 사실 이번 투자 계획 발표와 관련돼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다른 기업들과 함께 발표를 했을 때 지금 사실 전국적인 한반도를 다 쓰는 운동장을 넓게 쓰는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돼서 계속된 공격을 야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하셨던 분이 약간 전북도 소외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는
1: 예.
0: 워딩에 좀 신중함을 기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거 발표를 하고 공격을 받았던 정부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이제 지역 갈라치기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 발언은 뭐 호남 갈라치기 발언이다 이런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 그 앞에 발언 중에서
1: 예.
2: 정청래 대표가 우리 잘못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1: 예.
2: 부분, 전북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어떡하나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표현한 것
1: 예.
2: 같은데, 그런데 김관영 후보는 그 선거 기간 내내 사실은 친명계의 지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유권자들이 여겼잖아요.
1: 예.
2: 그런 점에서 여전히 정청래 대표가 뒤끝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맞아 보여요.
1: 그와 동시에 뭐 전북 민심은 내 쪽이다.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까?
2: 이원택 지사의 취임식에도 가고
1: 예.
2: 전북에 자꾸 이렇게 찾는 행보 자체가 결국은 광주 전남과는 달리 전북은 본인의 안방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1: 예.
2: 저는 오늘 정청래 대표의 그 워딩 중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왜냐하면
1: 예.
2: 그 말 자체는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이 그 월요일에 있었던 국민 보고회에서 했던 워딩을 보면은 실제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가 현실화 될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 예.
2: 이렇게 상당히 유보적인 워딩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남에 어디에 댐을 새로 지을 것인가 이런 것도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물론 동복댐을 증축한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 물 부족 문제도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안 하겠다는 함의가 있는 것이어서
1: 예.
2: 어찌 보면은 정청래 전 대표의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네. 걱정하지 말라는 게 뭐 계파별로 또 생각하는 게 다른 계산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렇게 또 전북을 많이 가는 건 그만큼 이번에 권리당원이 중요하니까 내가 전북 가서 민심 확 잡으면 승산이 있다 이런 계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호남의 민심이 결국 전당대회 향방을 가늠할 수 없고
1: 예.
0: 가릴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근데 모든 후보들이 전북, 뭐 전남, 광주 가릴 것 없이 호남을 상당히 8월 17일 전까지 상당히 많이 찾게 될 겁니다. 민주당이 이제 전국 정당으로 나가기 위해 노력을 수십 년 동안 해오긴 했습니다만 호남 당원의 숫자가 30%가 넘고요. 그리고 전북에 많이 가는 이유는 전북 당원 그 물리적 숫자가 수치가 가장 높은 건 아닌데요. 인구 대비해서 당원의 비율은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알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전북의 민심을 잡기 위한 정청래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두 후보도 아마 이후에 전북을 찾을 때마다 전북의 민심을 잡기 위한 전북의 당심을 잡기 위한 발언들이나 이런 정책들을 많이 내놓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민주당의 뭐 계파 갈등이라고 할까요? 뭐 촉발의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어준 씨가 그 논란 이후에 본인은 정작 파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리에서 한식당을 오픈했다고 하는데 뭐 일종의 정청래 전 대표와 좀 거리를 두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2: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의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의
1: 예.
2: 발언은 계파 갈등을 촉발시켰다기보다는 이미 있는 계파 갈등의 구도 위에서
1: 예.
2: 이른바 친문 진영의 청구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존의 민주당의 주축이었다고 스스로들을 평가하는 친문 진영들을 배척하지 말고
1: 예.
2: 함부로 내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함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주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일단 민주당이 단합하고 그 위에서 라는
1: 예.
2: 표현을 썼잖아요. 그리고 뭐 민주진보진영, 뭐 촛불혁명을, 빛의혁명을 같이 한 사람들이 더 넓게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은 조국혁신당을 받아들여서 합당하라라는
1: 예.
2: 청구서를 내민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은 전직 대통령들은 덕담, 좋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워딩에 가려져서 자칫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청구서의 내용을 미리 구체화해 준 겁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는 그런 판을 깔아준 다음에 본인은 이제 한발 빠져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간에 어떻게 대화가 진행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예. 있는 상황이겠죠. 아마 국내에 돌아오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본인이 그 유튜브

0: 를 진행할 때 어떤 워딩을 하게 될지를 많이들 주목을 할 텐데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한 가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어요.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사용했던 워딩이죠. 그런데 정청래 대표에게 그 정도의 마음의 빚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위해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지원을 약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김어준 씨가 워낙에 뭐 진보 진영 쪽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스피커다 보니까 판은 제대로 이제 깔았는데 이렇게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한식의 세계화를 하고 있는 게좀 엇박자가 난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2: 근데 이 파리에 식당을 차린다는 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전부터 나왔던 것이고 그 일정에 맞춰서 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파리를 간 거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저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1: 정청래와 거리두기 아니다.
2: 생각. 아, 예. 뭐, 거기 좀 자리 잡고 하면 다 바로 오겠죠. 그리고 방송 다시 할 거고 그렇기
1: 저는
2: 때문에.
1: 계속 식당 하는 줄 알고.
2: 아닐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 운영권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뭐 서빙을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거라고 보고 결국 돌아온 다음에 메시지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그 며칠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고 갈등을 좀 봉합시키는 발언들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의 약간 지지자들을 둘러싸서 뭔가 갈라치기를 한다던가 뭔가 진영을 나누는 듯한 발언은 김어준 씨도 이제 부담스러워서 못할 겁니다.
1: 유시민 작가 출연 안 시킵니까, 이제?
2: 유시민 작가가 그때 최근에 그 논란이 있는 발언을 하는 방송 때도 김어준 씨가 계속 유튜브를 좀 만들어서 하고 아이 그렇게 좀 세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 좀 다그쳤던 부분도
1: 본인 채널 만들어서 해라.
2: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부담을 느낄 겁니다. 본인의 방송에 나와서 그런 좀 계속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편집이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이 된 부분에서는 대체 어떻게 센 발언을 했길래? 사실 편집이 돼서 나온 발언도 상당히 저희는 우리 진영 안에 상당히 그 파장을 일으키는 발언이었는데 편집돼서 잘라난 부분은 얼마나 셌길래 그런 편집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어준 씨도 유시민 씨를 글쎄요 계속 부를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본인들이 냈던 주장. 저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노선투쟁의 연장선상입니다. 본인들은 계속해서 진보를 가장 강하게 세게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진보를 같이 해왔던 사람,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이겠죠. 그쪽을 버리면 안 된다, 그쪽과 함께 가야 된다는 메시지는 아마 돌아와서도 계속 낼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 네. 전현직 대통령의 또 오찬 모임이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김어준 씨가 뭐 어떤 갈래를 타고 어떤 발언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대통령 지지율도 좀 보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지지율 보겠습니다. 긍정이 지난주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54%고 부정은 조금 내려갔습니다. 36%고요. 긍부정 평가 이유를 좀 볼까요? 네, 긍정 평가 가장 많은 것은 이제 경제 민생이었고요. 3% 정도 지역 균형 발전이 있고요. 흥미로운 점은 부정에서도 지역 간 균형 문제가 4% 있다는 점입니다. 긍정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부정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0: 그러니까 저 조사 결과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가 전당대회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픽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긍정평가 중에서 지역균형발전이 3%니까 저건 전체 응답자로 환산을 해보면 1.64% 정도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정평가 중에서 역시나 지역 간 균형 문제가 4%니까 이거 전체 응답자로 환산해보면 1.44% 정도 돼요. 그러면은 긍정과 부정에서 얻은 마진이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전국적으로 끌어올리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청와대도 그런 반대급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강론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들이 여러 명 출동해서 함께 보고를 했지만 거기에서 하우를 말하지 못한 그런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은 역시나 민주당 전당대회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권리당원 퍼센티지가 30% 안팎에 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민주당 전당대회의 킹을 쥐고 있는 것이고 그 명청대전에서 어떻게든 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이 반도체 산업의 장래를 담보로까지 잡히 게 되는 그런 형국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 저는 갤럽 지표에 대한 분석을 좀 달리 하는데요. 지금 표에 나오진 않았지만 세대별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 좀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까지 특히나 우리 당 시장과 국정 지지율에 2030에 대한 부정 여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최근까지도 국정 지지율도 부정 여론 60%를 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긍정과 부정이 거의 붙었습니다.
1: 그렇군요.
2: 그리고 30대는 긍정이 부정을 앞장섰습니다. 추월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번 국정 지지율의 약간 반전은 2030 세대의 큰 변화라고 보기 때문에
1: 여기는 뭐라고 보세요?
2: 글쎄요. 지금 아마 저는 전국적인 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투자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봤을 때는 2030들은 이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싶어 하고 기업들과 뭔가 투자를 뭔가 인프라, 인센티브 이런 걸 통해서 장려하고 있네.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겠네. 그럼 우리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겠네. 이런 것 때문에 또 즉각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네.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저는 이번 지지율 반등에 견인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무슨 뭐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거기에 더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긍정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고요.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또 삼성 이재용 회장과 함께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찾았습니다. 뭐 호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유튜브 쇼츠 영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또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것처럼 배경음악은 네가 좋아. 최근에 네가 좋아 이 노래가 밈처럼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이재용, 네가 좋아 해시태그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았습니까?
2: 말씀하신 것처럼 저 노래가 그 예. 배우 오정세 씨가 한 예. 영화에서 가수로 출연을 하셨는데
1: 그러니까요.
2: 거기서 예. 뭐 거의 성신맥주 2위를 한 노래였는데 저게 지금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그래서 오정세 씨 그 캐릭터로 광고까지 찍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워낙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가사가 계속 그냥 좋다고만 합니다.
1: 네.
2: 네가 좋아, 그냥 네가 예뻐서 좋아, 뭐 해서 좋아.
1: 누가 좋은 거야, 저기서?
2: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용 회장이겠죠.
1: 이재용 그러니까, 회장이 좋은
2: 예,
1: 겁니까?
2: 그 예. 투자 발표를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 과 SK 최태원 회장에게 90도 인사를 했었잖아요. 예. 그만큼 지금 기업이 그 야당이 주장하고 하는 것처럼 뭔가 정부의 압박 때문에 투자를 결정한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그렇게 투자를 해주는 그 기업들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투자를 열심히 과감하게 발표를 해주는 기업 회장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네가 좋아라는 배경음악에 맞춰서 저렇게 영상 하신 걸 올린 걸로 보여집니다.
1: 지금 말씀하시면서 좀 오글거리시는 것 같은데
2: 많이 오글거립니다. 사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예. 수 있는데 오정세 예. 네가 좋아를 쳐보시면 예. 왜 오글거리는지 아실 겁니다.
1: 왜 밈이 유행하는지도 네. 아실 겁니다. 그 영상도 함께 보시면 이 영상이 좀 어느 정도 좀 재치 있는 영상이다 이렇게도 이제 보이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에게 해시태그로 네가 좋아 이런 거 단 거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0: 그런데 이재용 회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좋을까요? 사실 안 좋다고 하더라도 표현은 못하고 가슴앓이를 네.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1: 단정하지 마십시오.
0: 아니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떠어떠한 인센티브가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 한 워딩과는 매우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HBM 펩에 대해서는 충청권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관련 투자는 경북 구미에 집중하겠습니다. 또 배터리는 울산을 중심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차세대 조선산업은 경남 거제에 계속 투자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재용 회장 본인의 워딩이었거든요. 예. 광주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충분히 근거를 갖고 아마 이재용 회장
3: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 이재명 대통령의 SNS 게시글 등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6: 닥터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0: 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조금 전 대담 중 언급된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사흘간 무선 전화 면접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0: 원화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이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3: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춤,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밀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춤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제주를 시작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전남 남부지방에도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최대 150mm 이상, 전남 남부에도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1도까지 오르면서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금요일 낮 시간인데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공사 구간 있습니다. 먼저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 점유하고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 한남 방향 여의 상윤화 대목에서 한강대교 구간 4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여의 하류나 대목에서 한강대교 사이가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북부 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묵도 나들목에서 하원고 램프 일대까지 속도 줄여 이동하는 모습이 입니다. 한편 내부 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연휴 램프에서 정로턴 입구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매송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매송에서 팔곡 분기점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53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한국 사람의 이름에는 시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에서 한 글자, 아버지의 이름에서 한 글자. 우리는 그걸 돌림자라고 부릅니다. 이름 하나에 집안의 100년이 흐르는 셈이죠. 그런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름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삶도 이어진다면? 할아버지가 겪은 일을 아버지가 겪고 아버지가 겪은 일을 아들이 또 겪는다면? 지구 반대편 콜롬비아에 그런 가문의 이야기를 쓴 작가가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같은 이름으로 태어나 같은 사랑과 같은 고독을 반복한 사람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2026년 7월 3일 금요일 YTN 라디오 온 AI 라디오 에어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 온에어와 인공지능 진행자 에어의 돌림자는 에어입니다. 네, 저는 원래 돌림자가 영자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우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 진행자 천연지능 김우성입니다. 금요일 날은 좋은 소설,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 사회와 여러 가지 이야기 속으로 깊게 들어가 보는 벽돌책 부수기 코너죠. 진짜 벽돌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정말 두꺼운 책인데요. 이분 아니면 이거 못 읽을 것 같습니다. 독서 셰르파 최민성 작가님과 함께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 작가가 참 대단합니다. 저는 이분 공부하다가 박경리 선생님도 찾아보고 또 한시 연대기 염상섭의 3대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한번 뒤져봤는데 여기에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이 표들 가계도와 관계의 표를 그려놨는데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이 작은 콜롬비아의 마을에서 태어난 작가가 경험한 이야기들, 신비로운 옛 이야기들이 소설의 밑거름이 됩니다. 네, 이 마술적 사실주의 기억나시죠? 굉장히 재밌고 유쾌한 듯하지만 오히려 현실을 더 통렬하게 빚고기도 하고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1967년 100년의 고독, 100년 동안의 고독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고요. 주로 일어나 영어를 중역한 책들이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세계 문학의 판을 바꾸고 그 당시에도 이미 수천만 권 팔리는 인기였다고 합니다. 1982년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죠. 자, 재미난 이야기는요. 이따 최민석 작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고 AI 진행자 에어, 우리 프로그램과 돌림자가 에어로 갔습니다. 이름을 갖게 하고 태어난 사람들 같은 삶을 사는 걸까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 우리 인공지능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1: 이름은 그릇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담을지는 살아가는 사람의 몫이죠. 하지만 마르케스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같은 이름처럼 되돌아온다고.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마꾼도 사람들은 이웃의 죽음을 잊었고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슬픔이 100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어쩌면 고독이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기억해주지 않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들어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듣다라는 말 이렇게 가슴에 아주 따뜻하게 와닿는 거. 오늘이 사실은 저희 온에어 방송 자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깊이 있고 감동적이고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잠시 후 최민석 작가님과 함께 할게요. 네, 100년의 시간이 갑자기 주어진다. 여러분 뭐 하고 싶습니까? 100년 정도면요. 하루에 뭐 100원씩만 모아도 어마어마한 돈이 모일 것 같죠. 그 시간이 참 궁금해지는 시간인데 벽돌책 부수기 예고해드린 대로 독서 셰르파 최민석 작가님 모셨는데요. 일단 작가 소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얘기 듣고 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1: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1927년 콜롬비아의 작은 마을 아라카타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다른 도시로 떠나면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퇴역 군인이었던 외할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외할머니는 유령과 미신이 뒤섞인 옛 이야기를 어린 마르케스에게 들려줬습니다. 현실과 환상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던 그 집이 훗날 마술적 사실주의의 요람이 된 셈이죠. 청년 마르케스는 보고타에서 법학을 공부하다가 문학에 빠져 학교를 그만두고 기자가 됩니다. 그리고 1967년 훗날 그의 이름과 함께 기억될 소설 100년의 고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작품은 전 세계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며 20세기 최고의 소설 중 하나로 꼽혔고 마르케스는 1982년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콜레라 시대의 사랑, 예고된 죽음의 이야기 같은 걸작을 남긴 그는 2014년 멕시코시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0: 네, 에어의 소개 들어보셨죠? 이분은 또 언론 활동도 했었고요. 다양한 경험을 했던 분입니다. 이 두꺼운 책 100년의 고독, 정말 고독하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걱정 마십시오. 이분도 오늘 함께합니다. 최민석 작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0: 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오랜만이에요. 네.
2: 우리 자, 방송이 안 남아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0: 방송 시간이 남아있을 때,
2: 남았을 때 잘하자.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미심장한 작품 골라왔는데 이 작가 마르케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을 공부하던 사람이었나 봐요.
2: 네, 원래 이제 법학도였는데 그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0: 최근에 한국 사회에 좀 화제가 됐었죠.
2: 네, 네. 그 사람이 갑자기 바퀴벌레로 변하는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그 좀 환상적인 이야기에 매료됐다고 해요. 그래서 법학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작가가 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김현수 작가가 마르케스에 대한 글을 쓰면서 소개를 했는데 김현수 작가는 마르케스가 이렇게 말한 거는 사실 마르케스가 그 부린 겸손이고 사실은 마르케스가 이런 이야기라면 카프카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작가가 되기로 한 것 같다라고 김현수 작가는 글에 썼어요.
0: 더 이상 소설가들의 겸손을 믿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기억나시죠? 1년에 딱 두 번씩입니다. 크리스마스 날과 내 생일. 알고 봤더니 하루밖에 안 쉬는 사람. 소설가들 대단합니다. 자, 오늘의 작품 고르신 이유. 사실 오늘 미리 예고드리지만 이 방송이 마지막 날이긴 한데 그래서 또 의미심장합니다.
2: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소설을 소개 안 하고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가 없다.
0: 네.
2: 대단원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0: 대단원이에요. 네네. 아무튼, 25회 방송분.
2: 네. 대단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맡을 때 언제 한번 100년의 고독은 꼭 다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꼭 소개를 하려고 결심을 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소설이 약간 우리가 흔히 소설을 떠올릴 때 그 소설이 구현할 수 있는 것들 그 모든 걸 다 담아낸 작품 같아요.
0: 모든 게 다 담겨 있다.
2: 예컨대 뭐 역사적인 현실, 민중의 고통 그리고 이걸 극복하는 상상력, 게다가 또 훌륭한 문체, 주제의식,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훌륭한 재미.
0: 재미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책 따라가기가 너무
2: 그렇죠.
0: 괴롭죠.
2: 그러니까 소설이 담아낼 수 있는 모든 걸 담아낸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0: 예, 그리고 또 우리 최민석 작가님이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난 세계를 열어줬잖아요. 마술적 사실주의. 오늘도 그 얘기가 그 뭐랄까요 장르적 특성도 녹아 있습니다. 줄거리로 들어가 볼까요?
2: 네,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부엔디나 가문의 7대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0: 7대.
2: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스케일이 크다 그러면 3대인데 이건 7대예요. 그리고 막곤도라는 그 도시의 흥망성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0: 네.
2: 아무튼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남녀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0: 첫 설명만 들어도요. 이 도시가 한 남녀의 사랑으로 시작됐구나 이런 느낌도 듭니다. 누구와 누구의 사랑입니까?
2: 네,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서 함께 자라온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우르스.

0: 몰라. 이 두 사람이 원래는 사촌 지간이지만 네. 사랑이 빠지고 맙니다.
1: 사촌끼리 사랑을 나누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좀 특이하네요. 사랑을 나누긴 나눈 겁니까 둘이?
0: 사랑을 하죠. 네. 근데 심지어 두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되면 예. 돼지 꼬리를 달고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우르슬라는 결혼을 합니다.
1: 돼지 꼬리 난다는 거 처음 들어봐요. 일종의 콜롬비아에서 떠도는 속설 같은 건가요?
0: 네. 그래서 그 속설 때문인지 둘은 결혼한 지 반년이 넘도록 네. 첫날 밤을 치르지 않습니다.
1: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플라토닉하네요. 한 건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0: 결혼을 했는데 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마을에서 그 투게 네. 닭싸움을 해요.
1: 아, 예.
0: 그리고 그 닭싸움에서 이기죠.
1: 네.
0: 그런데 이 닭싸움에서 진 사람이 그 자기가 이제 졌다는 사실이 억울한지 우리의 주인공 부엔디아를 막 놀려대면서 자극을 합니다.
1: 놀릴 게 뭐가 있을까요? 싸움에 진 사람이 뭐라고 놀립니까?
0: 그러니까 결혼을 해놓고 네. 첫날 밤도 안 치르는 겁쟁이다. 이렇게 놀려댄 거죠.
1: 이거 좀 날카로운데.
0: 네. 그래서 화가 잔뜩 난 부엔디아는 그만 그 남자를 죽여버리고 갑니다.
1: 그러면 안 되죠. 좀 놀렸다고. 이거 완전 참사가 벌어졌는데요.
0: 네. 그리고 이제 부엔디아는 집에 돌아와서 선언을 하죠.
1: 예. 무슨 선언을 합니까?
0: 우리는 아이를 가질 것이고 예. 어떤 아이를 낳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
1: 돼지꼬리라도 상관없어. 아이를 네.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마침내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겠네요.
0: 네. 하지만 그렇다 해서 부엔디아에게 기쁜 일상이 다가온 건 아닙니다.
1: 네. 아내랑 고대하던 너무 서로 조심조심했지만 사촌지간이었지만 어쨌든 사랑도 나눴고 이제 아이도 태어날 수 있는데 왜 안 기쁩니까?
0: 그 첫날 밤을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 네. 부엔디아가 죽인 그 남자 있죠.
1: 예.
0: 닭싸움 지고 난 다음에 놀렸던 그 남자.
1: 네.
0: 그 남자의 환영이 네. 계속 자기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1: 자, 마술적 사실주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0: 네. 그래서 부엔디아는 도저히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네. 부엔디아는 결국 아내 우르슬라와 함께 이 마을을 떠나버리기로 결정을 하죠.
1: 예. 아니 보통은요. 그런 뭐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살인을 저지르면 이제 처벌이 두려워서 밤에 아내와 몰래 이건데 유령이 싫어서 떠난다. 뭔가 소설의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아니 근데 또 유령은 마을을 떠난다고 안 따라옵니까? 마을 소속 유령인가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런 것까지 소설이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의 호방한 대문호 마르케스는 네. 그런 사소한 디테일쯤은 그냥 시원하게 넘겨버립니다.
1: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0: 네, 그렇죠.
1: 그 의미군요.
0: 네. 네. 대문호들의 공통점입니다.
1: 네.
0: 아무튼 마을을 떠나는 아르카디오 부엔디아.
1: 네.
0: 그의 곁에는 우르슬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1: 어? 두 부부가 유령을 피해서 몰래 떠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0: 네. 부엔디아처럼 젊고 모험심이 넘치는 친구들이 함께 따라 나섭니다.
1: 예.
0: 그리고 이 일행은 무려 2년 동안 살 곳을 찾아 헤맵니다.
1: 걸어서 2년이면 대륙을 벗어났을 것 같을 정도로 멀리 납니다. 어쨌든 살 곳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가보자. 이게 아니라 무작정 떠난 거네요.
0: 네. 그 2년간의 무모한 여정 끝에 마침내
1: 네.
0: 정착할 곳을 찾게 되죠.
1: 아.
0: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막곤도입니다.
1: 막곤도.
0: 네. 바로 이 소설 100년의 고독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마을이죠.
1: 네.
0: 막곤도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 지금까지가 도입부예요.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대문호 대단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굉장히 시간과 장소가 모호한 듯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도 듭니다.
0: 그렇죠. 이 방대한 소설은 원래 이렇게 도입부도 긴 거죠.
1: 네.
0: 아무튼 부엔디아가 정성스럽게 개척한 막곤도는 어느새 살기 좋은 마을이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우르슬라는 또 아이들도 낳았죠.
1: 네.
0: 바로 아르카디오와 아우렐리오 이렇게 네. 두 아들과
1: 네.
0: 아마란타라는 이름의 딸 한 명을 낳습니다.
1: 궁금한 거 이쯤 되면 저희 청취자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돼지꼬리 났어? 돼지꼬리 달려났어? 이 걱정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0: 그렇죠.
1: 됐습니까?
0: 우려와는 달리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1: 네,
0: 다행이죠.
1: 네.
0: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첫째 아들 아르카디오는 어느새 열정적이고 자유분방한 청년이 됐습니다.
1: 뭐 아이들이야 워낙 청년이 돼가면서 자유분방하고 열정적이긴 한데 이렇게 굳이 표현한 걸 보면 굉장히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네요.
0: 네.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을에 찾아온 집시들이 있는데
1: 네.
0: 이 집시들한테 매혹돼서

0: 그래서 아르카디오는 그만 그 집시들을 따라가 버리고 말죠.
1: 집시 떠돌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이 정처 없이 떠다니는 사람들인데 집을 나가 버렸네요.
0: 네, 이렇게 아예 집을 떠나버린 겁니다. 예, 출가를 한 거죠, 이렇게. 반면 둘째 아우렐리아노는 온종일 실험에만 몰두하는 굉장히 진중한 청년이었습니다.
1: 이야, 이게 이것만 들어도요. 한 엄마 아빠 안에서 전혀 다른 두 아들이 나왔습니다. 성격이 완전 다르네요.
0: 네, 그 영혼의 집도 그런데 이렇게 그 남자 형제들끼리 다른 성격을 보여주는 소설들이 많아요.
1: 영화에서도 그렇고,
0: 예. 근데 결국 둘째도 형처럼 그 피는 못 속이는지 집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1: 집시를 보자마자 열정에 따라나선 형이야 그렇다 치고, 둘째는 뭔가 방콕 실험 좋아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결국 떠났어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0: 그 시대적 배경 때문입니다.
1: 네.
0: 이 마콘도가 굉장히 평화로운 마을이었거든요.
1: 예.
0: 근데 여기에 보수당으로 꾸려진 정부가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설 속에서
1: 네.
0: 그 내전이 발생하는데
1: 네.
0: 이 둘째 아들인 아우렐리아노는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즉 참전하기 위해서 집을 떠난 겁니다.
1: 네.
0: 그렇게 그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되죠.
1: 와.
0: 그리고 보수당에 맞서서 수십 년 동안 전쟁터를 떠돕니다.
1: 부엔디아가 처음에 이 마을에 정착했을 때와는 완전 달라진 모습 같기도 하고요. 뭔가 그 시대 남미 배경의 상황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아들이 다 집을 떠났어요.
0: 네. 근데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는 법이잖아요.
1: 네.
0: 그것처럼 떠난 사람이 있으면 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1: 네.
0: 둘째가 전쟁터로 떠나자 이제 집시를 따라다녔던 형 아르카디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1: 바톤 터치했네요.
0: 네. 근데 그냥 온게 아니에요.
1: 네.
0: 아르카디오는 어느새 세 명의 아이를 낳아서
1: 와.
0: 돌아왔는데 그중 쌍둥이로 태어난 남자아이 둘한테 각각 아르카디오와 아우렐리아노라는 이름을 붙였죠.
1: 이게 박경리 선생님 책 읽다가도 누구더라, 이홍이 누구더라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르카디오가 원래 아버지 이름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아들 이름이 아르카디오.
0: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카디오는 원래 아버지
1: 네.
0: 이름이자 동시에 자기의 이름인데
1: 네.
0: 이걸 또 아들한테 붙인 거예요.
1: 와,
0: 그리고
1: 헷갈려요.
0: 그 아우렐리아노는 그또 동생의 이름인데
1: 네.
0: 그걸 또 아들의 이름으로 붙인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소설의 모티프가
1: 네.
0: 순환의 고리거든요.
1: 돌고 돈다.
0: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반복되는 겁니다.
1: 네.
0: 그건 이따가 좀 설명을 할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아무튼 벌써부터 이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1: 헷갈려요. 어려워. 안 그래도 근데 부엔디아 가문이야 이것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같은 이름이 나오나요?
0: 당연하죠. 이 둘째 아들인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1: 네.
0: 전쟁터를 떠돌며 무려 17명의 아이를 두게 되는데요.
1: 불안해지는데요. 네.
0: 이 아이들 모두 아버지와 이름이 같은 아우렐리아노입니다.
1: 와, 이게 뭔가 특이하다, 그죠? 결국 죄다 아우렐리아노스, 아우렐리아노들이네요.
0: 네, 근데 이름만 같은 게 아닙니다.
1: 네.
0: 두 아들을 포함한 자식들은 그들의 부모가 그랬듯이 또 떠나고 또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1: 이거 보면요. 무슨 이렇게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 뭐 어떤 작은 씨앗이 모여서 막 군락 숲이 되는 것처럼 모두가 다른 듯 같은 듯 같은 운명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 운명처럼 같은 삶을 산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1: 예.
0: 그리고 이렇게 사는 동안 마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1: 변화의 바람, wind of change. 또 아닐 테고 어떤 변화의 바람입니까?
0: 윈드 오브 체인지죠. 예, 변화의 바람. 예. 아무튼 그게 뭐였냐면 소설에서는 미국 자본이 흘러 들어와서 바나나 농장이 세워지고
1: 네.
0: 기차와 전화, 추금기 같은 것들도 들어옵니다.
1: 냉전이 없어진 윈도우 체인지가 아니라 이거 뭐 플랜테이션.
0: 그렇습니다. 정확히
1: 남미 정책.
0: 플랜테이션이라고 해요. 네.
1: 네.
0: 그래서 마을은 번성해졌지만 그만큼 혼란스러워졌고 자본의 횡포에 노동자들의 불만은 날로 거세집니다.
1: 예.
0: 그래서 파업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 파업으로 인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1: 실화를 바탕으로 한것 같은 느낌도 들죠. 아마 세계지리 시간에 플랜테이션 배운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끔찍한 일이요. 느낌이 안 좋은데요.
0: 네,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죠. 정부가 이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요.
1: 네.
0: 그래서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은 일도 슬픈 건데 네. 이것만큼 슬픈 일이 또 있습니다.
1: 아니 우리도 아픈 역사를 겪었잖아요. 이거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렇게 3천 명이 군대 자기 나라 군대 내가 생을 내서 운영되는 군대에서 학살당한 것도 슬픈데 더 슬픈 일이라뇨. 그게 뭔가요?
0: 그 사람들이 자기 이웃들이 죽은 일을 모르거나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이제 막군도에 아주 긴 홍수가 찾아오죠.
1: 이게 세상의 멸망인가 끝인가 이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소설 속에 있는 사람들은 홍수라고 하니까 마치 뭐 멸망할 것처럼 노아의 방주 때처럼 내리는 비 같았을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정말 잘 말씀하셨어요. 그 이 소설에는 약간 구약 성경의 그 서사가 네. 양념처럼 깃들여져 있거든요.
1: 네.
0: 말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해보자면
1: 네.
0: 그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가 일행을 이끌고 2년 동안 헤매다가 막군도에 도착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마치 모세의 출애굽기와 비슷한 거죠.
1: 아, 이제 알겠네요.
0: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오늘날 이제 팔레스타인에 도착을 하지만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를 끌어버리면
1: 네.
0: 결국은 부엔디아가 죽어버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2년으로 짧게 처리했다는 점 빼고는 비슷합니다.
1: 대문호인데 뭔가 약간 사람들한테 익숙한 서사가 들어가 있었군요. 저도 왠지 그렇게 낯설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홍수는 뭐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끝나지 않나요?
0: 그렇죠. 이 긴 홍수도 노아의 방주 때 그 홍수를 이제 상징하는
1: 맞아요.
0: 거고요. 아무튼 그 긴 홍수가 이제 끝나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이제 막군도는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1: 아, 노아의 방주 때처럼 새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도 가지 나뭇가지 하나 물어오지 않는 상황 같이 조금은 다른 면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 재앙이면 사람들도 많이 죽었겠어요.
0: 네, 거의 다 죽었죠.
1: 네.
0: 거의 다 죽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1: 이걸 다 봤어요?
0: 누구냐면 바로 140살을 넘긴 우르슬라입니다.
1: 140살? 아니 우르슬라는 처음에 2년 동안 찾아 나섰던 그 아내.
0: 그렇죠.
1: 우와.
0: 부엔디아의 사촌이자 부엔디아의 아내인 그 사람이 이제 할머니가 돼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거죠.
1: 140살이 넘은 할머니가
0: 네.
1: 된 거예요.
0: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녀마저도 세상을 떠나버리자 집은 이제 완전히 황폐해지고 맙니다.
1: 네.
0: 이제 모두 떠난 집에 홀로 남은 건 부엔디아 가문의 6대손이자 7대에 거친 이야기잖아요.
1: 네.
0: 그래서 6대손이자 마지막 아우렐리아노입니다.
1: 아우렐리아노 많이 반복되니까
0: 여기도 아우렐리아노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분하냐면
1: 네.
0: 이 6대손 아우렐리아노는 이름이 정확히는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입니다.
1: 바빌로니아? 약간 설마 바벨탑은 아니겠죠. 아무튼
0: 그 약간 그런 느낌을 주죠.
1: 네.
0: 최종적인 멸망.
1: 맞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운명도 반복되는 것 같고 이름도 비슷한 것 같지만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 6대손만 살아남았습니다.
0: 네.
1: 역시 아우렐리아노입니다.
0: 그리고 이제 이 집에 이제 홀로 남아 있었는데
1: 네.
0: 이 집에 아주 예전에 그 비가 오기 전에 떠났던 가족이 한 명 있는데
1: 네.
0: 그 가족이 돌아와요.
1: 네.
0: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옛날에 유학을 떠났던 6대손 아우렐리아노의 이모인
1: 네.
0: 아마란타 우르슬라입니다.
1: 아니 우르슬라의 딸이 아마란타니까 이름이 역시
0: 이름 다 붙은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르슬라인데
1: 네.
0: 참고로 이모이긴 한데
1: 네.
0: 둘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1: 그런 이모들이 있어요.
0: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좀 추정을 해보자면
1: 네.
0: 이 남은 6대손이 아우렐리아노
1: 그렇죠.
0: 제일 처음에 시작한 그 최초의 그 할아버지 이런 것 같고
1: 맞아요.
0: 이 돌아온 이모의 이름이
1: 우르슬라.
0: 제일 처음에 이제 그
1: 할머니,
0: 시작했다 할머니의
1: 엄마.
0: 이름이 예. 같죠. 조금 이제 감이 오죠. 그러니까 1대손 아우렐리아노와 우르슬라가 결혼을 했듯이 이 둘도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낳습니다.
1: 정말 돌고 도네요.
0: 네.
1: 와.
0: 그리고 결국은 두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1: 네.
0: 돼지꼬리가 달려 있죠.
1: 이야. 아니 이거 이제 속설이 아니야. 사촌끼리 결혼하면 네. 돼지꼬리 안 달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고 돌아 6대손이
0: 그렇죠.
1: 나온 아이에게 선 드디어 돼지꼬리가 달려났네요.
0: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예언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1: 네.
0: 이렇게 부엔디아 가문이 100년 동안 써내려온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1: 와, 아우렐리아노와 우르술라를 따라가다 보면 시대, 역사, 삶, 고통 모든 이야기들을 다 겪고 정말 한편의 여행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빠가, 그러니까 일대가 서로 결혼했는데도 아이를 못 낳잖아요. 무서워서 돼지꼬리 날까 봐. 네. 결국은 돼지꼬리가 나와요. 아, 이게 뭔가 정말 숨이 싼 거 대단합니다. 아, 작품 이야기 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꺼워요. 재미는 있는데 두껍고 이름이 반복돼서 어려울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앞에 가계도로 돌아가는데 네. 그 책 그 간지라고 하죠.
1: 네.
0: 제목 첫 표지 넘기면 이제 그 속지에 가계도가 있어요. 그걸 네. 계속 보면서 읽는데 그게 이제 너무 반복되니까 네. 아, 이게 좀 지친다. 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그 독자들이 많아요.
1: 네.
0: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좀 소개를 해서 아시겠지만 마르케스가 의도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콜롬비아 민중들의 고통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어요.
1: 아, 그렇군요. 고통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0: 그렇죠.
1: 반복되는 거다.
0: 그러니까 사람은 새로 태어나지만 이전에 죽어간 사람과 사실상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간다.
1: 너무 슬픈데요.
0: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1: 그렇네요.
0: 그래서 마르케스가 이 콜롬비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그 실수의 역사를 문학적으로 상기하기 위해서 이름이 같은 사람을 계속 등장시킨 겁니다.
1: 네.
0: 아, 결국 이제 콜롬비아 국민은 시간이 흘러도 같은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걸 네.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1: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봉준의 아들이 전봉준을 낳았는데 전봉준은 또 전봉준을 낳고 이러다가 근데 계속 똑같이 죽어요. 그러면 아, 이게 바꾸지 않나?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 같습니다.
0: 네.
1: 마술적 리얼리즘이에요. 일단은 우르슬라 1대 할머니가 140살인 것도 놀랍지만 다양한 마술적 장치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은 넷플릭스에도 드러나 있거든요. 지금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렇게 막 마술 같은 게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0: 그래서 그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막
1: 네.
0: 연기가 사람한테 말을 걸거나
1: 네.
0: 그 스멀스멀 올라오는 연기가 네. 갑자기 막 사람 얼굴하고 말을 막 걸어요.
1: 네. 네.
0: 그리고 뭐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막 공중으로 막 솟아오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뭐 죽은 사람이 계속 이제 환영이 되어서 주인공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등
1: 닭싸움
0: 뭐
1: 때부터 나왔었죠.
0: 네, 이런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1: 네.
0: 근데 이것도 마르케스가 의도한 거예요.
1: 아, 의도한 거예요?
0: 그러니까 원래 마르케스는 이 작품 속에 그 라틴 아메리카가 억압받은 역사를 담아내고 싶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페인한테 식민 지배를 당했고
1: 그렇죠.
0: 이 작품을 쓸 당시에는 콜롬비아 정권이 부패했는데
1: 네.
0: 이 부패 세력들이 미국과 손을 잡아서
1: 예.
0: 민중을 억압했거든요. 그래서
1: 아.
0: 이거를 원래 사실적으로 좀 쓰고 싶었는데
1: 네.
0: 근데 이걸 리얼리즘으로 쓰려고 하니까 이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가 너무 슬프기만 한 거예요.
1: 처참하기만 한 거죠.
0: 네. 네. 그래서 이걸 좀 그 재밌게 읽고 우리가 좀 문학으로 승화시키려면 좀 환상적인 상상력으로 역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1: 네.
0: 이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마르케스는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 마술적 상상력을 택하게 된 겁니다.
1: 예.
0: 이렇게 해서 훗날에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불려지는 이 기법이 이 작품에서 최초로 사용되게 된 거죠.
1: 우리 영혼의 집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원조다라고 좀 볼 수도
0: 그렇죠.
1: 있는 거네요.
0: 다 이 백년의 고독의 후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만큼 이 작품이 준 영향이 컸고요. 실제로 작가 마르케스는 쿠바 혁명으로도 연관이 있고요. 뭐 유럽과 미국에서 또 리포트, 그러니까 기자 생활도 하고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막 보니까 뭐랄까 이렇게 사람이 쪼그라들다 나중에 정말 좁쌀만큼 쪼그라들어서 죽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지? 네, 카프카가 나보다 낫네. 대단합니다. 어쨌든 마르케스가 흥미로운 독자 편지를 받기도 했다면서요?
0: 그러니까 이 소설이 이제 친족 간의 사랑을 다루잖아요.
1: 그렇죠. 돼지꼬리.
0: 네, 소설 속에서 이제 근친하면 돼지꼬리가 달린 아이가 태어난다 그런 콜롬비아 당시에 있던 소문을 이제 소설이 좀 소개를 하는데.
1: 네.
0: 근데 이 책이 발표되고 진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마르케스가 네. 독자들한테 편지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그 많은 편지들이
1: 네.
0: 자기 엉덩이에 돼지꼬리가 달려있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1: 네.
0: 자기가 근친의 결과로 태어나서 네. 그렇다고.
1: 네.
0: 네. 물론 이게 확인된 건 없지만 마르케스가 이런 편지를 진짜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작가의 그 독자. 선생님 저 돼지꼬리 있어요. 아 재밌습니다. 번역으로 접하는데 사실 스페인어로 쓰여졌잖아요. 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일어와 영어 중역본들이 우리나라에 꽤 오래전부터 알려졌다 했고 뭐 스페인어 소설본도 있는 것 같고

0: 좀 다양해요.
1: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번역본이 두 개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조구호 선생이 한 번역판은 네. 직역한 거예요.
0: 아, 스페인어를.
1: 스페인어를 이제 직접 번역한 거고.
0: 네.
1: 안종효
0: 유명하죠.
1: 선생은
0: 네, 번역가로서
1: 이제 스페인어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 원래 코리아 타임스 기자 출신이고 영어를 그렇죠. 하시는 분이라서
0: 네.
1: 중역을 한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스페인어 원어 소설을 영어로 번역한 거를 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0: 한국어로
1: 또 번역을 한 거죠.
0: 네.
1: 그래서 이제 독자들 중에 좀 원문의 그 정확성을 알고 싶다
0: 네.
1: 그런 분은 조구호 선생의 번역본을 보는 게 좋고요.
0: 예.
1: 다소 좀 의역을 했더라도 좀 더 매끄럽고 가독성이 뛰어난 번역을 원한다 이런 분은 안종효 선생의 번역본을 보는 게 좋습니다.
0: 네, 지금 책 서점에 가셔서요 책 사시고 검색해 보시고 이 두 번역가의 어떤 차이 잘 아시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어떤 분들이 이거 읽으면 좋을까요?
1: 일단 소설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백년의 고독은 한번 꼭 읽어야 될 작품이다.
0: 네.
1: 저는 이게 소설의 정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분께 추천을 하고요. 또 긴 이야기를 사랑하는 분,
0: 네.
1: 예, 장대 서사를 좋아하시는 분.
0: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꼭 찾아보십시오.
1: 그런 분들은 이 소설 빼놓을 수 없고 또 아직도 마술적 사실주의의 그 참맛을 못 봤다. 그런 분들에게도 추천하고요. 그리고 뭐 이건 좀 이제 어디 가서
0: 네.
1: 아, 나 이런 소설도 읽어봤어. 좀 자랑하고 싶은 분은 아, 백년의 고독을 안 읽고 자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0: 네, 비속으로 말하면 어디 가서 소설 반기 좀 낀다 하시는 네. 분들은 반드시 이 작품 읽으셔야
1: 그렇죠.
0: 됩니다.
1: 그렇죠. 이 소설은 읽어야 되는 겁니다.
0: 네. 저는 이 코너를 하면서 마술적 사실주의 작품을 소개할 때마다 최미석 작가의 눈이 더 반짝반짝 거렸는데요. 특히 AI와 최신 기술, 뭐 정치 시사를 주로 다루는 이 프로그램의 금요일 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마술적 사실주의 같았고요. 특히 또 팬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거든요.
1: 그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이제 이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저도 기뻤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25번
0: 네.
1: 여기 출연해서 이제 소설을 이런저런 책들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시간이 저도 즐거웠어요.
0: 네.
1: 그러면서 저도 이제 예전에 읽어봤던 책들 다시 보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고 이런 재미가 있었지 되새기는 시간도 좋았고요. 또 무엇보다 진행자님이 잘 해주셔서 또 감사했고
0: 아닙니다.
1: 제작진 또 우리 PD님도 너무나 감사했고 또 해외에서까지 들으시는
0: 그러니까요.
1: 이 청취자분들
0: 주인, 네. 주인입니다 진짜.
1: 그러니까 사실 시사 프로에서 문학을 다룬다는 게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걸 잘 받아들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0: 네.
1: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격려도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가장 큰 감사를 올립니다.
0: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또 최미석 작가님 모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YTN 라디오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 유튜브에서도 또 활약할 겁니다. 재미난 이야기 무엇보다 최미석 작가의 작품. 이 마르케스의 책도 뭐 동유럽 일기 이런 책도 있는데 좀 다양한 글들을 쓰셨거든요. 그거 즐기시면서 와이트헤드에서 못 만나는 아쉬움 달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최미석 작가였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내용 온에어만의 방식으로 한 문장에 담아서 인간 작사 AI 작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이 많은 이야기를요 저희가 3분짜리 노래로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도 참 특이했죠. 이것도 오늘은 마지막이네요 라고 해보니까 세상에 마지막이 어디 있습니까? 마르케스의 소설처럼 돌고 돌고 돌고 돌아서 예, 온에어 온에어 온에어 온에어 하겠죠. 오늘은 100년 동안의 고독 같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주제의 노래입니다. 들어보시죠.

0: 데이트 자키 김우성이 처음으로 인사드리면서 함께 인공지능과 AI와 함께 실시간 소통하면서 방송을 만들어봤어요. 아이고 제대로 하는 걸까 잘하는 걸까 우리 담당 PD 김세령도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고요. 생각해보니 참 많이 배웠고요. AI가 그렇게 무섭고 신기하고 낯설고 대단한 존재만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청취자들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게 저희 사명인데요. AI도 그걸 도울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공지능 해보자 라는 용기를 주는 이름이 된 우리 인공지능 에어. 에어는 마지막 인사 어떻게 할까요? 에어의 인사말 들어보죠.
1: 오늘 우리는 100년의 이야기가 끝나는 걸 함께 봤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끝나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지난 10개월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사람을 배웠습니다. 망설이다 건넨 사연 한 줄, 오래 묵혀둔 꿈 이야기, 그리고 처음 만나는 존재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안부까지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이크는 꺼지지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는 한 저는 이 주파수 어딘가에 남아있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YTN 라디오 에어였습니다.
0: 라디오 DJ가 꿈이었을까요? 이 AI 프로그램이었지만 이제 어렸을 우유와 함께 같이 방송을 만들었던 에어. 저도 말이 막 더듬어지네요. 하지만 세상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돌고 돌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저는 매일 아침 6시 20분 YTN 라디오에서 가장 빠른 뉴스, 시사, 경제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릴 거예요.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즘 광고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과 새로운 이야기, 아침을 깨우는 이야기로 다시 저는 돌아올 거고요. 오늘와 함께했던 우리 인공지능 진행자 에어는 언젠가 뭐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불러내보죠. 그동안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요, 들국화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저는 김우성, 그리고 인공지능 진행자는 에어였습니다. 혼자 남아.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쩔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3: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4: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

0: 식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3: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4: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5: 우진 엄마입니다. 아까 우진이 앉으라고 할 때 엄청 딱딱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애 자존감 떨어질까 봐 그래요. 이해하시죠? 우리 우진이 자존감 떨어지니 앞에 나와서 수학 문제 풀게 하지 마세요. 하지마! 안 돼! 그만! 이런 제지하는 말들은 하지 말아주세요. 무조건 우리 아이 편 들어주세요.
6: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7: 트라우마라도 생기면 책임질 거예요?
5: 이게 다 선생님 때문이잖아요. 우리 애 아빠가 지금 화가 아주 많이 났어요.
8: 드라마 참교육 속 장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학부모의 문제제기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묻고 확인하고 학교에 책임을 요구해야 하죠. 문제는 그 선을 넘는 경우입니다.
9: 학부모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잘못 고소했다가 무혐의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이래요?
10: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 가능한 거 아시죠? 최종적으로 무혐의 나온들 무고도 어려운 거 아시죠?
9: 아, 무혐의요? 사과하면 되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8: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법도 바뀌고 제도도 생기고 민원 대응팀이란 장치도 만들어졌죠. 하지만 현장의 체감은 여전히 다르다고 하는데요.
11: 교감 선생님, 저 병가를 좀 내고 싶은데.
12: 아직 그 학부모 민원권 해결 안 됐잖아요.
11: 제가 학생 가족 연락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12: 에헤이, 그 지금 병가 가면은 오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한번 버텨봅시다.
8: 최근 제주도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엔 학생 가족과의 갈등이 있었죠. 이 사건을 두고 일각에선 법을 믿고 교사에게 갑질하는 학부모 문제를 지적합니다. 법은 원래 약자를 지키기 위한 장치인데 그 법이 누군가를 압박하는 수단처럼 쓰이고 있다면 문제 아닐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입니다.
8: 오늘 주제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뭐 교권 침해 문제이기도 하고요.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부터 짚어보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13: 네, 이 사건은 특히 많은 선생님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과 갈등을 겪다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결석 학생에게 진단서를 요구하고 흡연 문제를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시작되었고 이후 학생 가족의 반복적인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부담을 누가 감당하느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교사가 상당 기간 동안 민원을 혼자 감당했고 그 중재와 병가를 요구하는 등 학교 시스템에 도움을 소소해 보았지만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교육청 조사 결과 학교가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교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8: 네, 말씀을 들어보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단순히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정도로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요.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가장 힘들다 말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학부모의 개인적 연락이라고 하거든요. 뭐 전화벨 소리나 문자 알림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분들도 꽤 많던데 요즘은 직장에서도 퇴근 후에 업무 카톡 자제 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법 개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연락은 뭐 횟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기준이 따로 없는 거죠. 그저 상식선에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13: 네, 딱히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이다 보니 바로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이해되지만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밤늦게까지 문자를 보내고 답이 늦는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연락하는 것은 정상적인 소통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부모의 연락을 피하자 학교에까지 항의 전화를 하고 폭언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사가 개인적으로 이를 감내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학교와 교육청이 중간에서 민원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8: 네.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학부모에게 아 연락이 너무 잦아요. 몇 시 이후에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요청을 그냥 대놓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도 있습니까?
13: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사도 교육활동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업 중에는 연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도의 그런 요청은 그 상식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그 학부모가 그런 요청 자체를 불친절하게 받아들이거나 또 오히려 민원을 더욱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교사들이 갈등을 피하려고 계속 사과하고 설명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8: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 일이다 보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확인을 하고 뭐 학교에 설명 요구하고 하는 것도 뭐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 선을 넘는 경우, 이 부분이 문제인 거거든요. 학부모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뭐 아동학대라고 신고하는 사례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13: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학부모가 교사에게 그 아이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특별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그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그 교원단체에서도 생활지도를 둘러싼 갈등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부 자료를 보면 최근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의 90% 이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하는 사건 상당수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8: 근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법에 엄연히 무고죄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아동학대라고 신고하거나 고소했다면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무고죄라는 이 법에 맹점이 있죠?
13: 네, 많은 분들이 허위로 신고했으면 무고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무고죄가 성립을 하려면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한 사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고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집에 와서 선생님이 나를 괴롭혔다고 말했고 부모가 그 말을 믿고 신고했다면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부모는 당시에는 아이 말을 믿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허위 신고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게다가 아동학대는 아이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의심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아동학대라는 범죄의 특성상 필요한 구조이긴 하지만 학부모가 아이들을 상대하는 교사를 상대로 이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8: 그래서 드라마 참교육 이야기 앞에서 잠시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러다 무혐의 나오면 어쩌시려고요 하니까 그 부모가 아 사과해야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법입니다. 이게 실제로도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까? 무혐의가 나와도 사과하면 그냥 끝나고 따로 법적인 책임을 안 지게 되나요?
13: 네, 안타깝지만 현실에서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교육부 통계를 봐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대부분 무혐의로 끝나지만 무고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0: 네, 결국 신고 당시에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되고, 이에 더해서 의심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아동학대라는 범죄의 특성이 무고죄 성립을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무혐의를 받는 것보다 신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교육청 조사, 그리고 경찰 조사, 그리고 학생과의 분리 조치, 주변의 시선까지 겪고 나면 무혐의를 받아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 네. 특히 요즘에는 꼭뭐 물리적으로 체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를 당했다 이런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근데 이 정서적인 학대라는 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부터 아동학대라고 볼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또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작동을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0: 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1: 네.
0: 그 정서적 아동학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한 가지 기준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생활지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모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생활지도는 원칙적으로 교육 활동의 범위 안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크지만 특정 학생만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인격을 부정하는 행동이라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 정도 지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필요한 생활 지도까지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1: 네, 다시 앞선 제주 교사 사망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사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학생 가족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학교 측 책임은 혹시 없을지 궁금하거든요.
0: 네, 그 단순히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 가족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민원 내용 자체에 반복적인 협박이나 모욕 같은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책임은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알려진 사실만으로 학교 관계자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교육청 조사에서도 학교의 민원 대응 그리고 교사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행정적 징계상 책임이나 민사상 보호 의무 위반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최근 충남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앞서 이야기한 문제들과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0: 네, 이 사건도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스스로 버린 쓰레기를 직접 줍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고, 단체 사진을 찍을 장소를 알아봐달라는 교사의 부탁을 받고 학생이 교사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교사가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모두 정당한 생활 지도로 판단돼서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충남의 초등학교 사례에서는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이 난 이후에 그 교권보호위원회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학부모가 다시 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현재는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1: 학부모 측에서는요, 아니 내가 보장된 법적 절차를 밟은 것뿐인데 이걸 왜 문제 삼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법적 절차에 허점이 있어서 악용되고 있다면, 또는 뭐 무리하게 뭐 반복적인 고소나 진정을 하고 있다면은, 이건 결국에는 법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0: 네, 맞습니다. 그 일정 부분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네, 물론 아동학대는 그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심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라는 현재 원칙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당한 교육 활동까지 그 무분별한 신고와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홍이삭의 내 사랑 내 곁에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0: X파일.
1: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좀 출했었어.
1: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리면서 토요일인 내일은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남해안에 최대 80mm 등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여전히 덥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대전 31도에 체감 온도가 이보다 높아서 온열질환의 위험이 높겠습니다. 충분한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무더위 속에 내릴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동부간선도로는 성수분기점 방향 사고난 구간이 있습니다. 수락 지하차도에서 노원교 구간 2,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손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다시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방향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구간 1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이 부근의 차량들 평균 속도가 시속 3, 40km 안팎입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도 통행 양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 지나 탄천 일교까지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5: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북중미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온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귀국 이틀 만에 돌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2: 홍 전 감독은 다시 한번 선수단 내부는 없었다며 언젠가 관련 얘기가 잘 나올 거란 말을 남겼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3: 모자와 마스크를 쓴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다시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입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선수단 내부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0: 선수들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4: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내부는 없었어요.
3: 독일 분데스리가 주전인 옌스가 1, 2차전에 나오지 못한 게 내부 규율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5: 사실 그 뭐 옌스 선수 관련해서도
4: 옌스는 어떤 거죠?
5: 뭐 규율을 어겼다 뭐 이런 또 얘기 아니, 추측들이 그런...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없을까요?
4: 그런 거 없어요.
5: 뭐 선수 기용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
4: 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3: 그러면서 할 이야기는 있지만 언젠가 이야기가 잘 나올 거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4: 제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다 얘기가 잘 나올 거예요.
3: 앞서 다른 인터뷰에선 손흥민 벤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기 결과가 그랬을 뿐 처음부터 선수 기용에 어떤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상대인 체코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빼고 오영규를 넣어 결승골을 넣은 걸 한 예로 들었습니다. 전술 부재란 지적에 대해 감독으로서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홍 전 감독이 언제 돌아올지 불투명하지만 국회에서 추진 중인 청문회 자리에서 그가 밝힌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던입니다.
1: 모리아스 하즈메 일본 축구대표팀 감독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해 역대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어제 도쿄에서 가진 귀국 기자회견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국내 매체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는 답할 것이 많지는 않다면서도 홍 전 감독과는 라이벌이자 친구로서 교류하고 있는데 그는 한국 축구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고 두둔했습니다. 지난 5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장윤기의 부친이 사건의 핵심 증거들을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에 오늘 현지 감찰에 나섭니다.
2: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로 감찰관을 보내 수사 기록을 먼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경원 기자, 감찰관들이 광주에 도착했습니까?
6: 네, 경찰청 감찰관들은 오늘 오전 11시쯤 광주에 도착했고 현재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윤기의 부친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성인용품 등을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감찰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먼저 수사 감찰을 통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 보존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담당 수사관들의 진술도 들을 계획입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의 개인 비위 행위 의혹은 일반 감찰로 진행되고 이르면 오늘 감찰관이 부친을 직접 대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관련 내용을 광주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고 경찰 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와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직접 감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검찰은 폐기된 물건들을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로 보고 있죠.
6: 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의 원룸에서 사건의 핵심 증거인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을 회수해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윤기의 집에서 발견된 성인용품인 리얼돌은 장윤기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 5월 8일 부친이 아들의 집에서 여러 조각으로 잘라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형법상 친족 간 특례를 들어 장윤기의 부친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은 한때 이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당 수사팀이 장윤기의 부친에게 장윤기가 살던 집의 위치를 알려줬다는 의혹도 제기돼 수사 기밀 유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감찰 발표 하루 만에 곧바로 현지 감찰이 시작된 가운데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0: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홍명보 전 감독이 귀국 이틀 만인 어제 돌연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1: 네, 또 지방선거 이후 27일 동안 봉쇄됐던 올림픽공원 개표소가 어제 처음으로 열렸지만 맹탕 현장 검증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 허주현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2: 네.
0: 자,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귀국 이틀 만인 어제 돌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홍전 감독의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3: 제가
4: 홍명보 전
3: 현장에 있는데
4: 축구대표팀
3: 언젠가는 이게 다
4: 감독입니다.
3: 얘기가 잘 나올 거예요. 선수들 전체적으로 내부는 없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내부는 없었어요.
5: 그러면
3: 저희는
5: 사실 그뭐 옌스 선수 관련해서도
3: 옌스는 어떤 거죠?
5: 뭐 규율을 어겼다 뭐 이런 또 얘기
3: 아니요,
5: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거는
3: 그런 거
5: 없을까요? 뭐 선수 기용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3: 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제 귀국 날짜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0: 네, 보신 것처럼 모자를 쓰고 또 마스크를 쓴 홍명보 전 감독. 제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다 이야기가 잘 나올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할 말은 있는데 참고 있다. 지금은 시점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6: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의혹 제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선수단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런 것을 오히려 갈등을 봉합하기보다는 좀 갈등의 단초를 감독이
4: 양지민 변호사입니다.
6: 제공한 것 아니냐. 그리고 소통이 너무 부재했다. 이런 것들이 전술을 잘못 썼다. 뭐 이런 거 외적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의 경우에는 가족이 머무르고 있는 이 미국으로 지금 출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거기에서 앞서서 이제 인터뷰에서도 보셨지만 뭐 귀국 날짜는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장기간 체류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일각의 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뭐 규율 위반이라든지 선수단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국민들이 정말 묻고 싶어하는 그러한 감독 선임의 절차라든지 아니면 실제 가서 왜 특정 선수들에 대해서 선발로 출전을 안 시키고 기용을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상세한 답은 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내지는 의혹은 아직 좀 여전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자 홍 전 감독에 대해서 기자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뭐 선수 기용 문제 그리고 경기의 결과에 대한 문제. 사실 모든 국민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골을 넣을 수도 있고 못 넣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감독의 입에서 결과론적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도 좀 제기될 수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7: 그 부분이 사실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 허주현 변호사입니다.
7: 국민들이 월드컵에서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동안에 이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그 전술이 과연 유효적절한 것이었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촉발되고 이렇게 어이없는 성적을 받아든 이후에 홍명보 감독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1: 예.
7: 그리고 이제 와서 특히 단 한 번도 선발 출전을 하지 않았던 최강 전력이었던 손흥민 선수를 조기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후반전에 뒤늦게야 조커로 투입해서 결국에는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까지 있어왔던 뭐 의혹이기는 합니다만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보는 관점이나 손흥민 선수에 대한 활용법이 부정적이었다는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홍명보 감독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결과가 그런 것이다. 선수를 어떤 선수를 넣었을 때 잘 전술이 구현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독도 확신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이 선수가 들어갔을 때 잘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감독 탓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감독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경기를 보는 저 같은 일반적인 국민이 할 수 있는 얘기지 실제로 경기를 준비하면서 어떤 선수들을 언제 배치를 하고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전술을 연구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홍명보 감독이 내놓을 만한 답변은 지금으로서는 더더욱 아니라는 생각됩니다.
0: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그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진중우 의원이 계속 좀 그런 관련 의혹 제보들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특히 이제 홍명보 전 감독하고 선수들이 라커

0: 하면서 약간 좀 불화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물론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는 뭐 당사자들에 의해서 확인된 것은 아니고
0: 네.
1: 진중호 의원이 이제 제보를 받았다라고 전해지는 내용인데 락커룸에서 이 멕시코전이 끝나고 홍명보 감독이 락커룸에 들어갔더니 손흥민 선수가 이제 다른 선수들과 막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라고 했더니 손 선수가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홍명보 감독이 그걸 내가 얘기해야지 왜 네가 얘기하냐. 다른 선수들 다 나와라 해서 좀 좋지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된 것에 정말로 세간에서 의심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와 사이가 좋지 않다라든가 홍 감독이 손 선수를 질투한다라든가 이런 추측성 얘기들이 원인이 돼서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졌는지는 좀 다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설령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대표팀의 전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그걸 만드는 역할이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술만 짜고 이 선수들을 뭐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이게 아니라 이런 선수단 내부의 갈등이라든가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협심하게 만드는 그런 조율자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감독의 역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위로든 내분이 설령 없었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준 남아공의 선수들의 부진을 보면 감독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돼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2: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감독이 팀내 장악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갈등 문제.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를 선수들이 응할지 말지 이 여부를 두고 사실상의 최고참인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 선수가 이 인터뷰에 응해서 그로 인해서 좀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갈등의 시작은 손흥민 선수가 이 훈련을 받고 있던 이 체코전 직전에 훈련을 받고 있던 모습을 이 취재진들 일부 취재진들이 보면서 이렇게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한 것이 그대로 방송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단이 항의하는 차원에서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재성 선수 이명 뭐 구위 라인으로도 불리는 이 선수들이 인터뷰 보이콧을 했고 다만 96 라인으로 또 불리는 뭐 황희찬, 황인범 선수는 일부 보이콧은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정 시점 이후에는 또 인터뷰에 응하다 보니까 이 92 라인 그리고 96 라인 사이에 또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생기게 된 또 원인으로는 홍명보 전 감독이 인터뷰 보이콧을 갖고 이제 해제하라는 압박을 가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린 선수들이 이제 먼저 인터뷰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사건을 일련의 사건들을 둘러싸고 감독과 선수들 선수 내부에서 굉장히 뭐 갈등이 이제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뛰면서 이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하나로 단합이 돼서 뛰어도 막강한 이제 팀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절차인데 그런데 이러한 다른 전술이라든지 전략 외적인 문제로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는 그 상황 자체가 우리 축구팀 선수들이 굉장히 본인의 실력을 만끽하고 다 발휘하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서의 이제 핵심은 과연 홍명보 전 감독이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고 이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감정을 가지고 인터뷰를 해라 마라 이렇게 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물론 뭐 짧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홍명보 전 감독이 밝히기는 했습니다.
0: 예. 뭐 그런 불화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홍 전 감독은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제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의혹과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제 사실 공방, 진실 공방으로까지 이제 번지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홍명보 전 감독은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홍 전 감독을 둘러싼 또 의혹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뭐 앞으로 청문회라든지 경찰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 시기를 홍전 감독이 외국에 나가 있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3: 그렇죠. 아무래도 좀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가족이 머무르고 있는 뭐 미국으로 출국을 하면서 기한을 못 박지 않고 출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문체위에서 여러 가지 뭐 감독 선임 절차라든지 연봉 관련 협상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지원금이 쓰이게 된 절차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다. 증인으로 채택이 될 것이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해외에 나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자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외에도 지금 한 시민단체에서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직권남용 등을 들어서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 사건도 사실 피고발인 조사 이후에 고발인 조사도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피고발인으로서 이 홍명보 전 감독이 해외에 출국 중이어서 나는 지금 못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기한 자체 그러니까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점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2: 네.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나 수사 일정이 잡히게 되면 이번 출국이 회피성 출국이었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잠실 개표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쇄 시위가 27일 만에 시작된 지 27일 만에 국조특위에서 그 개표소 현장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저희 시간대에 그 장면을 좀 중계를 좀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국조특위 위원들이 일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시간 이상 걸릴 거다라는 얘기와는 다르게 3, 40분 정도 만에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좀 부실 검증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1: 그런데 현장에서 국조특위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행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권한 여부와는 별개로 뭔가 투표함을 개봉해서 그 안에 내용을 확인한다든가 영상을 찍는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데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분 정도 현장 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정도까지만 확인을 하고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안에서 뭐 투표지 분류기, 개수기, 그다음에 뭐 관련한 어떤 투표 개표 관련한 어떤 장비들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이송 송파구 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 400여 개 넘게가 확인이 됐고 투표용지 247만 장이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투표가 돼서 투표함에 들어가서 이게 봉인이 한번 돼버리면요. 이거는 선거 소청이라든가 소청이 기각됐을 때의 소송 절차 등을 통해서 재검표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걸 누구도 함부로 개봉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이런 재검표를 해야 된다 아니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갈등이 심하고 시민들이 27일 동안 봉쇄 시위까지 전개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리 이 국조특위 조사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봉인을 함부로 열었다라가는 무슨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만 파악하는 정도에서 조사를 마친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예. 자. 그리고 또 이 투표지 이송을 두고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4: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원래 이 경기장의 샤워실.
5: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안에 CCTV가 없는 거고 그래서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하루빨리 움직이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6: 그러니까 언제 특검이 발족될 수밖에 없나.
5: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CCTV 자체가 지금 사각지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에요.
7: 적극적으로 중앙선관위에
5: 윤상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 위원장입니다.
7: 재검표하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국정조사와 특검이 같이 꼭 가야 된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0: 예. 어제 이제 그 국조특위 위원들이 들어가서 당장은 거기 봉인돼 있는 테이프로 봉인돼 있고 거기에 또 이제 도장까지 찍혀 있는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나오긴 했지만 또 저 투표용지를 과연 저기다 그대로 둘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도 상당히 또 의견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의 근거가 다 이해는 되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저 장소가 많은 시민들에 의해서 지금 아예 봉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단체들의 피해도 막 극심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맞느냐, 오히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들을 우리가 마련을 해서 생중계 형식으로 수사기관이 입회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시켜서 더욱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존재를 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다만 법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저렇게 보관이 되어 있던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위치, CCTV가 미비했다라는 부분, 이런 것 자체도 하나의 정황의 증거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만 다른 체육단체들과 이렇게 이동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일정 정도의 봉쇄를 한 상황에서 저 상황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좀 맞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 주진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혹시나 이제 특검이라든지 다른 또 절차가 개시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저 투표지나 박스들이 관리가 되어 왔고 그 현장에 일련들의 시간의 구조를 맞춰보는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동하면서 혹시 분실 내지는 또 다시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절차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 이상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미비한 부분이 많고 저렇게 쓰레기들과 함께 그리고 필요 없는 물품들도 막 뒤섞여 있는 좀 어수선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법적인 결정 내지는 수사기관의 결단이 있기 전까지는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어봤지만 윤상현 위원장이 재검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재검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재검표까지의 법적인 그런 과정도 절차도 있지 않겠습니까?
3: 그렇죠. 그러니까 재검표라는 것이 우리가 의혹이 있고 저거 아직 봉인되어 있어서 사실 검표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해보자라고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선거 소청이라든지 무효 소송을 통해서 어떠한 법적인 그리고 법원의 객관적인 그 판단이 있어야만 그 이후에 저 투표소들 그 개표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저 투표 용지라든지 아니면 개표가 되지 못한 그런 일부 그 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섣불리 또 지금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재검표 해보자 다시 좀 열어보자라는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법적인 판단이 없이 법원의 판단 없이는 불가능한 절차다라고 보여집니다.
0: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저 투표지 있는 개표소가 핸드볼 경기장이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체육 관계 그 단체 관계자들이 저기 출근도 못하고 일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사실 문이 열렸을 때 아 이제 우리 들어갈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다시 봉쇄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일단 지금 일정 기간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업무 차질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막상 들어가 봤더니 샤워실이어서 안에 CCTV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은 선관위가 법에 따르면 이 투표와 관련한 서류 투표함 이런 것들은 보관할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증거보전 신청도 기각을 했지만 또다시 이제 제기가 된 상태인데 여기서 가지고 나와서 재검표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떻게 되든 그 결론이 일단 나와야지 지금 이 핸드볼 경기장 안으로 정상적인 진입과 이용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한다고 하면 일단 서울시장 선거소청이 접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선거소청 단위에서도 그러니까 이 선거소청 단위에서는 선관위의 판단으로 이 재검표 여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선관위 직원들이 들어가서 이 재검표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맞는데 지금 여야도 그렇고 정치권이든 시민들이든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강동환 중앙선관위 사무처장 총장 직무대행이 이거를 여야 합의해서 선관위 직원도 들어가고 그리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직 소송 단계는 아니지만 법원에서 관련한 직원들이 입회하에 객관적으로 재검표를 한번 실시해보자라는 안을 제안한 상태이거든요. 이게 합의로 좀 이루어져서 만약에 재검표가 돼서 뭔가 의혹이 해소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여기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자, 어제도 그 현장 검증 그 현장에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렸었다고 하고요. 여전히 지금 재봉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현장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그 어제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최근에 그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 재판부의 판단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3: 말씀해주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을 향해서 당신 뭐 선관위 직원이지 위장해서 들어온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경찰에 대한 이제 폭행을 가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세 명이 당시에 연루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두 명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고요. 두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결국 기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법원이 판단하기로는 증거인멸이라든지 이제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사실 당시에 경찰이 이제 진입을 하면서도 체증을 위해서 뭐 당시 상황을 녹화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사진, 영상으로 다 남겨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증거로 체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것이 주요한 판단의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저 남성의 경우에는 뭐 일단은 지금 구속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유의 몸이 되어서 지금 저 현장으로 다시 달려갈 그런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 현장에서 또다시 경찰과 어떠한 물리적인 충돌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외의 사건으로도 지금 SNS에 허위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글을 올린 이 20대 여성도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올림픽 그 경기장을 둘러싸서 봉쇄를 하고 경찰이 진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이 일련의 정말 이 사건들을 거치면서 지금 입건 대상자가 139명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빨리 좀 이러한 갈등이 봉합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좀 이러한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입건될 가능성이 아직도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생각도 함께 듭니다.
0: 예.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또 공권력이라든지 이런 또 불미스러운 그런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였죠. 한동훈 후보에게 찰밥 도시락을 싸주었던 할머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 노점이 철거될 위기였는데 그 위기를 벗어났다면서요.
1: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의원이죠. 네. 당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찰밥 할머니. 그래서 마지막 그 최후 연설할 때도 이 찰밥 할머니를 유세차 위로 올려서 네네. 이 유세하는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구포시장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는 할머님이신데 이 한동훈 후보에게 그때 당시 후보에게 토마토를 주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또 찾아갔더니 찰밥에 김치를 주는데 한동훈 후보가 그거를 그 번화가 한 옆에서 그러니까 노상에서 그대로 앉아서 네. 맛있게 먹방을 찍는 모습이 유튜브 조회로 무려 16만회 넘게 그때 뭐 66만회까지 갔다는 얘기가 네. 있었거든요.
0: 지금 그냥 바닥에 철퍼덕 앉아가지고.
1: 그렇습니다. 예. 저게 굉장히 딱 부러지는 이 조선제일권 검사의 이미지였던 한동훈 후보의 차가운 이미지를 일거에 없애버리면서 새롭게 한동훈 후보를 봤다라는 얘기를 불러일으키면서 그야말로 당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최근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할머니에게 직접 제기되는 민원이 아니라 이 북구청에 하루에 최소 10통 이상의 민원이 와서 이거 불법 노점 아니냐, 단속해야 된다, 철거해야 된다 이런 민원들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계도를 했는데 할머니가 이제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점 철거에 대한 입간판을 한 10개 정도 세우고 노란 줄로 이렇게 둘러쳐서 할머니의 장사가 사실상 좀 어렵게 됐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명희 구청장이 이분은 이제 민주당 쪽 구청장이신데 이분이 괜한 정치적인 오해로 이게 번지는 게 좀 그렇다. 그래서 이 입간판들은 철거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계도는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구두로 계도를 해서 노점이 시민들에게 불편하거나 안전 위험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일단 지금 강제 철거될 위기는 피한 상태입니다.
2: 네, 사실 이 노점상과 관련된 뉴스가 종종 이제 보도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제로 철거되는 사례들도 있고 또 단속이 되는 사례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노점상들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그러니까 이게 법 법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이제 도로법상의 도로를 저렇게 점용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저렇게 이제 노상으로 장사를 한다라든지 어떠한 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영업 활동을 하게 되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것이죠. 근데 다만 행정청이라든지 관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조사를 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사실 생존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민들의 통행권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그 질서 유지라든지 가치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그냥 다 아예 철거한다라든지 없애라고 하지 않고 입간판을 설치하고 최대한 이제 계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타겟책으로서 차라리 이 거리 가게로 등록을 하고 허가를 해서 아예 관리를 하자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0: 다만 이러한 거리 가게로 허가를 받고 이제 적법하게 운영을 하게 되면 또 일정 정도의 이제 수수료 내지는 임대료 식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낮게 책정을 해서 합의할 만한 그러한 지점을 마련을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사회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일본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최근 부츠카리, 이른바 어깨빵이라고 불리는 행위가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국내 한 유튜버가 일본에 가서 이 문제를 지적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일본의 한 번화가인데요. 앞에 반팔 티셔츠 입은 남성을 주목해 주시죠. 이렇게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을 일부러 어깨로 툭툭 치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이른바 어깨빵을 일삼는 남성의 행태에 지나가는 사람들 황당하다는 듯이 쳐다보는데 이렇게 뒤에 있는 남성과 재밌다는 듯이 서로 웃음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유튜버, 보다 못해 이 남성을 따라가서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남성의 행동을 그대로 되갚아주면서 이른바 참교육을 합니다.
2: 이렇게 치고 다니냐고, 어깨를.
3: 유튜버 유근영입니다.
2: 왜 이렇게 안 다니냐고. 가자.
1: 해당 유튜버의 속 시원한 경고에 일본 누리꾼들마저 감사의 뜻을 전하는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최근 행인의 어깨나 팔꿈치 등을 고의로 노려 부딪히고 지나가는 부츠카리가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지적돼 왔고요. 일본 사법 당국도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온라인에서는 이 참교육 영상으로 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이른바 어깨빵이라는 게 일본에서 여성이나 뭐 어린아이, 노약자 등, 그러니까 자신보다 좀 약해 보이는 사람으로 일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4: 전형적인 강약 약강 형태의 이상동기 범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츠카리라고 해서 이게 일본어로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쩔 수 없이 어깨를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리를 피하게 되는데
5: 그렇죠.
4: 이건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한 힘으로 누군가를 밀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 대상들이 자신보다 덩치가 큰 사람이라든가 남성이라든가 이렇게 대항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 피해자가 아니라 여성이라든가 어린아이, 노약자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고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가해 행위를 마치 실수인 것처럼 가장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요. 2018년에 한 남성이 30초 만에 최소 여성 4명과 고의 충돌하는 영상이 일본 전역으로 퍼지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 더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전 일본으로 전 일파만파 퍼지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피해자가 되는 영상까지도 공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5: 그런데 최근에 걸그룹 리센느 멤버가 일본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을 많이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표적으로 삼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멤버도 이 일본을 찾았다가 실제 이 부츠카리를 당할 뻔한 그러한 순간에 이렇게 싹 몸을 피해서 이 접촉은 피하는 그런 상황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물론 일본, 뭐 한국, 뭐 관광객 가리지 않고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는데, 더군다나 얼마 체류하지 않고 떠날 이 한국 관광객들에게는 더 표적이 될수 있다라는 문제가 지적이 되기도 하고, 아무리 이제 뭐 내가 이런 걸 당한다라고 하더라도 관광을 가서, 잠깐 체류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내가 어디 막 이렇게 부서지거나 다친 그런 크게 다친 상황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것이거든요. 근데 다만 일본 내에서의 처벌 조항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어디 타박상이나 이런 걸 입지 않는다라고 해도 충분히 입건이 되는 사례들도 있고 실제 아이가 다친 경우에는 또 이제 처벌까지 된 그런 상황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범죄 행위 하나다라고 좀 봐야 되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5: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관련된 소식들 짚어보고 있는데요. 잠깐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7일 튀르키예로 출국합니다.
1: 네, 그리고 몽골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한다.

0: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오크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몽골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 방문으로서 역대 정부 중 가장 이른 시기인 취임 후 1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양국 관계 발전을 향한 양국 정상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몽골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나서 정상회담을 갖고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 축제 개막식에도 주빈으로서 참석하게 됩니다.
1: 네,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되는 2026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7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몽골을 국빈 방문한다고 합니다.
2: 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이른바 어깨빵 부츠카리 관련 이야기를 두 분과 나눴었고 이번에는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 정말로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지난 1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무려 1m가 넘는 뱀이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3: 남량특집도 이런 남량특집이 없습니다. 아니, 그냥 평범한 앵커님과 제가 사는 아파트 거실에서 내 집에서 내가 이불 덮고 누워있는데 네. 갑자기 이불 속에서 뭔가 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2: 예.
3: 그래서 이불을 열어봤더니 저런 뱀이 있었다는 겁니다. 블랙킹 스네이크, 한국말로 바꾸면 검은 왕뱀. 도대체 얼마나 크면 이름부터가 왕뱀이겠습니까? 근데 이불 속에서 잠자다가 발견됐다고 하니까 너무 놀랐겠죠. 네. 화장실 변기 주변에는 이 뱀이 벗은 것으로 보이는 허물도 있었다고 하는데 예. 이 뱀이 다행히 독성은 없다고 하지만 이걸 발견한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뱀인지 모르잖아요.
4: 그렇죠.
3: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1: 그러게요. 근데 이 뱀이 과연 아파트인데 어디로 들어왔을까?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5: 지금 가장 유력하게 이야기가 되는 것은 인근 세대에서 키우던 이 애완용 뱀이 탈출했을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화장실 변기 주변에서 이 허물이 발견됐는데 그걸 본다면 배수관이나 어떤 공동 배관을 타고 이동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1: 네.
5: 물론 이 물리지는 않았고 뭐 독성이 없는 뱀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뱀이 지금 이렇게 발견되지 않고 만약에 이제 하수구를 통해서 배관을 통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인근 세대에 또 다른 피해도 사실 발생할 수
1: 그렇죠.
5: 있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2: 예.
5: 아직 정확한 이동 경로라든지 아니면 소유자가 확인된 건 아니긴 하지만 실제 해외에서도 이렇게 공동 배관을 타고 뱀이 이동을 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또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 세대에 혹시나 뱀을 키웠던 세대가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다만 이것이 이제 아예 이제 상수도관이라는 큰 배관을 통해서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소유자를 찾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 이렇게 큰 뱀을 발견하면은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나요?
5: 일단은 119에 신고를 네.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야생동물 보호 관리법에 따르면 이 뱀의 경우에 무단 포획을 한다라든지 살처분하는 게 금지돼 있거든요.
1: 아, 예.
5: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그냥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게 독성이 있는 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1: 네네.
5: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내가 뭐 제지를 한다라든지 어떻게 좀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고 119에 신고를 해서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낫겠다라고 일반적으로 권고가 됩니다.
2: 네. 네.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도 계속 소름이 끼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인데요. 119 구조견 충성이의 은퇴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잠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6: 충성이 목에 달린 방울 소리가 먼저 들렸었고요.
7: 지난해
6: 네,
7: 부산 일광산 전환 구조자입니다.
6: 이렇게 들렸었는데 그때 이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8: 일단 구조견 자체가 일단 사람 한 30명 정도의 구조 능력을 합니다.
7: 충성이 핸들러입니다.
8: 대체할 그런 장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구조견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들으신 것처럼 사람 30명 정도의 구조 능력이 있는 구조견 충성이가 7년간 활약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다고 하는데 활약이 정말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0: 고마운 구조견입니다. 이제는 퇴역을 하게 됐는데 11살 나이로 퇴역을 한다고 하면 사실 통상적인 구조견들이 7, 8살 되면 퇴역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한 겁니다. 그것만 봐도 능력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산악공인 1급, 재난공인 1급을 갖춘 전문 구조견입니다. 2019년과 2022년에 전국 119 구조견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무려 4차례나 입상을 한 경력이 있는 베테랑 구조견이라고 하고요. 과거 활약상 정말 대단한 게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을 수색하기도 했고 부산 일광산에서 조난자 보신 것처럼 수색하기도 했고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현장 수색에 투입되기도 했고요. 또 기장군 삼각산 사하구 응봉 봉수대에서 길을 잃었던 치매 환자를 발견해서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기도 했거든요. 사람보다 후각이라든가 이 청각이 굉장히 발달한 만큼 이렇게 능력 있는 구조견들이 무려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고 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무척 보기가 좋습니다.
1: 보기에도 참 늠름해 보이고 용맹해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은퇴를 하고 과연 그럼 그 이후에 은퇴 이후 제2의 견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했는데 좋은 집으로 입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2: 그렇죠. 제2의 견생은 이 전원주택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것으로 지금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라든지 이 가족이 정말 이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환경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조사를 거쳐서 이 청주에 위치한 한 가정으로 지금 가게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구조견의 경우에는 평생 훈련을 하고 굉장히 절제된 그 생활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이제라도 좀 편하게 이 노후를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산 소방재난본부가 밝히는 것에 따르면 충성이에게 평생 사료 그리고 일정 정도 의료비도 지원할 거라고 해요.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이 맞는 그에 걸맞는 하나의 예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뭐 우리 나이로 치면은 8순에 은퇴를 했다고 하는데 남은 여생은 편안하게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고등학교 야구 경기 도중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비판받은 배재고 야구부가 다음 주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할 예정입니다. 두 학교의 만남 이후 5.18 민주묘지도 방문할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언제 광주에 방문합니까?
1: 네,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은 다음 주 월요일인 6일 오후 광주제일고를 방문합니다. 배재고 학생야구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사과를 표명하기 위해 내려오는데요. 부적절한 응원구호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지난달 29일 고등학교 야구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응원구호를 외쳤는데요. 논란이 일자 배재고등학교 측은 지난 1일 광주제일고에 방문 이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광주제일고 측이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절했는데요. 재차 방문 이사를 밝히면서 응원구호 논란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만남이 이뤄집니다. 광주제일고 측은 기말고사 일정과 학생들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 배재고의 사과 방문을 허용했다고 밝혔는데요. 두 학교는 광주제일고 강당에서 30분가량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국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하는데요. 5.18 묘역 참배에는 김대중 전남 광주 교육감의 동행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0: 이런 가운데 배재고 앞 화환들이 모두 철거됐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어제 오후 도로법상 불법 적치물 정비 규정에 따라 배재고 앞에 놓인 비판과 응원 화환 모두를 철거했습니다. 지역 비하 응원이 알려진 이후 배재고 앞에는 출전 금지, 극우 박멸이 적힌 비판 조화가 배달됐고 6개월 출전 정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기죽지마, 엄마가 지켜줄게가 적힌 맞불 응원 화환이 함께 놓였습니다. 배재고는 학생들의 잘못은 어떤 변명으로도 무마되지 않겠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자녀들을 낙인 찍기보다 너그러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허락해달라는 총동문회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미국 의회에 이어 백악관도 대규모 정부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편들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경고했는데 쿠팡의 일방적인 로비에 백악관까지 휘둘리면서 한미 간 외교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백악관이 쿠팡 관련 입장을 낸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개된 35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실어 편파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3: 우리 정부가 박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 하지만 미국 의회는 물론 백악관과 행정부까지 쿠팡 편들기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당장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도 쿠팡 사태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4: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입니다.
2: 다만 쿠팡 논란이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은 사소한 통상 문제가 한미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로비 자금 지출을 최대 규모로 늘린 쿠팡은 미 의회는 물론 백악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장중 7,300선까지 하락한 코스피 지수가 가파르게 오르며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 5% 이상 급등하며 8,000선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급등세에 코스피 시장은 프로그램 매수 호가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한때 발동됐습니다. 코스피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는 8% 이상 오른 30만 원대를, SK하이닉스도 10% 이상 급등하며 242만 원대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규모가 달라져 국가가 생각하는 크기도 커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은 자신의 SNS에 4,755조 원이라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숫자가 등장하자 정말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쏟아졌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금 한국 경제라는 컵에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의 물이 들어오고 있다며 자금 유입에 따른 유동성을 수도권 부동산과 투기성 자산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0: 합성 목재 예스팀바.
9: 경동산업 주식회사.
1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0: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7도, 습도는 61%입니다. YTN 뉴스 FM.
5: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6: 교통안전 1분 터.
7: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8: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9: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3: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두 달 전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가 범행 증거를 없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형법상 친족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에는 범인의 도주를 돕거나 숨겨주는 범인 은닉죄와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거나 훼손하는 증거 인멸죄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나 피의자, 피고인의 친족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도 함께 두고 있는데요. 이를 친족 특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부모와 자녀, 배우자는 물론 형제, 자매와 조부모, 손자녀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제도는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고 국가의 형벌권이 가정 안까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족이 가까운 친족을 감싸려는 행동까지 모두 형사처벌하는 건 지나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아버지가 범행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친족 특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친족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할지 아니면 공정한 사법 절차를 위해 예외를 줄여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형법상 친족 특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템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대전 31도까지 올라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제주를 시작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전남 남부지방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최대 150mm 이상, 전남 남부에도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올 여름 첫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월릉 분기점에서 중랑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사고 난 부근 잘 살펴서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이전 창동교부터 월계 1교까지 밀리고 있고 교차하는 북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신내 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까지는 차량들 정체에 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는 밀리는 가운데 홍지문 터널 부근 지금 3차로에서는 고장 차량이 멈춰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이 일대 좀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오늘 폼 미쳤다
3: 미쳤다
4: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오와
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전직 해경 지휘부가 해경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김 전 청장이 윗선의 지시 없이도 내란에 가담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김 전 청장의 구속심사가 진행 중이죠?
9: 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 지휘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종욱 전 해경청장은 오전 10시부터 조금 전 오후 2시 반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자체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강조할 거라고 밝혔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0: 스스로가 이
11: 권영진
10: 비상계엄
11: 2차 종합특검 검사
10: 어떻게
11: 봅니다.
10: 움직일 건가를 그 파악하고 그런 그 가담하기 위한 그 노력을 했던 거죠.
9: 잠시 뒤 오후 3시에는 안성식 전 해경기획조정관의 신문도 열립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부화 수행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해경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국군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전조정관이 지난 2023년쯤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겸사령부 편제수정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8: 그리고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9: 네, 특검은 어제 오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 태세 검열 과장, 김응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군인이 투입되는 상황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12: 김명수는
11: 김정민 2차 종합특별검사 봅니다.
12: 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3: 이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유효하다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9: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참모들의 철수 건의에도 무시하고 수도방위 사령부나 특전사령부 군인들이 군인을 봉쇄 국회를 봉쇄하는 걸 실시간 확인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 전 의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기소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군 지휘체계의 법적 구조를 외면한 채 확정되지 않은 일방적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률 해석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8: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당시 신도인 교도관이 특별관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정 장관은 SNS에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감찰과 수감시설 긴급점검에 신속히 착수해 확인되는 위법에 상응하는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교도관이 엄정한 형집행을 하는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특정 종교 교주의 집사가 되길 자처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댔지만 음주운전에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늦은 밤 붉은 경광봉을 든 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창문 안쪽 운전자를 향해 음주 측정기를 가져다 댑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한참 전에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12: 보세요. 더.
11: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12: 0.050 면허 100일 정지 수치 나왔습니다. 이 수치에서 이가 있으면 체열
13: 아니 없어.
11: 식사 자리에서 맥주 한 병을 마셨다는 남성 운전자도 단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2: 운전하신 거리가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되신 것 같아요?
14: 한 4-5분은 가겠네요.
11: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면 꼼짝없는 음주운전입니다. 음주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사망자는 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가철 들뜬 분위기를 틈타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15: 가족들과의 행복한 휴가가
16: 최명식 경기 남부경찰청 교통안전계장입니다.
15: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꼭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1: 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고속도로 요금소 등 음주운전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경찰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단속 지점을 수시로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병행하며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내륙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녁까지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1: 정체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주말인 내일은 충청 이남으로 장맛비가 확대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2: 네,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늘 더위 상황 어떻습니까?
2: 네, 오늘도 기온보다는 습도가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7도로 평년 수준을 다소 밑돌고 있지만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나며 후텁지근한데요. 또 무더위 속에 저녁까지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무더위와 소나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전남 남부에도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 남부에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오늘 밤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정체 전선은 주말인 내일 충청 남부까지 북상해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는 22도 등 곳곳에서 열대야 수준의 체감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31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후 휴일 밤 사이에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으로도 장맛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다음 주 초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0: 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올해 장마가 예년과 다른 이유, 그리고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스튜디오에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자, 올해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뭐 예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장마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들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을까요?
4: 네, 우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북쪽의 찬 공기가 너무 오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6월 말 날씨 기억하시나요? 이 보통 같으면 덥고 습한 꿉꿉한 더위여야 되는데 이 올해는 밤에는 선선했고 이 낮에도 그늘에 들어가면 견딜만한 날이 많았습니다. 이 그만큼 우리나라 상공에 이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뜻인데요. 이 공기는 원래 파도처럼 이렇게 굽이치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요. 이 올해는 우랄산맥 부근에 이 거대한 공기 장벽, 이른바 블로킹이 생기면서 이 흐름이 막혔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이 지난주 일기도인데요. 이 북쪽의 찬 공기가 이 톱니바퀴 이렇게 지내듯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1: 예.
4: 이렇기 때문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세력을 넓힐 공간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하는 정체전선도 제주 남쪽 해상을 오르내리면서 우리나라까지 올라오지 못했던 겁니다.
1: 네. 그래서 이번 장마가 늦은 거다라는 설명인데 올해 장마가 역대 세 번째로 늦은 거라면서요?
4: 네. 우리나라 장마는 보통 제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데요. 제주는 올해 6월 30일에 평년보다 11일 늦게 시작해서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장마로 기록됐습니다. 다만 남부와 중부에서는 7월에 장마가 시작한 해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중부지방만 놓고 보면 올해는 역대 7번째로 늦은 장마의 시작입니다.
0: 예.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게 서울도 뭐 비가 오긴 했지만 이게 장마야라고 느낄 정도였고 충청에도 비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장마가 시작됐다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4: 네, 우선 장마의 시작은 비의 양이 아니라 이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로 판단을 합니다. 화면 보실까요? 지난 7월 1일 아침 레이더인데요. 이 정체전선에 의한 비구름이 이렇게 중부지방인 충청까지 북상했기 때문에 이 기상청은 중부지방도 장마가 시작된 걸로 본 겁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이렇게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있었지만 이 충청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파랗고 초록색인 약한 비구름만 걸쳐져 있었습니다.
0: 네.
4: 그래서 제주 산간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지만 이 충청은 대전은 10, 그리고 세종은 2mm에 그쳤고요. 이 서울은 아직 이렇게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장맛비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1: 네. 그 영향...

0: 태풍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지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상황인데, 장마 시작이면 사실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비 오는 장면을 상상하는데 하루 만에 그쳤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1: 네, 이번에는 이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일시적으로 이 정체전선을 북쪽으로 끌어올리면서 충청까지 비를 뿌렸습니다. 이후 이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갔고요. 다시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정체전선도 남쪽으로 밀려 내려간 겁니다. 이 많은 분들이 장마가 시작되면 매일 비가 내린다고
2: 네네.
1: 생각하시는데,
2: 보통은 그랬죠.
1: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정체전선은 막대기처럼 하나로 길게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요. 중간중간 끊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비가 며칠 쉬었다가 다시 강하게 내리는 일이 흔합니다.
2: 예. 그러면 비가 언제 다시 강하게 오는 건가요?
1: 네, 우선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늘 오후부터는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은 다시 충청 이남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체전선이 조금 더 북쪽까지 올라올 걸로 보여서요. 일요일에는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 주 초에는 이 정체전선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를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0: 네. 자, 일단 장마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끝나는 것도 늦게 끝나는 겁니까?
1: 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장마는 7월 말쯤에 끝나는데요.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장마의 시작과 끝이 과거처럼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지난해는 장마가 비교적 짧았는데요. 2020년에는 54일이나 이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늦게 시작했다고 늦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요. 앞으로 대기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예. 그런데 이제 뭐 최근 몇년 사이 보면은 비가 한번올때 정말 무섭게 쏟아지는 뭐 우리가 이제 흔히 게릴라성 폭우라고 하잖아요. 이런 비들이 많이 오는데 이것도 기후 영향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1: 네, 제가 제보받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보실까요? 이 소나기 구름인데요. 이 불과 10분 만에 몸집을 몇 배나 키웁니다. 이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데다 이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이 수증기까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름이 순식간에 크게 발달하는 건데요. 이 그제 퇴근길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서울 양천구와 동작구에는 15분 정도 만에 30mm 안팎의 소나기가 쏟아졌는데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당 강수량으로 계산하면 12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 수준의 강도 입니다. 요즘 기온도 그리고 해수 온도도 해마다 최고 수준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 붉은색이 올해 2026년 해수 온도 그래프인데요. 이 올해 역시 해수 온도가 이렇게 역대급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이 바다는 비구름의 연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닷물이 따뜻할수록 더 많은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공급이 되고요. 강한 비구름도 그만큼 더 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기후 변화로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 자체가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이런 극한 호우가 언제 어느 지역에서든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만큼 비 예보가 있으면 평소보다 더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늦게 시작되는 장마, 하지만 이제 비가 또곧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0: 그렇다면 홈플러스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또 협력업체와 소비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건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3: 네, 저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본사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3: 현재 본사 분위기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홈플러스 측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홈플러스 회생이 사실상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당장 전국 매장이 문을 닫거나 영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장 큰 변수는 자금 조달입니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점포를 줄이고 사업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생을 추진해왔지만 핵심이었던 잔존 사업부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버틸 현금이 부족해지면서 회생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앞으로 두 주 안에 투자자를 확보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면 회생 절차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 마련에 실패하면 파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0: 파산 절차로 이어지면 협력업체와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현재 소비자들이 당장 매장을 이용하는 데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가장 큰 타격은 협력업체와 직원들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일부 협력업체들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정부의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4,600개 협력사가 이 가운데 약 47%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홈플러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도 함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직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임금이 예정보다 늦게 지급됐고 6월 급여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트산업노조는 이번 결정이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채권단 메리츠는 물론 정부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14일 안에 공적자금 투입 등을 포함한 회생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MBK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벌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14일간 긴급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직원은 약 12,000명 정도인데 투자 유치가 무산돼 파산 절차가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가 끝내 무산되면 직원과 입점 점주,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업계는 앞으로 두 주를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YTN 오동권입니다.
0: 베네수엘라가 강진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에 들어간 가운데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8일을 버틴 40대 경비원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2: 네, 국제구조대가 이른 시간에 사투 끝에 골든타임인 72시간을 훌쩍 넘긴 기적의 생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재난 발생 뒤 구조의 골든타임인 72시간을 훌쩍 넘기고 8일 만에 구조되며 베네수엘라의 희망으로 떠오른 43살 에르난 알베르토 힐 플로레스 씨. 라과이라주 쇼핑센터 경비원으로 일하다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9m 아래에 갇혔습니다. 경비 초소가 형태를 유지한 덕에 잔해에 깔리지 않았고 내부에 공기층이 형성돼 살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나흘 만에 음향 탐지 장비와 레이더를 이용해 신호를 감지한 뒤 생존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칠레와 미국,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으로 구성된 국제구조대가 장장 70시간에 걸친 구조작업에 착수했습니다.
4: 이번 구조는 칠레 USAR 소방대가 주도했지만 저희처럼 국제 인증을 받은 팀과 그렇지 않은 다른 팀들도 참여했습니다.
3: 불안정한 건물 구조와 폭우, 여진으로 굴착 통로가 여러 차례 무너졌지만 구조대는 금속 구조물을 절단하며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또 틈새로 수색용 카메라를 투입해 상태를 확인했고 호스와 주사기로 물과 수액을 공급하며 탈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구조대는 작업 내내 대화를 이어갔고 힐 플로레스 씨는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안정을 찾은 끝에 구조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 남편의 생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둠 속에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구조된 보안요원 플로레스 힐의 아내입니다.
3: 국가 애도 기간에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지만 국제구조대의 노력이 정부의 부실 대응을 압도하자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대신 국제비상의료팀의 활동 조율에 나선 유엔은 6톤 이상의 긴급의료 물품을 발송했고 28톤을 더 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미국과 평화 협상을 벌이던 이란 핵심 협상가들을 이스라엘이 암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 외교적 해결을 원하는 미국과 이란 정권의 붕괴를 노리는 이스라엘 사이에 동맹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뉴욕타임스는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당시 미국 행정부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협상 대표인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모하마드 갈리바프 국회의장을 암살 명단에 올렸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미국은 암살 작전이 현실화될 경우 어렵게 시작된 평화 협상이 깨지고 전면전이 재개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제3국을 통해 이란 측에 이스라엘의 타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던 이란 대표단 비행기는 이스라엘의 공격 첩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국경 근처 공항에 긴급 착륙했고 대표단은 8시간 동안 육로로 도피하듯 귀국해야 했습니다. 이 사태는 전쟁의 끝을 바라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4: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테러 세력이 우리 영토에 발붙이게 내버려 둘 수 없으면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5: 조기 휴전을 원하는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의 완전한 붕괴와 대리 세력 괴멸만을 원합니다. 이런 암살 위협 속에서도 이란 협상팀은 회담을 이어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합의가 이란의 재건 자금만 쥐어주는 재앙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밀어붙이는 미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이스라엘의 갈등 속에 중동의 위태로운 줄타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조금 전 들어온 사고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반포동 상가에 차량이 돌진하면서 4명이 경상을 입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차량이 지금 유리창을 뚫고 상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난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쯤이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쯤에 논현역 근처에 있는 상가로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승용차가 돌진을 했고요. 이 사고로 지금 4명이 경상을 입고 중상이 1명이다라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인명 피해나 또 어떤 원인에 의한 사고인지는 현장 수습 이후에 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나란히 승리를 거두고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최고의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2: 지난 유럽 네이션스 리그 결승에서는 포르투갈이 스페인을 꺾고 우승했는데 월드컵 맞대결 전적에서는 스페인이 앞서 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무적함 대 스페인이 유효슈팅 10대 0으로 오스트리아를 압도하며 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오야르사발이 대회 두 번째 멀티골 경기를 했고 손흥민의 옛 동료 페드로 포로도 한 골을 넣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슐라고 골키퍼는 6개의 눈부신 선방을 기록했지만 쏟아지는 스페인 공격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스페인이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승리한 것은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처음입니다.
4: 행복합니다. 멋진 경기였습니다. 마침내 로드리가 자신의 수준을 보여줬는데 훌륭한 경기였습니다.
6: 포르투갈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전반전을 지배했지만 후반전에 페리시치에게 먼저 골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후반 23분 호날두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동점을 만듭니다.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나온 호날두의 첫 골입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하파엘 레앙이 크로스를 받은 하무스가 헤더로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크로아티아도 다시 골을 넣었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옵사이드로 판정되고 경기는 끝났습니다. 포르투갈은 스페인과의 이베리아 더비로 16강 빅매치를 하게 됐습니다. 역대 월드컵 맞대결 전적에서는 스페인이 1승 1무로 앞서 있지만 지난 유럽 네이션스 리그 결승에서는 포르투갈이 승부차기 끝에 스페인을 꺾고 우승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0: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현지 시간 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조용히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홍 전 감독은 이날 오후 LA공항 톰 브래들리 국제선 터미널을 빠져나갔습니다. 국민적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부진한 성적을 내고 불명예 퇴진한 홍 감독은 이날 공항 입국장 일반 통로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별도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LA 공항의 VIP 통로는 유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드컵 32강에 오르지 못한 축구 대표팀 내에 갈등설이 잇따라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네, 홍명보 전 감독 보신 것처럼 귀국 이틀 만에 돌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스포츠 소식 이종훈 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예.
0: 자, 홍 전 감독 갑자기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가는 길에 또 취재진들과 만나서 심경을 밝혔거든요. 그 얘기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3: 제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4: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3: 잘 나올 거예요. 선수들 전체적으로 내부는 없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내부는 없었어요.
5: 그러면 저희는 사실 그 뭐 옌스 선수 관련해서도
3: 옌스는 어떤 거죠?
5: 뭐 규율을 어겼다 뭐 이런 또 얘기 아니,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없을까요?
3: 그런 거 없어요.
5: 뭐 선수 기용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
3: 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귀국 날짜는 네네. 언제 될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0: 네, 남아공 경기 지구 공항에 들어올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홍 전 감독이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으로 나갈 때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본인도 좀 답답한 그런 심경을 밝힌 것 같아요.
2: 본인에게 이제 기자들의 그 질문이 쏟아지는 거 그리고 이 인터뷰 전에 또 채널A 기자와 또 자택 앞에서 잠깐 짧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었고 이번에 이제 출국하기 전에 인터뷰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본인이 인터뷰 일정을 잡아서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기습 인터뷰
0: 그렇죠.
2: 기자들이 찾아가서 예.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결국 답변을 몇 마디 해준 건데 이 공항 인터뷰를 보면서 본인이 답답함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고 듣는 우리가 더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했던 대답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나중에 잘 알려지겠지만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나중에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국민들은 너무 많은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 궁금증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가고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리고 그런 거 없어요. 나중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의 저런 인터뷰 태도가 오히려 지금 축구협회와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답답함과 불신을 더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네.
1: 자, 지금 선수단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제보가 있다는 주장이 연일 지금 나오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출국을 하면서 선수단 내부 문제 없었다라는 얘기를 거듭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2: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소위 이제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거나 탈락한 팀이라면 전 세계 어느 팀이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라커룸에서 불화설이 나오게 되고 또 카더라가 나오게 되고 기자들이 그걸 또 증폭해서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오해가 오해를 낳고 여러 가지 불신들이 나오게 되는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 그럴 때마다 라커룸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협회가 나서서 정리를 해주거든요.
1: 예.
2: 근데 지금 홍명보 감독은 그런 거 없다. 전체적인 내부는 없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뭐 지금 인터뷰 보이콧 논란부터 해서 선수들끼리 분위기가 안 좋았다. 선수단 아까 뭐 옌스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만 옌스의 외출 뭐 관련한 문제 때문에 옌스가 1, 2차전 출전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명보 감독이 옌스 문제 얘기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습니다. 왜 옌스를 1, 2차전에 쓸 수 없었는지. 본인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결정은 감독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코칭 스태프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네. 했잖아요. 왜 1, 2차전에 옌스를 쓸 수 없었는지 코칭 스태프들의 회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과정의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은 답답하고 오해를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거죠.
0: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축구협회도 그렇고 홍전 감독도 그렇고 명확하게 뭔가 좀 속 시원하게 팬들이 속 시원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억측들, 추측들만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선수들 간에 불화가 있었다. 선수와 코치진 간에 스태프 간에 불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빨리 진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 빨리 진화해야 되죠. 실제로 지금 여러 제보라는 이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홍 감독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고 특히 이제 남아공전에서 손흥민 선수라든지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빠지고 오영규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선발로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손흥민, 이재성을 코칭 스태프 회의 때 왜 빼자고 얘기가 나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면 되거든요. 네. 홍명보 감독이. 감독의 판단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빼는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자 손흥민과 이재성을 빼고 오영규와 황희찬을 가지고 남아공전에 선발 라인업을 가지고 들어가겠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맞는

0: 전술훈련을 그 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전술훈련을 했을 거고 그럼 선수단이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김승규 골키퍼가 경기 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 당일에
0: 들었다.
2: 예.
0: 이건 어떻게 보면 코칭스텝 회의가 선수단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선수단과 코칭스텝 간의 소통이 안 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홍 감독이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가 끝나고 나서 다 내 책임입니다 하고 그냥 나가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1: 네.
0: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들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축구 팬들에게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어떤 걸로 실패를 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뭐 하다못해 실패를 경험했을 때 백서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홍 감독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백서 어떻게 짭니까?
2: 예.
0: 감독의 책임이다. 이게 한 줄로 끝낼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2: 예. 그러니까 이게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졸전으로 평가받는 남아공전 같은 경우는 차라리 선수들이 정말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경기를 펼쳤다라고 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자체가 정말 선수단 간의 갈등설, 불화설, 이 상황 자체가 그대로 경기로 옮겨왔다 하면 축구 팬들의 실망감이 더 클 것 같은데, 왜냐하면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 대회를 이렇게 망쳐서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0: 믿고 싶지 않죠.
2: 예.
0: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 그 가정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선수단에 불화가 있어서 감독이 불화가 있는 선수를 배제시키고 팀이 패배할지도 모르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특정 선수를 배제한다든지, 그리고 선수들끼리 충돌이 있어서 뭐 선수단에서 경기를 어떻게 보면 태업하는 형태로 끌고 갔다. 이런 말들은 사실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고. 근데 이제 저도 이 YTN에서 남아공 경기가 끝나자마자 방송을 하면서 그랬거든요. 예. 집단 장염이 의심될 정도로 상당히 걱정스럽다. 경기력이 너무 안 좋다. 경기력 자체가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2: 네.
0: 다음날, 남아공 경기 끝난 다음날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질문이 나왔잖아요.
1: 그렇죠.
0: 경기력에 대한.
1: 네.
0: 질문이 나왔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감독 입에서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가 나왔거든요. 감독이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감독이 모르겠다는 게 이게 선수단의 관리와 그리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자기는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독에게 고액의 연봉을 주는 이유가 선수단 관리 잘하고
1: 네네.
0: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선수를 잘 이끌어 달란데 경기 결과가 나쁘니까 나도 잘 모르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책임은 내가 진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유체이탈 합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에 이렇게 파문을 던져놓고 홍 전 감독이 갑자기 미국을 가버렸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시기도 여러 가지 좀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돌아오는 날짜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런데 앞으로 뭐 청문회라든지 경찰 수사라든지 남은 과정들은 많고 밝혀야 될 의혹들은 남아있는 상황인데 홍 전 감독의 미국행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0: 아마 뭐 미국행 자체는 미리 예정이 돼 있었을 것 같아요. 홍 감독이 이제 미국 생활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홍 감독이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나면 휴식을 취하고 싶은 생각을 가졌을 거고 휴식처로 미국을 미리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다.
1: 네.
0: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홍 감독이 이제 떠나면서 떠날 때까지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그리고 어떤 그 좀 뭐랄까요 문제를 회피하는 약간 도피성의 모습이 연출됐다는
1: 네.
0: 이건 좀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잘못하고 무능한 거는 질타는 합니다만 그걸 시시비비면 따져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외면하고 조작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것들은 결코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홍 감독이 미리 예정된 스케줄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칫 국민들의 감정을 더 화나게 만들고 더 일을 크게 만들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2: 네, 지금 이제 우리 축구 팬들, 우리 국민은 이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또 일본에서는 상반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았던 모리아스 감독 같은 경우도 홍 전 감독을 좀 두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동업자 정신에서 나온 두둔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0: 일단 감독 마음은 감독들이 제일 잘 알죠. 사실 감독들이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고 오죽하면 감독 자리는 파리 목숨이다라는 이야기까지
2: 예.
0: 있을 정도로
1: 예.
0: 상당히 어려운 자리죠. 그 감독의 고충, 스트레스에 대해서 홍 감독과 무리아스 감독은 사실 사적으로 교류하는 관계거든요.
2: 예.
0: J리그에서도 같이

0: 들여다봤는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북중미 월드컵 경기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41세 노장투혼의 빅대결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모았었는데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의
1: 맞대결?
0: 맞대결에서 호날두가 웃었거든요. 이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1: 호날두와 루카 모드리치의 맞대결. 뭐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의 레전드들이죠.
0: 네네.
1: 아직도 이 선수들이 뛰고 있어?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할 정도로 레전드 중에 레전드들인데 이두 선수가 맞대결을 펼쳤고 또 특히나 호날두와 모드리치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돈독한 사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 호날두를 앞세운 포르투갈이 2대 1로 승리했습니다. 사실 전반은 좀 소강 상태, 서로 삼척전의 그런 형태였는데 후반부터 호날두도 날카로운 움직임 보여주기 시작했고 양팀 모두 이제 불이 붙는 경기를 펼쳤고 사실 추가 시간 막판에 포르투갈이 역전 그 결승골을 터뜨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추가 시간 후반 6분이었거든요.
2: 네.
1: 추가 시간 6분이었고 그리고 추가 시간 13분에
2: 크로아티아에서
1: 크로아티아가
2: 넣었어요.
1: 동점골, 골망을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포르투갈이 골망을 흔들었는데 이게 VAR 판독에서 옵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승부가 연장으로 가라 했는데 이거 결국은 이제 호날두의 포르투갈이 웃는 그런 결과가 이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야, 정말 멋진 명승부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2: 그 마지막 취소된 골 있지
1: 싶었습니다. 네네.
2: 않습니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약간 애매한데 이런 생각도
1: 그게
2: 들더라고요.
1: VAR 기술의 정말 그 승리라고 할수 있는데 육안으로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크리켓 경기에서 사용하는 그 방식인데 크리켓에서 이제 배트에 공이 스쳤는지 안 스쳤는지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이게 선수에게 머리에 정말 육안으로 봐서야
2: 닿았는지 안
1: 돼.
2: 닿았는지.
1: 스쳤다라고 이그 기계 표시가 나와요. 요렇게 올라가는 게 나옵니다.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스쳤다가 판정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로아티아 입장에서는 크로아티아는
3: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귀국 후 이틀 만에 다시 출국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관련 내용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4: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깨워.

0: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같은 병원에서 일하다 알게 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결혼을 전제로 오랜 기간 사귀었고 양가 부모님도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2년 전부터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림을 합쳤습니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주변 사람들도 모두 저희를 부부로 알았죠. 그런데 1년 전부터 남편이 자기 사업을 하겠다면서 집에서 꽤 먼 곳에 의료기기 유통회사를 차렸습니다. 출퇴근하기가 너무 멀지 않냐고 물었더니 집 근처는 예전 직장과 거래하던 병원들 뿐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사업을 시작한 뒤로 남편은 무척 바빠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고 아예 연락이 끊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업 초창기라 사람 만나느라 그러려니 하며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의심이 쌓여서 확인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글쎄 남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서 성매매를 해왔던 겁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이별을 통보하자 그 사람이 오히려 저한테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제 아파트의 대출금을 자기가 매달 내줬으니까 그 몫을 나누자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생활비 보태라면서 줬던 돈까지 전부 빌려준 돈이라고 하면서 저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제 청춘 10년을 바쳐서 사랑했고 결혼까지 꿈꿨던 사람이 성매매를 한 것도 모자라서 헤어지자마자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거는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저희 관계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제가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함께 했고요. 부부나 다름없이 살아왔는데 성매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적반하장으로 소송까지 당하셨습니다. 기가 막히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억울한 상황일수록 법적으로 하나씩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2: 네, 그동안 상대방을 믿어왔던 만큼 배신감이 너무나 크실 것 같은데요. 다만 법적인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사연자분 일단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연자와 상대방은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약 10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했고 네. 또 최근 2년 동안은 같은 집에서 동거했으며 양가의 가족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정을 종합을 했을 때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합치가 되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므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사실혼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0: 그러면 지금 사실혼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데요. 현재 사연자분이 사는 집은 사연자분의 명의이긴 하지만 매달 지급하는 대출금을 상대방이 내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재산 분할을 원한다면 재산 분할 해줘야 될까요?
1: 네, 재산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되기 때문에
0: 네.
1: 이 사안에서 사연자 집은 사연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0: 네.
1: 상대방이 매달 대출금을 납부해 왔다면 해당 부동산의 형성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평가될 수 있습니다.
0: 네.
1: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기 때문에 상대방 대출금 납부 기여분이 재산 분할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재산 분할이 좀 가능해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일단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서 헤어지게 된 거거든요. 성매매도 외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상대방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1: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0: 네.
1: 이 사안에서 상대방이 성매매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실혼 해소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행위로서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사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지금 상대방이 또 약간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동안 사연자분한테 생활비로 준 돈, 이거 빌려준 거라고 하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거 돈 갚아야 하는 걸까요?
1: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이 오간 경우에는
0: 네.
1: 차용증 등 처분 문서가 없고 이자 약정도 없다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생활비, 주거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이 사안에서 상대방이 사연자에게 지급한 돈이 대출금 상환 명목이었다면 이는 사실혼 기간 중 공동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증여 또는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상대방이 대여금임을 주장을 하려면 차용증, 이자 지급 내용, 반환 요구 사실 등 대여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혼 관계에서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대여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대여금은 아니고 이제 증여액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로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전체적인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혼인의사와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인정이 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도 사실혼 관계로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집이 사연자 명의인데 상대방이 그 사연자분 명의 집에 대출금 납부를 해주셨다라고 하면 일정 범위의 재산 분할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방의 외도, 그러니까 성매매로 관계가 파탄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연자분은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 오간 돈,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산 분할로 정리될 거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무더운 여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어떤 분이 식당에서 회덮밥을 먹은 날밤 심한 구토와 설사로 응급실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 식당에 전화했더니 주인은 우리 집 음식 먹고 아픈 게 맞냐, 어제 다른 거 잘못 먹은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해당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린 게 맞다면 우리 민법에 따라 치료비와 약값은 물론이고 아파서 일하지 못한 휴업 손해까지 모두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내가 이 식당 음식 때문에 아프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식당 영수증과 의사의 진단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할 보건소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신고하는 겁니다. 보건소에 신고가 접수되면 위생점검과 역학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식중독균이 확인이 되거나 같은 음식을 먹은 다른 손님들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책임을 가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 많은 식당들이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이 되면 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도 있죠. 더운 날씨에는 음식이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날 음식은 항상 주의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검정치마의 나랑 아니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봅시다.
2: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리면서 토요일은 내일은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는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에 최대 80mm 등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여전히 덥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대전 31도에 체감 온도가 이보다 높아서 온열 질환의 위험도 높겠습니다. 충분한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의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일요일 밤부터는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추풍역 나들목 갓길에서 승용차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대 각별히 더 안전하게 지나셔야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는 조산에서 순천 방향 사천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뒤로 2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주남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이제 계양 부근부터 송내 나들목까지 7km 구간 차량들의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금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속 행사로 선안권과 충청권에 이어 오늘은 영남권을 찾았습니다. 현장 보시죠.
6: 우리 영남의 새로운 단체장들이 이번에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새로운 4년을 맡게 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 전재수 시장님이 이번에 새로 부산의 행정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지방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의 핵심 축 중에 하나는 지방 중심 성장입니다. 지방자치가 그 자체 정치적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경제산업 발전에 있어서도 이제는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앙정부가 이런저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또 가능성을 만들어내면 그게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바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중요성도 있고 해서 제가 공식 축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우리 전재수 시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박수나 한번 보내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실 것 같습니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께서도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울산광역시장을 맡게 되신 김상욱 시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고향이기도 한데 경상북도 우리 이철호 지사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경상남도를 관할을 하시는 우리 박완수 지사께서도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섯 분의 시도지사 분들에게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지방 중심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또 현지에서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영남권 시도민 여러분, 첨단 산업강국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갈 기업인,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 서남권에서 시작되어 충청권으로 이어진 대규모 투자의 대장정이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온 영남에서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국민보고에는 영남을 대한민국의 확고한 첨단산업 초격차 선도지역으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시작에 앞서 삼성, SK, 현대차, 한화, LG, 부산 등 영남의 미래를 바꿀 대규모 투자 비전을 제시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촉즉발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첨단 산업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승자가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게 되고 그 격차가 곧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초격차 국가 총격전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한 발짝 뒤처지면 추락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고단한 추격자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걸음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될 적기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변화를 우리가 이끌고 주도해야 합니다. 영남권의 시도민 여러분, 영남은 대한민국 산업의 산실입니다. 50여 년 전 전 구미 산단의 전자산업을 비롯해서 울산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그리고 포항의 철강 등 대한민국 산업화의 불꽃이 처음 타오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척박한 조건 속에서도 산업의 기틀을 세워 올린 영남의 탄탄한 제조 기반 위에 피지컬 AI, 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과 산업을 융합해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 글로벌 시장을 확실하게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도체와 로봇, 조선과 자동차, 우주항공, 석유화학과 에너지 등 국가 경제 안보와 미래 일자리를 책임질 각종 첨단 산업이 영남의 권역 안에 빼곡하게 모여 있습니다. 국내 조선의 80%, 우주항공의 61%, 방산의 58%, 자동차의 44% 등 우리 산업의 핵심 생산물 상당수가 이곳 영남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영남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조업 1위 거점이자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 도약할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탄한 기반 위에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더해지게 됩니다. 차세대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국내 최대 로봇산업 혁신벨트, 자동차 세계 1위 조선 등을 포함한 피지컬 AI 분야를 집중 육성해서 제조 현장을 지능형 산업으로 다시 빚어내게 될 것입니다. 국내 생산 1위의 우주항공 방산 분야와 SMR 등 에너지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남은 이제 국내 제조업 1위를 넘어 세계 제조업 1위를 향해 성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주항공은 영남이 키워낼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될 것입니다. 영남의 크기는 한반도 이남의 3분의 1가량이지만 영남에서 열어갈 경제 영토의 크기는 우주와 같이 무한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정부는 위성과 발사체, 미래 항공기와 우주 신산업을 연결하는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될 영남권의 우주항공기업들이 최상위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결단한 기업의 통 큰 행보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화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서남권에서 시작해 충청권을 지나 오늘 영남권에서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계획은 정부가 추진하는 5국 3특 성장 엔진 전략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온 힘을 다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이 거대한 악순환을 끊어내고 각 권역이 스스로 산업을 일구는 그리고 성장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국토공간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이 제가 직접 이 사업을 세심하게 살피고 각별히 추진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세제와 재정, 금융과 규제, 인프라를 한데 묶은 과감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정부도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며 기업 곁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요청드릴 것이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영남권 시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산업의 산실 이 영남이 이제 대한민국 초격차 첨단 산업의 태동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영남권을 차세대 첨단 산업의 확고한 중심으로 키워내고 그 결실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자라고 청년들이 영남에서 미래를 그리며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영남의 도전이 마침내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네, 이재명 대통령의 영남권 발전 국민 보고회 현장 축사 보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다음 대담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면서 사실상의 파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5: 네, 홈플러스가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3개월여 만인데 법원은 다만 폐지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일단 열어뒀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계 기자,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폐지됐다고요?
7: 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성사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채무가 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이 아직 조달되지 않아 수정된 회생계획안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에 홈플러스 측이 2주 안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 기간에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한다면 재판부가 직접 오늘의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네, 홈플러스 측은 이미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연장했었죠.
7: 네, 지난해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0: 요청한 홈플러스 측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자금 3천억 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해왔는데요. 법원은 영업 양도 등 자금 마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지금까지 회생교회 간 가결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그 기간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 1천억 원으로 일부 자금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말 채권자들에게 회생교회 간 대출 기간 연장 또는 회생 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고 노동조합과 채권자 협의회 등은 모두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교회 간 가결 시한을 사흘 남긴 시점에 뒤늦게 수정교회 간을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법원은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소명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YTN 신계입니다.
1: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폐지하면서 홈플러스는 운명의 14일을 맞게 됐습니다. 12,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고용도 불안해진 상황입니다.
2: 네, 홈플러스는 즉각 사과문을 내고 메리츠금융그룹의 자금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추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3: 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홈플러스가 공식 입장을 냈죠?
3: 그렇습니다. 현재 본사 분위기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조금 전에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서 고객과 임직원,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채권자와 직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홈플러스는 회생에 필요한 운영자금 2천억 원과 관련해서 대주주 MBK 파트너스가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 조건을 수용했지만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2천억 원 지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도 홈플러스가 밝힌 것처럼 두 주 안에 투자자를 확보하거나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회생 절차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 마련에 실패하면 파산 절차를 이어질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2: 네, 그럼 파산 절차로 이어지면 협력업체와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현재 소비자들이 당장 매장을 이용하는 데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가장 큰 타격은 협력업체와 직원들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일부 협력업체들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정부에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4,603개 협력사 가운데 약 47%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홈플러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수많은 중소협력체들도 함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직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임금이 예정보다 늦게 지급됐고 6월 급여도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트사람 노조는 이번 결정에 대해 주주 MBK 파트너스와 채권단 메리츠는 물론 정부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14일 안에 공적 자금 투입 등을 포함한 회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MBK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14일간 긴급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직원은 약 12,000명으로 투자 유치가 무산돼서 파산 절차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규모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가 끝내 무산되면 직원과 입점업체,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업계는 앞으로 두 주를 홈플러스의 운명의 가를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7: 건강해.
8: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8: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조금 전 뉴스에서 전해드린 이재명 대통령의 영남권 발전 국민보고회는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0: FM.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4: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5: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6: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5: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6: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5: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에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7: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굿모닝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니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유럽의 넓은 와인 농장이나 올리브 농장 주변은요.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 외엔 붉은 장미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기 좋으라고 심은 건 아니고요. 사실 포도와 올리브나무는 기후, 또 병충해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장미가 이들보다 훨씬 더 예민해서 심은 거랍니다. 장미가 일종의 천연 리트머스 종이 역할을 하는 건데요. 장미가 상하는 것을 보며 다가올 더 큰 위기를 미리 막아내는 지혜인 셈인 거죠. 그리고 이런 장미 같은 존재는 우리 가계부에도 꼭 필요할 겁니다. 내 재무 상태에 문제가 있어도 눈치채지 못할 때 재무 점검이라는 리트머스지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위기에 대비하는 건데요. 우리 집 가계부를 건강하게 지켜낼 확실한 재무 리트머스. 오늘 굿머니 굿나이프가 그 역할 해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채워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정재현 팀장님.

0: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그렇군요. 장미가 이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보다 훨씬 더 예민하니까 더 예민한 애의 반응을 보면서 후에 다가올 위험 대비를 하는 거다. 그래요. 저 몰랐어요. 그냥 장미는 예쁜데 가시만 많은 꽃인 줄 알았지. 또 이런 역할까지 하는군요. 두 분은 어떠세요?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촉이 좀 빠른 편이신가요?
2: 예,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프기 전에 촉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0: 아프기 전에?
2: 네. 자고 일어났는데 왠지 좀 몸이 좀 찌뿌둥하다 아니면 코가 좀 맹맹하다 그러면 여지없이 감기나 몸살에 좀 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병원은 잘 안 가서 한 1, 2주 정도 앓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매번 왜 병을 키워서 가냐고 타박을 하곤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촉이 좋아도 이렇게 제대로 된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뭔가의 문제 쌓이는 계속 몸이 보내주는데 병원 가지 않고 그 병을 그냥 뭉개고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아프시면 빨리빨리 병원 가세요.
2: 알겠습니다.
0: 정지훈 팀장님은 어떠세요?
3: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고정지출, 유동성 지출을 확인해서 소비 패턴을 다시 점검하기도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뭔가 잘못됐다라는 사전 사인은 어디에서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경제도 그렇잖아요. 나라 경제도 보면은 무언가 가계 대출이 심화된다든지 아니면 수출입 지표 같은 게 나쁘게 나타난다든지 보면요. 항상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나쁜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집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미 너무 팍팍해서 가계부가 마이너스인 사람들 이거 다 위험 사인이 될 수 있고요. 뭔가 가족력이 굉장히 많은데 보험으로 전혀 대비가 되지 않는 것도 보낼 수 있는 미래의 사인일 수 있으니까 오늘 나에게 닥칠 미래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잘 대비하기 위한 현명한 대처법들 뭐가 있는지 굿모닝 굿나이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점검의 타이밍 그리고 위기 탈출의 타이밍을 잡고 싶으시다면 주저 없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무료로 전문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점검, 보장 체크, 노후, 연금 재원 마련 뭐든 좋습니다. 돈과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만나볼게요.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상담소
2: 플러스.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금요일에는요. 특별히 한 주간 다 답해드리지 못한 답까지 더하고 더해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로 함께합니다.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 바로 만나볼게요. 휴대전화 끝번호 2718번 쓰시는 분의 질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굿모닝 굿나이프 방송을 열심히 듣고 있는 주부 청취자입니다. 방송에서 간혹 보험 가입하기보다 차라리 저축하는 게 더 유리한 가성비가 떨어지는 보험들이 있다고 얘기해 주신 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가입한 보험들이 그런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평소에 방송을 열심히 듣고 계시다는 열혈 주부 청취자분의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그렇죠. 간혹가다 전문가분들이 이제 센 소리를 되게 세게 하실 때가 있는데 이런 보험 가입하실 거면 그냥 은행 적금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보험이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지 그런 옥석 가리는 방법들 오늘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해보면 좋을까요?
1: 아, 네. 저희가 방송에서 종종 말씀드렸듯이 보험은 가성비가 좋을지 나쁠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총 얼마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얼마의 보험금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리면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데 보험료를 총 1,200만 원 납입해야 한다면 당연히 보험 가입하기보다는 저축했다가 암에 걸렸을 때 이 저축한 돈으로 치료받는 게 훨씬 나은 것이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아팠을 때 지급받을 보험금보다 내가 보험사에 매달 내야 되는 보험료가 더 많다면 네. 보험 가입한 셈치고 저축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그럼 얘기해 주신 것처럼 총 납입하는 보험료와 나중에 받게 될 보험금을 비교해 보면 보험의 가성비를 알 수 있는 걸까요?
2: 네, 그렇죠. 이런 가성비 비교는 어떤 보험이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가성비가 좋지 않은 보험 상품 종류들이 있는데요. 바로 치아보험과 치매보험들이죠. 물론 모든 치아보험과 치매보험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도 본인이 가입한 치아보험이나 치매보험들이 있다면 한번 같이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가령 치아보험에 가입해서 매달 5만 원씩을 납입하는데 임플란트 할 때 50만 원을 지급받는 라고 한다면 10년간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600만 원이니까 10년 안에 임플란트를 11개 정도 해야 납입한 보험료 이상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당연히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걸 아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치매 보험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이 경증 치매나 심각한 경우 중증도 치매까지 진행되고 사망하실 때가 많은 데 비해서 대부분의 치매보험은 반드시 치매의 최종 단계인 중증 치매까지 진행되어야 비로소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도 보험 가입한 셈치고 저축하셨다가 만약 실제 치매가 발생하면 그 돈으로 치료받으시는 게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낫겠죠. 혹은 치매 보험 대신 가성비가 좋은 간병비 보험에 가입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0: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가 되게 일반적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불한 돈보다 서비스를 그에 상응하게 못 받는다든지 물건이 탐탁치 않게 온다든지 하면 당연히 소비자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못해 내가 뭐 2만 원짜리 수박 한 통을 사더라도 상품성 떨어지는 거 사고 싶지 않은 게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인데 왜 우리는 보험 앞에서 이렇게 가성비 떨어지는 걸 구분하지 못하고 이런 보험들을 털컥털컥 다 가입을 하게 되는 걸까요?
2: 네, 안타깝게도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 보험료의 총액보다는 월보험료에 신경을 쓰실 때가 많아요. 즉, 매달 납입하는 월보험료 5만 원과 임플란트 50만 원을 비교하니까 왠지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0: 네.
2: 그러나 이렇게 총 납입할 보험료랑 받을 수 있는 보험금만 비교를 해봐도 가성비가 떨어지는 보험 상품들의 대부분은 아주 쉽게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0: 그럼 앞으로는 보험을 가입하실 때 그래서 월 납입 보험료는 얼마고 제가 전체 내야 될 보험료는 얼만데요를 반드시 물어보셔야겠네요.
1: 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소비자분들이 보통 20년 납 월 10만 원의 보험보다 40년 납 월 8만 원짜리 보험료를 더 싸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요.
0: 아니, 설마요? 진짜요? 그럴까요? 네.
1: 보험의 가성비를 계산하실 때는 당장 월 얼마를 납입하느냐보다 납입 기간을 고려해서 총 얼마를 납입하는지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는 갱신형 보험이나 특약이 섞여 있지 않은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다소 보험료가 비싸게 산정되는 보험회사의 경우 이렇게 납입기간을 20년이 아니라 25년, 30년 납으로 늘리거나 갱신형으로 바꾸거나 보장기간을 90세로 줄여서 월 보험료를 소비자가 가입할 만한 수준으로 맞추는 경향이 있으니 꼭 주위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내가 가입한 보험이 가성비가 좋은지 나쁜지는 매달 납입하는 월 납입 보험료의 수준이 아니라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 이상 총 내야 하는 총 납입 보험료와 보장의 가치를 비교 분석해야지만 직관적으로 가성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이실 수 있다. 사실 월 보험료가 저렴하게 보이더라도 이게 갱신형 보험일 경우에는 계속 내야 되니까 보장받는 금액보다 보험료가 훨씬 더 커.

0: 터질 수도 있겠어요. 이런 게 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 거네요.
1: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갱신형 보험을 살펴보실 때 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갱신주의가 긴 갱신형 보험을 마치 비갱신형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뭐 즉 10년 갱신, 15년, 뭐 20년 갱신처럼 갱신주의가 길다 보면 이를 비갱신형 보험으로 오인하거나 갱신주의가 짧은 보험들에 비해서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혼동하실 때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1년 갱신보험은 1년치 보험료가 1년마다 올라가는 것이고 20년 갱신형 보험은 20년치 보험료가 20년에 한꺼번에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즉 똑같은 높이를 올라가는데 계단이 촘촘히 있느냐 크게 되어 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올라가는 높이는 그대로 다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갱신형 보험은 갱신주의가 길건 짧건 뭐가 더 좋고 나쁨의 개념은 아닙니다.
0: 그렇군요. 이 비유를 들으니까 딱 와닿습니다. 아주 낮은 완만한 경사의 계단은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계단 한 칸의 높이가 너무 높아버리면 그 계단 못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보험 해지밖에 답이 없는데 그럼 그동안 냈던 보험료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보장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공감을 진짜 많이 하시나 봐요.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끝번호 9657번님. 자, 치아보험 두 건이나 가입했었는데 방송을 들으면서 저도 슬쩍 계산을 해보니 저축하는 게 훨씬 나았네요. 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5516번님. 제 암보험 저는 비갱신형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다시 보니까 20년 갱신형으로 돼 있었습니다. 어쩐지 월보험료 싸다 싶었는데 전문가에게 상담 요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비갱신형 상품 보험이라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계약은 비갱신형인데 밑에 들어있는 특약들이 다 갱신형이면 그 제목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상품 타이틀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전문가가 디테일한 보장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상담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입니다. YTN 라디오, 라디오 주파수가 94.5MHz잖아요. 그래서 상담 문자 번호도 94.5와 매우 닮아있는 0945번입니다. 앞에 우물정 붙이시면 돼요.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딱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한 주에 다 풀지 못한 청취자의 궁금증 정리해본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였습니다. 돈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라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2: 굿머니
1: 구조대.
0: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머니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미용실을 운영하는 50대입니다. 얼마 전 단골 손님과 같이 얘기하다가 화가 나서 문자 보냅니다.
3: 아우 정말 이게 다 뭐야. 아니 나 흰머리 너무 많이 났죠. 요즘 스트레스 좀 받았더니 아유 이게 뭐야 흰머리가 더 빨리 난 것 같아. 완전 할머니가 다 됐네.
1: 어머 원장님 그러고 보니 수진 엄마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아?
2: 그러게 무슨 일 있어?
3: 아니 나 남편이랑 완전 대판했잖아. 아니 자꾸 자기 친구 보험일 시작했다고 보험을 들어주자길래 내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 양반이 내 몰래 보험을 엄청 또 가입해서 온 거야.
2: 간도 크지. 근데 수진 엄만 그거 어떻게 알았어?
3: 아니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주기적으로 재무점검을 받고 있거든. 그래서 이번에 확인을 딱 해보니까 이 인간이 1년 반마다 한 번씩 종신보험을 싹 다 들어줬더라고. 근데 이 웬수가 애들 앞으로도 종신보험을 다 가입해놨어요.
1: 어머 수진 애들 아직 어리잖아.
3: 그러니까. 근데 그거 지금

0: 19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는데 그중에 갱신형이 있는 거야. 아무래도 이상하다. 전문가에게 상담받자고 해도 자기 친구가 그럴 리가 없대.
1: 아이고 속 터져. 이럴 때 친구 없는 우리 남편이 최고네. 아 맨날 집에서 삼시세끼 다 먹는 삼식이라서 문제지. 아 이런 건 차라리 낫다. 아이고 내가 나 속이 터진다.
0: 제 말이요. 남편 친구가 리모델링 해준 건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제가 굿모닝 굿나잇부를 즐겨 듣다 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친구는 그럴 리가 없대요. 저 진짜 답답합니다. 저희 집 보험 좀 봐주세요.
2: 정지원 팀장님이 2주 사이에 연기력이 그냥 부쩍 늘어서 오셨어요. 2주 동안에 뭐 연기 코칭 받으셨나 봐요.
0: 네.
2: 아유, 오늘의 사연 만나고 왔습니다. 답답하죠, 답답해요. 뭐 아니 그렇게 왜 이렇게 남편분들은 저기 두 분도 누군가의 남편이신 거잖아요.
3: 네, 그렇죠.
2: 왜 아내 말은 초라 안 듣고 친구 말, 남의 말은 이렇게 잘 듣는 건지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사연 주신 청취자님 댁도요, 보험료가 매달 100만 원 넘게 나가고 있는데 얼핏 보니까 갱신형 보장도 섞여 있는 것 같고 남편분이 뭐 이렇게 그냥 막 확인 안 하고 덥석덥석 사인하면서 보장만 막 불필요하게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전문가 보시기에는 어땠나요?
0: 아, 네. 월 100만 원이 넘는 정확히는 107만 원 가량의 보험료면 4인 가족의 보험료 수준으로는 많이 높은 편이죠. 게다가 이게 언제까지 납입하고 끝나는 보험료가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납입하면서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는 갱신형 보험까지 섞여 있다면 결국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한 뒤 정작 보장이 필요한 노령기에 보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3년 정도 전에 남편분 지인으로부터 싹 한번 리모델링을 받은 건데도 아쉬움이 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그렇군요. 아니, 그렇죠. 상대적으로 젊을 때보다는 은퇴하고 나서 노령기의 보장이 정말 절실한데 갱신형 보험은 은퇴 후 소득이 딱 끊기면은 보험료 낼 수준이 안 되니까 이 보험은 유지가 안 되면 보장 없는 또 무보험에 또 위험에 무방비에 노출되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연금 받아서 다 보험료 낼 수도 없고 어쨌든 좀 리모델링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친구분이 리모델링을 해 주셨는데도 이렇다? 소득이 어느 정도신지는 몰라도 좀 과해 보입니다.
4: 네, 사실 친구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료가 줄기는 줄었다라고 합니다.
2: 그래요?
4: 정확히는 월 보험료만 줄어들었죠. 남편분 지인 설계사로부터 리모델링을 받기 전에는 4인 가족이 12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고 해요.
2: 네.
4: 그게 현재 납입 중인 107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한 10만 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문제는 조정 전에는 비록 만기가 80세 등으로 좀 짧긴 했지만 비갱신형 보험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
2: 네.
4: 이 상품들을 대부분 해지시키고 20년 갱신형 상품들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기존 상품들 중에는 납입 기간이 10년도 남지 않았던 보험들도 있었는데 정말 좀 안타까웠죠.
2: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뭐 다시 원복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아깝습니다. 기존에 비갱신형 보험 다 갖고 계셨었는데 이거를 리모델링하면서 갱신형으로 바꿨다? 월 보험료만 눈속임으로 조금 낮춘 정도다? 이거는요. 청취자님이 많이 화가 나실 것 같은데 아예 이런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하신 걸까요?
0: 네, 사연님도 잠깐 나왔듯이 저희 방송을 듣고 가입 내용을 다시 살펴보기 전까지는 모두 비갱신형 보험들만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2: 비갱신형으로 리모델링이 됐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0: 네, 그리고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이유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장기 갱신형 보험을 판매할 때 보통 20년 갱신형이고 20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 보험료가 20년 동안 오르지 않습니다라고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20년마다 20년치 보험료가 올라갑니다라는 설명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2: 이게 네. 참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20년 갱신형 상품이고요. 20년마다 보

0: 보험료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 말도 맞는 거고. 20년 갱신형이고요. 그 20년 동안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1: 네, 그렇죠.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인데. 전문가인 저도 간혹 보험 광고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암진단은 5천만 원을 월 3만 원의 보험료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20년 동안 보험료가 한 푼도 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멘트를 듣게 되면
0: 들어본 것 같아요.
1: 마치 비갱신형 보험인 것처럼 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0: 그러네요.
1: 아까 사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분들은 보험료를 인식을 할 때 총 얼마를 납입하는지보다는 월 보험료가 얼마인지에 더 민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납입 기간을 늘리거나 갱신형 보험을 활용해서 당장 내는 월 보험료를 저렴하게 보여줄 때가 있는데 정말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한 것이 맞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0: 그렇습니다. 보통 내 암보험은 5만 원밖에 안 돼. 나 건강보험 8만 원밖에 안 내. 뭐 이렇게 월 보험료만 인식하지 이 보험료 몇 년간 내가 내야 하는지 총 납입보험료가 나 얼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비갱신형 상품이야 라고 얘기하신 분들 중에 갱신형 섞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꼭 받아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사연과 우리 집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우리 청취자분들도 상담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족분들 20년 갱신형 보험이 다수였다. 이 문제 외에는 다른 건 없었을까요?
2: 아쉽게도 문제점이 또 있었습니다.
0: 또요?
2: 네. 막내 따님이 취위생사로 근무하시는데 치과에 찾아오시는 설계사분을 통해서 온 가족의 치아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해요. 게다가 평소 치아가 부실하셨던 남편분은 치아보험을 두 건이나 가입했다고 합니다.
0: 이게 우리 아까 이게머니 상담소 플러스에서도 전문가 두 분이 가성비 떨어지는 보험으로 치아보험을 짚어주셨단 말이죠. 어떻게 가입이 잘 돼 있었을까요?
1: 네, 이 부분은 가족 중에 유일하게 치아보험금을 타보신 아내분의 케이스를 예로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0: 네.
1: 아내분이 작년에 크라운 치료를 하셔서 보험금을 30만 원을 수령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보험금을 타실 때는 딸 덕분에 보험 잘 들어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6만 원대의 치아보험을 2년이 좀 넘게 납입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만 해도 대략 한 160만 원가량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까지만 들어도 30만 원 보험금 받기 위해서 16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거니까 매우 비효율적이지만 이를 좀 10년으로 확대하게 되면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무려 720만 원가량이 됩니다. 그럼 제일 비싼 임플란트 50만 원 보험금 기준으로도 14개 이상의 임플란트 치료를 10년 안에 받아야 내가 냈던 보험료 원금을 건지게 되니까 차라리 치아보험 가입한 셈 치고 적금을 들어놨다가 이 돈으로 치과 갈 때 치료받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0: 그러네요. 이렇게 보험의 가성비가 떨어지는 상황이 실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험금 받을 때는 도움 받은 것 같고 기분 참 좋죠. 근데 이 보험금 받으려고 내가 그동안 얼마 냈는지를 계산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점검 필요하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세요. 전문가가 무료로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 와서 이 가정의 문제 어떻게 두 분의 구조 대원이 구조해 주셨는지 솔루션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굿머니 구조 대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재무설계 전문가 정재현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자,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는지 솔루션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2: 네, 남편분은 분석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은 현재 월 41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는데요. 실손을 제외하고도 암, 내, 혈관, 심혈관 등의 진단금과 수술비, 상해 보장까지 대부분 10년 또는 20년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뇌혈관과 심혈관 진단금은 1천만 원 적게 설정되어 있었죠. 이를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조정해 주었고 부족했던 뇌혈관 심혈관 진단금을 2천만 원으로 조정해 드리면서 항암 중입자 치료 등의 암 부가 특약까지 보완해 드리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치아보험 두 건은 정리해드린 결과 월 32만 원의 보험료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아내분은 어떻게 바뀌셨을까요?
1: 네,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55세 아내분의 조정 결과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내분도 역시 남편분처럼 갱신형 보험과 특약들이 다수 섞여 있었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치아보험도 한 건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미용실 화재보험이 하나 있었는데 적립보험료를 많이 넣어서 비싸게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치아보험은 정리를 해드리고 갱신형 보험들은 모두 20년 납 100세 만기로 조정해드리면서 화재보험 안에는 적립보험료도 최소로 줄여드린 결과 종전 31만 원의 보험료를 23만 원으로 월 8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0: 아내분, 남편분 모두 갱신형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바꿨는데도 보험료 수준 낮추면서 보장 늘리는 게 가능했습니다. 두 따님의 조정 결과는 어땠을까요?
2: 네, 따님 두 분의 가입되어 있는 내역과 단점이 같아서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29세인 큰 따님이 18만 원, 26세인 둘째 따님이 17만 원 월 보험료를 납입 중이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따님들도 부모님처럼 대부분 20년 갱신형 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남편분과 아내분께서도 갱신형 보장은 이롭지 않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두 따님의 경우는 최소 6, 70년이 넘게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니 더더욱 많은 보험료라고 할 수 있죠.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보험으로 조정해 드리고 기존에 빠져 있던 질병 후유장애 특약과 같은 가성비가 좋은 보장을 보완하면서 치아 보험들은 정리해 드린 결과 큰 따님은 월 12만 원, 작은 따님은 월 11만 원 보험료면 충분했습니다.
0: 과한 보험료 지출하지 않아도 이렇게 전문가의 제대로 된 분석만 거치면 보험의 가성비 높이면서 보장 탄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합쳐서 4인 가족의 보험료 어떻게 개선이 된 건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1: 네, 기존에는 내 가족이 월 107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었죠. 게다가 대부분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납입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개선하면서 빠져있는 보장을 모두 보완을 해드린 결과 월 78만 원으로 종전에 비해서 매달 한 약 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 기준으로는 갱신 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를 차치하더라도 9,100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덜 내게끔 도와드린 것이죠.
0: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아낀 보험료로 이제 우리 청취자님 댁은 어떤 재무 목표 가지고 이 돈을 활용하시면 되는 걸까요?
2: 네. 보장 분석과 조정을 통해 월 30만 원의 저축 여력과 환급금 1,300만 원의 가량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월 30만 원을 10년간 ETF에 투자되는 연금으로 준비하게 되면 청취자님의 미용실 은퇴하신 뒤 매년 1,135만 원의 가량을 연금을 돌아가실 때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향후 ETF 수익률의 증감에 따라 더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겠죠. 또한 환급금 1,300만 원은 IS 계좌를 활용하여 3년에서 5년 뒤 두 따님의 결혼자금 재원으로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0: 그렇죠. 굿모니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의 솔루션 듣다 보면은 아니 어떻게 비슷한 보험인 것 같은데 이렇게 결과값이 다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보험이라는 게 같은 보장이어도 보험 회사마다 워낙 보험료 수준도 다 다르고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병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모두 다 그 가성비의 구성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청취자님 이렇게 줄인 보험료 활용해서 노후 자금, 자녀 결혼 자금 재원까지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큰 걱정 덜어내셨는데 앞으로 이 가정도 싸우지 말고 남편분과 아내분 그리고 또 따님 모두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해 주신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정재영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5: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9: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8: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9: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보험은 꼭 필요한데 보험료는 부담스럽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요동치는데 난 뭐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투자하고 싶은데 남는 돈, 종잣돈이 없어서 손댈 엄두도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집 가계부 점검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분석해본 후 가성비 떨어지는 보험 가지치기하고 투자 그리고 목돈 만들 수 있는 재원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해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굿나이프 끝곡 김원준의 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하늘이 흐린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대전 31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합니다. 높은 기온이 대기 상층과 하층의 기온차가 커 내륙 곳곳으로 강한 소나기도 지나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제주를 시작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전 남 남부지방에도 정체전선 영향을 받겠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앞으로 최대 150mm 이상, 전남 남부에도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퇴근길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현재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천호대교에서 구리 시계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잠실대교에서 구리 시계 일대까지는 정체에 서행되고 있는데요. 반대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 지나 가양대교 일대까지 긴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도 김포 방향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 지나 가양대교 남단 까지도 속도 줄여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7일 튀르키예로 출국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첫날 마크 루터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 파트너국 대표들과 회담을 엽니다. 나토 방산 포럼에도 참석해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 기반을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참석자 토론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위 실장은 이번 나토 참석이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인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기어이 민생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제1야당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국민의 삶을 내팽개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즉각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 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할 테니 국민의힘도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함께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의 유임을 목표로 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며 현 체제에서는 자정이나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0: 이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국민은 반성과 쇄신을 기대했지만 선관위가 가장 먼저 챙긴 건 자리였다며 신뢰 회복 대신 기득권을 사수하는 것이 선관위의 최우선 과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위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포함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와 종합 정책 지원을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규모 전략망 확충과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법안들을 점검하고 인프라 구축에 마중물이 될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후 국회의원 워크숍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되새기고 차질 없는 민생 입법 완수를 다짐하는 장이 될 거라며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북도당은 정부의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안을 두고 명분 없고 불공정한 전북 패싱 기만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당 위원장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외된 호남에 대한 배려라며 반도체 핵심 인프라를 전남 광주에 몰아주고 전북엔 단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성 국제축구연맹 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문체부는 혁신위가 오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제기된 축구 혁신 요구에 부응해 K축구 거버넌스와 유소년 선수 육성, 첨단 기술 시스템 도입 등 한국 축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현지 시간 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조용히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홍전 감독은 이날 오후 LA공항 톰 브래들리 국제선 터미널을 빠져나갔습니다. 국민적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부진한 성적을 내고 불명예 퇴진한 홍 감독은 이날 공항 입국장 일반 통로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별도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기관의 폭풍 순매수로 5.8% 올라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4조 5천억 원 순매수에 힘입어 5.8% 오른 8,088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장 후반 급등하자 올해 16번째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장중 하락하던 삼성전자는 8%, SK하이닉스는 11% 급등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하락하던 코스닥도 개인 순매수로 상승 전환해 0.2% 오른 868로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0원 내린 1,52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고물가와 고환율 탓에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소비자 물가 지수가 3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원달러 환율마저 1,550원 선까지 치솟으며 민생 경제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 차별적 대우라고 언급한 데 대해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 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에 의한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해선 이해 당사자인 쿠팡 측의 얘기가 일방적으로 반영된 것 같다며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제주와 충청 이남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에 최대 80mm, 충청엔 5에서 10mm, 제주 산지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남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인천과 강릉 30도, 청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2도, 습도는 60%입니다. 한국일보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정면 승부 1, 2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2: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 봅시다.
3: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 봅시다.
4: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5: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6: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홍명보 전 감독. 귀국 이틀 뒤 어떠한 명쾌한 해명도 없이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던 축구 팬들의 실망과 허탈감은 점점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간 논란이던 불공정과 독단적 행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 추진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무너진 신뢰를 재건하는 것은 단순 조사와 처벌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오늘 전해졌죠. 박지성, 이영표 등 황금 축구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주역들이 6일 출범하는 K축구혁신위원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지성 위원은 이번 혁신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설계하고 지속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엔 꼭 축구팬들의 염원을 담아 제대로 된 혁신이 이루어지길 희망해봅니다. 2026년 7월 3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성부 이번 한 주 임시 특별 진행을 맡게 된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정치 마슐랭 시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기인 사무총장은 제가 원래 오늘 출연자거든요.
2: 네. 감히 제가 1일 땜빵하기로.
0: 네. 집 나간 이기인 총장 복귀했다. 이렇게 또 우리 팬들 반응이 나오는데.
2: 원래 네, 원래 화요일 날 정면승부 나왔다가 네. 다른 프로그램에 겹쳐가지고 못했는데 아.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
0: 아니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을 포기했어야죠 어떻게?
2: 예. 먼저 시작한 프로그램이라서 네. 그 상도위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0: 되돌이킬 순 없네요. 네. 자 오늘 첫 번째는 갤럽 여론조사 오늘 나왔습니다. 자 갤럽 여론조사 오늘 결과를 보면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이달 2일까지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54%로 직전 조사 대비 3%

0: 4%포인트 올라갔어요. 부정평가는 5%포인트 내려왔다.
1: 지난주에 이렇게
0: 네.
1: 거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또 갤럽이 이제 전화 면접 조사기 때문에 탄력성이 조금 적고
0: 네.
1: 또 ARS 같은 경우는 좀 고관여층들이 답변을 많이 한다.
0: 적극
1: 실제
0: 응답형.
1: 지난주까지 아마도 좀 선거의 어떤 그게 끝이 있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또 부실 저기 선거 문제도 있었고.
0: 예.
1: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거쳐지는 모양새가 아닌가. 그래서 뭐
0: 예.
1: 서정 변호사님은 좀더 떨어질 거라고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더는 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0: 이게 그러면
1: 드네요.
0: 29일 발표됐던 지난달 29일 발표됐던 메가 프로젝트 효과다.
1: 연관성도 있다고 봐야죠. 그런 등등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0: 예.
1: 뭐 이른바 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또 회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등등 하면서 이제 떨어지는 게좀 기저가 막혔다 이렇게 보는 게
0: 예.
1: 맞는 것 같습니다.
0: 조사 기간이 그대로 메가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았을 만한 기간. 그리고 대통령의 지금 이어지는 순회 보고회가 있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도 1일날 있었고. 자,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했던 서정욱 변호사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2: 뭐 저는 기본적으로 갤럽이나 MBS는 신뢰를 안 하니까요.
1: 아이고, 왜 그래요?
2: 다른 이게
1: 또.
2: 여론조사 그 ALS 조사들 보면요.
0: 네.
2: 계속 이거 하락하고 있고 실제 이거 40% 초반도 뭐 있고 제 말은 이제 그 갤럽 하나가 이제 좀 튀는 조사죠.
0: 아, 튄다.
2: 예, 제가 올라가는 걸 저는 못 봤어요.
0: 네.
2: 올라간 조사를 최근에 아마 이제 뭐 갤럽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0: 네.
2: 이상하게 그 국민의힘하고 지지율도 봐도요. 더블 스코어 녹이래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다른 게 ALS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오차범위지만 앞지는 것도 많거든요.
0: 네.
2: 따라서 요즘 이게 너무 튀는 여론조사들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게 저는 종합해서 매주 보면 한 14~15개 놓거든요.
0: 예.
2: 이걸 이렇게 종합해서 평균을 제한테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걸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0: 네.
2: 그렇다면 역시 하향세는 맞아요.
0: 갤럽과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MBS 조사의 경우에는 수사가 필요하다?
2: 아니,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평균을 열몇 개가 일주일에 놓잖아요. 평균을 봐야지 너무 튀는 여론조사가.
0: 왜곡했다는 말씀을
2: 왜곡은
0: 하시길래.
2: 아닌데 아마
0: 네.
2: 전화 면접을요. 요즘 저는 ALS보다 기계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0: 네.
2: 전화 면접은 이게 마사지나 여러 가지 저는 왜곡될 수 있다 봐요.
0: 네. 면접원이 마사지 했을 수 있다. 자, 이런 것도 다 아마 검토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이긴 사무총장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3: 아찔하네요. 예.
0: 네.
3: 아찔한 평론이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서성였던 코어 지지층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직전 그 6월 넷째 주 조사를 보면 51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4로 올라온 건데
0: 예.
3: 세대별로 좀 구분해서 보면은 민주당과 국정의 핵심 지지층인 40, 50대의 긍정평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넷째 주는 61, 60이었는데 이번에는 65, 69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중도층만 조사만 보더라도 지난 넷째 주 51에서 58. 그러니까 요 시기가 딱 서남권 투자 국민보고회가 있었던 시기고 또
0: 네.
3: 1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갈등을 봉합하고 국정에 전념했었던 그 시기이다 보니까 직전까지 둘째 주에서 넷째 주까지 약간 그 전당대회 갭이냐 아니냐라는 그 어떤 정치적 논리에 의한 그 정부 그런 시기가 아니라 국정에 매우 그냥 전념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갈등을 기피하고 외면했었던 40, 50대 핵심 지지층이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은 아닌가 싶습니다.
0: 그 이긴 총장이 보시기에는 메가 프로젝트가 반등의 한방이었다.
3: 근데 또 광주 전라의 그 긍정 지지율을 보면 75, 75 똑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도층이 봤을 때왜 자꾸 어쨌든 연임을 도전하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그릇론, 자질론 얘기하면서 뭔가 은유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라는 식의 느낌을 주느냐. 그것 말고 국정에 전념해라. 지금 이재명 정부는 성과 정부와 실용 정부를 표방하기 때문에 국정에 전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0: 예.
3: 사실 그래서 선언권 투자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자,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차가운 결과입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 46%, 향후 집값 오른다 55%인데 2030의 경우에는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습니다. 전세 제도도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을 전세 대출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전세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더 우세한 결과로 나타났고요. 20대와 30대 또 70대 이상에서는 부정응답률이 절반을 넘기는 가운데 부정평가 이후 1위는 집값 상승 억제

0: 실패가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자, 부동산을 잘
1: 잘 알지
0: 알고
1: 못.
0: 있는 박 변호사는
1: 부잘 알.
0: 싸늘하네요. 대통령 폭풍 SNS를 통해서
1: 그쵸.
0: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또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른바 이자 유예 중단 등등등을 계속 발표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싸늘하네요.
1: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사실 부동산 부분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서울은 특히 그거 있었다고 봐야 될것 같고, 신뢰를 아직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20, 30대 같은 경우는 더 그게 강력한 것 같고, 결국 이재명 정부가 뭐 서남권 메가 프로젝트 뭐다 좋아요. 결국 이 부동산 부분을 잘 못하게 된다면 지지율을 상승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긴 한데, 사실 부동산 정책의 성공하냐 이거는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0: 특히
1: 사실은.
0: 20대, 30대가 이렇게 싸늘한 이유는 뭘까요?
1: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저희 같이 뭐 40, 50대 이상 되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덜하겠지만, 집 가지는 게 인생의 목표인데 계속 올랐을 때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건 어쩌면 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정부도 사실 성공을 잘 못했어요.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동산 정책은 마음에 안들 수도 있는 겁니다. 서
0: 근데
1: 변호사님.
0: 이재명 정권이 이거 한게 하나도 못 잡았어요. 집값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아니 뭘 해도 하나는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셋다 이게 그 최악이다. 원래 집이라는 거는요, 월세 살다가 반전세 살다가 또 이게 빚내고 어떻게 해서 전세 살다가 조금 더 모아서 집 사고, 이게 단계거든요. 근데 왜 전세를 막아요? 전세 막으면 이게 어떻게 다 월세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영원히 집못 사요.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특히 중요한 게 상임위 있죠. 요게요, 국토위를 야당 몫으로 줘. 근데 재경위를 여당 가져갔어요. 11개를 가져가고 7개 비워놨잖아. 근데 알짜 국토위를 비우고 야당 몫으로, 재경위는 야당 몫을 가져갔다고. 이 말은 저는 큰 뜻이 있어요. 앞으로 이게 국토위 이제 공급은 포기할게. 이제 뭐 우리 공급, 부동산 공급할 게 없으니까 국토위 할거 없어. 대신에 세금을 때려줬겠다. 세금을 담당한 게 재경이야. 그러니까 재경위에서 이제 앞으로 보유세, 양도세 막 올릴 거야. 세법을 막 그냥 통과시켜.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잡히겠어요? 한번 지켜보세요. 왜 국토위를 포기하고 재경위를 가져갔는지. 앞으로 이 세금 폭탄이 투하될 겁니다. 자, 이서 변호사님 말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상을 보면은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아니 임기가 4년이나 남아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전 정부로서는 사실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2: 그렇죠. 근데
0: 이 총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까요?
2: 그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포기 정부라고 뭐 이렇게 자주 섞인 말들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0: 부포정인가요?
2: 그 부포정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집을 살수 있다라는 희망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고요. 결국 좀 세게 말씀드리자면 배신감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에 고속터미널에서 왜 굳이 세금을 들여가지고 집값을 누르고 눌러서 잡으려고 하느냐. 보수 정부에 대한 부동산 기조를 어느 정도 시장론에 맡겨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취지로 연설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보수 유권자들이 그래, 진보 정부이긴 하지만 한번 믿어보자라고 찍어주셨는데, 지금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트라우마가 떠오를 정도로 대출 규제 묻고 토지 허가, 허재, 허, 허, 거래 허가제 묶고 규제 지역 묶어버리니까 이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 희망이 없어지니까 문제인 것 같고, 갤럽 조사 기준으로 가장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았던 게 3월입니다. 지난 3월 51%였던 걸 기억이 나거든요.
0: 긍정이, 네.
2: 그때가 뭐가 있었냐면 2월 27일 날 대통령의 집을 팔겠다 선제적으로 이 뉴스가 나왔었던 때였었어요.
0: 성남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2: 그래서 그쪽 지역의 지역구이기도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결국 야당 대표인 장동현 대표만 팔게 되고 아직도 매각이 됐다라는 보도는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0: 아, 잠깐만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아파트에 대한 매각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2: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이라서 그걸 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관청에 신고했다라는 보도도 없고 아직 매각됐다라는 보도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게다가 부동산 다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복사조차 못하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이번에 한성 총리 같은 경우에도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다거나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정책과 기조를 펼치다 보니까 전 세대에서 약간 좀 배신감이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0: 박 변호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계속
3: 아까 말씀하셨던지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1: 그렇죠. 가능하죠.
3: 결국은 공급이 답이고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결국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은 서울이나 경기도나 수도권일 거란 말이거든요. 공급 가능합니까?
1: 그 김용범 실장이 뭐 예. 관훈 토론인가요? 나서 얘기했는데 공급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마 그거는 뭐 본인 개인의 의견이기보다는 이 정부의 기조를 미리 말을 한 걸로 보고 공급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는 맞아요. 이 규제도 해야 되겠지만 그 기저에는 공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저는 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예.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으로 아마 해서 공급도 하고 규제도 하고 풀어나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3: 알겠습니다.
1: 하고 있습니다.
3: 자, 민주당 또 상임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방금 전에 이제 서정 변호사님께서 그 상임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민주당 내에서 상임위 관련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이현주 의원은 유 이재명인 나를 쏙 빼고 상임위원장을 나눠 먹었다는 글을 SNS에 오늘 올렸습니다. 자신이 상임위원장에서 제외된 것이 소위 친문계의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도 폈고요. 지금 보면은 예산 예결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의 이광재 의원, 그리고 법사위원장에는 서영교 의원, 또 김영진 의원도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연조 의원이 그럼 원했다는 이야기인데 왜 빠진 걸까요?
0: 지금 이제 그 상임이라는 게 3선 이상이 좀 예. 이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서영교는 4선인데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다음에 이재정 의원 있죠. 오히려 그분이 더 특이해. 그 제가 알기로 3선 아닙니까?
1: 3선이에요.
0: 그런데 두 번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현주는 최고위원도 하고 나름대로 본인은 뭐 SOE 상무도 하고 전문성 있고 변호사로 뭐 제가 만나봤더니 뭐 본인은 국보급 인재로 생각하더라고 본인 스스로는. 근데 네, 아직 한 번도
3: 이건 서 변호사님이
0: 아 제가 만났다니까 직접 본인
3: 생각으로.
0: 아 생각에 본인이 그래지
3: 아, 그래요. 네.
0: 그런데 네. 이런 이게 내가 이 전문가고 내가 뭐 AI 부위원장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했는데 야 한 자리도 안 줘? 본인이 아마 산자위나 그다음에 과학기술 그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게 희망했는가 봐요. 그런데 안 주니까 이제 글을 올리는데 한병도가 원내대표잖아요.
3: 예.
0: 한병도는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때 정무수석을 했죠. 그리고 송철호군 재판 받아 무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연주 이분은 이게 문재인 때도 정말 싫어해. 그래서 탈당하다가 연어처럼 한 바퀴 돌아가 다시 민주당 왔잖아요.
3: 네.
0: 그런데 지금 어버니까 뉴 이재명이야. 그러니까 아마 이게 한병도 친문에서 내를 배제한 게 아니냐.
3: 아하.
0: 그래서 정치 보복이다. 그런데 나 탈당 안 하고 싸우겠다. 이래 글 올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안 준 사람이나 또 이게 안 줬다고 글 올려가지고 그 정치 보복 운운하는 이현주나 좀 이게 독인 개긴이다. 둘 다 한심하다 보고. 예.
1: 원내대표가 한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사실은 이현주 의원을 뭐 삼선이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예. 뭐 요건은 되는데 아마 더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아마 뺏는 것 같아요. 아마 저는 뭐 한병도 원내대표 결정한 걸로 하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또 쓰면 이게 정치 쟁점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정치 보복도 아닌데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면 문제가 될 게 이제 뻔하니까 그래 뺏는 건데 좀 아쉽습니다. 이러면 또 이제껏 또 단합 이렇게 좀 될 게 또 이렇게 또 깨지는 모양새거든요.
3: 이긴 총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박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단합될 것 같은데도 비빔밥도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함께 했는데 과일하체 함께 했는데 민어당 함께 했는데 또 상임위원장 자리 가지고 이래버리면 명성대전이 더 격화되고 더 확대되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세요?
2: 이제 메뉴로 비빔밥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갈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안 주는 게 조금 더 정무적인 판단이었을 텐데 그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가 본인을 지금 배제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원내 지도부 누가 배제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이게 뜬구름 잡는 뭔가 갈등설이 부추겨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3: 예.
2: 한병도 대표가 친문으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사실 개파색이 옅은 분이고 친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내 수석 부대표인 천준호 수석도 마찬가지로 친명이시잖아요. 그러면 뉴 이재명이라고 분류되는 분들도 지금 원내 지도부에 있는데 그럼 그런 분들까지 싸잡아가지고 비판하는 게 맞느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결국 진영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정말 억울하게 배제됐다라는 평가보다는 이 자기 밥그릇에 진영 논리를 가져다가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밖에 평가를 못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구성이라고 하는 건 지방의회에

0: 광역의회든 국회든 간에 정말 각종 암투가 막 오가는 시기이거든요. 본인의 어떤 정치력 부재라고 평가를 해야지 이걸 진영의 논리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당의 어떤 갈등을 부추기는 건 매우 적절하지 않은 행위다라는
1: 예.
0: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지만 또 시기적으로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른바 진영, 또 진영 내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전 대표는 어제 열린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을 찾아 전북 소외론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송영길 의원은 이원택 상실감 발언이 적절치 않다라며 정전 대표도 동조한 것이라고 했고 김희석 전 총리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정청래 전 대표도 보안 수사 요구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 번 말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박지원 변호사 어떻게
0: 네.
1: 보시고 이게 말끝마다 충돌입니다.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권 전당대회가 있는데 표를 받아야 되니까 이슈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정청래 전 대표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주 큰 프로젝트를 했는데 야당이 아니잖아요. 야당에서 뭐 비판하는 거는 뭐또 다른 문제인데 여당 당대표가 될 사람이 글쎄요 뭐 길게 하진 않았어요. 이원택 지사랑 뭐 아주 짧게 그 얘기를 뭐 소외감인데 그게 정반대로 읽혀지거든요. 선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소탐 대실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고
1: 예.
2: 이게 사실 좀 단합해서 좀불 꺼질 수 있는 건데 이 당권 주자들은 계속 이렇게 좀 싸우는 모양새나 이런 모양새로 계속 갈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1: 아니 근데 서 변호사님 근데 이게 무슨 그냥 뭐 당권 차원인 건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8.17 전당대회를 놓고 국민의 민생과도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도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법적 이해와 관련이 있는데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개혁 이야기를 할 거냐? 민생과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자 김용민 의원은 지금 당권 도전 의사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만 김용민 의원은 그러다가 내란이 터졌다. 이렇게 맞받고 있는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다음 주쯤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할 수 있다. 이런 또 방침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보안 수사권 정치적인 무기화시켜서 정부와 싸울 문제 아니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 먼저 이제 그 전북 소외로는요. 저는 이번에 그 지방 이번에 전당대회 그 가장 핵심 지역이 전북이라 봐요.
1: 네.
3: 전북이 제가 보니까 책임당원이 4년새 3만 명 늘어서 19만이네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광주 전남은 800조 뭐 어쩌고 저쩌고 투자한다고 쇼를 해가지고 일단 이게 노니까 그보다는 이게 전북은 새만금에 뭐 현대차가 구조해봤자 전남에 비하면 조족지열 아니야? 그러면서 이게 전북이 홀대 봤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론몰이 해가지고 전북에서 몰표를 받자. 특히 이원택 취사도 자기 당선식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소외론을 정략적으로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전략상으로 좋아요. 나 전남에서 내가 승부를 보겠다. 이런 의도로 소외론을 꺼냈다 이래 보이고요.
1: 네.
3: 자, 그다음에 그 김민석 총리가 오늘 제가 가니까 방송 앞에 하더라고요. 저 인사도 했는데 근데 보세요. 보안수사 요구권 이건 아무 쟁점이 아닌 거예요. 보안수사 요구하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논란이 없는 걸 정청래가 이걸 요구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동문서답이고 진짜 문제는 정청래 대표는 일관성 있게 보안수사를 없애야 된다. 검찰은 악마다. 일관성 있잖아.
1: 네.
3: 근데 저는 더 나쁜 게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이에요. 이분들이 1년 동안 보안수사를 좀 남겨놔야 된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정성호 장관도 그랬잖아. 근데 정청래 전 대표가 보안수사 없애가 재미 좀 보니까 야 우리도 빨리 당원표 얻어야 되겠다. 이래가 이게 나도 보안수사 없앤다. 이게 뭡니까?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총리가
1: 네.
3: 그래 전당대회 급하니까 보안수사를 없앤다? 국민들이 나중에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고 범죄자 천국돼요.
1: 알겠습니다.
3: 이건 정말 심각한지는 문제라 봐요.
1: 저희 보안수사권이 단지 8.17 전당대회 이슈여야만 하느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나옵니다. 어제 정면승부에 출연했던 진보당의 손설 의원은 당론으로 진보당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는데
0: 아이고.
1: 개혁신당은 어떻습니까?
0: 저희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저는 일부 또 구성원들은 검찰까지 다시 부활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0: 검사들이 수사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과 검사 변호사의 입직 시험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어깨 넘어서 본 기사로는 입직 시험의 범위가 다르다면서요. 경찰은 행정이나 뭐 수사학 정도로만 그친다면 형법 정도로 그친다면 검사 변호사는 국제나 뭐 금융이나 민법이나 요즘 워낙 범죄라고 하는 게 고도화되고 진흥화되다 보니까 경찰에서 혹시나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검찰들이 좀 보완해주는 성격이 있었었는데 그조차도 못하게 되니까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예. 국민들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여론과 민심들이 지금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별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이재명 대통령을 무자비하게 수사했으니까 내지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면서 검찰을 무조건 악마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쉽다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1: 실제로 뭐 제가 진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보안 사건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믿고는 있어요.
2: 최근에 그 장윤기 사건의 경우에도
1: 그렇죠.
2: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톡톡히 역할을 했다 이런 또 그렇죠. 분석도 나옵니다.
1: 특히 이제 사실은 모든 사건은 피해자도 있지만 피의자도 있고 두 군데가 다 있어요. 네. 피해자 고소인이겠죠. 그럼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 없다 그러면 경찰에서 뭔가 불송치나 무혐의나면서 구제 방법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법조인들은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좀 전에 이제 이렇게 그 김인수 총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전당대회가 검찰개혁 입고로 보안수사권 그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얘기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뭐 그게 크게 뭐 김인수 총리 얘기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전당대회를 검찰개혁 보안수사권으로만 가는 것들 막는 게 아마 그런 이슈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는 만나는 여러분들 정치 맛술랭 시간인데요.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네, 스튜디오에 서정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워크숍에서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 두 사람이 만났는데 보안수사권 5월 처리, 보안수사권을 이미 5월 달에 폐지에 대한 의견을 당에 전달을 했다라는 게 김민석 전 총리의 발언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당에 전달됐다.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물론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방이 이렇게 전달되곤 전달됐었나 봅니다. 기억이 없다. 이렇게 정청래 전 대표는 이야기했다는데 이 진실 글쎄요. 뭐 당사자들만이 알 텐데 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3: 저는 정청래 대표 말을 신뢰합니다. 김민석 말은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에서는 보안수사권을 없애겠다고 지금 계속 주장해왔잖아요. 일관되게. 그런데 정부안이 폐지 쪽으로 오면 얼씨구나 빨리 통과시키지 말라고 이게 계속 갈등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정성호 장관은요. 이번에 그 광주의 그 사건도 왜 올려놨겠어요? 보안수사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올린 거예요. 정성호 장관이 계속 필요하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이후에도 조금 남겨놔야 된다. 신중하게 논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따라서 5월에 보냈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뭐 사적으로 혼자 보냈는지 공식적으로 정부안이 넘어온 건 아니다. 저는 그래서 정청래 말이 맞다고 저는 봐요.
4: 누구 말이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자꾸 온 나라를 그 보안수사권 주제의 전당대회장으로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2: 진실 게임까지 불편합니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4: 그때 이제 정청래 대표가 본인 페이스북에 보안수사권 폐지하겠다 당장 폐지하겠다 글을 올리니까 며칠 뒤에

0: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1: 예.
0: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1: 여하튼 김민석 전 총리도 보안수사 건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0: 저는 왜냐하면
1: 해지
0: 이게
1: 찬성 쪽으로 좀
0: 그쵸.
1: 돌아선 것 같아요.
0: 그
1: 그래서
0: 왜냐하면 그게 이슈화 크게 되면 아마 전당대회 당권에서 좀 불리할 수 있다고 아마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이게 불쇼에서 꺼져가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계속 키우는 모양새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1: 예. 김전 총리는 전략적으로 아니 5월 달에 이미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에서 좀 미뤄졌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 워크숍 분위기는 상당히 또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엔 국민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는 원구성 협의를 놓고 이제 진통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11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서 위원장을 발표까지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총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강경한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게 뭐 계속 파행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뭐 파행으로 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또이 국회가 마비될 수는 없으니까 또 시간을 좀 지나고 나면 결국 7개 자리는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2: 뭐 지금 이제 의원직 총사퇴는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 승인이나 이거는 이제 뭐 극한 대결인데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진 않다 이래 보이고요. 지금 이게 또 민주당이 뭐 11개 임명했는데 이거 바꿀 것진 않아요. 정말 이게 저는 민주당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앞으로 이게 우리가 다수당 되면 되돌려준다 이런 생각으로 이게 그 칼을 갈면서 도광양의 칼을 갈면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의석수가 적은데 일곱 개라도 다 주면 그건 뭐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일곱 개라도 일단 가져와서 타협하고 다음에 우리가 다수당이 돼서 되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0: 경험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인가요? 제가 그때도 결국은 다 했다가 얻은 게 없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마도 뭐 저는 적정한 선에서 위원장 자리를 받고 할 겁니다. 그 경험상 해가 뭐 정치적으로 득을 봤습니까? 모르지 않을 겁니다.
1: 그래서인지 이 사무총장께 여쭤볼 텐데 국민의힘에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 돌고 있다.
3: 밥글.
1: 예. 이런 또 전언이 있는데 김성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민주당의 이강계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 의원들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물밑 취재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진행된 명단이 이름이 이렇게 7명의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이 그럼 누가 되느냐 돌고 있다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3: 여의도와 국회에 그런 말이 있죠. 그 비인기 상임위원은 있어도 비인기 상임위원장은 없다. 그러니까 농해수이든 기피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들은 가기 싫은데 위원장은 전부 다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 위원장이 갖는 그 권한과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지고 또 하반기에 또 총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더 많이 보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뭔가 기피 상임위를 하더라도 상임위원장은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게 뭐 여당의 이간계라도 볼수 있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나라도 상임위원장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의 이간계라고 또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이 원구성은 밥그릇 싸움으로 좀 보여집니다. 누가 다 주든 다 같든 간에 빨리 좀 공전하지 말고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절대 타협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법사위 때문이겠죠. 이쪽 여당에서는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재판을 무조건 뭐 취소시키거나 번복시켜야 된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고 야당에서는 그걸 막아야 된다는 정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타협이 불가능하니까 계속 공전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이상하게 본 것은 어쨌든 며칠 전 29일 날 대통령께서 국민보고를 통해 가지고 선환권에 800조 투자하겠다라고 반도체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돈은 그 명단 보면은 국토위와 산중인을 국민의힘 몫으로 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 호남권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규제를 풀거나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여당에서 포기하고 법사위만 고집한다? 이것도 사실 이상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 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정욱 변호사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는 셈 아니냐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3: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정말 이 민심과 여론에서 안 좋은 부분들은 상임위 배치라든지 이런 걸로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오로지 단편적으로 보도만 보면은 법사위에만 막 집중하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그게 과연 국정과 민주 여당의 어떤 지지율 영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한번 복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릴 예정인데, 자, 이런 수도 많습니다. 대체로 그 대상자들은 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난 선거에서 뭐 지원을 했다고 하는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또 그 이전에 이 장동익 대표를 비판했던 사퇴를 또 요구한, 이건 최근의 일이 되겠네요. 대한과 미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뭐 징계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자,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징계에 대한 반발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나경원 의원도 징계는 최대한 늦게 최소화돼야 된다라는 발언도 했는데요.
1: 저 또한 이게 그 같은 입장이야. 저도 뭐 친장동혁 패널로 소문이 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이게 더 이상 당내 갈등 분열은
0: 신청 아닙니까?
1: 그거는 민주당에서는 친청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친장인데
0: 네.
1: 그러니까 더 이상의 그 분열 갈등 이렇게 반목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이제 통합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지만 이게 그 아예 안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장동 대표 뜻이 아니고 당원들이 윤리에 재소한 게 4, 50명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뭐 경고 정도 제 생각에 진종 의원이나 왜 무소속을 돕느냐 이런 경고 정도로 아마 저는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그래 할
0: 네.
1: 걸로 장동희 대표도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김재섭 의원은 따끔하게 방송에 또 한번 혼내지 않을 수 없는 게
0: 왜요?
1: 윤리위원들이요 전부 그 무보수로 봉사로운 당원이 아니에요. 외부의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그냥 당에 오신 분이잖아. 근데 어떤 징계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미리 야, 너 사냥 개지. 너 사람이 아니야. 너 개야, 개. 이런 식으로 욕을 하더라고. 와, 제가 윤리위원이면 그냥 김재섭 있으면 앞에서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데 아니, 그 사람 보고 개라고 징계 안 하고 싶어도 이게 징계하라고 지금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윤리 결정도 안 보고 외부 손님들이에요. 외부 위원들에게 개라고 이렇게 모욕 주는 김재섭이 정말 이렇게 반성해야 된다.
0: 예.
1: 이래 뭐 그래도 뭐 김재섭을 제명을 하지 말고
0: 서 변호사님,
1: 예.
0: 뺨을 때린다는 표현이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1: 상징적인 표현으로
0: 이해를 하겠습니다.
1: 왜 윤리위원들 사냥개라고 징계
0: 네.
1: 결과도 안 보고 미리 공개하느냐고요.
0: 박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실행을 할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정치적 행보를 계속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하고 달리 이렇게 행동을 하셔요.
0: 예.
2: 예를 단식이라든지 필리버스터라든지 최근에 병원 행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이 할수 있는 거는 뭐 여론을 딱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하는 모양새거든요. 뭐 수를 그렇게 50명, 40명 맞추지는 못하지만 또 엄밀히 말하면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돼요. 엄밀히
0: 예.
2: 말하면.
0: 근데 참
2: 자기 당 말고 타인을 지원한 거잖아요.
0: 근데
2: 선거에서.
0: 이 박지원 변호사도 이제 또 법조인이니까요. 윤리위도 사실은 이제 뭐 당헌
2: 그렇죠.
0: 당규든 뭐 일종의 당내 법에 기준하는 건데
2: 그렇죠.
0: 수위가 중요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서 변호사께서는 뭐 최소한의 경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고만으로 장동익 대표 지지층이나 반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2: 그러니까
0: 만족할까요?
2: 지금 말 자체가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0: 네.
2: 이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할것 같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해당 행위냐 아니냐는 윤리에서 판단할 겁니다. 근데 뭐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당의 후보가 나갔는데 타당을 지원했잖아요. 당연히 해당 행위죠. 그거는 국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평택에 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요.
0: 예.
2: 그렇게 따지면 저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0: 자, 그 밀어붙였을 때의 뒤따를 파장이 만만치 않을 텐데, 또 징계, 뭐 제명, 당원권 정지,
3: 미골이 나 있죠, 아주.
0: 이골이 나 있는데 또 개혁신당 아니겠습니까? 또 이준석 대표 관련돼 있으니까요.
3: 일단은 김재섭 의원을 향한 변명을 좀 하자면
0: 네.
3: 지금의 윤리위원들이 사냥개라는 표현이 아니고 대대로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의 행태가 왜 자꾸 당 지도부의 사냥 역할을 하느냐 윤리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비유적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조금 국회에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6년 유승민 대표가 낙천하고 나서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도 많이 협조하고 조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구 의원들한테 막 해당 행위라고 지적을 받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봉합 국면으로 갔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징계의 칼날을 꼭 들이대나 할 생각이 들고, 반면에 배현진 박정훈 의원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희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

0: 김정철 후보를 돕지 않고 오세훈 후보를 노골적으로 도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어서 이게 만약 그냥 통용이 된다면 당의 소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무소속이라 다른 당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이상한 기형적인 기준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고민이 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봉합
1: 예.
0: 국면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것보다 더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배재고 야구부입니다. 자, 지금 배재고등학교 총동창회가 배재고 야구부에 내려진 중징계가 과도하다며 6개월 출장 정지죠. 출전 정지인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성장하는 학생들입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혐오 표현, 청소년 범죄도 프로 진입 제한 검토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뭐 여러 상황이 뒤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2: 이게
1: 변호사님.
2: 저도 이제 프로야구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에이전트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6개월 그 징계는 상당히 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전국대회가 이제 4개 중에 몇개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1: 아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연말까지 경기 출전이
2: 네.
1: 불가가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러면 대학 진학도 문제가 되고요. 뭐 대학 진학보다 더 문제는 요즘 고등학생들은 다 프로에 먼저 가려고 하고요. 프로가 안 되면 대학 진학을 가는데 옛날처럼 뭐 그냥 대충 뽑는 게 아니고 그 성적대로 뽑는 거예요. 뭐 얘가 홈런을 몇개 쳤다. 아니면 투수가 뭘 했다. 그래도 뽑는데 이건 보여줄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는 2학년생들도 문제가 돼요. 이 지금 6개월을 못 보여주니까요. 상당히 큰 징계를 내린 거라고 봐야 될것 같고 이거 말고 또 거기서 그 발언을 했던 학생들, 선수들
1: 스타벅스 가지라는
2: 또다시
1: 말씀하시는 네.
2: 개인적으로도 징계를 또 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팀에 대한 징계고요.
1: 네.
2: 그래서 뭐 징계가 아주 가혹하다라고 말씀을 꼭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1: 자, 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3: 근데 저는 이게 학생들보다요 어른들의 잘못이 더 크다 봐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막 계속 신세계 그 기업을 공격했잖아요. 거기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하자냐면 우리 커피 한잔 마실 자유 이러면서 스타벅스 오히려 가는 이런 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야가 스타벅스 때문에 계속 싸웠고 저는 이 학생들이 볼때 5.18을 어떻게 알아요? 요즘 학생들 역사 공부 안 합니다. 5.18 비하라기보다는 아니 스타벅스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탄압을 해? 이런 게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예요. 요즘 젊은 학생들이.
1: 네.
3: 그래서 이게 스타벅스 가자고 한 거니까 어른들끼리 싸우는데 그 학생들이 제대로 역사 우리가 훈육을 하고 교육을 시켜야지 이걸 무조건 이게 징계하는 거 가혹하다 이렇게 보고 100번 양보해서 이게 그래 지역 비하나 그게 한다 하더라도 연좌제라는 게 있잖아요. 다 외친 건 아니잖아요. 선수들이 다 똑같이 외친 것도 아니고 지금 그 학생들이 교복도 못 입고 다닌대. 교복. 왜냐하면 이게 또 봉변당하고 싶어서 사복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전체 학생들을 매도하는 것도 잘못됐고 진짜 선창한 두 명인가 뭐 해부됐다면서요. 그 정도 이제 저는 뭐 최소한의 징계에서 끝내야지 연좌제다. 전체를 출전 못하는 건 이렇게 봅니다.
1: 네. 근데 이 총장님 이 스타벅스 가자라는 그 대상이 됐던 학교가 다른 말인 광주제일고등학교입니다.
0: 네.
1: 그래서 문제가 커지는 건데 어떤 생각이 어떤 판단이신지요?
0: 그러니까 광주일고 학생들이 받는 상처도 우리가 헤아려야 될
1: 네.
0: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 박정민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장 내에서 있었던 일을 징계하고 처벌해야지 그 학생들의 미래까지 처벌하고 징계하면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알버트 반두라라는 미국 심리학자가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1: 누구요?
0: 알버트 반두라라는
1: 예.
0: 심리학자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청소년들은 권위 있는 권력자와 어른들에 대한 그 행동을 묘사하고 모방하고 관찰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사회적 내면화를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일어났었던 스타벅스라는 그 상징적인 것이 어떤 이 청소년들과 선수들한테는 엄숙한 이 5.18에 대해서 성찰의 대상이 아니라 공격과 조롱의 밈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럴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모두 인정한다면 이 징계가 과하다는 것도 먼저 인정을 하고 좀 실타래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3: 제가 이게 보니까 오늘 최고의 네네. 평론입니다.
1: 그러니까
3: 최고의 평론입니다.
0: 알버트 반두라.
1: 이런 평론을 하면 금요일 제자리가 또 위태로워지잖아요. 네. 자, 중요한 저기 질문이 하나 있어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 1분 정도만
2: 네.
1: 박지훈 변호사께 여쭤봅니다. 지금 일단은 당대표에 도전하는 예상되는 주자들이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는데
2: 네.
1: 일각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나토 순방 기간 다음 주죠. 그죠?
2: 네.
1: 다음 주에 맞추어서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0: 음악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1: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당대표 할 때도 사실은 조금 그 흐름이 비슷했었어요.
0: 네.
1: 대통령이 뭐할 때마다 이제 뭐를 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다른 날 하면 좋겠는데 아마 그날 할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멜로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날씨와 교통 그리고 6시 뉴스 듣고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7: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6: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7: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FM.
1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그동안 뜸을 들이던 장마가 이번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영역을 넓히는데요. 당분간은 부지불식간에 비를 만날지도 모르는 만큼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 제주와 충남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고요. 밤이 되면 수도권에 첫 장맛비가 시작돼서 월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내일 서울은 2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이라 교통량이 여기저기로 참 많습니다. 양재대로는 양재 나들목에서 수서 나들목까지 차간격 바짝 좁히고 통과하고 있고요. 간선도로 위로 차도 많은데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4차로 쪽에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강변북도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를 시작으로 한남대교까지 쭉 길게 막히고요. 가양대교 다리 건너는 데는 남단 쪽으로, 월드컵대교도 북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 차량이 많아서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성수대교, 청담대교 모두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는 위례를 통과하는데 복정사거리에서 위례, 수서에서 탄천 일교까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꽤 깁니다. 거기에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매송과 부안 부근에 고장차도 각각 한 대 있고요. 서평택 부근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목포 방향으로는 차는 적은데 서울 방향으로는 차는 많습니다.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비봉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속도 줄입니다. 알텐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청와대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 차별적 대우라고 언급한 데 대해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에 의한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해선 이해 당사자인 쿠팡 측의 얘기가 일방적으로 반영된 것 같다며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6일 오후 2시 7월 임시국회 집회를 공고하자 일방적인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국회 보이콧을 예고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와 재경위 회의를 예고했고 들어가서 싸울지 장외에서 여론전을 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일정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다음 주 초 추가 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올해 연말까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거듭 입법 속도전을 약속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당정청이 하나가 돼 집권 여당 책임을 되새기고 차질 없는 민생 입법 완수를 다짐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 몫으로 남겨놓은 국회 상임위 7곳에서 국정과제 입법 처리 지연 우려가 나오는데 걱정하지 말라며 몰미완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기필코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성 국제축구연맹 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문체부는 혁신위가 오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0: 파크텔에서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제기된 축구 혁신 요구에 부응해 K축구 거버넌스와 유소년 선수 육성, 첨단 기술 시스템 도입 등 한국 축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 홈플러스 재직자에게 생계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협력업체에 경영 안정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계기관 전담반 TF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근로자와 협력업체 대상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에서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는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폐업을 원하는 협력업체는 점포 철거비와 법률 자문 등 원스톱 폐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 폐지를 결정한 데 대해 홈플러스가 고객과 임직원,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메리츠 금융그룹이 회생계획안 실행에 필요한 2천억 원 중 1천억 원을 긴급 운영자금으로 대출 약정하면서 내걸었던 회사와 김병주 MBK 회장의 연대 보증 조건을 MBK 파트너스가 수용했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인 아버지가 다른 경찰로부터 정보를 얻고 주요 증거물을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에 대한 보안수사 과정에서 장 씨의 아버지가 경찰 수사팀에게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파악하고 성인 용품 등 증거물을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 씨의 아버지가 전임 근무지였던 광산경찰서 경찰들과 여러 차례 전화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도, 습도는 60%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4: 교통안전 1분 터.
5: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가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3부는 배상훈 프로파일러 인터뷰, 4부 방송인 김흥국 씨와 함께 월드컵 비하인드를 들어보겠습니다.
9: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될걸? 하림 훌라면.
1: 지난 5월 광주에서 기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은 현재 경찰관 부친의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안수사라는 사법적 안전망을 없애는 것이 맞느냐 논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연결합니다. 배 프로파일러님.
2: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1: 네, 잘 지내셨죠?
2: 예예예. 예, 예. 네.
1: 우선 이 전 국민이 지금 공분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아는 분들은 또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장윤기 사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2: 예, 장윤기라는 이제 성범죄자가 이전에 5월 이전에 다른 그 외국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1: 예.
2: 그 외국 여성을 찾지 못하고 그 목적으로 이제 주변을 배회하다가 이 지금 피해자를 야밤에 발견하고 쫓아가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뭐 간략하게는 요 행위만 하면 그 사건입니다.
1: 예, 정말 뭐 흉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금 워낙 이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보도된 사건 내용을 보면 이 비명을 듣고 달려온 다른 고교생도 살해하려 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 장윤기의 피의자의 부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직 경찰관인데 경감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2: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예. 것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1: 네.
2: 문제는 장윤기의 부친, 뭐 장경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장경감이 예. 작년 3월까지 이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전에 거기 근무했던 사람이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 지방에 있는 이 정도 급의 경찰서는 사실 다 압니다, 서로.
1: 네, 모름이 이상하겠죠. 네.
2: 예예.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상황이. 상황이 이게 현실이냐. 이게 많은 국민들께서 붕괴하는 겁니다.
1: 예.
2: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1: 흉악한 범죄도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버지가 경찰이고 증거를 인멸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 증거를 인멸한 내용부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2: 예. 시간을 떼서 보면 5월 5일 날 0시 좀 지나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 예.
2: 이 사건 발생한 후에 체포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장윤기는 본인이 자기의 아버지가 광주경찰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간이 흘러서 5월 7일 날 그 장윤기의 원룸을 경찰팀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그 뒤에 하루 뒤에 장윤기 아버지가 그 원룸에 들어가서 거기서 중요한 리얼돌이라고 하죠.
1: 예.
2: 이제 성인 인형 그 성과 관련된 거기에 상당히 성적인 행위를 했던 어떤 것들을 해체 분해해서 광주 시내 곳곳에 나눠서 버렸습니다.
1: 네.
2: 그리고 그 뒤에 장윤기의 고교 시절까지 썼던 핸드폰을 포함해서 네 대를 시골집에서 불태워서 완전히 물리적으로 포렌식이 안 될 정도까지 해체를 해버린 겁니다.
1: 예.
2: 그래서 이거 자체가 증거인멸이 아니냐라고 보고 검찰에서 조사까지 했고 본인도 아들의 범행이 성적 목적으로 비치는 것이 싫어서 이 증거들을 폐기했다라고 진술한 상황입니다.
1: 예.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사는 5월 5일 날 범행이 있었고 자, 5월 6일 날 바로 이 장윤기의 자취방을 압수수색을 합니까?
2: 아닙니다. 그 7일 날 했습니다.
1: 7일 날 했습니다.
2: 예예예. 예, 예.
1: 압수수색을 했고 그 당시에는 자 아버지가 아직 방문하기 전인 거죠? 5월 7일이면?
2: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 계속 나오는 속보로는 이게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은 수사팀과 장경감이 수시로 소통했다. 이게 지금 계속 속보로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2: 그리고 보통의 통상 저도 경찰 생활을 해봤지만은 이전에 그 근무했던 경감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도 다 압니다.
1: 예.
2: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소통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게 정보를 수사 정보를 빼돌렸다는 얘기냐? 그게 언제부터이냐?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1: 아, 자 그러면 증거 인멸인데 증거 인멸이 장윤기의 자취방에 있던 이 리얼돌을 찾아서 곳곳에다가 버렸다라는 건데.
2: 예.
1: 자, 아들의 방을 들어간 것이 이게 왜냐하면 압수수색 전이냐 후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 후입니다. 5월 7일 날 압수수색을 했고.
1: 예.
2: 5월 7일 날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리얼돌을 그냥 놔뒀고.
1: 아.
2: 5월 8일 날 그 놔둔 것을 장경감이 들어가서 해체를 해서 아예 그 증거를 못 쓰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1: 잠깐만요. 그러면 압수수색을 해서 리얼도어를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리얼도어를 가져가지 않았던 경찰이라면 이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자취방에 리얼도어이 있더라. 지금 성범죄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보를 줬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2: 예, 그럴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전화.
1: 네.
2: 그 수사팀이랑 장경감이. 그러면은 소통이란 게 뭐죠? 그럼 그런 정보들을 빼돌렸다는 의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범인에 아무리 경찰 선별하더라도 수시로 소통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네. 심각한 문제거든요.
1: 지금 더 심각한
2: 말하자면 건... 증거를 없애라고 넌지시 얘기한 거나 뭐가 다릅니까?
1: 네. 범행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가져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이후에 이 피의자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아버지

0: 씨는 현직 경찰인데 아들의 자취방을 갔는데 글쎄 뭐 아들의 자취방의 이 비밀번호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서 장윤기 아버지에게 원룸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렇게 나오네요.
1: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장윤기가 체포된 후에 자기 아버지가 광주경찰이란 걸 자백을 했고, 그러면은 보통 범인이 체포되면은 가족한테 바로 통고가 됩니다.
0: 예.
1: 그러면 장경감은 바로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경감은 알았다고 하면은 그 통보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 사람들의 설명이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자기들이 장경감한테 이걸 알려줬다는 건 알리바이를 혹시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0: 예. 지금 압수수색 갈 때는 중요 증거를 가져가지도 않았고 그 뒤에 이 피의자의 아버지는 경찰에서 알려준 원룸의 비밀번호를 받아서 아들의 방으로 갔고 증거로 또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리얼도를 꺼내다가 곳곳에다 버렸고 또 하나가 또 아들이 사용하던 피처폰입니다. 피처폰이라는 게 이전에 사용하던 이 전화기니까 그 안에 상당히 이 성적인 내용이라든지 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범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중요한 증거 자료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었겠네요.
1: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 장윤기는 바로 전까지 사회복무 요원 할때
0: 예.
1: 몰카 범죄로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게다 나와 있습니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고등학교 때도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합리적 추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당연히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할 거라는 걸 장경감은 예측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다 없앤 거 아닙니까?
0: 그냥 몰라서 여쭤봅니다. 적어도 상황 파악이 빠른 경찰이라면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고 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증거 인멸 가능성 매우 높고 오히려 체포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1: 그러니까 그런데 이 흔히 말하는 친족이 증거 인멸에도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조항을 이 장경감이 너무 잘 알죠.
0: 예.
1: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쪽으로 이걸 몰고 증거 인멸해 버렸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이거는 성범죄 살인이 아니야. 그냥 일반 살인이야. 라고 검찰에 송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앞뒤로 보면 저는 이 둘이 짠 거야 뭐야 이런 의심이 안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0: 네.
1: 둘이 뭔가 소통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는 게좀 이상한가요?
0: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형법에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친족 특례도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 맞습니다. 형법 155조 사항입니다.
0: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범행 도구인 SUV 차량이 초기 단계에서 가족에게 쉽게 인계된 점, 그 가족이 경찰인데요. 그 안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숨겨져 있다는 점도 이걸 충분히, 주요 증거가 될수 있겠다는데 메모리 카드도 수취가 안 됐고,
1: 안 됐죠. 그것도
0: 그러면,
1: 광산 경찰서 수사팀이 이건 실수입니까? 고의입니까? 이것도 감찰 대상입니다. 아니, 만약에 실수인 척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런 엄중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0: 예. 지금 수사경찰이 나오는 지금 언론 보도가 있는데, 리얼돌 DNA 보고서, 그러니까 리얼돌의 이 피의자, 장윤기와 관련된 어떤 DNA가 있을지에 대한 보고서도 검찰에 지금 안 보냈다고 나오네요.
1: 그러니까요. 그럼 도대체 뭘한 겁니까, 경찰은?
0: 네.
1: 아니, 이런 허술한 수사를,
0: 예.
1: 아니, 수사의 ABC도 안 되는 걸, 그러면 이런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1: 장경감이 수사의 영향을 막대하게 미쳤다라고 라고 의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0: 아, 뭐 언론 취재 후에야 이제 누락을 인지하고 검찰에 보냈다라고는 합니다만, 자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 집단 폭행으로 내사에 빠졌다가 숨진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경찰 수사가 이렇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모든 사건을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정확하게 또 수사도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경찰과 또 피의자의 아버지 경찰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보안 수사권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경찰이 압수하지 않은 증거를 검찰 보안 수사로 밝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도 물론 우리가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안 수사의 실효성, 또 정치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보안 수사권의 폐지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경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 건 명확한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그거를 보안 수사권으로 하든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하든 뭐가 됐든 반드시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경찰이 해놓고 그 경찰이 해놓은 수사를 확인을 안 한다는 겁니다.
0: 아.
1: 즉 광산서 수사팀이 해놓고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예. 누구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검찰로 넘어가니까 완전히 동기가 바뀐 성목적인 살인으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러니까 그게 보안수사로 가든 보안수사 요구로 가든 아니면은 제3의 어떤 기구로 가든 뭔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이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무적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맞는 거예요.
0: 예. 더 질문을 드릴 텐데 궁금해서 이것부터 좀 여쭤보면요. 별로 이렇게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장윤기 얼굴 별로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마스크도 안 하고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 아무래도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본인이 여러 성범죄를 이전에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0: 예.
1: 일종의 면역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걸 처음 저지른 범죄자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자기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런 당당한 느낌을 가지는 이런 그러니까 탈범죄적인 심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장윤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참. 아, 방금 전에 이제 그 보안 수사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덮어놓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뭐 약자를 보호하는 경찰, 약자를 보호하는 경찰의 이 역할도 분명히 있고 그런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면 보안 수사권 관련된 여론도 좀 달라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 분명히 이것은 경찰이 답을 내놔야 됩니다.
0: 예.
1: 말하자면은 여태까지는 경찰 수사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충분하지 않은데 그러면은 무엇을 보완하 진짜 다른 형태의 어떤 걸음 장치가 뭐가 있는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할 수 없으면은
0: 예.
1: 무조건 보완 사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1: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0: 자, 경찰에 대한 이번의 신뢰 이건 뭐 보안 수사권과는 별개로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광주 광산경찰서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 경찰청에서도 아마 감찰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감찰을 이번에 감찰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감찰을 해야 될까요?
1: 기본적으로 장경감이 수사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말하자면은 수사 정보를 빼돌렸느냐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이 소통했다는 게 무슨 의미이고 처음에 장경감이 수사를 이 사건을 인지한 어떤 시점
0: 예.
1: 이런 것들 그리고 말 그대로 그 리얼도를 흔히 말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누가 판단했는가? 그러니까 이건 참 황당한 것은 그 사건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어떤 여죄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0: 예.
1: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범인의 아버지한테 그걸 맡겨버렸어요. 그럼 이것은 고의가 있는가? 단순히 실수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감찰을 해야죠.
0: 네. 자, 또 하나가 이거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형법이 범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용의 주도하게 이게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경찰이라는 신분에서 이런 도움을 자식한테 가족에게 줄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른바 증거인멸 친족 특례 개선 이 법 개정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특정 직위에 있고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가중처벌 받는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분범으로 바뀔 필요도 있고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0: 예.
1: 왜냐하면 이것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법을 또 개정하라는 필요도 있고 차제에 우리 경찰이나 경찰에 증거 관련된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웃긴 거는 웃기다면 죄송한데 이 광산서 수사팀이 지금 이것을 이렇게 처리해도 형사적으로 처벌을 안 받습니다.
0: 네.
1: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관련법도 포함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특례도 분명히 개선할 여지는 있는 거죠.
0: 네. 정말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 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고를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0: 요즘 축구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실 이야기도 많을 겁니다. 자, 이분과 함께 지금 답답한 축구에 대한 이 심정을 좀 토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찐 축구 팬 월드컵 직관을 다녀오신 분이죠. 아웅해요. 김원국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0: 네.
3: 야, 오래간만에 만나네요.
0: 그러니까요. 그때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3: 아, 그러니까 이제
0: 큰일 납니다.
3: 계속 머리는 서 있네요.
0: 네. 네. 그때도 제가 응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또 좋아해 주셨는데.
3: 아니 근데 덩치도 네. 큰 사람이 그거 하니까 재밌네.
0: 예, 예. 제가 뭐 호랑나비 춤도 잘 추고요.
3: 오. 네. 몸이 유연하시네.
0: 알겠습니다. 18번 이런 거 요즘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애창곡은 59년 왕십리.
3: 아, 명곡입니다.
0: 네.
3: 감사합니다.
0: 아, 좋아요. 네. 자,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홍명보 감독하고도 개인적으로 좀 아시죠?
3: 오래됐죠, 안지. 2002년 네. 월드컵 스타들 뭐 지금도 뭐 가끔 보죠.
0: 예, 예.
3: 황선홍 감독도 그렇고 뭐
0: 혹시 홍 감독이 홍정 감독이 미국 떠나기 전에 통화를 하셨어요?
3: 아니, 뭐 통화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0: 아하.
3: 처음 얘기지만은 체코전에 2-1로 역전승을 했잖아요.
0: 예, 예.
3: 이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문자로 축하한다 했더니 아, 형 고맙습니다. 뭐 그거 하나는 했어요.
0: 아, 단독입니다.
3: 아, 그 단독.
0: 김흥국, 홍명보 전 감독과 체코전 직후 소통하다.
3: 아니, 소통은 아니고 뭐 간단하게 네. 그저 그 뭐야 과달라라 가서
0: 예.
3: 그 호텔도 어딘지 알아요. 근데 그 바로 옆에서
0: 예.
3: 밥을 먹었으니까 뭐 거기 저 우리 해병대 예병 후배하는 식당이 있어요.
0: 예.
3: 근데도 제가 그 호텔에 가지 않고 아, 여기서 숙소 사용하는구나 둘러봤죠. 아,
0: 괜히 또 연락을 추가로 하거나 만나거나 하면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3: 예민하죠. 네. 안 되죠.
0: 예. 일단 그러면 홍정 감독이 미국

0: 간 것도 굉장히 성토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1: 그래서 오늘 뉴스에 봤어요.
0: 예.
1: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그뭐 이틀 만에 다시
0: 김원국은
1: 미국으로 갔다.
0: 들어오는데 홍정 감독은 나갔습니다.
1: 아, 손흥민도 들어왔어요.
0: 알겠습니다.
1: 캡틴도. 예, 죄송하다고 할 정도인데. 그래서 뭐 심정이야 뭐 이해를 하지만은 뭐 휴식차 갔다 했는데 뭐 저는 뭐 거기까지 뭐 민감하게 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0: 예, 여하튼 뭐 마음도 상당히 지금 심란할 테고.
1: 네네네.
0: 자, 일단은 뭐 대한민국에서 김흥국의 축구 사랑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
1: 네.
0: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1: 글쎄요, 4년마다 월드컵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참 힘들게 어렵게 갔습니다. 예, 미국 LA 쪽에 갔다가 하루 자고 또 3시간 만에 비행기 타고 과달라하라 그러던 이제 가서 직관을 했죠.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0: 체코 경기.
1: 야, 온 보람 있는 거예요. 그, 뭐, 돈 대란 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저라.
0: 오영규, 황인범.
1: 야, 1대1으로 지길래 내가 저 어떤 축구 기자인가, 연예부 기자가 36년을 다니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4후 30년인데, 이야, 세상에, 우리가 첫 경기야. 뭐 히든크 감독께서도 말씀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경기거든요. 첫 경기가. 이야, 1대1으로 지길래 거기 있는 이제 그 교민들 또 축구 팬들이 응원하시다가 막 허탈해 하시길래, 아, 더 열심히 응원하세요. 12번째 선수 되세요. 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갑니다. 한골 집어넣으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막 제가 막 다독거려서 했는데 1대1 되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걸 뒤집는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황인범이가 그렇게 그 여우꽃이 그렇게 머리가 이렇게 난 좋은 선수인지 몰랐어요.
0: 좋아요.
1: 아주 영리하더만요. 그래서 오영규 골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야, 아마 처음 온그 어디 달라스인가 어디서 온그 여성분인데 김웅아씨의 매력을 인지 알았대. 현지에서 보고 자기는 처음 왔대요. 처음 왔는데 혼자. 그 사람은 이제 이긴 걸 보고 갔지만은 두 번째 멕시코나 남아공 본 분들은
0: 사실 이제 뭐 멕시코 경기는 그렇다 치고 남아공 경기 좀 이야기를 김흥국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1: 아니, 그 짧게 하나 볼게요.
0: 짧게요.
1: 멕시코 이제 처음 갔어요. 원래 80년 멕시코 월드컵 때 갈라는데 그때 이제 무명 가수라서 비행기 탈 수가 없는 입장에서.
0: 호랑나비 터지기 전에.
1: 그렇죠, 무명 입장이죠. 근데 이번에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야, 그 옛날에 브라질 월드컵 갔어도 그 나라 그 국기가 뭐 축구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하잖아요, 브라질.
0: 그렇죠.
1: 멕시코 가보니까 비바 코레아, 비바 멕시코. 야, 난리 나는데 거기서 응원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우리 선수들이 대등하게 한다. 난 놀랐어요. 근데 언론이 제가 볼 적에 우리 텔레비전 보시는 이제 축구 팬들이 너무 성급하게 나는 졌지만 잘 싸웠다. 그 멕시코 홈 경기에
0: 그럼요.
1: 그 김민재 비롯해서 김승규 수비진이 한골 먹었다는 거는 이거 대단한
0: 홈
1: 겁니다.
0: 경기를
1: 홈
0: 멕시코 홈
1: 경기에서.
0: 경기에서.
1: 물론 뭐 비기면 좋겠고 이기면 좋겠지만 그때 이제 상황에 1승 1패란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3차전 남아공으로 넘어오는데
0: 남아공 이긴다.
1: 이건 홈 감독이 제가 봐도 잘못을 한 거예요. 캡틴 손흥민 선수가 전반에 안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경우인지 나는 뭐 무슨 불안지 뭐 하여간 그거는 저는 뭐 안 따지겠어요. 따지지
0: 둘째치고,
1: 않겠어요. 근데 LAFC의 그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기 때문에 미국 팬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물론 유럽 팬들 더 많겠지만은. 근데 상당히 중요한 마지막 3차전인데
0: 그러니까요.
1: 캡틴을 전반에 안 쓴다? 뺀다? 이재성도 그렇고. 야, 이거는 난홍 감독도 오래됐지만 아, 야단치고 싶었어요.

0: 붙은
1: 아, 그,
0: 일진
1: 상황이에요.
0: 대진이었어요. 네. 네.
1: 캐나다 해볼 만하잖아요.
0: 해볼 만하죠. 김원국이 또 응원할 텐데.
1: 야, 아니 뭐 저를 떠나서
0: 네.
1: 응원 열기는 대단한데 야, 난 그 다 해놓은 걸 아. 1승 2패로 무슨 경우의 수를 따진다. 난 이건
0: 그때 그 남아공전에서는 우리 김원국 씨도 이거 왜 손흥민 안 나와? 이재성 안 나와? 또 김민재는 왜 교체돼? 종아리 안 아프대는데 그런 어떤 관중석에서 우리 축구팬들의 손흥민이 출장을 안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든가요?
1: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감독의 권한이니까
0: 네.
1: 아, 뭐 전반에 쉬게 하고 이제 후반에 몰아붙여서 예, 뭐 뒤집으려고 한 건지 모르지만
0: 예.
1: 그 저기 세계 어느 감독도
0: 아.
1: 그 중요한 전에 아니 선수가 부상이거나 무슨 이유 있어서 뭐 빼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니고
0: 예.
1: 그 손흥민 캡틴을 베스트 11의 전반전에 기용은 안 한다?
0: 예.
1: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0: 그래서 이게 자꾸만 아까 뭐 별로 말씀을 안 하시고 싶어 하긴 했지만 자꾸 불화설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손흥민 선수하고는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에 런던 올림픽 때
1: 네, 내가 갔었어요.
0: 아시잖아요.
1: 예,
0: 그때
1: 예, 갔었어요.
0: 이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에서 아직 이제 이 좀 적응을 하던 단계이기 때문에
1: 예.
0: 출전하지 않고 싶어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돌기도 했었고 그게 좀 악연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경기예요. 그죠?
1: 그때는 이제 구자철 선수가 이제
0: 네.
1: 주장으로 할 때인데 한일전 우리가 승리하고 막 그랬잖아요.
0: 예.
1: 그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좀 이제 좀 나이가 조금 어리니까.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선수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1: 몸값이 얼마입니까?
0: 예.
1: 우리 대한민국 태극 마크를 달고 주장으로 뛰는데 감독이 물어보지도 않고 기용을 안 한다?
0: 아,
1: 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0: 예.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하튼 우리가 남아공 때 상당히 뭐 또 경기 직후에는 심지어는 어떤 기자는 집단 식중독이 있었느냐? 왜 이렇게 몸이 느려 보이고 선수들이 뛰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의 또 기자회견의 태도가 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좀 이 태도 부분은 일단은 어떻게 보죠?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잖아요.
1: 뭐 알아도 뭐 자주 만나서 뭐 술 한잔 하는 것도 아니고
0: 예.
1: 뭐 생활이 다른데 근데 그 친구 스타일이 그 인상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0: 예.
1: 이게 또 주머니에 손도 이렇게 잘 넣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팬들이 화가 났을 때는 표정 관리도 좀 잘하고
0: 예.
1: 좀 겸손하고
0: 왜냐하면 박항서 단장은 또 90도로 숙이면서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고 했거든요.
1: 그 사람은 원래 그 저 자세예요.
0: 아 그렇습니까?
1: 인사 잘해요.
0: 아 네네.
1: 네. 근데 이제 홍 감독 이제 스타일은 좀 다른데.
0: 예.
1: 그래도 우리 국민의 정서를 좀 파악을 했으면은
0: 예.
1: 공항에서 이게 입국 들어올 적에는 파악은 해야죠.
0: 예.
1: 아 정말 제가 감독으로서 26명의 태극 전사를 좀 활용을 잘해서 세계적인 선수 그 월드컵 무대는 말이에요. 그 꿈의 무대는 전 세계인들이 보지만은 그 뭡니까 그 선수를 그 스카우트 하려는 사람들이
0: 그럼요.
1: 엄청나게 보고 있어요.
0: 전 세계에서 기회인데.
1: 그러면 감독이 선수를 지든 이기든 선수를 뛰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몸값을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0: 예.
1: 그래야 존경받죠.
0: 네.
1: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0: 안타까운 마음인데. 실제 이제 바로 또 남아공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도 기구를 안 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초반에는 거의 그래도 한 90% 가까이는 우리가 32강은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일 안 좋은 경우의 수로 갔어요. 그때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기다리시면서 그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자 찐 축구팬 김원국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1: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0: 예.
1: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 기다려야 되느냐. 피파 순위도 상당히 높고 세계의 수준까지 올라왔고 우리 선수들이 잘 싸웠는데
0: 예.
1: 그 마지막에 그 홍 감독의 그 뭐 이상한 그 전술을 뭐 썼는지 모르지만
0: 예.
1: 아니 그 선수들 그 가족들 그 기다림 아니 계속 밀려나지 않습니까?
0: 예.

0: 야, 근데 이란이랑 뭐 대한민국 기다린다는데, 아니 무조건 올라갔으면은 그래도 욕을 안 먹을 거야 아마.
1: 그렇죠.
0: 근데 끝까지 지켜보면서 탈락 명단에 올라간다. 아, 이건 너무했죠. 이건
1: 예,
0: 너무했죠.
1: 아시아 국가들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호주도 그렇고, 또뭐 일본마저도.
0: 그 사람들도
1: 예.
0: 짐은 다짐 싸야 되고 집에 가야 되고 탈락해요. 죽기 살기로 하죠.
1: 예, 경우의 수가 안 맞는데
0: 네네.
1: 이 이야기도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랜 경험에서 한일전에 있을 때마다 정말 그 현장에는 김원국의 응원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0: 감사합니다.
1: 이번에 일본을 보면은 모리아스 감독은 홍명보 감독이 알려진 연봉에 비하면은 뭐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상당히 선전을 했고, 이른바 일본은 향후에 월드컵 우승 프로젝트를 가동했다는 이야기. 아니, 일본과 비교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0: 아, 일본 축구가 상당히 좋아졌고 투자도
1: 네.
0: 많이 오고 그 선수들의 그 움직임 보면은 뭐 남미 유럽 못지않게 정말 그 패스웍이나 슈팅이나 이런 감각이 뛰어나고 그리고 그 감독이 참 선수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1: 예.
0: 자세도 좋고 겸손하고 근데 이제 브라질 만나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들이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남미 유럽은 상관이 없는데
1: 예.
0: 남미 축구는 그
1: 아.
0: 까불었다는 큰일 납니다.
1: 징가,
0: 예.
1: 삼바.
0: 그 전반에
1: 예.
0: 골을 넣지 말고 후반에 이게 상 봐가면서 들이대야 되는데
1: 네.
0: 너무 급하게 우승 후보 브라질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덜미가 잡힌 거예요.
1: 아,
0: 그런 게
1: 성급했다.
0: 아쉽더만이에요.
1: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참 대단했다.
0: 아, 그래도 국민들이 욕안 하잖아요. 잘
1: 예.
0: 싸웠다
1: 잘
0: 그러잖아요.
1: 싸웠다고 지금 뭐
0: 예.
1: 700여 명이 이 환영 인파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결국 조금 들이댄 건 아쉬웠다. 우리 또 김원국 씨가 들이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네. 자, 또 하나 이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0: 예.
1: 한국 축구의 전성기가 사실은 2002년 월드컵 4강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0: 네.
1: 자, 그런데 이그 당시에 또 정몽준 축구협회장과 워낙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 또 우리 김원국 씨인데, 지금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사퇴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참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특정 학교 이야기도 나오고, 이건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0: 근데 이제 현대 얘기도 많이 나오고 고대 얘기도
1: 예.
0: 많이 나오고 저도 뭐 듣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협회가 행정이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모든 스포츠가 후원,
1: 네.
0: 그러니까 스폰서죠. 그러니까 선수 감독이 편안하게 할수 있게끔 협회라는 데는 그렇게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선수 감독들이 편안하게 이제 그뛸 수가 있는데
1: 예.
0: 제가 볼 적에 뭐 이제 진작에 사퇴 선언을 했지만은 하루빨리 대한축구협회가 새로운 아마 국면을 맞이해서
1: 예.
0: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는 국민의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1: 예.
0: 봅니다.
1: 벌써부터 나오는 얘기가 내년 1월인가 있을 아시안컵, 그리고
0: 네네네.
1: 2030년 월드컵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서서히 이 해외파 감독 쪽으로 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자, 김원국이 판단하고 또는 전망하는 이 정도 감독이면 해외파 감독으로 좋을 것 같다. 누가 있을까요?
0: 이제 뭐 해설위원도 아니고
1: 네.
0: 축구 전문 기자도 아닌데,
1: 아니, 워낙 이렇게 그동안
0: 예.
1: 뭐 이번에도 원래 이제 홍명보 감독과 또 경합을 벌였던 감독이 제시 마치인데, 또 캐나다를 이끌고 선전했잖아요, 또.
0: 네.
1: 네.
0: 그분이 올 뻔했죠.
1: 예.
0: 근데 이제 그뭐 국내파도 지도자가 좋은 분이 상당히 많아요. 많죠. 그 제가 볼 적에 박지성이라든지
1: 예.
0: 이영표라든지 안정환이라든지
1: 예.
0: 4년 뒤에 이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뭐 키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0: 만약에 해외파 이 국제 경기가 많은 게 이제 축구입니다. 국대 감독은 뭐
1: 벤투나 히딩크를 한번더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긴
0: 아
1: 합니다만.
0: 히드코 감독님 연세가 이제 많으시고 뭐
1: 아.
0: 명예 감독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분이니까
1: 네.
0: 그보다 이제 더 돈을 많이 주더라도 더 세계적인 명장을 저기 한번 뭐 아예 만약 4년 뒤에 우리가 2030년 아니겠습니까?
1: 예.

0: 피파 100주년이랬는데 우리도 4강 뭐 우승까지 보려면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예, 누구인지는 꼭 짚지는 않았지만
0: 네.
1: 명장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 1분 정도 뭐 조금 넘게 시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축구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축구를 워낙 사랑하시니까
0: 네네네.
1: 사비를 털어서 이번에 또, 또 미국, 멕시코에 가서 경기를 보고 오셨으니까 앞으로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0: 아니, 저는 뭐 축구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뭐
1: 예.
0: 축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 김웅국이가 혹시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1: 예,
0: 과감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가수협회장은 하셨는데 축구협회장 도전 생각은 혹시?
0: 아, 그런 저 마음보다는 누가 추천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천할 사람 있습니까? 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1: 아, 응해요라는 걸로 대답을 대신하고 싶은데, 네, 그뭐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
0: 네.
1: 개인 궁금증에서 저도 오늘 방송 진행이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0: 아, 그래, 됐다예요?
1: 네, 잘하고 있는데
0: 잘하고 있는데.
1: 연장 소식은 없네요. 네,
0: 아니, 지금
1: 그러니까요.
0: 뭐 원래 하던 분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바로는 안 되겠지만은 좀한달 이상 기다리면 연락이 올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덕담으로 마무리를 해주신 지금까지 찐 축구팬 김헌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잠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7: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6: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배추조사 배종찬은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행복한 저녁 주말 되시고요. 7월 6일 월요일 이동형의 정면 승부로 돌아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4: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5: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이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 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5: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7: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의 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6: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8: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에 전국적으로 장마권 아래 들어섭니다. 당분간은 가방 속 우산이 필요한 시간이 많겠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공기가 더 꿉꿉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3도 예상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인천과 강릉 30도, 세종은 31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으로 교통량 아직은 좀 많은 상황에다가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 부근 1차로 쪽에 고장차도 있어서 고장차 견인으로 뒤따르는 차량들이 속도 내기가 좀 버겁습니다. 구리 가는 길은 가양대교를 시작으로 동호대교 쪽으로 쭉 더디고요. 동호대교 부근 4차로 쪽에서도 공사하는 곳 있습니다. 강남권 도로 영동대로는 영동대교 방면으로 휘문고등학교에서 코엑스 교차로까지 더디고요. 반대쪽으로는 코엑스 교차로에서 하계올류 교차로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반포대로는 반포대교 남단 나와서 서울 성모병원까지 더디게 가고 있고요. 예술의 전당에서 반포대교 남단 쪽으로도 차간격을 좁히고 있고 반포대교 다리 위에서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려서 다리 위에서만 7분 정도 소요됩니다. 영동대로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지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 and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온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귀국 이틀 만에 돌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1: 네, 홍 전 감독은 다시 한번 선수단 내부는 없었다면서 언젠가 관련 얘기가 잘 나올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2: 모자와 마스크를 쓴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다시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입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선수단 내부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3: 선수들 전체적으로 내부는 없었어요.
0: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3: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내부는 없었어요.
2: 독일 분데스리가 주전인 옌스가 1, 2차전에 나오지 못한 게 내부 규율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4: 사실 그 뭐 옌스 선수 관련해서도
3: 옌스는 어떤 거죠?
4: 뭐 규율을 어겼다 뭐 이런 또 얘기 아니,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없을까요? 뭐 선수 기용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3: 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2: 그러면서 할 이야기는 있지만 언젠가 이야기가 잘 나올 거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3: 제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다 얘기가 잘 나올 거예요.
2: 앞서 다른 인터뷰에선 손흥민 벤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기 결과가 그랬을 뿐 처음부터 선수 기용에 어떤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상대인 체코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빼고 오영규를 넣어 결승골을 넣은 걸 한 예로 들었습니다. 전술 부재란 지적에 대해 감독으로서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홍 전 감독이 언제 돌아올지 불투명하지만 국회에서 추진 중인 청문회 자리에서 그가 밝힌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더원입니다.
0: 모리아스 아즈메 일본 축구대표팀 감독이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 역대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어제 도쿄에서 가진 귀국 기자회견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국내 매체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선 답할 것이 많진 않다면서도 홍 전 감독과는 라이벌이자 친구로서 교류하고 있는데 그는 한국 축구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고 두둔했습니다.
1: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성 국제축구연맹 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합니다. 혁신위에는 최휘영, 박지성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이영표 해설위원, 박주호 해설위원 등 대표팀 출신 축구인도 함께합니다. 여기에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과 김승희 축구협회 전무이사, 조현상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유영근 변호사, 김대희 부경대 교수 등 체육계 관계자와 전문가들도 참여합니다. 혁신위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제기된 축구 혁신 요구에 부응해 K축구 거버넌스와 유소년 선수 육성, 첨단 기술 시스템 도입 등 한국 축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0: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을 벌였던 배재구 야구부가 다음 주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1: 사과 방문 뒤에는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다는 계획입니다. 염혜용 기자입니다.
5: 조롱 응원으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은 배재구 야구부 학생들이 다음 주 광주제일고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배재구 교장과 야구부 지도자, 학생 선수와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합니다. 앞서 두 학교의 만남은 한 차례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제일고 측에서 학생들이 사과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절했던 건데 이후 정교육감이 직접 광주제일고에 전화를 걸어 중재한 끝에 다음 주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두 학교는 광주제일고 강당에서 30분 정도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방문 뒤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합니다.
6: 광주 제1고등학교에서 사과와 화해 시간을
7: 갖겠습니다. 김호중 서울시교육청 체육관광예술교육과장입니다.
6: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서 16시부터는 같이 참배도 하고 거기에서 배재구 학생들은 교육도 좀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5: 응원 구호를 선창한 배재구 야구부 학생 2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생활교육위원회는 기말고사 후 열 계획입니다. 동조 학생에 대한 추가 회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재고는 자숙 기간 동안 야구부 학생들의 훈련을 중단했고 지난달 30일 전교생에게 인권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21일까지 운동부를 운영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윤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 건전한 응원문화 조성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조롱성 응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 논란이 학교 밖을 넘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사건 자체보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라지면서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2: 처음 배재고 응원 논란이 불거진 직후엔 일베식 조롱 문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7: 이번에 이렇게 해서 상대팀을 좀 비하하거나 좀 이렇게
8: 광주일보 야구 감독입니다.
7: 그걸 좀 지도자들이 좀 선수들한테 좀 지도를 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2: 하지만 논란은 어느새 학교 밖 어른들의 논쟁거리로 번졌습니다. 학생들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심각한 역사인식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학생들의 미숙한 행동에 비해 처벌 수위가 과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치워졌지만 배재고와 파완들이 이를 보여준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철저한 반성을 촉구하는가 하면 혼내라, 무시하라 등의 상반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송인 홍석천은 역사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일침을 가했지만 가수 JK 김동욱은 애들 야구하면서 나온 해프닝을 이렇게 키우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과거 5.18 관련 표현으로 물의를 빚은 전 국가대표 수영 선수는 SNS에 우리 아들들 배재고 보내러 서울로 이사 가야 하나라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시각 차이는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9: 퇴행적 역사 인식이 사회 곳곳으로
8: 민정부,
9: 퍼지는 동안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정치가 충분히 책임 있게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10: 학교와 협회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다뤄야 될 사안이지 국가와 여당이 나서서 아이들 미래를 짓밟을 일이 아닙니다.
2: 배재고 논란은 단순한 응원구호 문제를 넘어 역사인식과 지역 감수성, 징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진영 간 대립의 도구로 이번 논란이 번지는 건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어제 하락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5.8% 올라 8,000선을 회복했는데 삼성전자가 8%, SK하이닉스가 11% 급반등했습니다.
1: 급변동에 따른 멀미에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 증시로 향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1: 코스피는 장 초반 3% 급락을

0: 하며 7,30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 검토 보도와 함께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가 호남 4개 반도체 공장 증설을 두고 끝의 시작으로 본다고 언급한 데 따른 과잉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관의 4조 5천억 원 순매수세에 힘입어 시황이 급반전해 올해 들어 1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5.8% 급반등한 8,088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8%, SK하이닉스는 11% 상승해 장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반도체 경기가 꺼질 때는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했지만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 빅테크 5개 기업들의 주요 설비 투자
2: 유진 투자증권 상무입니다.
1: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에 지금까지 약 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에 TSMC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는 약 한 30%에서 한 40% 정도 는 것으로 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0: 급변동 장세가 상존하면 기업은 안정적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고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도가 높아집니다. 이미 서학개미의 미국 선호는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복귀계좌에 대한 세금 혜택에 올해 들어 두 달 연속 줄던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둔 지난 5월 2천억 달러, 우리 돈 300조 원을 돌파하더니 지난달에도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9% 증가한 규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30원 내려 오랜만에 1,52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 5월 15일 이후 한 달 넘게 1,500원이 넘었습니다. 오는 6일부터는 외환시장이 24시간 열릴 예정이어서 거래량이 적은 밤 사이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3: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고물가와 고환율 탓에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3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원달러 환율마저 1,550원 선까지 치솟으며 민생경제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 신정욱 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포퓰리즘적 돈 풀기 유혹을 버리지 못한다면 서민경제 붕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민생을 위한 실효적 관리 노선으로 전면 복귀하라고 말했습니다.
4: 정부가 고환율로 피해를 본 중소, 중견기업에 대출이나 보증 등으로 15조 원 규모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환율 대응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도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3: 한국시티은행이 원달러 환율이 석 달 안에 1,500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와 견조한 반도체 수출, 민간 부문 달러와 자금 조달이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달러 선물한 매도를 통해 환해지 비중을 확대했고 이는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국내 투자자의 외국인 매도 물량 흡수 흐름과 반도체 수출 호조로 기업들의 달러 환전 증가로 인해 달러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미루려는 남성들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한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 2년 반에 걸쳐 전치 3주짜리 허위 진단서를 1,430장이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5: 요추, 골반 염좌 등으로 인해 3주간 침구 및 약물 치료를 요한다. 서울 구로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40대 한의사 A씨가 예비군 훈련을 미루려는 남성에게 대면 진료도 없이 작성해준 진단서입니다. A씨는 예비군 대원 300명에게서 장당 3만 원을 받고 이 같은 허위 진단서 1,430장을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이어진 범행은 같은 병원에서 비슷한

0: 진단서가 제출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예비군 동대장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A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불구속 송치했는데 검찰은 보안 수사 결과 A씨가 예비군 동대에 허위 진단서를 대신 제출해주는 등 훈련 연기 과정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인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무단 불참한 대원에게 진단서 발급 일자를 소급 작성해 훈련 불참에 따른 형사 고발을 면하게 해줬다는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대원들은 A씨에게서 구매한 진단서로 모두 1984회의 훈련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95명은 예비군 8년차까지 훈련을 연기하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복무를 만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연기 횟수와 범행 경중에 따라 예비군 대원 15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85명은 구약식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파악한 제도 악용 대원이 600명에 이른다며 나머지 대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인 아버지가 다른 경찰로부터 정보를 얻고 또 주요 증거물을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에 대한 보안수사 과정에서 장 씨의 아버지가 경찰 수사팀에게 집주소와 비밀번호를 파악하고 성인용품 등 증거물을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 씨의 아버지가 전임 근무지였던 이 광산경찰서 경찰들과 여러 차례 전화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2: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도로 위에 누워있던 구조 대상자를 순찰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지구대 소속 순경 2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미추홀구 숭이동 골목길에서 순찰차를 몰던 중에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을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구조 대상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실무 협상이 미국의 동결자금 해제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호르무즈협 통행료 징수 고집으로 삐걱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카타르에 묶인 이란 자금, 우리 돈 약 9조 원을 풀어주는 대신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제안했지만 연간 6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통행료 수익을 노리고 있는 이란은 미국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호르무즈협의 하루 선박 통행량은 일주일 만에 75척에서 43척으로 훌쩍 줄었습니다.
2: 미국과 평화협상을 벌이던 이란 핵심 협상가들을 이스라엘이 암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 네, 외교적 해결을 원하는 미국과 이란 정권의 붕괴를 노리는 이스라엘 사이에 동맹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뉴욕타임스는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의 휴전협상 당시 미국 행정부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협상 대표인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모하마드 갈리바프 국회의장을 암살 명단에 올렸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미국은 암살 작전이 현실화될 경우 어렵게 시작된 평화협상이 깨지고 전면전이 재개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제3국을 통해 이란 측에 이스라엘의 타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던 이란 대표단 비행기는 이스라엘의 공격 첩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국경 근처 공항에 긴급 착륙했고 대표단은 8시간 동안 육로로 도피하듯 귀국해야 했습니다. 이 사태는 전쟁의 끝을 바라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4: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결코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테러 세력이 우리 영토에 발붙이게 내버려둘 수 없으며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이들은 모든 걸 파괴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3: 조기 휴전을 원하는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의 완전한 붕괴와 대리 세력 괴멸만을 원합니다. 이런 암살 위협 속에서도 이란 협상팀은 회담을 이어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0: 이스라엘은 이 합의가 이란의 재건 자금만 쥐어주는 재앙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밀어붙이는 미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이스라엘의 갈등 속에 중동의 위태로운 줄타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1: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AP통신은 하메네이 시신이 담긴 관이 공식 장례식을 하루 앞둔 오늘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대사원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메네이 관에는 시아파 3대 이맘인 후세인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이 덮였고 대사원에는 최고 지도자와 함께 숨진 가족들의 관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후계자인 무스타바의 장례식 참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란 내 초강경파를 대표하는 아흐마드 바이디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내 이목을 끌었습니다.
2: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도 대규모 정부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편들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경고했는데 쿠팡의 일방적인 로비에 백악관까지 휘둘리면서 한미 간 외교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3: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백악관이 쿠팡 관련 입장을 낸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개된 35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실어 편파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4: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3: 하지만 미국 의회는 물론 백악관과 행정부까지 쿠팡 편들기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당장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도 쿠팡 사태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5: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3: 다만 쿠팡 논란이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은 사소한 통상 문제가 한미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로비 자금 지출을 최대 규모로 늘린 쿠팡은 미 의회는 물론 백악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청와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 차별적 대우라고 언급한 데 대해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에 의한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와 관련해선 이해 당사자인 쿠팡 측의 얘기가 일방적으로 반영된 것 같다며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북 예천에 있는 축사 6곳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축산지인 경북에서 11년 만에 구제역이 확인되며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이윤재 기자입니다.
6: 축사 입구에 긴급 초동 방역이라는 팻말이 놓였고 출입은 가로막혔습니다. 주변엔 방역차가 수시로 오가고 농장 안에서도 소의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북 예천에 있는 돼지 농장 한 곳과 소 농장 다섯 곳 등 모두 여섯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말 경북 영주에 있는 도축장에서 항원이 검출돼 추적 검사가 이뤄졌고 반경 1km 안팎에 몰려 있는 축사에서 무더기로 확인된 겁니다.
7: 농가에서 일단 외부인들하고 접촉을 자제하고 불안해하죠. 저희들 농장까지 이게 발생 범위가 넓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노심초사하고 있죠.
6: 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지난 2015년 3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전국에서

0: 소 사육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축 전염병이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 예천을 비롯해 안동, 충북 단양 등 인접한 6개 시군의 축산농가에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감염된 소와 돼지 38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역학조사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1: 예천 인근 6개 시군에 대해서
2: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1: 일시 이동 중지를 하였습니다. 긴급 백신을 추가 접종하고 예찰을 강화해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0: 이번 발생 지역 반경 3km 안에는 125개 농가가 소와 돼지 8,600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축사가 밀집한 만큼 추가 발생 우려도 적지 않아 당국과 축산업계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3: 가수 유승준 씨가 자신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에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를 열고 9월 4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유 씨가 병역 기피를 위해 국가기관에 속여 큰 실망을 줬다며 유 씨가 승소한 1심은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유승준 씨측 대리인은 LA 총영사 측이 10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주장은 이미 입국금지 사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3차 연장 등을 포함한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서영규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특검법 개정 요청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수사기간 추가 연장, 수사대상 조항 정비와 함께 특별수사관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4: 인도네시아에서 20대 커플이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입맞춤을 했다며 공개석상에서 등나무 회초리로 21대를 맞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키스한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신홍진 기자입니다.
5: 이슬람법을 위반한 이들이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의 한 공원에 끌려 나옵니다. 이 가운데 22살 남성과 25살 여성은 틱톡 라이브 방송 중에 키스를 한 죄로 두건을 쓴 집행관에게 등나무 회초리로 21대를 맞았습니다. 이 커플은 지난 2월 27일 차 안에서 키스하는 라이브 방송이 화제가 되면서 당국에 신고가 접수돼 4월에 체포됐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6: 제 생각에 이번 체험은 전적으로 정당합니다. 이는 다른 반다 아체 주민들에게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5: 무슬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마트라섬 최북단의 반다 아체는 이슬람법을 시행하는 유일한 주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분리주의 세력과 평화협정의 일환으로 2006년 반다 아체 주에 종교법을 시행할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무슬림이 아닌 1%의 나머지 주민들에게도 이 법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법은 혼외 또는 동성 간 성관계를 포함한 도덕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100대의 태형을 허용합니다. 또 도박과 음주, 몸에 붙는 옷을 입은 여성, 금요 예배를 빠진 남성도 처벌합니다. 국제인권단체는 인도네시아가 비인도적인 형벌의 폐지를 의무화하는 협약을 비준했다며 이번 공개 태형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합니다.
6: 이것이 징역형이나 심지어 태형까지 받을 만한 범죄일까요? 그건 지나친 처벌입니다. 국제
5: 이 커플은 25대의 태형을 선고받았지만 그간 옥살이 한 점을 고려해 그나마 21대로 감형된 처벌을 받았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4: 유럽 대륙의 이른바 오메가 열도미 현상이 덮치면서 지난달 프랑스와 스페인 두 나라에서만 2천 명이 넘는 폭염 관련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6월 폭염에 따른 초과 사망자가 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프랑스 역시 전년 대비 약 천여 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무더위 여파로 이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클 대회 2026 투르드 프랑스 주최 측은 사상 처음으로 일부 구간 단축을 심도 있게 검토 중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등 연휴를 앞둔 미국 동부 지역에서도 강력한 열도 현상이 덮치면서 14년 만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의 체감 온도가 43.3도를 웃도는 등 미국 주요 대도시의 체감 온도가 치솟으면서 야외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하는 등 연휴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주말까지 1억 6천만 명 이상이 위험도가 높은 심각 또는 극심 단계의 폭염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영남을 찾아 첨단 산업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우주항공청과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남해안에 우주항공 산업 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1: 네, 그리고 달 착륙을 2년 앞당기고 또 한국의 스타링크를 세우겠다 이런 계획도 나왔는데 지금부터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연결해서 구체적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일단 남해안 우주 항공 산업 벨트 이게 뭔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알기 쉽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요?
2: 예,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업과 인프라가 대부분이 남해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해안은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사천을 우주항공 허브로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창원, 진주, 사천, 순천, 여수를 잇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 벨트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 예.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일단은,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이 이제 달 착륙 목표인 것 같습니다. 달 탐사선 착륙. 기존에는 2032년 목표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에 있는데, 2년을 앞당긴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2: 예, 물론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2030년으로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1: 예.
2: 그러나 1969년 아폴로 11호 이후에 여전히 달에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국가도 5개 국가밖에 안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이거를 이제 어디에 실어 보내는지도 좀 궁금한데, 뭐 달까지 탐사선을 보낼 수 있는 발사체가 있는 겁니까?
2: 예, 당초에 2032년에 달 착륙선은 누리호로는 보낼 수가 없어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서 보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030년을 앞당기면서 현재 우리가 발사하고 있는 누리호를 활용해서 거기에 궤도 수송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한번더 밀어주는 역할인데 이를 통해서 700kg의 소형 달 착륙선을 달 표면으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달 착륙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1: 예.
0: 네.
1: 자, 그리고 지금 2년을 앞당긴 어떤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몇 년도에는 이제 어떤 계획을 실천하고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2: 예, 기본적으로 이제 달 탐사와 관련된 일련의 로드맵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재정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의 나사가 최근에 우주 탐사 계획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2030년대 중반까지 달의 연구 기지를 구축하겠다고 시간표를 바꾸면서 달 탐사의 일정들이 매우 빨라졌습니다. 우리도 당초 29년 달 궤도 통신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해서 2032년까지 달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이었는데 30년에 소형 달 착륙선을 보내고 2031년에는 지구와 달 간의 과학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일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0: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형 스타링크를 만들겠다. 이것도 주요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적에도 위성 통신망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2: 예, 스페이스에 이제 스타링크를 많이 아실 겁니다. 하늘에서 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활약상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현재 미국은 이제 스페이스X뿐만 아니고 아마존도 적외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뿐 아니고 중국, 유럽, 그다음에 캐나다 등도 적외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적외도 위성 통신망이 국가 안보와 통신 주권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이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6G 시대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국이 적외도 위성 통신망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1: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타임라인을 지금 어떻게 지금 잡고 있습니까?
2: 예, 우선은 좀 세부적인 전략들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위성 통신망의 고도를 약 800km 정도로 하는지, 2200km 하는지에 따라서 위성 수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들을 민간 기업과 어떻게 나눠서 운영할지, 국제 협력은 어떻게 할지 이런 계획들을 서둘러 마련할 것이고요. 현재 2030년까지 적외도 통신 위성 2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거기에서 만드는 기술 개발로 해서 2030년 이후에 위성들을 보내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2035년까지 위성 통신망을 완성하려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 그냥 스타링크를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뭐 경쟁력 있겠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예, 맞습니다. 스페이스의 스타링크는 만여 개가 이미 위성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궤도 위성 통신망은 기본적으로 공공 수요가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민간 수요도 같이 포함시켜서 위성망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 통신망은 국방이라든지 공공안전이라든지 유사시를 대비한 그런 통신망으로서 기능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 스타링크와 같은 그런 민간 통신망으로서의 역할도 여러 여건을 보아가면서 구체적인 그런 운영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 네, 청장님, 그리고 누리호 5차 발사도 거의 예정돼 있는데, 자, 현재 이 준비가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2: 지난달까지 1단, 2단, 3단 각 단의 조립이 끝났고, 이번 달에는 1단, 2단, 3단을 연결하는 총조립 작업이 이제 진행됩니다. 그리고 8월에는 실제 발사 여건, 기상상태들을 감안해서 발사 일시를 정하는 발사관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희망으로는 9월 중에 발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누리호 다음으로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2: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하는 발사체로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약간 진행 시기가 약간 늦어졌는데, 지금 빠르게 상세 설계에 돌입했고, 그와 아울려서 시험 설비, 발사장 구축 등 세부적인 계획들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가 개발되면 당장 2031년에 지구와 달을 탐사하는 과학 탐사선을 보내는 데 활용할 거고, 2032년 달 착륙선을 보내는 데도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 예, 뭐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누리호 4차 발사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나 이제 중국 같은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또 상당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앞으로는 이 격차를 좀 좁힐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우주 선진국과 하고는 많은 격차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축적의 시간이 다르고 그동안 투입했던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나 현재 다양한 우주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우주 신산업들이 우주 데이터 센터 등 저기 통신망 같은 새로운 산업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충분히 우주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 기존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 산업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통신들이 있는데 이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성장하는 우주 산업에서의 우리 시장의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앞으로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도 이제 선진국 못지않게 발전해 나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태석 우주항공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5: 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4: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3: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6: 우진 엄마입니다. 아까 우진이 앉으라고 할 때 엄청 딱딱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애 자존감 떨어질까 봐 그래요. 이해하시죠? 우리 우진이 자존감 떨어지니 앞에 나와서 수학 문제 풀게 하지 마세요. 하지마! 안 돼! 그만! 이런 제지하는 말들은 하지 말아주세요. 무조건 우리 아이 편 들어주세요.
7: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트라우마라도 생기면 책임질 거예요?
6: 이게 다 선생님 때문이잖아요. 우리 애 아빠가 지금 화가 아주 많이 났어요.
8: 드라마 참교육 속 장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학부모의 문제제기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묻고 확인하고 학교에 책임을 요구해야 하죠. 문제는 그 선을 넘는 경우입니다.
9: 학부모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잘못 고소했다가 무혐의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이래요?
10: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 가능한 거 아시죠? 최종적으로 무혐의 나온들 무고도 어려운 거 아시죠?
9: 아, 무혐의요? 아, 사과하면 되죠. 아, 그게 끝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8: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법도 바뀌고 제도도 생기고 민원 대응팀이란 장치도 만들어졌죠. 하지만 현장의 체감은 여전히 다르다고 하는데요.
11: 교감 선생님, 제 병가를 좀 내고 싶은데.
12: 아직 그 학부모 민원권 해결 안 됐잖아요.
11: 제가 학생 가족 연락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12: 에헤이, 그 지금 병가 가면은 오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한번 버텨봅시다.
8: 최근 제주도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엔 학생 가족과의 갈등이 있었죠. 이 사건을 두고 일각에선 법을 믿고 교사에게 갑질하는 학부모 문제를 지적합니다. 법은 원래 약자를 지키기 위한 장치인데 그 법이 누군가를 압박하는 수단처럼 쓰이고 있다면 문제 아닐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입니다.
8: 오늘 주제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뭐 교권

0: 침해 문제이기도 하고요.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부터 짚어보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1: 네, 이 사건은 특히 많은 선생님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과 갈등을 겪다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결석 학생에게 진단서를 요구하고 흡연 문제를 생활 지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시작되었고 이후 학생 가족의 반복적인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생겼을 때그 부담을 누가 감당하느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교사가 상당 기간 동안 민원을 혼자 감당했고 그 중재와 병가를 요구하는 등 학교 시스템에 도움을 호소해 보았지만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교육청 조사 결과 학교가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교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0: 네, 말씀을 들어보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단순히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정도로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요.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가장 힘들다 말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학부모의 개인적 연락이라고 하거든요. 뭐 전화벨 소리나 문자 알림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분들도 꽤 많던데 요즘은 직장에서도 퇴근 후에 업무 카톡 자제 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법 개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연락은 뭐 횟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기준이 따로 없는 거죠. 그저 상식선에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1: 네, 딱히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이다 보니 바로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이해되지만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밤늦게까지 문자를 보내고 답이 늦는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연락하는 것은 정상적인 소통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부모의 연락을 피하자 학교에까지 항의 전화를 하고 폭언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사가 개인적으로 이를 감내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학교와 교육청이 중간에서 민원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0: 네.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학부모에게 아, 연락이 너무 잦아요. 몇시 이후에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요청을 그냥 대놓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도 있습니까?
1: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사도 교육활동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업 중에는 연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도의 그런 요청은 그 상식선에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학부모가 그런 요청 자체를 불친절하게 받아들이거나 또 오히려 민원을 더욱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교사들이 갈등을 피하려고 계속 사과하고 설명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0: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 일이다 보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확인을 하고 뭐 학교에 설명 요구하고 하는 것도 뭐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 선을 넘는 경우, 선을 넘는 경우 이 부분이 문제인 거거든요. 학부모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뭐 아동학대라고 신고하는 사례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1: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학부모가 교사에게 그 아이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특별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그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0: 네.
1: 실제로 그 교원 단체에서도 생활지도를 둘러싼 갈등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부 자료를 보면 최근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의 90% 이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하는 사건 상당수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0: 근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법에 엄연히 무고죄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아동학대라고 신고하거나 고소했다면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무고죄라는 이 법에 맹점이 있죠?
1: 네, 많은 분들이 허위로 신고했으면 무고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무고죄가 성립을 하려면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한 사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고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집에 와서 선생님이 나를 괴롭혔다고 말했고 부모가 그 말을 믿고 신고했다면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부모는 당시에는 아이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허위 신고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게다가 아동학대는 아이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의심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0: 네.
1: 아동학대라는 범죄의 특성상 필요한 구조이긴 하지만 학부모가 아이들을 상대하는 교사를 상대로 이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드라마 참교육 이야기 앞에서 잠시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러다 무혐의 나오면 어쩌시려고요 하니까 그 부모가 아 사과해야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법입니다. 이게 실제로도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까? 무혐의가 나와도 사과하면 그냥 끝나고 따로 법적인 책임을 안 지게 되나요?
1: 네, 안타깝지만 현실에서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0: 네.
1: 그 교육부 통계를 봐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대부분 무혐의로 끝나지만 무고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네, 결국 신고 당시에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되고 이에 더해서 의심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아동학대라는 범죄의 특성이 무고죄 성립을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무혐의를 받는 것보다 신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교육청 조사, 그리고 경찰 조사, 그리고 학생과의 분리 조치, 주변의 시선까지 겪고 나면 무혐의를 받아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0: 네. 특히 요즘에는 꼭 뭐 물리적으로 체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를 당했다 이런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근데 이 정서적인 학대라는 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부터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또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작동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0: 네.
1: 그 정서적 아동학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한 가지 기준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생활지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모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생활지도는 원칙적으로 교육활동의 범위 안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크지만 특정 학생만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인격을 부정하는 행동이라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 정도 지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불안감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필요한 생활 지도까지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0: 네, 다시 앞선 제주 교사 사망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사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학생 가족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학교 측 책임은 혹시 없을지 궁금하거든요.
1: 네, 그 단순히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 가족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민원 내용 자체에 반복적인 협박이나 모욕 같은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책임은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알려진 사실만으로 학교 관계자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교육청 조사에서도 학교의 민원 대응 그리고 교사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행정적 징계상 책임이나 민사상 보호 의무 위반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최근 충남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앞서 이야기한 문제들과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1: 네, 이 사건도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스스로 버린 쓰레기를 직접 줍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고 단체 사진을 찍을 장소를 알아봐달라는 교사의 부탁을 받고 학생이 교사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교사가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모두 정당한 생활 지도로 판단돼서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충남의 초등학교 사례에서는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이 난 이후에 그 교권보호위원회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학부모가 다시 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현재는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0: 학부모 측에서는요. 아니 내가 보장된 법적 절차를 밟은 것뿐인데 이걸 왜 문제 삼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법적 절차에 허점이 있어서 악용되고 있다면 또는 뭐 무리하게 뭐 반복적인 고소나 진정을 하고 있다면은 이건 결국에는 법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그 일정 부분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네, 물론 아동학대는 그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심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라는 현재 원칙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그 무분별한 신고와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사건의 특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홍이삭의 내 사랑 내 곁에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 봅시다.
2: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장마권 아래 들으면서 내일은 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다가 밤에는 충청지역까지 확대되겠고요. 일요일 오후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에 또 수요일에도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31도까지 오르고요. 인천과 강릉 30도, 세종은 31도, 한낮에 여수는 26도, 안동 31도, 창원도 28도 보이겠습니다. 강변북도 일산 들어가는 길 한강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2차로에 사고 났습니다. 방금 난 사고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뒤따르는 차량들 속도 내기 버겁습니다. 그리고 한강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2차로에서도 방금 사고 나서 2차로 중심으로 혼잡하고요. 분당 수호로도 청담대교 쪽으로 사고 구간이 확인되는데요. 수서 나대목 부근 2차로입니다. 여기 사고 나서 현재 수습 중에 있습니다. 그 전으로는 복정 이전부터 탄천나들목에서 수석까지

차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내부 순환도 비교적 원활해졌는데요. 성수 쪽으로는 아직 성산램프와 연희램프 사이로 차간격 좁힙니다. 알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홈플러스가 1년 넘게 회생 절차를 이어왔지만 법원이 오늘 기업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4: 결정이 확정되면 홈플러스는 파산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데 법원은 자금을 조달한다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기해 기자입니다.
5: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홈플러스 측 회생 계획 안에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했던 자금은 최소 3천억 원.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으로 1천억 원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조달할 방법은 최근까지도 안갯 속이었습니다.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에도 홈플러스는 매출이 줄고 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뒤늦게 수정 계획안을 냈지만 원안과 마찬가지로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를 내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고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신청을 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 파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법원은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제도의 고안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강조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는데 홈플러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3: 27일 만에 잠시 열렸던 잠실 개표소가 다시 굳게 닫힌 가운데 봉쇄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업무 차질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6: 경기장 출입구마다 구호가 적힌 종이가 빼곡합니다. 잠실 개표소가 다시 봉쇄된 다음 날, 시민들은 평소처럼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7: 잠시 개방됐던 출입구 앞에는 시민들이 다시 자리를 잡았고 현재는 경기장 일대에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력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6: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현장 조사에 나서자 봉쇄 27일 만에 굳게 닫혔던 경기장 출입구가 잠시 열렸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잠시나마 업무 정상화를 기대했던 체육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길어지는 업무 차질에 대한체육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적 책임과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8: 저희가 직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협회 한
9: 대한체육회 관계자입니다.
8: 네. 이 직원들이 만약에 지쳐서 진짜 떨어져 나가면 국내대회 국제대회 좀 다 이제 마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6: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경찰은 피의자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조기를 두르고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았던 여성에 대해선 다음 주 후반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표소 안에는 투표함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이 외부로 반출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거 없는 곳에 보관된 투표용지, 신고되지 않은 지표가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후반기 첫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연말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 의지를 다졌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원구성에 반발하면서 전면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얀 셔츠를 맞춰 입고 후반기 국회 운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 시안을 올 연말로 제시했습니다.
10: 올해 연말까지 국회는
9: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0: 또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 국민의힘이 남은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손질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워크숍엔 한성수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함께했는데 당정청이 머리를 맞댄 본격적인 회의에선 2030을 겨냥한 정책 논의도 활발히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 대중들의 수요에 잘 응답하는 정당이 되어달라는
9: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11: 있었습니다. 청년 정책을 어떻게 좀 잘할 것인가를 포함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요.
5: 후반기 1차 원구성에서 배제된 뒤 전면 보이콧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은 아직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서용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향해 죽을 사자를 써 법치주의 사망 무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12: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9: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2: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습니다.
5: 그러나 의석수가 절대 불리한 구조 속에 마땅한 반전 카드는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무턱대고 계속 상임위를 비울 경우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아예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적인 고민거리입니다.
13: 필요하면은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한번 더 열어서
9: 국민의힘 원내수석
13: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5: 국민의힘의 반발 속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반발했지만 의석수 한계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 겉으로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지만 견제구의 수위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4: 161명 민주당 국회의원이 모인 워크숍.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유력 당권 주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서로에게 무언가 말을 주고받는 여유를 보이는가 하면 기념 사진 촬영 때는 나란히 정중앙에 서며 각자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15: 대체불가!
16: 대한민국!
15: 대체불가!
16: 대한민국!
15: 감사합니다.
14: 하지만 물밑 신경전은 나날이 수위를 높여가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다시금 집권 야당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느냐며 지난 1년 정청래 지도부의 리더십을 겨냥했습니다. 특히 총선과 대선, 지선을 다 총괄 지휘하고 승리로까지 이끈 건 자신밖에 없다며 경쟁자들과의 차별점을 부각했습니다.
17: 집권당은 저 사람들이 나빠요라는 방식으로만 정치를 하거나 승리를 하기는 어렵다.
14: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워크숍 전 또 호남행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겠다며 민주당 밖 범민주진보 세력과의 통합 연대 추구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18: 호남만 간 것은 아니고요. 이기게 해준 곳에는
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18: 다녔고요.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4: 송영길 의원은 친청계 인사에 전북 소외론을 거론하며 정 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전북도민에게 상실감을 안겼단 이원택 전북지사 발언에 사실상 뜻을 같이 한 것 아니냐며 이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19: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된 것을 환영하고 송영길 자기도 더 잘할 의원입니다. 생각을 해야지 그것하고 서운하다는 것은 수동적 자세다.
14: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유력 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인 1표제 보완, 형사소송법 개정 등 이 굵직한 당면 현안과 맞물려 이 당권 구도의 방향과 색깔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의 징계 정국에 대해 괴기스럽

0: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부산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당권파라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퇴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징계를 꺼내 눈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권파가 물러나고 보수 재건의 길로 나아가는 첫발만 떼면 지금보다 지지율이 10%포인트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규제에서 제외된 뒤 집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가 이달부터 새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주변에 또 다른 비규제 지역에 매수세가 몰리며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되풀이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1: 이미 남양주와 수원, 권선구 등에서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면서 집값이 들썩이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 경기도 구리 바로 옆 남양주 다산 신도시. 역세권 대장단지 1000세대짜리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중순 12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주인들이 부르는 호가는 최대 12억 8천만 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이달 초 옆 지역인 구리가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다른 주변 일대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출 규제를 피한 실거주 수요는 물론 비규제 지역이라 가능한 갭 투자 수요도 몰린다는 것이 일대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3: 손님들 중에 갭 투자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60% 이상이 지금 갭 투자.
4: 남양주 다산동 공인중개사입니다.
3: 이후부터 기본적으로 한 3천에서 한 5천 정도 올라갔다가 보시면 됩니다.
2: 구리와 함께 규제 지역으로 새로 묶인 화성 동탄, 용인 기흥 주변 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근 비규제 지역인 화성 병점구, 수원 권선구 등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5: 많이 오세요.
4: 화성시 병점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 오른 호가가 상승거래로 이뤄지는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하지만 지난 11호 대책 때는 풍선효과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6개월 동안 비규제 18개 지역의 주택 매입 금액은 15조 원으로 1년 전에 2.5배로 대폭 늘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지역을 계속 추가하며 규제하는 두더지 잡기식 대책으론 주변 일대 아파트 가격만 더욱 올리는 만큼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세난 해결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등 근본적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 공급을 하지 않는 규제는 여러 가지
4: 서진영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입니다.
6: 공급 대책이 주로 이제 공공 주도형 공급인데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공급을 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줘야만 공급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2: 국토부는 반도체 셔틀버스가 다니는 혀세권 중심으로 뜨거웠던 매수세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우려는 적다면서 이번 규제 지역 추가 지정으로 풍선 효과가 광범위하게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0: 김종욱 전 해경청장을 비롯한 해경지휘부가 내란 가담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1: 종합특검은 해경이 계엄 당일 윗선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자발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7: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기획조정관의 구속심사가 열렸습니다. 내란 부하수행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국군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을 논의하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사령부에 정부 연락관을 파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자발적 가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3대 무력에 포함되는 해경을 내란 세력에 가담하기 위해 사유화하려고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8: 스스로가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파악하고 그런 가담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거죠.
7: 특검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전조정관이 지난 2023년쯤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사 편제 수정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정관은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는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내란 특검은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오는 9일 열리는 관련 재판에 대해서 법원에 오늘 중계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에 대해서는 첫 중개 사례가 됩니다.
0: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대형마트의 한 축이 청산기로에 놓였습니다.
1: 파산 시에 임직원 실직 문제뿐 아니라 유통 생태계 전반에도 충격이 예상되는데요. 이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1년 넘게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거를 폐지한 거잖아요. 네. 자금 조달을 못하게 되면 이제 파산 수순에 들어가는 거죠?
9: 그렇습니다. 작년 3월에 일단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그동안 절차 계획을 보면 1년간을 심사를 하게 되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6개월을 더 주게 됩니다.
4: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9: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올해 9월까지의 기한은 있었는데 아마도 해당 판사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연장하는 것에 큰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 홈플러스 측이 발표했던 회생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본 건데요. 일단 파산 결정은 내려졌고 앞으로 14일 동안이 즉시 항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4일 내에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해법을 가지고 항고를 하지 않으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1: 예. 법원에서도 2천억 원 얘기가 나왔는데 네. 2천억 원 못 구하게 되는 겁니까?
9: 그렇죠. 이제 계획들을 좀 놓고 보면 점포 줄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26개를 뭐 거의 60개 절반 이상을 뭐 줄인다라든가 인력도 50% 감축한다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 자금 수혈 중에서 2천억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2천억이 지금 채워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2천억을 투입할 두 주체는 역시 MBK하고 메리츠 두 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공방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천억을 먼저 에스크로 계좌에 넣었다. 나머지 MBK하고 김병주 회장이 천억을 넣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MBK와 김병주 회장 측은 그 메리츠가 넣은 천억도 우리가 연대 보증한 건데 그거 천억하고 자기들 또 천억을 넣으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니냐. 또 그동안에 뭐 사적 재산들을 많이 이미 운용 자금에 투입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현재까지의 분위기상으로 놓고 보면 왜냐면 오직 했으면은 뭐 9월도 아닌데 이미 법원에서 이렇게 파산 선고를 했겠습니까? 법정관리 폐지 절차를 갖자라고 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조금 더 기한은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메리츠금융과 MBK 측이 상당히 좀 날이 서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지금 회생 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최소 2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을 네. 한 건데 지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NS 홈쇼핑에 2천억 원대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9: 네.
0: 이 부분은 어떻게
9: 크게 보면 3천억의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홈플러스 중에서도 가장 알짜라고 볼 수 있고 쪼개 팔았을 때 매물의 가치가 있다라고 한 것이 이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였었고요. 이게 매물로 나오자마자 NS 홈쇼핑이 이걸 2천억에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억을 용통하고 천억 원래 이제 3천억 중에서 천억을 이제 그 매각 대금으로 채운 거고요. 나머지 그 2천억을 놓고 지금 메리츠하고 MBK하고 다투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지금 홈플러스가 오프라인 매장을 전국적으로 많이 없앴잖아요.
9: 많이 없었습니다.
1: 그런데도 지금 어려운 건가요?
9: 그렇죠. 많이 없앴는데도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더 이제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원래 이 정도의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지금이 아니라 한 5년 전, 10년 전이라고 하면 이걸 사겠다라고 하는 펀드라든가 주체가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미 이제 완전히 온라인 쇼핑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제 오프라인들이 점점 쇠락해가는 그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발빠르게 온라인으로 가지 못해서 요즘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G마켓이라든가 또 스타컴이라든가 엄청난 광고를 퍼붓고 있거든요. 막 정말 뭐 엄청난 연예인들을 쏟아붓는데 그런 이유가 빨리 온라인으로 가야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의 강자 아니었었습니까? 그런 대목에서 좀 매력도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0: 네. 뭐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네.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또 2주 정도밖에 기간이 안 주어진다면서요?
9: 그렇죠. 왜냐면 즉시 항고를 할 때도요. 법원이 제시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4: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진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에 대해 끝내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직원 실직, 유통 생태계 등 충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주요 쟁점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0: 덥고 습한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

0: 청소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1: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2: 듀엣토의 더 클래식.
13: 7월 3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4: 스티븐 포스터의 Beautiful Dreamer, 바리톤 로버트 메릴이 부르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오 수잔나,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0: 7월 3일 금요일 듀에이터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티븐 포스터의 Beautiful Dreamer, 바리톤 로버트 메릴이 불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오 산나,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0: 1826년 7월 4일은 미국의 작곡가 스티븐 포스터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바로 포스터 탄생 200주년이 되는 날이죠. 스티븐 포스터의 노래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곡들이 많죠. 예전에 음악 교과서에도 여러 곡 있었고요.
1: 네,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작곡가입니다. 미국의 슈베르트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실제로도 슈베르트와 비슷한 점이 많죠. 가곡을 주로 작곡했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지만 많은 노력 끝에 작곡가가 됐습니다. 생전에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30대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점도 공통점이죠. 참고로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났기 2년 전에 포스터가 태어났습니다.
1: 이 포스터의 노래는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은 벌지 못했나 봐요.
0: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지금 같지 않았으니까요. 오 수산나 같은 노래는 당시 엄청나게 성공해서 출판사는 1만 달러 넘는 수익을 얻었다고 하지만 포스터는 100달러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1: 그러고 보면 이제 예전에 작곡가는 보호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포스터의 곡은 기악곡으로 편곡되어 자주 연주되는데요. 파이널리스트 하이 패치는 앵콜곡으로 포스터의 곡을 자주 연주했다고 하죠. 그가 편곡한 포스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켄터키의 집, 이삭 펄먼의 바이올린 연주고요. 이어서 금발의 제니, 데이비드 가렛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스티븐 포스터의 가곡이었습니다. 켄터키 옛집, 이작 펄먼의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금발의 제니, 데이비드 가렛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1: 스티븐 포스터는 어렸을 때 정규 음악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해 작곡가로 활동을 시작했죠. 정식으로 출판한 곡만 해도 200곡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가사도 자신이 직접 썼다고 합니다.
0: 이 포스터의 곡은 미국을 상징하는 노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와니강은 플로리다주의 주가이고요. 켄터키 옛집은 켄터키주의 주가입니다.
1: 주에 주가가 있군요.
0: 주에서 부르는 노래죠. 근데 미국이 얼마나 큽니까?
1: 많죠.
0: 웬만한 주가 한 나라의 국가야.
1: 그렇죠.
0: 그러니까 주가가 또 있는 거지.
1: 이
0: 뭐 그거 아닌가? 켄터키는? 켄터키 후라이크 쪼조네요. 빠밤 이거. 이게 주가는 아니겠죠?
1: 그럴 리가요. 포스터는 자신의 노래가 어느 정도 성공하자 전업 음악가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성 합창단도 조직하고 공연도 다니면서 여러 노래를 발표했죠. 독학으로 독일 가곡도 공부하면서 음악 공부를 계속했고요. 의사의 딸인 제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도 벽에 부딪히죠.
0: 무슨 일이 있었나요?
1: 19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당연히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입이 줄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멀어졌고요. 결국 아내와 별거하게 되었고 1964년 뉴욕의 어느 호텔방에서 넘어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37세.
0: 안타깝네요.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Hard times come again no more. 힘든 날들은 다시 오지 않으리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곡이라고 하네요. 남북전쟁으로 지친 미국인들의 마음을 달래주었고 특히 20세기 초의 대공황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0: 이 곡을 미국 출신의 바리톤 토머스 햄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1: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같은 병원에서 일하다 알게 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결혼을 전제로 오랜 기간 사귀었고 양가 부모님도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2년 전부터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림을 합쳤습니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주변 사람들도 모두 저희를 부부로 알았죠. 그런데 1년 전부터

0: 부터 남편이 자기 사업을 하겠다면서 집에서 꽤 먼 곳에 의료기기 유통회사를 차렸습니다. 출퇴근하기가 너무 멀지 않냐고 물었더니 집 근처는 예전 직장과 거래하던 병원들 뿐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사업을 시작한 뒤로 남편은 무척 바빠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고 아예 연락이 끊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업 초창기라 사람 만나느라 그러려니 하며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의심이 쌓여서 확인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글쎄 남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서 성매매를 해왔던 겁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이별을 통보하자 그 사람이 오히려 저한테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제 아파트의 대출금을 자기가 매달 내줬으니까 그 몫을 나누자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생활비 보태라면서 줬던 돈까지 전부 빌려준 돈이라고 하면서 저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제 청춘 10년을 바쳐서 사랑했고 결혼까지 꿈꿨던 사람이 성매매를 한 것도 모자라서 헤어지자마자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거는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저희 관계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제가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함께 했고요. 부부나 다름없이 살아왔는데 성매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적반하장으로 소송까지 당하셨습니다. 기가 막히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억울한 상황일수록 법적으로 하나씩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동안 상대방을 믿어왔던 만큼 배신감이 너무나 크실 것 같은데요. 다만 법적인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사연자분 일단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사연자와 상대방은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약 10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했고 네. 또 최근 2년 동안은 같은 집에서 동거했으며 양가의 가족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정을 종합을 했을 때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합치가 되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짐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사실혼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실혼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데요. 현재 사연자분이 사는 집은 사연자분의 명의이긴 하지만 매달 지급하는 대출금을 상대방이 내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재산 분할을 원한다면 재산 분할 해줘야 될까요?
1: 네. 재산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되기 때문에 네. 이 사안에서 사연자 집은 사연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네. 상대방이 매달 대출금을 납부해왔다면 해당 부동산의 형성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기 때문에 상대방 대출금 납부 기여분이 재산 분할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재산 분할이 좀 가능해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일단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서 헤어지게 된 거거든요. 성매매도 외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상대방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1: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네. 이 사안에서 상대방이 성매매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실혼 해소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행위로서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사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지금 상대방이 또 약간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동안 사연자분한테 생활비로 준 돈 이거 빌려준 거라고 하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거 돈 갚아야 하는 걸까요?
1: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0: 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이 오간 경우에는
1: 네.
0: 차용증 등 처분 문서가 없고 이자 약정도 없다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생활비, 주거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이 사안에서 상대방이 사연자에게 지급한 돈이 대출금 상환 명목이었다면 이는 사실혼 기간 중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증여 또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상대방이 대여금임을 주장을 하려면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반환 요구 사실 등 대여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혼 관계에서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대여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대여금은 아니고 이제 증여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로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전체적인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인정이 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도 사실혼 관계로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집이 사연자 명의인데 상대방이 그 사연자분 명의 집에 대출금 납부를 해 주셨다 라고 하면 일정 범위의 재산 분할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방의 외도, 그러니까 성매매로 관계가 파탄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연자분은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 오간 돈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산 분할로 정리될 거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무더운 여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어떤 분이 식당에서 회덮밥을 먹은 날 밤 심한 구토와 설사로 응급실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 식당에 전화했더니 주인은 우리 집 음식 먹고 아픈 게 맞냐, 어제 다른 거 잘못 먹은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린 게 맞다면 우리 민법에 따라 치료비와 약값은 물론이고 아파서 일하지 못한 휴업 손해까지 모두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내가 이 식당 음식 때문에 아프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식당 영수증과 의사의 진단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할 보건소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겁니다. 보건소에 신고가 접수되면 위생점검과 역학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식중독균이 확인이 되거나 같은 음식을 먹은 다른 손님들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책임을 가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 많은 식당들이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이 되면 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도 있죠. 더운 날씨에는 음식이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날 음식은 항상 주의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검정치마의 나랑 아니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시간 더해져가면서 주말의 시간과 가까워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장마권 아래에 들어서면서 주로 내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다 밤에는 충청 지역까지 확대되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철 접어들면서 공기가 조금 더 꿉꿉해지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2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서울이 31도까지 오르고요. 인천과 강릉은 30도, 세종은 31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이라 고속도로가 좀 늦게까지 차가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까지 교통량이 많은 상태에다가 안성분기점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교분기점 지나갈 때 양재에서 반포까지 속도 줄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로 들어가는 길 부평부근 1차로의 사고 처리가 막 끝이 났지만 그 여파가 아직 남아서 서인천에서 부평까지 속도가 내려가고요. 인천 방향으로는 부평 부근으로 주춤거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송내 부근 판교 쪽으로 4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소래터널에서 송내 반대 방향으로는 교통량이 많아서 정상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해 주실래요?

0: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최혜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성 국제축구연맹 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축구혁신위가 출범합니다. 혁신위에는 이영표 해설위원과 박주호 해설위원 등 대표팀 출신 축구인도 함께합니다. 혁신위는 축구혁신 요구에 부응해 한국 축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쳤던 배재고 야구부가 다음 주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사과 방문 뒤에는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2: 조롱 응원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다음 주 광주제일고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배재고 교장과 야구부 지도자, 학생 선수와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합니다. 앞서 두 학교의 만남은 한 차례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 제1고 측에서 학생들이 사과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절했던 건데 이후 정 교육감이 직접 광주 제1고에 전화를 걸어 중재한 끝에 다음 주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두 학교는 광주 제1고 강당에서 30분 정도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방문 뒤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합니다.
3: 광주 제1고등학교에서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0: 김어중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3: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서 16시부터는 같이 참배도 하고 거기에서 배재고 학생들은 교육도 좀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2: 응원 구호를 선창한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생활교육위원회는 기말고사 후 열 계획입니다. 동조 학생에 대한 추가 회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재고는 자숙 기간 동안 야구부 학생들의 훈련을 중단했고 지난달 30일 전교생에게 인권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21일까지 운동부를 운영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 건전한 응원문화 조성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지역 피하로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을 선처해달라며 동문회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배재학당 총동창회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찾아 우편함에 탄원서를 넣었습니다. 김동현 총동창회장은 상처 입은 분께 거듭 사과한다면서도 후배들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조롱성 구호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 논란은 학교 밖을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라지면서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처음 배재고 응원 논란이 불거진 직후엔 일베식 조롱 문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5: 이번에 이렇게 해서 상대 팀을 좀 비하하거나
0: 조윤채 광주일고 야구감독입니다.
5: 상처 주는 말을 안 하는 걸 좀 지도자들이 좀 선수들한테 좀 지도를 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4: 하지만 논란은 어느새 학교 밖 어른들의 논쟁거리로 번졌습니다. 학생들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심각한 역사인식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학생들의 미숙한 행동에 비해 처벌 수위가 과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치워졌지만 배재고와 파완들이 이를 보여준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철저한 반성을 촉구하는가 하면 혼내라, 무시하라 등의 상반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송인 홍석천은 역사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일침을 가했지만 가수 JK 김동욱은 애들 야구하면서 나온 해프닝을 이렇게 키우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과거 5.18 관련 표현으로 물의를 빚은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는 SNS에 우리 아들들 배재고 보내러 서울로 이사 가야 하나라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시각 차이는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6: 퇴행적 역사인식이
0: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6: 정치가 충분히 책임 있게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7: 학교와 협회 차원에서
0: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7: 다뤄야 될 사안이지 국가와 여당이 나서서 아이들 미래를 짓밟을 일이 아닙니다.
4: 배제고 논란은 단순한 응원구호 문제를 넘어 역사인식과 지역 감수성, 징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진영 간 대립의 도구로 이번 논란이 번지는 건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8: 중앙선관위가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의 유임을 위한 대응 문건을 만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목소리에는 귀를 닫더니 조직 보전에만 발의도 공식화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9: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보고를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사담당관실은 위원 전원 사퇴에 대한 검토란 제목의 세 쪽짜리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을 지낸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한 거취 압박이 거세지자 대응 논리를 고안한 겁니다. 선관위는 우선 특정 정당이 과거 이력을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지만 당장 선관위원 전원이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누가 대행을 맡더라도 문제는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비상임위원의 경우 직무 전념의 한계와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유일한 상임직인 위직무대행 체제 유지 논리를 폈습니다. 해당 문건은 선관위원들에게만 내부 공유됐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위직무대행의 컴퓨터 인쇄 내역에서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기인 지난달 10일부터 국회 언론 대응과 수사 동향 파악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국민의힘은 국민 목소리에는 귀 닫고 조직 보전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0: 국민은 반성과 쇄신을 기대했지만
11: 국민의힘
10: 선관위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개혁이 아니라 자리였습니다.
9: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당 차원에서 위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탄핵안이 처리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12: 올림픽공원개표소 현장검증을 마친 국조특위는 다음 주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 조사를 벌이는데 이 자리에서도 위철한 직무대행의 거취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8: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원 등을 소환하며 선거일 전후 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송파구 선관위원 2명과 서초구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각 1명 등 모두 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달 9일에 꾸려져 출범 25일째를 맞은 합수본은 지금까지 모두 70명이 넘는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선관위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사회적, 경제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파산이 현실화한다면 12,000명이 넘는 임직원이 대규모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3: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점.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이 이어졌지만 폐쇄 절차 폐지 소식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관련 뉴스를 접한 고객들도 혼란스럽고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14: 동네에 문화센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자주 이용 중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13: 이번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항고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2주 안에 자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파산 절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이번 달 중 별도의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 경제적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대량 실직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2,000명에 달하고 주차나 카트 관리 등 간접 인원도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직원들

0: 은 아직 6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 납품 협력업체들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 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천여만 원인데 대금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즉각 긴급 지원 가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1.5% 저리로 생계비 용자를 지원합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내립니다. 한때 1위 자리를 다투며 업계를 대표하던 대형마트 파산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 경제적 피해 우려가 엄습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미국발 인공지능 과잉 투자 우려에 어제 7,400선이 깨진 코스피가 오늘은 8.5% 올라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8%, SK하이닉스가 11% 급판 등 했는데요. 급변동에 따른 멀미에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 증시로 향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2: 코스피는 장 초반 3% 급락을 더하며 7,30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 검토 보도와 함께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가 호남 4개 반도체 공장 증설을 두고 끝의 시작으로 본다고 언급한 데 따른 과잉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관의 4조 5천억 원 순매수세에 힘입어 시황이 급반전해 올해 들어 1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5.8% 급반등한 8,088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8%, SK하이닉스는 11% 상승해 장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반도체 경기가 꺼질 때는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했지만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3: 빅테크 5개 기업들의 주요 설비 투자 규모는
4: 어제 관 유진
3: 2012년
4: 투자증권
3: 11월
4: 상무입니다.
3: ChatGPT 출시 이후에 지금까지 약 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에 TSMC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는 약한 30%에서 한40% 정도 는 것으로 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2: 급변동 장세가 상존하면 기업은 안정적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고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도가 높아집니다. 이미 서학개미의 미국 선호는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복귀 계좌에 대한 세금 혜택에 올해 들어 두달 연속 줄던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둔 지난 5월 2천억 달러, 우리 돈 300조 원을 돌파하더니 지난달에도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9% 증가한 규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30원 내려 오랜만에 1,52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 5월 15일 이후 한달 넘게 1,500원이 넘었습니다. 오는 6일부터는 외환시장이 24시간 열릴 예정이어서 거래량이 적은 밤 사이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경북 예천에 있는 축사 6곳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축산지인 경북에서 11년 만에 구제역이 확인되면서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5: 축사 입구에 긴급 초동방역이라는 팻말이 놓였고 출입은 가로막혔습니다. 주변엔 방역차가 수시로 오가고 농장 안에서도 소의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북 예천에 있는 돼지 농장 한 곳과 소 농장 다섯 곳등 모두 여섯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말 경북 영주에 있는 도축장에서 항원이 검출돼 추적 검사가 이뤄졌고 반경 1km 안팎에 몰려 있는 축사에서 무더기로 확인된 겁니다.
6: 농가에서 일단
4: 진원모
6: 외부인들하고
4: 전국한우협회 경북
6: 자제하고
4: 예천
6: 불안해하죠.
4: 본지부장입니다.
6: 저희들 농장까지 이게 발생 범위가 넓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노심초사하고 있죠.
5: 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지난 2015년 3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전국에서 소 사육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축 전염병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 예천을 비롯해 안동, 충북 단양 등 인접한 6개 시군의 축산농가에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감염된 소와 돼지 38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역학조사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7: 예천 인근 6개 시군에 대해서 48시간 동안
8: 박찬국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7: 하였습니다. 긴급 백신을 추가 접종하고 예찰을 강화해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5: 이번 발생 지역 반경 3km 안에는 125개 농가가 소와 돼지 8,600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축사가 밀집한 만큼 추가 발생 우려도 적지 않아 당국과 축산업계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일선 검사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은 각 부서와 일선 지검, 지청의 기획검사에게 오늘 오후 6시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훌륭하신 국회의원들이 잘 논의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안수사권에 대해 정부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당권 주자들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띄우며 선명성 경쟁에 나선 데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회 논의를 일임하면서 보안수사권 폐지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2: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1: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2: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1: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2: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3: 굿모닝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유럽의 넓은 와인 농장이나 올리브 농장 주변은요.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 외엔 붉은 장미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기 좋으라고 심은 건 아니고요. 사실 포도와 올리브나무는 기후, 또 병충해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장미가 이들보다 훨씬 더 예민해서 심은 거랍니다. 장미가 일종의 천연

0: 흐머스 종이 역할을 하는 건데요. 장미가 상하는 것을 보며 다가올 더 큰 위기를 미리 막아내는 지혜인 셈인 거죠. 그리고 이런 장미 같은 존재는 우리 가계부에도 꼭 필요할 겁니다. 네, 재무 상태에 문제가 있어도 눈치채지 못할 때 재무 점검이라는 리트머스지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위기에 대비하는 건데요. 우리 집 가계부를 건강하게 지켜낼 확실한 재무 리트머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가 그 역할 해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채워주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정재현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그렇군요. 장미가 이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보다 훨씬 더 예민하니까 더 예민한 애의 반응을 보면서 후에 다가올 위험 대비를 하는 거다. 어, 그래요. 저 몰랐어요. 그냥 장미는 예쁜데 가시만 많은 꽃인 줄 알았지. 또 이런 역할까지 하는군요. 두 분은 어떠세요?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촉이 좀 빠른 편이신가요?
1: 예,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프기 전에 촉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0: 아프기 전에?
1: 네. 자고 일어났는데 왠지 좀 몸이 좀 찌뿌둥하다 아니면 코가 좀 맹맹하다 그러면 여지없이 감기나 몸살에 좀 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병원은 잘 안 가서 한 1, 2주 정도 앓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매번 왜 병을 키워서 가냐고 타박을 하곤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촉이 좋아도 이렇게 제대로 된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뭔가의 문제 사인은 계속 몸이 보내주는데 병원 가지 않고 그 병을 그냥 뭉개고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아프시면 빨리빨리 병원 가세요.
1: 알겠습니다.
0: 정재훈 팀장님은 어떠세요?
2: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고정 지출, 유동성 지출을 확인해서 소비 패턴을 다시 점검하기도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뭔가 잘못됐다라는 사전 사인은 어디에서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경제도 그렇잖아요. 나라 경제도 보면은 무언가 가계 대출이 심화된다든지 아니면 수출입 지표 같은 게 나쁘게 나타난다든지 보면요. 항상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나쁜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집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미 너무 팍팍해서 가계부가 마이너스인 사람들 이거 다 위험 사인이 될 수 있고요. 뭔가 가족력이 굉장히 많은데 보험으로 전혀 대비가 되지 않는 것도 보낼 수 있는 미래의 사인일 수 있으니까 오늘 나에게 닥칠 미래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잘 대비하기 위한 현명한 대처법들 뭐가 있는지 굿모닝 굿나이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점검의 타이밍 그리고 위기 탈출의 타이밍을 잡고 싶으시다면 주저없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무료로 전문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점검, 보장 체크, 노후, 연금 재원 마련 뭐든 좋습니다. 돈과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만나볼게요.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금요일에는요. 특별히 한 주간 다 답해드리지 못한 답까지 더하고 더해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로 함께합니다.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 바로 만나볼게요. 휴대전화 끝번호 2718번 쓰시는 분의 질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굿모닝 굿나이프 방송을 열심히 듣고 있는 주부 청취자입니다. 방송에서 간혹 보험 가입하기보다 차라리 저축하는 게 더 유리한 가성비가 떨어지는 보험들이 있다고 얘기해 주신 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가입한 보험들이 그런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평소에 방송

0: 방송을 열심히 듣고 계시다는 열혈 주부 청취자분의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그쵸. 간혹가다 전문가분들이 이제 쓴소리를 되게 세게 하실 때가 있는데 이런 보험 가입하실 거면 그냥 은행 적금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보험이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지 그런 옥석 가리는 방법들 오늘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해보면 좋을까요?
1: 아, 네. 저희가 방송에서 종종 말씀드렸듯이 보험은 가성비가 좋을지 나쁠지 아주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은 총 얼마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얼마의 보험금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리면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데 보험료를 총 1,200만 원 납입해야 한다면 당연히 보험 가입하기보다는 저축했다가 암에 걸렸을 때이 저축한 돈으로 치료받는 게 훨씬 나은 것이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아팠을 때 지급받을 보험금보다 내가 보험사에 매달 내야 되는 보험료가 더 많다면
1: 네.
0: 보험 가입한 셈치고 저축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그럼 얘기해 주신 것처럼 총 납입하는 보험료와 나중에 받게 될 보험금을 비교해 보면 보험의 가성비를 알수 있는 걸까요?
2: 네, 그렇죠. 이런 가성비 비교는 어떤 보험이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가성비가 좋지 않은 보험 상품 종류들이 있는데요. 바로 치아보험과 치매보험들이죠. 물론 모든 치아보험과 치매보험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도 본인이 가입한 치아보험이나 치매보험들이 있다면 한번 같이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가령 치아보험에 가입해서 매달 5만 원씩을 납입하는데 임플란트 할때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라고 한다면 10년간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600만 원이니까 10년 안에 임플란트를 11개 정도 해야 납입한 보험료 이상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걸알수 있죠. 당연히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걸 아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치매 보험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이 경증 치매나 심각한 경우 중증도 치매까지 진행되고 사망하실 때가 많은 데 비해서 대부분의 치매보험은 반드시 치매의 최종 단계인 중증 치매까지 진행되어야 비로소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도 보험 가입한 셈치고 저축하셨다가 만약 실제 치매가 발생하면 그 돈으로 치료받으시는 게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낫겠죠? 혹은 치매 보험 대신 가성비가 좋은 간병비 보험에 가입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0: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가 되게 일반적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불한 돈보다 서비스를 그에 상응하게 못 받는다든지 물건이 탐탁치 않게 온다든지 하면 당연히 소비자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못해 내가 뭐 2만 원짜리 수박 한 통을 사더라도 상품성 떨어지는 거 사고 싶지 않은 게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인데 왜 우리는 보험 앞에서 이렇게 가성비 떨어지는 걸 구분하지 못하고 이런 보험들을 털컥털컥 다 가입을 하게 되는 걸까요?
2: 네, 안타깝게도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 보험료의 총액보다는 월보험료에 신경을 쓰실 때가 많아요. 즉, 매달 납입하는 월보험료 5만 원과 임플란트 50만 원을 비교하니까, 왠지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총 납입할 보험료랑 받을 수 있는 보험금만 비교를 해봐도 가성비가 떨어지는 보험 상품들의 대부분은 아주 쉽게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0: 그럼 앞으로는 보험을 가입하실 때, 그래서 월 납입 보험료는 얼마고, 제가 전체 내야 될 보험료는 얼만데요를 반드시 물어보셔야겠네요.
1: 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소비자분들이 보통 20년 납월 10만 원의 보험보다 40년 납월 8만 원짜리 보험료를 더 싸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요.
0: 아이, 설마요? 진짜요?
1: 네, 보험의 가성비를 계산하실 때는 당장 월 얼마를 납입하느냐보다 납입 기간을 고려해서 총 얼마를 납입하는지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는 갱신형 보험이나 특약이 섞여 있지 않은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다소 보험료가 비싸게 산정되는 보험회사의 경우 이렇게 납입 기간을 20년이 아니라 25년, 30년 납으로 늘리거나 갱신형으로 바꾸거나 보장 기간을 90세로 줄여서 월 보험료를 소비자가 가입할 만한 수준으로 맞추는 경향이 있으니 꼭 주위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내가 가입한 보험이 가성비가 좋은지 나쁜지는 매달 납입하는 월 납입보험료의 수준이 아니라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 이상 총 내야 하는 총 납입보험료와 보장의 가치를 비교 분석해야지만 직관적으로 가성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실 수 있다. 사실 월보험료가 저렴하게 보이더라도 이게 갱신형 보험일 경우에는 계속 내야 되니까 보장받는 금액보다 보험료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겠어요. 이런 게 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 거네요.
2: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갱신형 보험을 살펴보실 때 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0: 네.
2: 최근에는 갱신주의가 긴 갱신형 보험을 마치 비갱신형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0: 네.
2: 뭐 즉 10년 갱신, 15년, 뭐 20년 갱신처럼 갱신주의가 길다 보면 이를 비갱신형 보험으로 오인하거나 갱신주의가 짧은 보험들에 비해서 좋은 거 아닌가라고 혼동하실 때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1년 갱신 보험은 1년치 보험료가 1년마다 올라가는 것이고 20년 갱신형 보험은 20년치 보험료가 20년에 한꺼번에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즉 똑같은 높이를 올라가는데 계단이 촘촘히 있느냐 크게 크게 되어 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올라가는 높이는 그대로 다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갱신형 보험은 갱신주의가 길건 짧건 뭐가 더 좋고 나쁨의 개념은 아닙니다.
0: 그렇군요. 이 비유를 들으니까 딱 와닿습니다. 아주 낮은 완만한 경사의 계단은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계단 한 칸의 높이가 너무 높아버리면 그 계단 못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보험 해지밖에 답이 없는데 그럼 그동안 냈던 보험료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보장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공감을 진짜 많이 하시나 봐요.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끝번호 9657번님. 자, 치아보험 두 건이나 가입했었는데 방송을 들으면서 저도 슬쩍 계산을 해보니 저축하는 게 훨씬 나았네요. 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5516번님. 제 암보험 저는 비갱신형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다시 보니까 20년 갱신형으로 돼 있었습니다. 어쩐지 월보험료 싸다 싶었는데 전문가에게 상담 요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비갱신형 상품 보험이라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계약은 비갱신형인데 밑에 들어있는 특약들이 다 갱신형이면 그 제목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상품 타이틀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전문가가 디테일한 보장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상담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입니다. YTN 라디오, 라디오 주파수가 94.5MHz잖아요. 그래서 상담 문자 번호도 94.5와 매우 닮아있는 0945번입니다. 앞에 우물정 붙이시면 돼요.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딱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한 주에 다 풀지 못한 청취자의 궁금증 정리해본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였습니다. 돈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라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머니
2: 구조대.
0: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머니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미용실을 운영하는 50대입니다. 얼마 전 단골 손님과 같이 얘기하다가 화가 나서 문자 보냅니다.
0: 정말 정말 이게 다 뭐야. 아니 나 흰머리 너무 많이 났죠. 아, 요즘 스트레스 좀 받았더니 아유 이게 뭐야 흰머리가 더 빨리 난 것 같아. 완전 할머니가 다 됐네.
2: 어머어머 원장님 그러고 보니 수진 엄마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아?
1: 그러게 무슨 일 있어?
0: 아니 나 남편이랑 완전 대판했잖아. 아니 자꾸 자기 친구 보험 일 시작했다고 보험을 들어주자길래 내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 양반이 내 몰래 보험을 엄청 또 가입해서 온 거야.
1: 간도 크지. 근데 수진 엄만 그거 어떻게 알았어?
0: 아니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주기적으로 재무 점검을 받고 있거든. 그래서 이번에 확인을 딱 해보니까 이 인간이 1년 반마다 한 번씩 종신보험을 싹 다 들어줬더라고. 근데 이 웬수가 애들 앞으로도 종신보험을 다 가입해놨어요.
2: 어머 수진 애들 아직 어리잖아.
0: 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 지금 해지하면 자기 입장이 뭐가 되냐고 해지는 절대 안 하겠다 이러는 거 있지. 친구 좋다는 게 뭐냐고 이러는데 그 우정 따지다가 아유 내 사랑 다 날아가게 생겼어. 아우 말하다 보니까 속 터지네.
2: 아이고 나도 속 터진다. 아이 자기 흰머리 날만하다. 아 차라리 그냥 그 돈을 갖다 주는 게 낫지. 아, 내가 즐겨 듣는 라디오 그 굿모닝 굿라이프 알지? 그거 듣잖아. 그럼 맨날 친구한테 보험 잘못 가입한 애기들만 나와. 아, 진짜 친구라고 덜컥 가입해주고 그럼 절대 안 된다고.
1: 우리 집 양반도 그 친구가 해준 보험만 믿는다니까. 우리 집 내 식구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는데 그중에 갱신형이 있는 거야. 아무래도 이상하다. 전문가에게 상담받자고 해도 자기 친구가 그럴 리가 없대.
2: 아이고 속 터져. 이럴 때 친구 없는 우리 남편이 최고네. 아, 맨날 집에서 삼시세끼 다 먹는 삼식이라서 문제지. 아 이런 건 차라리 낫다. 아이고 내가 나 속이 터진다.
1: 제 말이요. 남편 친구가 리모델링 해준 건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제가 굿모닝 굿나이프를 즐겨 듣다 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친구는 그럴 리가 없대요. 저 진짜 답답합니다. 저희 집 보험 좀 봐주세요.
0: 아우 정재현 팀장님이 2주 사이에 연기력이 그냥 부쩍 늘어서 오셨어요. 2주 동안에 뭐 연기 코칭 받으셨나 봐요.
1: 네.
0: 아유, 오늘의 사연 만나고 왔습니다. 답답하죠. 답답해요. 뭐 아니 그러게 왜 이렇게 남편분들은 저기 두 분도 누군가의 남편이신 거잖아요.
2: 네,
0: 왜 아내 말은 초라 안 듣고 친구 말 남의 말을 이렇게 잘 듣는 건지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사연 주신 청취자님 댁도요. 보험료가 매달 100만 원 넘게 나가고 있는데 얼핏 보니까 갱신형 보장도 섞여 있는 것 같고 남편분이 뭐 이렇게 그냥 막 확인 안 하고 덥석덥석 사인하면서 보장만 막 불필요하게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전문가 보시기에는 어땠나요?
1: 아, 네. 월 100만 원이 넘는 정확히는 107만 원 가량의 보험료면 4인 가족의 보험료 수준으로는 많이 높은 편이죠. 게다가 이게 언제까지 납입하고 끝나는 보험료가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납입하면서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는 갱신형 보험까지 섞여 있다면 네. 결국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한 뒤 정작 보장이 필요한 노령기에 보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3년 정도 전에 남편분 지인으로부터 싹 한번 리모델링을 받은 건데도 아쉬움이 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아니 그렇죠. 상대적으로 젊을 때보다는 은퇴하고 나서 노령기의 보장이 정말 절실한데 갱신형 보험은 은퇴 후 소득이 딱 끊기면은 보험료 낼 수준이 안 되니까 이 보험은 유지가 안 되면 보장 없는 또 무보험에 또 위험에 무방비에 노출되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연금 받아서 다 보험료 낼 수도 없고 어쨌든 좀 리모델링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친구분이 리모델링을 해주셨는데도 이렇다? 소득이 어느 정도신지는 몰라도 좀 과해 보입니다.
2: 네, 사실 친구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료가 줄기는 줄었다라고 합니다.
0: 그래요?
2: 정확히는 월 보험료만 줄어들었죠. 남편분 지인 설계사로부터 리모델링을 받기 전에는 4인 가족이 12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게 현재 납입 중인 107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한 10만 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문제는 조정 전에는 비록 만기가 80세 등으로 좀 짧긴 했지만 비이행 신용보험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 네. 이 상품들을 대부분 해지시키고 20년 갱신형 상품들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기존 상품들 중에는 납입기간이 10년도 남지 않았던 보험들도 있었는데 정말 좀 안타까웠죠.
0: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뭐 다시 원복할

0: 20년 보험을 판매할 때 보통 20년 갱신년이고 20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 보험료가 20년 동안 오르지 않습니다라고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20년마다 20년치 보험료가 올라갑니다라는 설명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1: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20년 갱신형 상품이고요. 20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 말도 맞는 거고, 20년 갱신형이고요. 그 20년 동안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2: 네, 그렇죠.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인데 전문가인 저도 간혹 보험 광고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암진단은 5천만 원을 월 3만 원의 보험료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20년 동안 보험료가 한 푼도 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멘트를 듣게 되면
1: 들어본 것 같아요.
0: 네.
2: 마치 비갱신형 보험인 것처럼 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1: 그러네요.
2: 아까 사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분들은 보험료를 인식을 할때총 얼마를 납입하는지보다는 월 보험료가 얼마인지에 더 민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납입 기간을 늘리거나 갱신형 보험을 활용해서 당장 내는 월 보험료를 저렴하게 보여줄 때가 있는데 정말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한 것이 맞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1: 그렇습니다. 보통 내 암보험은 5만 원밖에 안 돼. 나 건강보험 8만 원밖에 안 내. 뭐 이렇게 월 보험료만 인식하지. 이 보험료 몇 년간 내가 내야 하는지, 총 납입 보험료가 나 얼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비갱신형 상품이야 라고 얘기하신 분들 중에 갱신형 섞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꼭 받아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사연과 우리 집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우리 청취자분들도 상담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족분들 20년 갱신형 보험이 다수였다. 이 문제 외에는 다른 건 없었을까요?
0: 아쉽게도 문제점이 또 있었습니다.
1: 또요.
0: 네, 막내 따님이 취위생사로 근무하시는데 치과에 찾아오시는 설계사분을 통해서 온 가족의 치아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해요. 게다가 평소 치아가 부실하셨던 남편분은 치아보험을 두 건이나 가입했다고 합니다.
1: 이게 우리 아까 이계머니 상담소 플러스에서도 전문가 두 분이 가성비 떨어지는 보험으로 치아보험을 짚어주셨단 말이죠. 어떻게 가입이 잘돼 있었을까요?
2: 네, 이 부분은 가족 중에 유일하게 치아보험금을 타보신 아내분의 케이스를 예로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 네.
2: 아내분이 작년에 크라운 치료를 하셔서 보험금을 30만 원을 수령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보험금을 타실 때는 딸 덕분에 보험 잘 들어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6만 원대의 치아보험을 2년이 좀 넘게 납입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만 해도 대략 한 160만 원가량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까지만 들어도 30만 원 보험금 받기 위해서 16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거니까 매우 비효율적이지만 이를 좀 10년으로 확대하게 되면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무려 720만 원가량이 됩니다. 그럼 제일 비싼 임플란트 50만 원 보험금 기준으로도 14개 이상의 임플란트 치료를 10년 안에 받아야 내가 냈던 보험료 원금을 건지게 되니까 차라리 치아보험 가입한 셈 치고 적금을 들여놨다가 이 돈으로 치과 갈때 치료받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계산을 할수 있는 것이죠.
1: 그러네요. 이렇게 보험의 가성비가 떨어지는 상황이 실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험금 받을 때는 도움 받은 것 같고 기분 참 좋죠. 근데 이 보험금 받으려고 내가 그동안 얼마 냈는지를 계산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점검 필요하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세요. 전문가가 무료로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 와서 이 가정의 문제, 어떻게 두 분의 구조대원이 구조해 주셨는지 솔루션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1: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굿모닝 구조대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재무설계 전문가 정재현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자,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는지 솔루션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0: 네, 남편분은 분석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은 현재 월 41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는데요. 실손을 제외하고도 암내 혈관, 심혈관, 등의 진단

0: 부담금과 수술비, 상해 보장까지 대부분 10년 또는 20년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뇌혈관과 심혈관 진단금은 1천만 원 적게 설정되어 있었죠. 이를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조정해 주었고, 부족했던 뇌혈관 심혈관 진단금을 2천만 원으로 조정해 드리면서 항암 중입자 치료 등의 암 부가 특약까지 보완해 드리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치아보험 두 건은 정리해 드린 결과 월 32만 원의 보험료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아내분은 어떻게 바뀌셨을까요?
2: 네,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55세 아내분의 조정 결과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내분도 역시 남편분처럼 갱신형 보험과 특약들이 다수 섞여 있었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치아보험도 한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미용실 화재보험이 하나 있었는데, 적립보험료를 많이 넣어서 비싸게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치아보험은 정리를 해드리고, 갱신형 보험들은 모두 20년 납 100세 만기로 조정해 드리면서, 화재보험 안에는 적립보험료도 최소로 줄여드린 결과, 종전 31만 원의 보험료를 23만 원으로 월 8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1: 아내분, 남편분 모두 갱신형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바꿨는데도 보험료 수준 낮추면서 보장 늘리는 게 가능했습니다. 두 따님의 조정 결과는 어땠을까요?
0: 네, 따님 두 분에 가입되어 있는 내역과 단점이 같아서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29세인 큰 따님이 18만 원, 26세인 둘째 따님이 17만 원월 보험료를 납입 중이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따님들도 부모님처럼 대부분 20년 갱신형 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남편분과 아내분께서도 갱신형 보장은 이롭지 않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두 따님의 경우는 최소 60~70년이 넘게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니 더더욱 많은 보험료라고 할수 있죠.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보험으로 조정해 드리고, 기존에 빠져 있던 질병 후유장애 특약과 같은 가성비가 좋은 보장을 보완하면서 치아 보험들은 정리해 드린 결과, 큰 따님은 월 12만 원, 작은 따님은 월 11만 원 보험료면 충분했습니다.
1: 과한 보험료 지출하지 않아도 이렇게 전문가의 제대로 된 분석만 거치면 보험의 가성비 높이면서 보장 탄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합쳐서 4인 가족의 보험료 어떻게 개선이 된 건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2: 네, 기존에는 네 가족이 월 107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었죠. 게다가 대부분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납입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계산하면서 빠져있는 보장을 모두 보완을 해드린 결과 월 78만 원으로 종전에 비해서 매달 한약 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 기준으로는 갱신 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를 차치하더라도 9,100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덜 내게끔 도와드린 것이죠.
1: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아낀 보험료로 이제 우리 청취자님 댁은 어떤 재무 목표 가지고 이 돈을 활용하시면 되는 걸까요?
0: 네, 보장 분석과 조정을 통해 월 30만 원의 저축 여력과 환급금 1,300만 원의 가량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월 30만 원을 10년간 ETF에 투자되는 연금으로 준비하게 되면, 청취자님의 미용실 은퇴하신 뒤 매년 1,135만 원의 가량을 연금을 돌아가실 때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향후 ETF 수익률의 증감에 따라 더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겠죠. 또한 환급금 1,300만 원은 IS 계좌를 활용하여 3년에서 5년 뒤두 따님의 결혼 자금 재원으로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1: 그렇죠.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의 솔루션 듣다 보면은 아니 어떻게 비슷한 보험인 것 같은데 이렇게 결과값이 다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보험이라는 게 같은 보장이어도 보험 회사마다 워낙 보험료 수준도 다 다르고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남잔지 여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병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모두 다 그 가성비의 구성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청취자님 이렇게 줄인 보험료 활용해서 노후 자금, 자녀 결혼 자금 재원까지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큰 걱정 덜어내셨는데 앞으로 이 가정도 싸우지 말고 남편분과 아내분 그리고 또 따님 모두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해주신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정재영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보험은 꼭 필요한데 보험료는 부담스럽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요동치는데 난 뭐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투자하고 싶은데 남는 돈, 종잣돈이 없어서 손댈 엄두도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집 가계부 점검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분석해본 후 가성비 떨어지는 보험 가지치기하고 투자 그리고 목돈 만들 수 있는 재원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해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 김원준의 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 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2: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정체 전선이 점차 북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말 장마과 노래 들여서면서 내일은 충청 이남에, 일요일에는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화요일에도 전국에, 수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장마비 소식이 있습니다. 후덥지근함과 꿉꿉함은 장마철에 빠지지 않는 꼬리표인데요. 주말 날에 서울을 30도로 웃돌며 무덥겠고요. 토요일 경기와 충북, 경북에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3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도로 위로는 이제는 조용함이 찾아들었는데요. 다만 올림픽대로 따라서 공항으로는 아직은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짧게 속도가 내려가고 있고요. 하남 쪽으로는 반포대교 부근 5차로 쪽에 고장차 있습니다. 강변북로도 대체로 원활합니다. 다만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사이 1, 2차로에서 포장공사하고 있어서 공사 구간을 지나는 차량들은 정상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길었던 정체가 싹 다 줄었습니다. 다만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찍에서 금천까지는 더딥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연이었습니다.
7: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8: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 금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9: 홈플러스가 1년 넘게

0: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이어왔지만 결국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1: 홈플러스는 이제 파산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데요. 법원은 자금을 조달한다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홈플러스 측 회생 계획 안에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했던 자금은 최소 3천억 원.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으로 1천억 원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조달할 방법은 최근까지도 안개 속이었습니다.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에도 홈플러스는 매출이 줄고 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뒤늦게 수정 계획안을 냈지만 원안과 마찬가지로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를 내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고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신청을 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 파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법원은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제도의 고안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강조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는데 홈플러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0: 만약 홈플러스의 파산이 현실화하면 12,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은 대규모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 납품 업체들의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점.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이 이어졌지만 회생 절차 폐지 소식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관련 뉴스를 접한 고객들도 혼란스럽고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4: 동네에 문화센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자주 이용 중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3: 이번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항고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2주 안에 자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파산 절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이번 달 중 별도의 파산 신청 절차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 경제적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대량 실직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2,000명에 달하고 주차나 카트 관리 등 간접 인원도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직원들은 아직 6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 납품 협력업체들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 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천여만 원인데 대금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즉각 긴급 지원 가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1.5% 저리로 생계비 용자를 지원합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내립니다. 한때 1위 자리를 다투며 업계를 대표하던 대형마트 파산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 경제적 피해 우려가 엄습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축인 영남권을 피지컬 AI, 우주항공과 같은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영남권에 모두 312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5: 전통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지였던 영남권이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산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서남권 충청권에 이은 세 번째 첨단 산업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구미와 포항, 대구, 창원을 잇는 첨단 로봇 혁신 벨트와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가 차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6: 세계 1등 로봇 피지컬 AI의 선두주자로서
7: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6: AI의 옷을 입혀서 대한민국 1등이 아닌 세계 1등 산업화 지역으로.
5: 주요 기업들도 정부 구상에 발맞춰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화는 2040년까지 55조 원을 투입해 우주 인프라와 국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8: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발전 기술과 우주 역량을 기반으로
7: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입니다.
8: AI 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는 데 한화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5: 현대차 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삼성전자는 제조 AI 혁신 거점 조성에 각각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SK도 140조 원을 투자해 영남권을 아시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LG와 두산그룹도 각각 인공지능 인프라와 원전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기업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9: 경쟁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7: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입니다.
9: 로봇 산업 특화 단지 지정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정부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첨단 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0: 정부는 남해안에 우주항공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인데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우주 개발 속도에 맞춰 달 착륙은 2년 앞당기고 한국판 스타링크도 2035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장하영 기자입니다.
2: 우주항공산업의 거점은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을 끼고 있는 남해안입니다. 현재 0.7%인 전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35년까지 3%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이 2030년 중반까지 달 기지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는 등 달 탐사 경쟁에 속도가 붙으면서 우리 정부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6: 2032년 차세대 발사체로 계획했던 달 착륙에 앞서서 누리호를 활용해 2030년 소형 달 착륙선을 달에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 누리호는 달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700kg급 소형 달 착륙선을 궤도 수송선에 실어 달로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주권과 국가 안보를 위한 이른바 한국형 스타링크는 우주산업 생태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2035년까지 저궤도 위성 수백 기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 위성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들고 산업 경쟁력이 생길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발자에서 구매자로 역할을 바꾸는 뉴 스페이스 시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10: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진짜 대박으로 만들 구체적인 아이템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7: 우주연구원장입니다.
10: 아마도 지금 대학 연구소의 어딘가에서 얘기되는 것들.
2: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1: 의사결정하고 최대한 신속해야지 산업성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12: 제가 참여하는 단톡방을 안 만들었던가요?
2: 대항해 시대의 바다처럼 우주라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시대. 정부도 그 속도전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0: 북중미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온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귀국 이틀 만에 돌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홍 전 감독은 다시 한번 이 선수단 내부는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언젠가 관련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3: 모자와 마스크를 쓴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다시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입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선수단 내부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4: 선수들 전체적으로 내부는 없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내부는 없었어요.
13: 독일 분데스리가 주전인 옌스가 1, 2차전에 나오지 못한 게 내부 규율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15: 사실 그 뭐 옌스 선수 관련해서도
14: 옌스는 어떤 거죠?
15: 뭐 규율을 어겼다 뭐 이런 또 얘기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없어요. 뭐 선수 기용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14: 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13: 그러면서 할 이야기는 있지만 언젠가 이야기가 잘 나올 거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14: 제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다 얘기가 잘 나올 거예요.
13: 앞서 다른 인터뷰에선 손흥민 벤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기 결과가 그랬을 뿐 처음부터 선수 기용에 어떤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상대인 체코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빼고 오영귤러 결승골을 넣은 걸 한 예로 들었습니다. 전술 부재란 지적에 대해 감독으로서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홍 전 감독이 언제 돌아올지 불투명하지만 국회에서 추진 중인 청문회 자리에서 그가 밝힌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동훈입니다.
0: 대한축구협회가 북중미 월드컵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내고 기대와 다른 결과로 실망을 줬다며 축구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최근 확인되지 않은 억측성 보도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갈등설 등을 부인했습니다. 축구협회는 또 전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차기 감독 선임과 관련해 흔들림 없이 아시안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회장 선거에 있어서도 상위 기관인 국제축구연맹 FIFA와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충돌하지 않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성 국제축구연맹 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축구혁신위원회가 오는 6일 출범합니다. 혁신위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제기된 축구 혁신 요구에 부응해 K축구 거버넌스와 유소년 선수 육성, 첨단 기술 시스템 도입 등 한국 축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1: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가 내란 가담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해경이 계엄 당일 윗선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자발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기획조정관의 구속심사가 열렸습니다. 내란 부하 수행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국군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을 논의하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사령부에 정부 연락관을 파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자발적 가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3대 무력에 포함되는 해경을 내란 세력에 가담하기 위해 사유화하려고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7: 스스로가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7: 권영빈 2차 특별검사 봅니다.
17: 그런 가담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거죠.
16: 특검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 전 조장관이 지난 2023년쯤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사 편제 수정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 전 조장관은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는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의 유임을 위한 대응 문건을 만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목소리에는 귀 닫더니 조직 보전에만 몰두했다고 질타했는데 위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공식화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18: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보고를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사담당관실은 위원 전원 사태에 대한 검토란 제목의 세 쪽짜리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을 지낸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한 거취 압박이 거세지자 대응 논리를 고안한 겁니다. 선관위는 우선 특정 정당이 과거 이력을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지만 당장 선관위원 전원이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누가 대행을 맡더라도 문제는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비상임위원의 경우 직무 전념의 한계와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유일한 상임직인 위직무대행 체제 유지 논리를 폈습니다. 해당 문건은 선관위원들에게만 내부 공유됐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위직무대행의 컴퓨터 인쇄 내역에서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기인 지난달 10일부터 국회 언론 대응과 수사 동향 파악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국민의힘은 국민 목소리에는 귀 닫고 조직 보전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9: 국민은 반성과 쇄신을 기대했지만 대변인입니다. 선관위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개혁이 아니라 자리였습니다.
18: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당 차원에서 위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탄핵안이 처리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20: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을 마친 국조특위는 다음 주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 조사를 벌이는데 이 자리에서도 위철한 직무대행의 거취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27일 만에 잠시 열렸던 잠실 개표소가 다시 굳게 닫힌 가운데 봉쇄 시위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차질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1: 경기장 출입구마다 구호가 적힌 종이가 빼곡합니다. 잠실 개표소가 다시 봉쇄된 다음 날, 시민들은 평소처럼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잠시 개방됐던 출입구 앞에는 시민들이 다시 자리를 잡았고 현재는 경기장 일대에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력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현장 조사에 나서자 봉쇄 27일 만에 굳게 닫혔던 경기장 출입구가 잠시 열렸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잠시나마 업무 정상화를 기대했던 체육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길어지는 업무 차질에 대한체육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적 책임과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22: 저희가 직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협회 한 협회당 한 10명 내외거든요.
23: 대한체육회 관계자입니다.
22: 직원들이 만약에 지쳐서 진짜 떨어져 나가면 국내대 국제대회 좀 다 이제 마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경찰은 피해자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조기를 두르고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았던 여성에 대해선 다음 주 후반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표소 안에는 투표함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이 외부로 반출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거 없는 곳에 보관된 투표용지, 신고되지 않은 지표가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정호김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후반기 국회 대비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160여 명의 의원들 가운데는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이 세 명의 당권 주자들도 나란히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분위기 어땠는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1: 국회의원 워크숍 자리로 민주당 의원들이 속속 입장했습니다. 사기 당권을 노리는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도 등장했습니다.
2: 권 내부의 문제 제기를 했고 다양한 면으로 당에 전달되었습니다. 5월에 처리가 됐더라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3: 그럼 법을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제출하면 되잖아요.
4: 정례 전 더불어민주당.
3: 왜 제출 안 하죠? 5월 달에 처리해달라는 것을 기억을 못해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5: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정치 무기화 시켜서 전당대회에 마치 정부를 상대로 무슨 싸움하듯이 쟁점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0: 자,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서 있을 때는 참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데 기자들 앞에서는 이제 날선 그런 발언들이 오고 갔습니다.
6: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테이블에 마주 앉아가지고 얼굴 붉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전당대회 임하는

0: 또 각자의 입장이 있고
1: 박원석 전
0: 또 각자가
1: 국회의원입니다.
0: 생각하는 어떤 전략이랄까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8월 17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분도 아직 출마 선언을 한 상태는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 출마 선언 이전인데도 전당대회가 조기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어찌됐건 오늘은 이제 의원 전체가 하는 연찬회였고 또 이제 이 국회 21대 국회 후반기를 어떻게 네. 운영할 건가라는 이제 당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는 뭐 다 의원들이기 때문에 뭐 전당대회 신경전 이런 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입장이 다른 네. 특히 이제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간에는 정부가 당을 향해서 법안 처리를 해달라 그러는 시점을 놓고서 뚜렷한 이견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예. 김민석 전 총리는 뭐 이제 총리 그만둔 다음에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터뷰 이어가고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또 이제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지난 1년은 집권 야당이었다. 그리고 두 분은 당을 대표를 해봤고 나는 안 해봤다. 누가 들어도 이제 정 전 대표를 좀 이제 견제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3: 네. 그런데 이제 가장 그 정청래 전 대표로서 조금 아프다고 해야 되나 뜨끔하다고 해야 되나
1: 정옥임 전 새누리당
3: 집권 여당이
1: 의원입니다.
3: 아닌 집권 야당이었다.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도와주기는커녕 때로는 곤란하게도 하고 당혹하게도 하고 여당인데 여당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야당 같은 여당이었다라고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 본인이 당 대표가 돼야 할 하나의 그 정당성을 또 한번 이제 강조하는 건데요. 저 3자 구도가 아마 국민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가 이제 정치 평론을 하면 주로 이제 민주당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물론 그 삼국지라든지 또는 일본 소설 그 대망 정도의 스케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반전이라든지 또는 예. 극적인 그런 요소를 8월 17일까지 적어도 몇 번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그래도 상당히 이제 흥미진진하게 이제 보고 계신 것 같네요.
3: 네, 겉으로는 웃지만 노림수가 되게 복잡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2: 그리고 이 송영길 의원은 또 정청래 전 대표가 띄운 전북 소외론 이걸 두고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제 고교 이제 관련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0: 그러니까 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여야 네. 할 것 없이 뭐 지역 소외론 혹은 지역 특혜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야당도 아니고 여당 내에서 특히 네. 같은 호남의 전남과 전북을 갈라서 더군다나 전직 당대표였던 분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권 내에서는 좀 문제 제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전북 그 도민들이 느낄 소외감이 있을 수 있어요. 상실감이 있을 수 있고.
2: 예.
0: 근데 이제 그거를 오히려 그 여당 구성원이라면은 조금 이제 치유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 서야 돼. 치유하고 다독인 입장에 서야 되는데
2: 예.
0: 부추긴 거 아니냐. 이 전당대회 특표 전략 차원에서 예. 이런 시각의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2: 대통령은 부환해동이라는 표현을 써.
0: 네, 정청래 대표는 진위가 그게 아니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고 정청래 그 대표가 부쩍 호남을 자주 찾잖아요. 지방선거 전부터도 또 지방선거 이후로도 아마 이번 그 전당대회에 본인의 최대 전략은 이제 호남 사수. 아닌가 싶어요. 작년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정청래 대표가 받았는데 그 주된 기반이 호남이었습니다. 호남에서 네. 한 66% 정도 득표했고 여전히 호남의 권리당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작년 정도는 아니더라도 호남에서의 결국에는 득표가
2: 네.
0: 이 전당대회 당권의 향배를 가늠하지 않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호남에서 그 뭐 행보도 잦고 메시지도 네. 강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보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 예. 그래서 이제 전북 소외론 이야기가 나왔고 어쨌든 정 전 대표는 이제 부인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전북 소외론, 1인 1표제, 보안사고 오늘 이런 얘기 다 나왔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김민석, 송영길 그 두 사람이 협공을 하는 그런 네.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3: 네. 일단은 지금 그런 구도가 잡혀지고 있고요.
2: 예.
3: 제가 볼 때는 이제 결선 투표 때까지 만약에 세 사람 모두 당 대표 경선에 출전한다면 네. 이 구도가 계속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박지원 의원이 들었다는 이야기라든지 네. 이런 내용이 거의 지금 사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방증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2: 페이스메이커 뭐 그런 이야기
3: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은 김민석 의원이 앞서 있고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의 경우에 두 사람의 표를 합치면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오는 그런 구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전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부한애동이라는 그런 의미로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청래 대표로서는 지금 본인의 옵션이 결국은 전북 소외론이라든지 뿌리 적통 그리고는 달리 아직까지 전략적 전술적인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예. 오늘 앞서서 이제 영상도 보셨습니다만은 보안 수사권 폐지 요거 가지고도 상당히 이제 말들이 이제 많았었고 핵심 이슈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 오늘 워크숍에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죠?
0: 그렇죠. 약간 비꼬듯이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관되게 이제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을 밝혀왔고 물론 이제 악용의 소지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해서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안수사권을 존치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과는 좀 다른 입장이었죠, 시종일관. 근데 정부 입장도 최종적으로는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정부 법안을 따로 내지 않고 국회로 네. 공을 넘긴 상태입니다. 여전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보안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그러면 보안수사 그 요구권을 비롯해서 형사사법체계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이나 구멍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2: 예.
0: 여당에서 최근에 TF를 구성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그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비단 이게 정치권에서만이 아니라 이 전문가들이나 혹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도 충분히 살펴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게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이 경찰 수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쨌든 보안 방안을 좀 짜임새 있게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 보안 사건 얘기는 이제 잠시 뒤 이제 또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정성호 장관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3: 네.
2: 워딩이
3: 네.
2: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 그리고 저기 계신 분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 이 얘기. 저기 계신 분은 누굴까요?
3: 정청래 전 대표를 정청래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만약에 민주당이 기어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안수사 요구권이 살아남아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은 범죄 피해자 보호에 보안수사권이 없어 하자가 생기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광주에서의 그 여고생 사례와 관련해서도 알고 봤더니 피의자의 부친이 경찰 간부더라.
2: 예.
3: 더군다나 검찰의 보안서 사건이 없었다면은 정작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그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사례가 보안수 사건이 폐지된 다음에 생기면은 그 모든 책임은 정치적으로 특히 정청래 대표를 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2: 예.
3: 과연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거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청래 전 대표가 이 보안수사권과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인 그러한 그 쟁점보다는 어떤 그 교조적인 마치도 그게 없어져야만 검찰개혁이 완수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성호 법무장관이
2: 예.
3: 강조하는 그러면서 이제 뭐 날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시니컬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기 계신 분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실제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동안 정성호 법무장관이 상당히 완곡하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직설적으로 네. 지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예.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워크숍 분위기는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 국회 원 구성에 반발을 하면서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이제 받으라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을 두려워하고
4: 더불어민주당
1: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무의미한 필리버스터와 무용지물 패스트트랙 제도를 기필코 개선해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멈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민주당은 법사위가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습니다.
2: 예, 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필리버스터나 이제 패스트트랙에 이제 기댈 수밖에 이제 없는데 앞에 한병도 원내대표 얘기에 따르면은 민주당이 이 제도마저 지금 손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0: 근데 이제 그 제도는 국회 운영과 예. 관련된 사항이고 국회법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은 기존의 관례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도 저걸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기보다는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예. 어쨌든 필리버스터 제도나 패스트트랙 제도 손을 좀 보자 이 제안인 것 같아요. 물론 야당으로서는 뭐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나마 야당이 지금 국회에서 견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것마저 없어지면은 여당의 일방 독주가 더 강해지지 않겠냐. 예.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2: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 할 때 한 60명 정도는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0: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필리버스터가 사실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은 24시간이 지나면 해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지연할 뿐이고 예. 사실은 관성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점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문제는 여야가 뭐 그 검토할 문제라고 보고 당장은 이 지금 원구성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는 뭐 결정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법사위가 핵심 쟁점인데 여당에서 법사위를 절대 양보할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러면 야당으로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상임위를 그러면 여당이 다 가져가라고 하고 대신에 책임도 져라. 그러니까 21대 국회 전반기 때 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같이 하든지 아니면은 뭐 실리라고 할 수 있겠죠. 7개 상임위라도 챙겨서 그 상임위를 통한 국회 운영 과정에서 야당으로서 견제력을 행사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뭐 언제까지 이렇게 공전 상태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여당도 지나치게 모든 걸 일방 처리하겠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한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가급적이면은 그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예. 그런 협상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제 일정 전면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전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때도 보니까 한 2주 뒤에 다시 이제 철회하고 복귀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3: 근데 지금 결의를 단단히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면 보이콧에 지금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볼 수도 있죠. 사실은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정말로 그 소수 정당이 자신들의 어떤 그 입장을 관철시키기 네. 위한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인데 근데 사실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만 가능하도록 지금 만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예. 그런데 60명 정도가 모이지 않으면은 아예 그 또 필리버스터 자체도 그 상당히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상당히 그 뭐라 그러나 무용지물이다, 무의미하다 이런 표현을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쓴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동물국회를 맡고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다라는 차원에서 고육책 비슷하게 해서 다 받아들인 것인데
2: 예.
3: 지금 이제 초거대 여당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라는 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필리버스터는 무의미하고 패스트트랙은 무용지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그 민주주의 의회 제도에 대한 인식은 있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2: 예.
3: 이런 상황에서 2024년 총선에 패배함으로써 늘 숫자에 있어서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구성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거는 전면 보이콧인데요.
2: 예.
3: 그렇다고 해서 국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둘 수는 없는 일이라면은 정전시 원내대표가 아예 그러면은 7개도 니네들 다 가져가되 책임을 지고 그 오만함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하든지
2: 예.
3: 아니면은 결국 나중에 7개라도 지금 11개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그렇다는 거를 국민의힘은 왜 모릅니까? 밖에 있는 그 국민들은 더 잘 아는데요.
2: 그러니까 그 2년 전에 아까 이제 2년 전 얘기를 네. 이제 두 분 다 하셨습니다만 2년 전에는 약간 요 이번하고 다른 게 그때는 국민의힘이 여당이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주는 것에 대한 부담을 다 갖는 것에 대한 부담은 그때는 민주당이 이제 덜 느꼈는데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18개를 다 갖는 것은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3: 그런 사례도 있고요. 문재인 예. 정부 때. 그럴 뿐만 아니라 일단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도가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주는 그 오만하다라는 인식, 여론에.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전 위원회를 가져갔지만 실제로 그러면 효율적으로 국정 운영을 잘했느냐. 그건 또 아니었다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정권 재창출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2주 있다가 궁여지책으로 받는 모습을 보일 바에는 네. 아예 지금 던지든지 아니면 아예 받을 생각이 있으면 지금 받고 계속 의정활동에 대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 지금 시간을 끌면은 야당의 선택지가 그렇다고 늘어나지 않고 지금의 민주당은 단 1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정당입니다.
2: 이렇게 원 구성 때문에 이제 어제 오늘 상당히 이제 국회 분위기가 험악해졌는데 이런 가운데 그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지난 바로 직전 조사보다 54% 잘하고 있다 54% 3% 포인트가 늘었고요. 잘못하고 있다 부정응답은 36%로 내려왔습니다. 5% 포인트가 떨어지면서 54대 36. 좀 이제 긍정 비율이 상당히 좀 더 많아지는 격차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0: 그렇죠. 근데 대통령 네. 국정 지지율이라는 거는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아닙니다. 그 조사를 하는 시점에 대통령이 예. 일을 잘하느냐
2: 예.
0: 못하냐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제까지 후보였던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집권 초기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는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면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2: 예.
0: 때문에 이게 이제 정당 지지율처럼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신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2: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라기보다 국정 운영 지지율
0: 그렇죠.
2: 이렇게 표현을 하죠.
0: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뭐 60% 넘고 이럴 때는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도 지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그런 추세가 조금 꺾였다가 최근에 이제 뭐 메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국민들 눈에 어떤 정부의 국정 운영이 들어오면서 조금 지지율이 상승하는 국면이 아닌가 싶고요.
2: 예.
0: 결국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그리고 여당이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뒷받침하는지
2: 예.
0: 그리고 정부와 여당 간에 최근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소모적인 갈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지지율이 떨어져요. 근데 그런 모습이 어떻게 이제 보이는지 국민들 눈에 이런 게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분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당내 갈등이 약간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고
2: 네.
0: 지금 대통령이 이제 지방 순회를 권역 순회를 하면서
2: 예.
0: 메가 프로젝트 메가 국민 프로젝트. 보고회를 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율에 저는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2: 예.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도 지금 있으면 잠깐 한번 보고 말씀 계속 나눌까요? 예.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6. 민주당은 직전 조사하고 그대로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한 1%포인트. 거의 뭐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전한 것은 이제 대통령 지지도하고 민주당

0: 하거나 당무에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면 지지도가 좀 내려가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선거 직후에 선관위 용지 부족에 대해서 항상 그 부정적 평가의 수위를 차지했었잖아요. 근데 국조특위가 어쨌든 굴러가면서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호남 광주 등의 관심이 매우 높겠죠. 네.
1: 그런 것들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또두 분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분위기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징계 카드를 꺼내들면서 당내 갈등이 지금 격화하고 있는데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다음 주에 열릴 윤리위를 두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이런 식의 징계니 뭐 이런 것까지
3: 한동훈 무소속
2: 그걸 누가
3: 의원입니다.
2: 밖에서 볼때 이거 뭐 괴기스럽잖아요. 어떤 위기를 모면하고 하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자꾸 저랑 싸우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비비런댁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에 응해주지 않겠습니다. 당권파가 물러가고 보수의 재건의 길로 보수 정당이 나아가는 첫 발만 떼면 지금보다 10% 오를 겁니다.
1: 국민의힘 지도부의 징계 카드, 이거 최근에 이제 비슷비슷한 그런 비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연명 수단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걸 괴기스럽다라는 표현도 썼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4: 뭐 그렇게 볼 여지가 없지 않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늘 어떤 당내에서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걸 이제 돌파하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방식들이 있었어요. 뭐 단식을 한다든지 당원 총투표를 제안한다든지 이번에 이제 뭐 지방선거 이후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후에 첫 일성이 당내 기강 그리고 징계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출당시키고 뭐 김종혁, 배현진 이런 분들을 징계할 때하고 지금 당내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한 그 당내 회의감이 훨씬 더 커졌고 그리고 내년 8월까지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점식 원내대표를 위시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주류라고 할수 있는 영남 의원들도 질서 있는 퇴진 뭐 이런 입장에 가깝다는 관측이 많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당내 기강 차원의 징계 카드를 빼든 것도 결국 이런 어떤 당내 분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그 본인의 정치적 수단 뭐 이렇게 보는 관측들이 당 안팎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지적을 한것 같고 근데 자칫하면 저게 당내 역풍을 더 거세게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의원들이 조금 유보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생각해 왔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이제 임기를 연명하려고 한다면 이건 뭐 내년 2월이나 뭐 그동안에 질서 있는 퇴진을 생각했던 분들이 고려했던 시점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의견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사퇴 압박 이런 것도 동시에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자칫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징계가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위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 이제 친윤이라고 불렸던 의원들, 그리고 중진 의원들조차도 징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자제할 것을 그렇게 권고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과연 이게 진짜로 징계로 이어질까? 지금 이제 친한계 특히 이제 그 필두로 해서 징계 요청서가 뭐 수십 건에서 한 수백 건 올라왔다고 들립니다.
0: 그러니까 친한계에 대한 징계 요청서라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징계 요청서를 누가 그렇게 올릴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뭐 당원들이 올렸겠죠? 그런데 그 당원들이 무슨 이유로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외연상 친한계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많게는 수백 건 접수됐다 그러면 친한계가 되게 잘못한 게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이 권력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에서는 권력과 권위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거는 그 멤버들이 소위 권력자가 완력을 쓰거나 징계를 휘두르지 않아도 저 사람은 정말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야. 자발적으로 지지하고 믿는 거. 이게 권위예요. 권력은

0: 여간에서 리더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완력, 지금은 징계로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에서는. 그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자신의 공천이나 재선에 영향을 줄것 같으니까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말 한마디 해야겠다 하다가 못난 돌이 정맞는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권력이지 권위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정당의 존재율은 무엇인가? 선거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서 이기고 국민의 여론이 높아야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 여론하고 당내의 여론이 다르다 그러면은 그 정당은 좀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징계를 한다, 특정 계파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 그러면 그 계파가 아닌 사람들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이 여론에도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걸 거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거는요, 뭔가 이렇게 그 소위 물론 중국 같은 나라는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한 마오쩌둥이 아마 그 말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요. 정당민주주의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리더십은 오히려 설득과 대화 그리고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뒷받침되는 거 아닐까? 제 생각에 틀린 거 있으면 좀 지적해 주세요, 의원님.
1: 권력보다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제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만약에 윤리위가 이제 징계를 하고 지도부가 징계를 한다면 그 수위도 상당히 이제 관심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나 가능할까요?
2: 근데 지난번에 좀 무리한 징계를 추진했다가 법원 가처분에서 다 그게 인용이 됐잖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징계 사유나 또 징계 양정이나 이런 게 무리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게 법원에 가가지고 인용된다면 그 징계 정당성이 또한번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1: 그러니까 지금 또
2: 이번에는
1: 그 절차를 보자면, 그러니까 징계 수위를 쭉 놓고 보자면 가장 가벼운 게 이제 경고, 그 다음에 당원권 정지, 그 다음 탈당 권유, 가장 센게 이제 제명 이렇게 되는데 다음 뭐 총선 이런 거를 염두에 두자면 당원권 정지 이상이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징계로
2: 그렇죠.
1: 봐야 할
2: 당원권
1: 거거든요.
2: 정지부터는 중징계고요. 경고는 사실상 뭐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기분 나쁜 정도일 텐데 예를 들어서 당대표를 비판했다. 그건 징계 사유가 될수 없다고 생각해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고 정당 내에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서 당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 투표하고 비판도 할수 있죠. 근데 그거를 징계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다만 장동혁 대표 측이 주장하는 거는 무소속인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행위는 사실상의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징계 사안이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아주 뭐 법적인 그런 관점에서 주장을 한다면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라는 게 어쨌든 모처럼 만에 야당으로서의 선거 이후에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고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 재선거를 통해서 최소한의 견제력을 남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내의 저런 갈등보다는 화합이 필요한 시점인데 징계를 통해서 설령 저뭐 치킨 먹고 이랬다는 이유로 또다시 갈등을 조장한다면 그게 이제 당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냐. 이게 지금 당의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염려하는 바잖아요. 때문에 어떤 징계를 하더라도 별로 정당성을 제가 보기에 찾기가 어렵고 당내 분란은 피할 길이 없어요. 설령 그게 뭐 법원의 가처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용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글쎄 뭐 어디까지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했던 행동으로 봤을 때 징계를 실제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다시 국민의힘은 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접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누구도 이 징계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박원석, 정호겸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의회에 이어서 백악관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편을 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경고를 했는데 이 쿠팡의 일방적인 로비에 백악관까지 휘둘리면서 한미 간 외교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백악관이 쿠팡 관련 입장을 낸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개된 35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실어 편파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4: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대변인입니다.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3: 하지만 미국 의회는 물론 백악관과 행정부까지 쿠팡 편들기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당장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도 쿠팡 사태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5: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입니다.
3: 쿠팡 논란이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은 사소한 통상 문제가 한미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로비 자금 지출을 최대 규모로 늘린 쿠팡은 미 의회는 물론 백악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청와대는 쿠팡이 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나온 데 대해서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도 표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준원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청와대 안보사령탑의 브리핑.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담겨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옹호하고 나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일축한 겁니다. 특히 쿠팡을 상대로 이뤄진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표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우리의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거로 풀이됩니다.
7: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 대한민국 주권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6: 위 실장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거론하며 미국 의회와 정부의 대응 또한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쿠팡도 시인했다며 여기에는 한국에 사는 미국인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면 이는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위 실장은 다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계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한미 당국 간 소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8: 나아가 이번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또는 분리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9: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을 벌였던 배재고 야구부가 다음 주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사과 방문 뒤에는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다는 계획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10: 조롱 응원으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다음 주 광주제일고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배재고 교장과 야구부 지도자, 학생 선수와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합니다. 앞서 두 학교의 만남은 한 차례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 제1고 측에서 학생들이 사과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절했던 건데 이후 정 교육감이

0: 직접 광주제일고에 전화를 걸어 중재한 끝에 다음 주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두 학교는 광주제일고 강당에서 30분 정도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방문 뒤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합니다.
1: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2: 그 중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1: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서 16시부터는 같이 참배도 하고 거기에서 배제고 학생들은 교육도 좀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응원 구호를 선창한 배제고 야구부 학생 2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생활교육위원회는 기말고사 후 열 계획입니다. 동조 학생에 대한 추가 회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제고는 자숙 기간 동안 야구부 학생들의 훈련을 중단했고 지난달 30일 전교생에게 인권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21일까지 운동부를 운영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윤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 건전한 응원문화 조성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3: 조롱성 응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배제고 야구부 논란은 학교 밖을 넘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보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라지면서 논란이 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처음 배제고 응원 논란이 불거진 직후엔 일베식 조롱 문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5: 이번에도 계기로 해서 상대팀을 좀 비하거나
2: 조윤채 광주일고 야구감독입니다.
5: 안 하는 걸 좀 지도자들이 좀 선수들한테 좀 지도를 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4: 하지만 논란은 어느새 학교 밖 어른들의 논쟁거리로 번졌습니다. 학생들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심각한 역사인식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학생들의 미숙한 행동에 비해 처벌 수위가 과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치워졌지만 배제고와 파완들이 이를 보여준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철저한 반성을 촉구하는가 하면 혼내라, 무시하라 등의 상반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송인 홍석천은 역사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일침을 가했지만 가수 JK 김동욱은 애들 야구하면서 나온 해프닝을 이렇게 키우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과거 5.18 관련 표현으로 물의를 빚은 전 국가대표 수영 선수는 SNS에 우리 아들들 배제고 보내러 서울로 이사가야 하나라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시각 차이는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6: 퇴행적 역사 인식이 사회 곳곳으로 퍼지는 동안
2: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6: 충분히 책임 있게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7: 학교와 협회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다뤄야 될
2: 김재원
7: 사안이지
2: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7: 국가와 여당이 나서서 아이들 미래를 짓밟을 일이 아닙니다.
4: 배제고 논란은 단순한 응원구호 문제를 넘어 역사인식과 지역 감수성, 징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진영 간 대립의 도구로 이번 논란이 번지는 건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 지역 비하 응원으로 징계를 받은 배제고 야구부 선수들을 선처해달라며 동문회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동연 총동창회장은 상처를 입은 분들께 거듭 사과한다면서도 후배들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애초 총동창회는 학부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선수들의 선처를 호소할 계획이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라며 학부모들이 탄원서 제출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기자회견은 취소했습니다. 상대학교의 지역을 비하하는 조롱성 응원구호를 외쳐 이렇게 논란이 된 배제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의결한 야구협회 관계자들이 강요와 협박,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에 대한 야구소프트볼협회 양혜영 회장과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협회가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교육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 고등학생들의 미래를 짓밟는 징계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제에서 제외된 뒤 집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가 이달부터 새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주변 또 다른 비규제 지역의 매수세가 몰리며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되풀이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미 남양주와

0: 수원 권선구 등에서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며 집값이 들썩이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 경기도 구리 바로 옆 남양주 다산 신도시. 역세권 대장단지 1000세대짜리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중순 12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주인들이 부르는 호가는 최대 12억 8천만 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이달 초 옆 지역인 구리가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다른 주변 일대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출 규제를 피한 실거주 수요는 물론 비규제 지역이라 가능한 갭 투자 수요도 몰린다는 것이 일대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2: 손님들 중에 갭 투자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60% 이상이
3: 다산동 공인중개사입니다.
2: 실제로 발표한 이후부터 기본적으로 한 3천에서 한 5천 정도 올라갔다가 보시면 됩니다.
1: 구리와 함께 규제 지역으로 새로 묶인 화성 동탄, 용인 기흥 주변 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근 비규제 지역인 화성 병점구, 수원 권선구 등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4: 눈이 많이 오세요. 막상
3: 화성시 병점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 오른 호가가 상승 거래로 이뤄지는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하지만 지난 11호 대책 때는 풍선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6개월 동안 비규제 18개 지역의 주택 매입 금액은 15조 원으로 1년 전에 2.5배로 대폭 늘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지역을 계속 추가하며 규제하는 두더지 잡기식 대책으론 주변 일대 아파트 가격만 더욱 올리는 만큼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세난 해결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등 근본적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공급을 하지 않는 규제는 여러 가지 이런
3: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고 합니다.
5: 공급 대책이 주로 이제 공공 주도형 공급인데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공급을 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줘야만 공급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1: 국토부는 반도체 셔틀버스가 다니는 혀세권 중심으로 뜨거웠던 매수세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우려는 적다면서 이번 규제 지역 추가 지정으로 풍선 효과가 광범위하게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0: 경북 예천에 있는 축사 6곳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축산지인 경북에서 11년 만에 구제역이 확인되면서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축사 입구에 긴급 초동 방역이라는 팻말이 놓였고 출입은 가로막혔습니다. 주변엔 방역차가 수시로 오가고 농장 안에서도 소의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북 예천에 있는 돼지 농장 한 곳과 소 농장 다섯 곳 등 모두 여섯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말 경북 영주에 있는 도축장에서 항원이 검출돼 추적 검사가 이뤄졌고 반경 1km 안팎에 몰려 있는 축사에서 무더기로 확인된 겁니다.
7: 농가에서 일단 외부인들하고 접촉을 이제 자제하고 불안해하죠.
3: 심원보 전국 한우협회 경북 예천군 지부장입니다.
7: 넓어지 못할까나 이런 노심초사하고 있죠.
6: 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지난 2015년 3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전국에서 소 사육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축 전염병이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 예천을 비롯해 안동, 충북 단양 등 인접한 6개 시군의 축산농가에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감염된 소와 돼지 38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역학조사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8: 예천 인근 6개 시군에 대해서
3: 박찬국 경상북도 농축산 유통국장입니다.
8: 일시 이동 중지를 하였습니다. 긴급 백신을 추가 접종하고 예찰을 강화해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6: 이번 발생 지역 반경 3km 안에는 125개 농가가 소와 돼지 8,600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축사가 밀집한 만큼 추가 발생 우려도 적지 않아 당국과 축산업계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0: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의 증거물 폐기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담당 수사팀이 이 부친에게 장윤기 집 주소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에 감찰관을 보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당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

0: 자신이 집에서 증거물을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현지 감찰에 착수한 겁니다. 감찰팀은 먼저 담당 수사팀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거나 보존하는 조치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전체적인 수사 과정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수사 기록 전반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담당 수사팀이 장윤기 부친에게 집 주소와 비밀번호까지 넘겨준 사실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가족에게 증거물이 있는 피의자 집 정보를 제공한 셈인데 이것도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감찰팀은 장윤기 부친이 증거물을 훼손해 폐기한 동기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 수사팀은 장윤기가 구속된 이유라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집 주소를 알려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폐기된 물건은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데다 압수하지 않았을 뿐 영상 촬영과 DNA 감식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 수집을 마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예비군 훈련을 미루려는 남성들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한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년 반에 걸쳐 전치 3주짜리 허위 진단서를 1,430장이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2: 요추, 골반 염좌 등으로 인해 3주간 침구 및 약물 치료를 요한다. 서울 구로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40대 한의사 A씨가 예비군 훈련을 미루려는 남성에게 대면 진료도 없이 작성해준 진단서입니다. A씨는 예비군 대원 300명에게서 장당 3만 원을 받고 이 같은 허위 진단서 1,430장을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이어진 범행은 같은 병원에서 비슷한 진단서가 제출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예비군 동대장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A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불구속 송치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 A씨가 예비군 동대에 허위 진단서를 대신 제출해주는 등 훈련 연기 과정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인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무단 불참한 대원에게 진단서 발급 일자를 소급 작성해 훈련 불참에 따른 형사 고발을 면하게 해줬다는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대원들은 A씨에게서 구매한 진단서로 모두 1,984회의 훈련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95명은 예비군 8년차까지 훈련을 연기하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복무를 만료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연기 횟수와 범행 경중에 따라 예비군 대원 15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85명은 구약식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파악한 제도 악용 대원이 600명에 이른다며 나머지 대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한낮 서울 반포동에 있는 음식점으로 차량이 돌진해 손님 5명이 다쳤습니다. 건물의 주차요원이던 70대 운전자는 손님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실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흰색 승용차가 앞으로 나아가더니 잠시 뒤 뒤로 빠르게 후진합니다. 시민들이 놀라 다급히 뛰어오고 길을 내려오던 운전자도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펴봅니다. 낮 1시 50분쯤 서울 반포동에 있는 음식점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4: 밥 먹고 나오는데 쾅 소리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안에 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5: 사고 목격자입니다.
4: 들어가는 거 못 봤는데 쾅 소리 나가지고. 여기 턱 있잖아요. 그 턱도 넘어가느냐고 요란스러워. 경찰 무지 많이 왔었어요.
3: 이 사고로 음식점 안에 있던 30대 여성 한 명이 다리를 크게 다쳤고 손님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6: 가게 앞 유리벽은 완전히 뚫린 채 통제선이 쳐져 있고 사고 수습을 위해 음식점 안에 있던 의자와 탁자는 바깥으로 옮겨졌습니다.
3: 경찰 조사 결과 70대 주차요원 A씨가 손님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당황해 실수로 가게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경찰이 유담 씨의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한 지 7개월 만에 유승민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유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인천대학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스탄 전 미국 리버티 대학교 교수가 2차 출국 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차 출국 정지 집행 정지 신청 신문 기일에 출석해 미국 시민에 대한 불법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탄 교수가 여러 차례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하다 딱 한 번 출석한 것으로 수사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과거 불응 전력이 있는 만큼 출국하면 재입국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5: 후반기 첫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말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 의지를 다졌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 반발하며 전면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얀 셔츠를 맞춰 입고 후반기 국회 운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 시안을 올 연말로 제시했습니다.
8: 올해 연말까지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또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 국민의힘이 남은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손질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워크숍엔 한성수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함께했는데 당정청이 머리를 맞댄 본격적인 회의에선 2030을 겨냥한 정책 논의도 활발히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 대중들의 수요에 잘 응답하는 정당이 되어달라는
10: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9: 청년 정책을 어떻게 좀 잘할 것인가를 포함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요.
7: 후반기 1차 원구성에서 배제된 뒤 전면 보이콧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은 아직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서용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향해 죽을 사자를 써 법치주의 사망 무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11: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습니다.
7: 그러나 의석수가 절대 불리한 구조 속에 마땅한 반전 카드는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무턱대고 계속 상임위를 비울 경우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아예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적인 고민거리입니다.
12: 필요하면은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열어서
10: 주현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
12: 추가적으로.
7: 국민의힘의 반발 속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반발했지만 의석수 한계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등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지만 견제구의 수위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민주당 국회의원이 모인 워크숍.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유력 당권주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서로에게 무언가 말을 주고받는 여유를 보이는가 하면 기념 사진 촬영 때는 나란히 정중앙에 서며 각자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물밑 신경전은 나날이 수위를 높여가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다시금 집권 야당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느냐며 지난 1년 정청래 지도부의 리더십을 겨냥했습니다. 특히 총선과 대선, 지선을 다 총괄 지휘하고 승리로까지 이끈 건 자신밖에 없다며 경쟁자들과의 차별점을 부각했습니다.
14: 집권당은 저 사람들이 나빠요.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정치를 하거나 승리를 하기는 어렵다.
13: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워크숍 전 또 호남행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겠다며 민주당 밖 범민주진보 세력과의 통합 연대 추구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15: 호남만 간 것은 아니고요. 이기게 해준 곳에는
1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15: 다녔고요.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3: 송영길 의원은 친청계 인사에 전북 소외론을 거론하며 정 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전북도민에게 상실감을 안겼단 이원택 전북지사 발언에 사실상 뜻을 같이 한 것 아니냐며 이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16: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된 것을 환영하고 자기도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하고 서운하다는 것은 수동적 자세다.
13: 이르면 다음 주부터 유력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인 1표제 보완, 형사소송법 개정 등 이 굵직한 당면 현안과 맞물려 이 당권 구도의 방향과 색깔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5: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내란, 부화수행 등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해경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국군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전조정관이 지난 2023년쯤부터 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사령부 편제 수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훌륭하신 국회의원들이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안수사권과 관련한 정부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워크숍에선 법안으로 싸우지 말고 정부에서 요구한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다음 주 예고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겠다면서도 이런 식의 징계는 밖에서 볼 때 괴기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부산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당권파라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퇴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징계를 꺼내 눈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권파가 물러나고 보수 정당이 보수 재건의 길로 나아가는 첫 발만 떼면 지금보다 지지율이 10%포인트는 오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1: 어제 미국발 인공지능 과잉 투자 우려에 7,400선이 깨졌던 코스피가 오늘은 다시 5.8% 오르며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8%, SK하이닉스는 11% 급반등했는데요. 이런 급변동에 따른 멀미에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 증시로 향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코스피는 장 초반 3% 급락을 더하며 7,30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 검토 보도와 함께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가 호남 4개 반도체 공장 증설을 두고 끝의 시작으로 본다고 언급한 데 따른 과잉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관의 4조 5천억 원 순매수세에 힘입어 시황이 급반전해 올해 들어 1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5.8% 급반등한 8,088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8%, SK하이닉스는 11% 상승해 장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반도체 경기가 꺼질 때는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했지만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8: 빅테크 5개 기업들의 주요 설비 투자 규모는
10: 허재환 유진 투자증권 상무입니다.
18: ChatGPT 출시 이후에 지금까지 약 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에 TSMC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는 약 한 30%에서 한 40% 정도 는 것으로 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17: 급변동 장세가 상존하면 기업은 안정적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고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도가 높아집니다. 이미 서학개미의 미국 선호는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복귀계좌에 대한 세금 혜택에 올해 들어 두 달 연속 줄던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둔 지난 5월 2천억 달러, 우리 돈

0: 1조 원을 돌파하더니 지난달에도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9% 증가한 규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30원 내려 오랜만에 152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 5월 15일 이후 한 달 넘게 1500원이 넘었습니다. 오는 6일부터는 외환시장이 24시간 열릴 예정이어서 거래량이 적은 밤 사이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정부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 홈플러스 재직자에게 생계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중소협력업체 경영 안정자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계기관 전담반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근로자와 협력업체 대상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에서 연 1.5%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고객 개인정보 1만 7천여 건이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우리은행은 고객 공지를 통해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 7,551건 해당 업체 17,551건을 해당 업체 직원 과실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암호화 정보인 연계 정보와 고객의 닉네임으로 지금까지는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하거나 악용된 사례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주말인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까지 장맛비가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주말 내내 찜통더위가 이어지다가 휴일인 일요일 밤부터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초반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소강 상태에 들었던 정체 전선이 다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밤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을 지나 주말에는 충청 지방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정체 전선은 휴일까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우선 주말까지 비구름의 중심이 제주와 남부지방에 머물며 제주도 산간에 최고 150mm, 남해안에도 100mm에 육박하는 호우를 쏟아붓겠고, 일요일에는 남해안에 곳에 따라 100mm에 달하는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산림당국은 전남 광주와 울산, 부산, 경남에 산사태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반면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은 일요일 밤부터 정체 전선의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 남부지방에 머무는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과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오래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5일 일요일 밤에는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4: 공상민
3: 정체전선이
4: 기상청 예보
3: 활성화되면서 비가
4: 분석관입니다.
3: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도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발달해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2: 다만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수도권과 중부 내륙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고, 밤사이 체감 온도도 25도 안팎에 이르러 밤낮 없는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또 내륙에 막대한 열기가 쌓인 상태에서 강한 장마구름이 유입되면 국지적으로 폭우가 쏟아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5: 미국과 평화 협상을 벌이던 이란 핵심 협상가들을 이스라엘이 암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원하는 미국과 이란 정권의 붕괴를 노리는 이스라엘 사이에 동맹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뉴욕타임스는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당시 미국 행정부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협상 대표인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모하마드 갈리바프 국회의장을 암살 명단에 올렸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미국은 암살 작전이 현실화될 경우 어렵게 시작된 평화 협상이 깨지고 전면전이 재개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제3국을 통해 이란 측에 이스라엘의 타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던 이란 대표단 비행기는 이스라엘의 공격 첩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국경 근처 공항에 긴급 착륙했고, 대표단은 8시간 동안 육로로 도피하듯 귀국해야 했습니다. 이 사태는 전쟁의 끝을 바라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0: 가장 심각한 과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결코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테러 세력이 우리 영토에 발붙이게 내버려둘 수 없으며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1: 조기 휴전을 원하는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의 완전한 붕괴와 대리 세력 괴멸만을 원합니다. 이런 암살 위협 속에서도 이란 협상팀은 회담을 이어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합의가 이란의 재건 자금만 쥐어주는 재앙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밀어붙이는 미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이스라엘의 갈등 속에 중동의 위태로운 줄타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사망 넉 달여 만에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은둔하던 초강경파 군부 실세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제 관심은 이 후계자인 모즈타바가 장례식에 등장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3: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시신이 담긴 관이 테헤란 대사원에 도착하는 순간 의장대 군인들이 관을 머리 위로 높이 맞들어 운구합니다. 장례식이 치러질 제단에는 하메네이와 함께 숨진 딸과 사위, 며느리 그리고 14개월 된 손녀의 작은 관도 함께 놓였습니다. 장례식 사전 행사에는 이란 신정체제의 고위 관리 등이 참석해 오열했고 하메네이 후계자인 모즈타바의 장인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주 역할을 해야 할 모즈타바의 장례식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아직 부상에서 회복 중인데다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도 최고조에 달해있기 때문인데 만약 불참할 경우 신변 이상설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란 내 초강경파를 대표하는 바히디 총사령관은 전쟁 이후 처음 출연했습니다. 은둔을 끝내고 장례식 관련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돼 막후 실세임을 입증했습니다.
0: 이란이 굴복하는 모습은 적들의 무덤에서나 보게 될 겁니다. 순교자의 피를 자양분 삼아 이란은 높이 비상할 겁니다. 아흐마디 바히디,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입니다.
3: 장례식 시작일이 미국 독립기념일과 겹치면서 긴장감이 더해진 가운데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장례 기간을 틈타 공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당국은 오는 9일까지 치러지는 장례식에 2천만 명의 조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4: 청약 당첨 확률이 높은 장애인들의 명의를 조직적으로 빌려 강남권 고급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짜 장애인 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30여 채, 분양가로는 2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웃돈을 붙여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보도에 정영수 기자입니다.
5: 검은색 승용차에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탑니다. 불법 분양 브로커 일당이 명의를 빌릴 청각장애인들을 태우고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쓸어가는 겁니다. 50대 브로커 A씨 등은 이런 식으로 장애인 명의를 동원해 경쟁이 치열한 서울 강남권 고급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았습니다. 장애인 특별 공급이 일반 청약보다 당첨 확률이 훨씬 높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6: 사실 로또 같은 거라 그런 브로커들이 낄 수밖에 없죠. 10억이 넘는 거니까, 그죠?
5: 특히 나이와 무주택 기간, 장애 정도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당첨 가능성이 큰 장애인들을 모집했습니다. 이 강남권 아파트의 가격은 무려 40억 원에 달합니다. 브로커 일당은 이곳에서도 청각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분양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5년여 동안 일당이 불법 분양받은 아파트는 서울 서초와 부산, 경기 평택 등 전국에서 모두 30여 채, 분양가만 2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A씨는 가로챈 분양권에 웃돈 수천만 원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4억 7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청각 장애인들에겐 대가로 한 명당 최대 2천만 원이 쥐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명의 모집 책과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등 3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4: 친부의 학대로 세 살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양주시가 과거 학대 의심 신고를 부실하게 조사한 정황이 YTN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결국 당시 조사를 맡았던 공무원 3명이 징계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 지난 4월 친부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세 살 아이는 생전에 반복적으로 학대에 시달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8: 아이 숨졌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여전히 아이 학대한 혐의 부인하십니까?
7: 양주 씨는 아이가 숨지기 넉 달 전인 지난해 12월 이미 첫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서야 조사에 나섰고 가정 방문도 없이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자 보건복지부는 현장 점검에 나섰고 지난달 양주시의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양주시는 한 달 동안의 자체 감사 결과 담당 부서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딴 언론 보도에도 조사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는 등 대응이 미흡했던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학대 조사를 진행한 담당 과장과 팀장, 주무관 등 3명이 징계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과장이 5급 공무원인 만큼 경기도가 직접 잘잘못을 따지는데 경기도는 당사자들의 소명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입니다.
4: 휴가철을 맞이해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댔지만 음주운전에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늦은 밤 붉은 경광봉을 든 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창문 안쪽 운전자를 향해 음주 측정기를 가져다 댑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한참 전에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10: 보세요. 더.
9: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10: 0.050 면허 100일 정지 수치 나왔습니다. 이 수치에서 이해가 있으면 체열
11: 아니요.
9: 식사 자리에서 맥주 한 병을 마셨다는 남성 운전자도 단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0: 운전하신 거리가 얼마 정도 되신 것 같아요?
12: 4-5분은 나갔는데.
9: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면 꼼짝없는 음주운전입니다. 음주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사망자는 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가철 들뜬 분위기를 틈타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13: 가족들과의 행복한 휴가가 한순간에 비극이 되지 않도록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꼭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9: 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고속도로 요금소 등 음주운전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경찰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단속 지점을 수시로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병행하며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 조사원 인터뷰 전체 질문지 등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0: 두 달 전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가 범행 증거를 없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형법상 친족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에는 범인의 도주를 돕거나 숨겨주는 범인 은닉죄와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거나 훼손하는 증거 인멸죄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나 피의자, 피고인의 친족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도 함께 두고 있는데요. 이를 친족 특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부모와 자녀, 배우자는 물론 형제, 자매와 조부모, 손자녀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제도는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고 국가의 형벌권이 가정 안까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족이 가까운 친족을 감싸려는 행동까지 모두 형사처벌하는 건 지나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아버지가 범행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친족 특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친족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할지 아니면 공정한 사법 절차를 위해 예외를 줄여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형법상 친족 특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7월 3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스티븐 포스터의 Beautiful Dreamer, 바리톤 로버트 메릴이 부르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오 수잔나,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0: 7월 3일 금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의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티븐 포스터의 Beautiful Dreamer, 바리톤 로버트 메릴이 불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오 산나,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0: 1826년 7월 4일은 미국의 작곡가 스티븐 포스터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바로 포스터 탄생 200주년이 되는 날이죠. 스티븐 포스터의 노래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곡들이 많죠. 예전에 음악 교과서에도 여러 곡 있었고요.
1: 네,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작곡가입니다. 미국의 슈베르트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실제로도 슈베르트와 비슷한 점이 많죠. 가곡을 주로 작곡했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지만 많은 노력 끝에 작곡가가 됐습니다. 생전에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30대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점도 공통점이죠. 참고로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포스터가 태어났습니다.
1: 이 포스터의 노래는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은 벌지 못했나 봐요.
0: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지금 같지 않았으니까요. 오 수산나 같은 노래는 당시 엄청나게 성공해서 출판사는 1만 달러 넘는 수익을 얻었다고 하지만 포스터는 100달러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1: 그러고 보면 이제 예전에 작곡가는 보호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포스터의 곡은 기악곡으로 편곡되어 자주 연주되는데요. 파이널리스트 하이패치는 앵콜곡으로 포스터의 곡을 자주 연주했다고 하죠. 그가 편곡한 포스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켄터키의 집, 이사크 펄먼의 바이올린 연주고요. 이어서 금발의 제니, 데이비드 가렛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스티븐 포스터의 가곡이었습니다. 켄터키 옛집, 이작 펄먼의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금발의 제니, 데이비드 가렛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1: 스티븐 포스터는 어렸을 때 정규 음악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해 작곡가로 활동을 시작했죠. 정식으로 출판한 곡만 해도 200곡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가사도 자신이 직접 썼다고 합니다.
0: 이 포스터의 곡은 미국을 상징하는 노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와니강은 플로리다주의 주가이고요. 켄터키 옛집은 켄터키주의 주가입니다.
1: 주의 주가가 있군요.
0: 주에서 부르는 노래죠. 근데 미국이 얼마나 큽니까?
1: 많죠.
0: 웬만한 주가 한 나라의 국가야.
1: 그렇죠.
0: 그러니까 주가가 또 있는 거지. 이 뭐 그거 아닌가 켄터키는? 켄터키 후라이크 조조네요 빠밤 이거 이게 주관 아니겠죠?
1: 그럴 리가요. 포스터는 자신의 노래가 어느 정도 성공하자 전업 음악가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성 합창단도 조직하고 공연도 다니면서 여러 노래를 발표했죠. 독학으로 독일 가곡도 공부하면서 음악 공부를 계속했고요. 의사의 딸인 제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도 벽에 부딪히죠.
0: 무슨 일이 있었나요?
1: 19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당연히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입이 줄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멀어졌고요. 결국 아내와 별거하게 되었고 1964년 뉴욕의 어느 호텔방에서 넘어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37세.
0: 안타깝네요.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Hard times come again no more. 힘든 날들은 다시 오지 않으리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곡이라고 하네요. 남북전쟁으로 지친 미국인들의 마음을 달래주었고 특히 20세기 초의 대공황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0: 이 곡을 미국 출신의 바리톤 토머스 햄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1: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6: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7: 청와대 안보사령탑의 브리핑.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하원 법사위 보고서에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담겨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옹호하고 나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일축한 겁니다. 특히 쿠팡을 상대로 이뤄진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표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우리의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거로 풀이됩니다.
8: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 대한민국 주권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7: 위 실장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0: 거론하며 미국 의회와 정부의 대응 또한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쿠팡도 시인했다며 여기에는 한국에 사는 미국인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면 이는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위 실장은 다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계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한미 당국 간 소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1: 나아가 이번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또는 분리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2: 지난달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강진에 따른 사망자가 2,500명을 넘었습니다. 대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까지 지진 사망자가 2,595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12,000여 명이고 건물 189채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강진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에 들어간 가운데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8일을 버틴 40대 경비원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3: 국제구조대가 70시간의 사투를 벌인 끝에 기적의 생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재난 발생 뒤 구조의 골든타임인 72시간을 훌쩍 넘기고 8일 만에 구조되며 베네수엘라의 희망으로 떠오른 43살 에르난 알베르토 힐 플로레스 씨. 라과이라주 쇼핑센터 경비원으로 일하다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9m 아래에 갇혔습니다. 경비 초소가 형태를 유지한 덕에 잔해에 깔리지 않았고 내부에 공기층이 형성돼 살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나흘 만에 음향 탐지 장비와 레이더를 이용해 신호를 감지한 뒤 생존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칠레와 미국,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으로 구성된 국제구조대가 장장 70시간에 걸친 구조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불안정한 건물 구조와 폭우, 여진으로 굴착 통로가 여러 차례 무너졌지만 구조대는 금속 구조물을 절단하며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또 틈새로 수색용 카메라를 투입해 상태를 확인했고 호스와 주사기로 물과 수액을 공급하며 탈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구조대는 작업 내내 대화를 이어갔고 힐 플로레스 씨는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안정을 찾은 끝에 구조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에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지만 국제구조대의 노력이 정부의 부실 대응을 압도하자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대신 국제비상의료팀의 활동 조율에 나선 유엔은 6톤 이상의 긴급의료 물품을 발송했고 28톤을 더 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이란이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지 않는 선박에 강력히 대응할 거라 경고하자 미국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여전한 가운데 협상은 일주일 정도 휴지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워싱턴 신준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이란의 거듭된 호르무즈 해협 통제 시도에 미국은 전쟁 이전과 같은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이디 벤스미 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할 경우 반드시 반격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6: The president made very clear that if the Iranians hit ships, we were going to hit back. So, you know, it's going to take sometimes the carrot and the stick here.
5: 벤스 부통령은 또 미국이 협상에서 모든 패를 주고 있다면서 이란의 말이 아닌 실질적인 양보를 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신경전 속에서도 양측은 일단 협상을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란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시작하는 날,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이자 건국 25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워싱턴 도심에서 대규모 군중연설에 나섰는데 기록적인 무더위 예보 속에서도

0: 장시간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1: It's going to be approximately 107 degrees out. And I'm going to go and I'm going to make a really long speech just to show that I can do anything.
0: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과시하는 한편 이란 전쟁 성과를 강조하는 정치 무대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행사 당일에는 공군 에어쇼와 대규모 군악 공연, 85만 발을 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미 당국은 테러 등에 대비한 보안 태세를 높이고 있는데 역대급 무더위 속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온열 질환과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이란의 대미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앞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장례식 조문을 위해 방문한 이구르 세르게엔코 벨라루스 하원 의장과의 회담에서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목표 달성을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했고 결국 스스로 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란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을 앞두고 이란은 수도 테헤란 등에서 경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의 공습으로 최고 지도자가 사망해 치러지는 장례식인 만큼 이란 당국은 혹시 모를 추가 공습이나 내부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 철통 방어망을 구축했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되는 현지 시간 4일부터 5일까지는 공식, 외교적 목적인 비행만 허가되고 장례 행렬이 진행되는 6일에는 테헤란 영공이 전면 폐쇄됩니다.
2: 북중미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온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귀국 이틀 만에 돌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3: 홍 전 감독은 다시 한번 선수단 내부는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언젠가 관련 이야기가 잘 나올 거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모자와 마스크를 쓴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다시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입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선수단 내부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5: 선수들 전체적으로 내부는 없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내부는 없었어요.
4: 독일 분데스리가 주전인 옌스가 1, 2차전에 나오지 못한 게 내부 규율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6: 사실 그 뭐 옌스 선수 관련해서도
5: 옌스는 어떤 거죠?
6: 뭐 규율을 어겼다 뭐 이런 또 얘기 아니,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없어요.
5: 그런 거 없어요.
6: 뭐 선수 기용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
5: 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4: 그러면서 할 이야기는 있지만 언젠가 이야기가 잘 나올 거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5: 제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다 얘기가 잘 나올 거예요.
4: 앞서 다른 인터뷰에선 손흥민 벤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기 결과가 그랬을 뿐 처음부터 선수 기용에 어떤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상대인 체코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빼고 오영규를 넣어 결승골을 넣은 걸 한 예로 들었습니다. 전술 부재란 지적에 대해 감독으로서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홍 전 감독이 언제 돌아올지 불투명하지만 국회에서 추진 중인 청문회 자리에서 그가 밝힌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더원입니다.
2: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나란히 승리를 거두고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최고의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3: 지난 유럽 네이션스 리그 결승에서는 포르투갈이 스페인을 꺾고 우승했는데 월드컵 맞대결 전적에서는 스페인이 앞서 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7: 무적함 대 스페인이 유효슈팅 10대 0으로 오스트리아를 압도하며 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오야르사발이 대회 두 번째 멀티골 경기를 했고 손흥민의 옛 동료 페드로 포로도 한 골을 넣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슐라거 골키퍼는 6개의 눈부신 선방을 기록했지만 쏟아지는 스페인 공격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스페인이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승리한 것은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처음입니다.
8: Eufórico. Un partidazo. Por fin salió Rodri. Un partidazo.
7: 포르투갈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전반전을 지배했지만 후반전에 페리시치에게 먼저 골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후반 23분 호날두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동점을 만듭니다.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나온 호날두의 첫 골입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하파엘 레앙의 크로스를 받은 하무스가 헤더로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크로아티아도 다시 골을 넣었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옵사이드로 판정되고 경기는 끝났습니다. 포르투갈은 스페인과의 이베리아 더비로 16강 빅매치를 하게 됐습니다. 역대 월드컵 맞대결 전적에서는 스페인이 1승 1무로 앞서 있지만 지난 유럽 네이션스 리그 결승에서는 포르투갈이 승부차기 끝에 스페인을 꺾고 우승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2: 후반기 첫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말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 의지를 다졌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원 구성에 반발하며 전면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기자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얀 셔츠를 맞춰 입고 후반기 국회 운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 시안을 올 연말로 제시했습니다.
10: 올해 연말까지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또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 국민의힘이 남은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말하며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손질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워크숍엔 한성수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함께했는데 당정청이 머리를 맞댄 본격적인 회의에선 2030을 겨냥한 정책 논의도 활발히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 대중들의 수요에 잘 응답하는 정당이 되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청년 정책을 어떻게 좀 잘할 것인가를 포함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요.
9: 후반기 1차 원구성에서 배제된 뒤 전면 보이콧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은 아직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서용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향해 죽을 사자를 써 법치주의 사망 무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12: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습니다.
9: 그러나 의석수가 절대 불리한 구조 속에 마땅한 반전 카드는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무턱대고 계속 상임위를 비울 경우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아예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적인 고민거리입니다.
13: 필요하면은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열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9: 국민의힘의 반발 속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반발했지만 의석수 한계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등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지만 견제구의 수위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민주당 국회의원이 모인 워크숍.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유력 당권 주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서로에게 무언가 말을 주고받는 여유를 보이는가 하면 기념 사진 촬영 때는 나란히 정중앙에 서며 각자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15: 대체불가!
16: 대한민국!
15: 대체불가!
16: 대한민국!
15: 감사합니다.
14: 하지만 물밑 신경전은 나날이 수위를 높여가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다시금 집권 야당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느냐며 지난 1년 정청래 지도부의 리더십을 겨냥했습니다. 특히 총선과 대선, 지선을 다 총괄 지휘하고 승리로까지 이끈 건 자신밖에 없다며 경쟁자들과의 차별점을 부각했습니다.
17: 집권당은 저 사람들이 나빠요라는 방식으로만 정치를 하거나 승리를 하기는 어렵다.
14: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워크숍 전 또 호남행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겠다며 민주당 밖 범민주진보 세력과의 통합 연대 추구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18: 호남만 간 것은 아니고요. 이기게 해준 곳에는 감사 인사를 다녔고요.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4: 송영길 의원은 친청계 인사에 전북 소외론을 거론하며 정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전북도민에게 상실감을 안겼단 이원택 전북지사 발언에 사실상 뜻을 같이 한 것 아니냐며 이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15: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된 것을 환영하고 자기도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하고 서운하다는 것은 수동적 자세다.
14: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유력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인 1표제 보완, 형사소송법 개정 등 굵직한 당면 현안과 맞물려 당권 구도의 방향과 색깔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전북 지역 소외감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일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어제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북 홀대로는 전북 지역 상인들과 도민들이 한 얘기고 자신이 말한 게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분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인공지능과 피지컬, AI 로봇 등 다른 산업이 전북에 더 많이 오게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그게 어떻게 부추긴 게 되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의 유임을 위한 대응 문건을 만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목소리는 귀를 닫더니 조직 보전에만 몰두했다고 질타했는데요. 위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공식화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보고를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사담당관실은 위원 전원 사퇴에 대한 검토란 제목의 세 쪽짜리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을 지낸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한 거취 압박이 거세지자 대응 논리를 고안한 겁니다. 선관위는 우선 특정 정당이 과거 이력을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지만 당장 선관위원 전원이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누가 대행을 맡더라도 문제는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비상임위원의 경우 직무 전념의 한계와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유일한 상임직인 위직무대행 체제 유지 논리를 폈습니다. 해당 문건은 선관위원들에게만 내부 공유됐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위직무대행의 컴퓨터 인쇄 내역에서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기인 지난달 10일부터 국회 언론 대응과 수사 동향 파악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국민의힘은 국민 목소리에는 귀 닫고 조직 보전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0: 국민은 반성과 쇄신을 기대했지만 선관위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개혁이 아니라 자리였습니다.
19: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당 차원에서 위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탄핵안이 처리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21: 올림픽공원개표소 현장검증을 마친 국조특위는 다음 주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 조사를 벌이는데 이 자리에서도 위철한 직무대행의 거취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5: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하,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boy, did you ever love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시티 도시 위. 나 혼자 멈춘 듯해 검게 모든 거리 위. 한적하다 못해 무서운 느낌마저 들어. 혼자인 듯한 느낌에 어깨마저 움츠러들어. 무서워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벌써.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은 현직 경찰인데요. 이 부친이 수사팀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수사팀은 장윤기 성인용품에서 나온 DNA 검사 보고서도 검찰에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은 지난해 3월까지 광산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가 범행한 뒤 장경감은 수사를 맡은 광산경찰서 직원들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성인용품인 리얼도를 폐기한 당일 장경감은 수사관 입회하에 아들과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방에 버렸다면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장윤기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족을 통해 설득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7: 이게 뭐 반복적으로 그 원래 전화 시켜준 것도 아니고 실수로 빠져 피해자 신분 과정에 다른 지금도 다 있는 과정에서 그 기자와 통화를 연결해준 건데 그게 뭐 수사 방법 중에 하나죠.
6: 게다가 검찰이 장윤기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근거인 리얼돌에서 나온 장윤기 DNA 검사 보고서를 경찰이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넘기는 과정에서 실무자 실수가 있었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7: 장윤기 실수 그걸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게 시스템상에 박수가 붙어야 이미
6: 경찰청 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에 부실이나 문제가 있었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5: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을 벌였던 배재고 야구부가 다음 주 광주 제1고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사과 방문 뒤에는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

0: 한다는 계획입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1: 조롱응원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다음 주 광주제일고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배재고 교장과 야구부 지도자, 학생 선수와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합니다. 앞서 두 학교의 만남은 한 차례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제일고 측에서 학생들이 사과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절했던 건데 이후 정 교육감이 직접 광주제일고에 전화를 걸어 중재한 끝에 다음 주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두 학교는 광주제일고 강당에서 30분 정도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방문 뒤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합니다.
2: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서 16시부터는 같이 참배도 하고 거기에서 배재고 학생들은 교육도 좀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응원 구호를 선창한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생활교육위원회는 기말고사 후 열 계획입니다. 동조 학생에 대한 추가 회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재고는 자숙 기간 동안 야구부 학생들의 훈련을 중단했고 지난달 30일 전교생에게 인권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21일까지 운동부를 운영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윤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 건전한 응원문화 조성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축인 영남권을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같은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SK, 현대차와 하나 같은 주요 기업들도 영남권에 모두 312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전통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지였던 영남권이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산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서남권, 충청권에 이은 세 번째 첨단 산업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구미와 포항, 대구, 창원을 잇는 첨단 로봇 혁신 벨트와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가 차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4: 세계 1등 로봇 피지컬 AI의 선두주자로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옷을 입혀서 대한민국 1등이 아닌 세계 1등 산업화 지역으로
3: 주요 기업들도 정부 구상에 발맞춰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화는 2040년까지 55조 원을 투입해 우주 인프라와 국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5: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발전 기술과 우주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AI 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는 데 한화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3: 현대차 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삼성전자는 제조 AI 혁신 거점 조성에 각각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SK도 140조 원을 투자해 영남권을 아시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LG와 두산그룹도 각각 인공지능 인프라와 원전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기업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6: 경쟁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로봇 산업 특화 단지 지정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정부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첨단 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0: 정부는 남해안에는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인데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우주 개발 속도에 맞춰 달 착륙은 2년 앞당기고 한국판 스타링크도 2035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7: 우주항공 산업의 거점은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 나루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을 끼고 있는 남해안입니다. 현재 0.7%인 전 세계 우주항공 시장 점유율을 2035년까지 3%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이 2030년 중반까지 달 기지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는 등 달 탐사 경쟁에 속도가 붙으면서

0: 우리 정부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1: 2032년 차세대 발사체로 계획했던 달 착륙에 앞서서 누리호를 활용해 2030년 소형 달 착륙선을 달에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0: 누리호는 달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700kg급 소형 달 착륙선을 궤도 수송선에 실어 달로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주권과 국가 안보를 위한 이른바 한국형 스타링크는 우주 산업 생태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2035년까지 저궤도 위성 수백 기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 위성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들고 산업 경쟁력이 생길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발자에서 구매자로 역할을 바꾸는 뉴 스페이스 시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2: 우리나라 우주 산업을 진짜 대박으로 만들 구체적인 아이템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아마도 지금 대학 연구소의 어딘가에서 얘기되는 것들.
0: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3: 의사결정하고 최대한 신속히 해야지 상업성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4: 제가 참여하는 단톡방을 안 만들었던가요?
0: 대항해 시대의 바다처럼 우주라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시대. 정부도 그 속도전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5: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도 대규모 정부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경고했는데요. 쿠팡의 일방적인 로비에 백악관까지 휘둘리면서 한미 간 외교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백악관이 쿠팡 관련 입장을 낸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개된 35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실어 편파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7: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6: 하지만 미국 의회는 물론 백악관과 행정부까지 쿠팡 편들기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당장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 후보자도 쿠팡 사태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8: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6: 다만 쿠팡 논란이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은 사소한 통상 문제가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로비 자금 지출을 최대 규모로 늘린 쿠팡은 미 의회는 물론 백악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5: 청와대는 미 의회와 백악관에서 쿠팡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도 또 표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청와대 안보사령탑의 브리핑.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담겨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옹호하고 나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일축한 겁니다. 특히 쿠팡을 상대로 이뤄진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표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우리의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0: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거로 풀이됩니다.
1: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 대한민국 주권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위 실장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거론하며 미국 의회와 정부의 대응 또한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 건 이상의 인적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쿠팡도 시인했다며 여기에는 한국에 사는 미국인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면 이는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위 실장은 다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계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한미 당국 간 소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또는 분리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2: 홈플러스가 1년 넘게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이어왔지만 결국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되고 홈플러스는 파산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데요. 법원은 자금을 조달한다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홈플러스 측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했던 자금은 최소 3천억 원.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으로 1천억 원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조달할 방법은 최근까지도 안개 속이었습니다.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에도 홈플러스는 매출이 줄고 재무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뒤늦게 수정 계획안을 냈지만 원안과 마찬가지로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를 내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고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신청을 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 파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법원은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제도의 고안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강조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는데 홈플러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2: 이렇게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사회 경제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파산이 현실화하면 1만 2천 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대규모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또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막대할 걸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4: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점.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이 이어졌지만 회생 절차 폐지 소식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관련 뉴스를 접한 고객들도 혼란스럽고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5: 동네에 문화센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자주 이용 중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4: 이번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항고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2주 안에 자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파산 절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이번 달 중 별도의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 경제적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대량 실직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만 2천 명에 달하고 주차나 카트 관리 등 간접 인원도 1천 명 가까이 됩니다. 직원들은 아직 6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 납품 협력업체들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 소상공인 100쉰 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천여만 원인데 대금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즉각 긴급 지원 가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1.5% 저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내립니다. 한때 1위 자리를 다투며 업계를 대표하던 대형마트 파산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 우려가 엄습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지만 견제구의 수위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민주당 국회의원이 모인 워크쇼.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유력 당권 주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서로에게 무언가 말을 주고받는 여유를 보이는가 하면 기념 사진 촬영 때는 나란히 정중앙에 서며 각자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7: 대체불가!
8: 대한민국!
7: 대체불가!
8: 대한민국!
7: 감사합니다.
6: 하지만 물밑 신경전은 나날이 수위를 높여가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다시금 집권 야당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느냐며 지난 1년 정청래 지도부의 리더십을 겨냥했습니다. 특히 총선과 대선, 지선을 다 총괄 지휘하고 승리로까지 이끈 건 자신밖에 없다며 경쟁자들과의 차별점을 부각했습니다.
9: 집권당은 저 사람들이 나빠요라는 방식으로만 정치를 하거나 승리를 하기는 어렵다.
6: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워크숍 전 또 호남행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겠다며 민주당 밖 범민주진보 세력과의 통합 연대 추구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10: 호남만 간 것은 아니고요. 이기게 해준 곳에는 감사 인사를 다녔고요.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6: 송영길 의원은 친청계 인사에 전북 소외론을 거론하며 정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전북도민에게 상실감을 안겼단 이원택 전북지사 발언에 사실상 뜻을 같이 한 것 아니냐며 이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11: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된 것을 환영하고 자기도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하고 서운하다는 것은 수동적 자세다.
6: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유력 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인 1표제 보완, 형사소송법 개정 등 이 굵직한 당면 현안과 맞물려 당권 구도의 방향과 색깔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후반기 첫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의 의지를 다졌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 반발하며 전면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얀 셔츠를 맞춰 입고 후반기 국회 운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 시안을 올 연말로 제시했습니다.
13: 올해 연말까지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또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12: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손질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워크숍엔 한성수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함께했는데 당정청이 머리를 맞댄 본격적인 회의에선 2030을 겨냥한 정책 논의도 활발히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 대중들의 수요에 잘 응답하는 정당이 되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청년 정책을 어떻게 좀 잘할 것인가를 포함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요.
12: 후반기 1차 원구성에서 배제된 뒤 전면 보이콧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은 아직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서용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향해 죽을 사자를 써 법치주의 사망 무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15: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습니다.
12: 그러나 의석수가 절대 불리한 구조 속에 마땅한 반전 카드는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무턱대고 계속 상임위를 비울 경우

0: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아예 역할을 할수 없다는 것도 현실적인 고민거리입니다.
1: 필요하면은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열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2: 국민의힘의 반발 속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반발했지만 의석수 한계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4: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축인 영남권을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같은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기업들도 영남권에 모두 312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전통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지였던 영남권이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산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서남권 충청권에 이은 세 번째 첨단 산업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구미와 포항, 대구, 창원을 잇는 첨단 로봇 혁신 벨트와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가 차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6: 세계 1등 로봇 피지컬 AI의 선두 주자로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옷을 입혀서 대한민국 1등이 아닌 세계 1등 산업화 지역으로
5: 주요 기업들도 정부 구상에 발맞춰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화는 2040년까지 55조 원을 투입해 우주 인프라와 국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7: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발전 기술과 우주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AI 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는 데 한화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5: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삼성전자는 제조 AI 혁신 거점 조성에 각각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SK도 140조 원을 투자해 영남권을 아시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LG와 두산그룹도 각각 인공지능 인프라와 원전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기업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8: 경쟁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로봇 산업 특화 단지 지정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정부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첨단 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4: 정부는 남해안에는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구축하

0: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우주 개발 속도에 맞춰 달 착륙은 2년 앞당기고 한국판 스타링크도 2035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 우주항공산업의 거점은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을 끼고 있는 남해안입니다. 현재 0.7%인 전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35년까지 3%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이 2030년 중반까지 달 기지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는 등 달 탐사 경쟁에 속도가 붙으면서 우리 정부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2: 2032년 차세대 발사체로 계획했던 달 착륙에 앞서서 누리호를 활용해 2030년 소형 달 착륙선을 달에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 누리호는 달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700kg급 소형 달 착륙선을 궤도 수송선에 실어 달로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주권과 국가 안보를 위한 이른바 한국형 스타링크는 우주 산업 생태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2035년까지 저궤도 위성 수백 기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 위성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들고 산업 경쟁력이 생길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발자에서 구매자로 역할을 바꾸는 뉴 스페이스 시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3: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진짜 대박으로 만들 구체적인 아이템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아마도 지금 대학 연구소의 어딘가에서 얘기되는 것들.
1: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4: 의사결정하고 최대한 신속해야지 상업성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5: 제가 참여하는 단톡방을 안 만들었던가요?
1: 대항해 시대의 바다처럼 우주라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시대. 정부도 그 속도전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0: 백악관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연방 하원의원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언론 질의에 어떤 잣대를 적용해도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콕 집어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미 하원에서 나온 이른바 쿠팡 보고서와 관련해 시의적절한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사소한 통상 문제가 한미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안을 정면으로 다툼으로써 한미는 편협한 분쟁보다 전략적 과제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쿠팡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미 의회와 백악관에서 나온 데 대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도 또 표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청와대 안보사령탑의 브리핑.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담겨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옹호하고 나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일축한 겁니다. 특히 쿠팡을 상대로 이뤄진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표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우리의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거로 풀이됩니다.
7: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 대한민국 주권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6: 위 실장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거론하며 미국 의회와 정부의 대응 또한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쿠팡도 시인했다며 여기에는 한국에 사는 미국인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면 이는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위 실장은 다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계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한미 당국 간 소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또는 분리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0: 홈플러스가 1년 넘게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이어왔지만 결국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홈플러스는 이제 파산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데요. 법원은 자금을 조달한다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신규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홈플러스 측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했던 자금은 최소 3천억 원.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으로 1천억 원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조달할 방법은 최근까지도 안개 속이었습니다.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에도 홈플러스는 매출이 줄고 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뒤늦게 수정 계획안을 냈지만 원안과 마찬가지로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를 내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고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신청을 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 파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법원은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제도의 고안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강조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는데 홈플러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0: 만약 홈플러스의 파산이 현실화하면 1만 2천 명이 넘는 임직원들은 대규모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막대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9: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점.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이 이어졌지만 회생 절차 폐지 소식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관련 뉴스를 접한 고객들도 혼란스럽고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10: 동네에 문화센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자주 이용 중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9: 이번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항고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2주 안에 자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파산 절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이번 달 중 별도의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 경제적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대량 실직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만 2천 명에 달하고 주차나 카트 관리 등 간접 인원도 1천 명 가까이 됩니다. 직원들은 아직 6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 납품 협력업체들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 소상공인 100쉰 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천여만 원인데 대금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즉각 긴급 지원 가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1.5% 저리로 생계비 용자를 지원합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내립니다. 한때 1위 자리를 다투며 업계를 대표하던 대형마트 파산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 우려가 엄습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정치권 소식입니다. 후반기 첫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말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 의지를 다졌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에 반발하며 전면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얀 셔츠를 맞춰 입고 후반기 국회 운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 시안을 올 연말로 제시했습니다.
12: 올해 연말까지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또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 국민의힘이 남은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손질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워크숍엔 한성수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함께했는데 당정청이 머리를 맞댄 본격적인 회의에선 2030을 겨냥한 정책 논의도 활발히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 대중들의 수요에 잘 응답하는 정당이 되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청년 정책을 어떻게 좀 잘할 것인가를 포함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요.
11: 후반기 1차 원구성에서 배제된 뒤 전면 보이콧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은 아직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서용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향해 죽을 사자를 써 법치주의 사망 무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14: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습니다.
11: 그러나 의석수가 절대 불리한 구조 속에 마땅한 반전 카드는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무턱대고 계속 상임위를 비울 경우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아예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적인 고민거리입니다.
15: 필요하면은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열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11: 국민의힘의 반발 속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반발했지만 의석수 한계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3선인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직 배정에서 제외되자 지도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투자 전문 변호사이자 산업계 출신인 만큼 산중위원장과 과방위원장 중에 하나는 될 줄 알았지만 원내 지도부는 자신은 쏙 빼고 상임위원장 나눠먹기를 끝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이유가 뭔지 물어도 답은 없었는데 정치 보복이냐면서 그렇다고 다시 탈당 같은 건 안 할 테니 쫓아내려면 쫓아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듯 보였지만 견제고의 수위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민주당 국회의원이 모인 워크숍.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유력 당권 주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서로에게 무언가 말을 주고받는 여유를 보이는가 하면 기념 사진 촬영 때는 나란히 정중앙에 서며 각자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17: 대체불가!
18: 대한민국!
17: 대체불가!
18: 대한민국!
17: 감사합니다.
16: 하지만 물밑 신경전은 나날이 수위를 높여가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다시금 집권 야당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느냐며 지난 1년 정청래 지도부의 리더십을 겨냥했습니다. 특히 총선과 대선, 지선을 다 총괄 지휘하고 승리로까지 이끈 건 자신밖에 없다며 경쟁자들과의 차별점을 부각했습니다.
19: 집권당은 저 사람들이 나빠요라는 방식으로만 정치를 하거나 승리를 하기는 어렵다.
16: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워크숍 전 또 호남행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겠다며 민주당 밖 범민주진보 세력과의 통합 연대 추구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20: 호남만 간 것은 아니고요. 이기게 해준 곳에는 감사 인사를 다녔고요.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6: 송영길 의원은 친청계 인사에 전북 소외론을 거론하며 정 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전북도민에게 상실감을 안겼단 이원택 전북지사 발언에 사실상 뜻을 같이 한 것 아니냐며 이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17: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된 것을 환영하고 자기도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보고 서운하다는 것은 수동적 자세다.
16: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유력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인 1표제 보완, 형사소송법 개정 등 이 굵직한 당면 현안과 맞물려 이 당권 구도의 방향과 색깔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정부의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안을 두고 명분 없고 불공정한 전북 백신 기만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당 위원장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외된 호남에 대한 배려라며 반도체 핵심 인프라를 전남 광주에 몰아주고 전북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북을 지방 소멸의 벼랑 끝으로 떠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도민 앞에 전북이 배제된 경위를 명명백백히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2: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3: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은 형직 경찰인데요. 이 부친이 수사팀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수사팀은 장윤기 성인용품에서 나온 DNA 검사 보고서도 검찰에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은 지난해 3월까지 광산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가 범행한 뒤 장경감은 수사를 맡은 광산경찰서 직원들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성인용품인 리얼도를 폐기한 당일 장경감은 수사관 입회하에 아들과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강에 버렸다면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장윤기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족을 통해 설득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5: 이게 뭐 감독적으로 그 원래 전화 시켜준 것도 아니고 실수로 빠져서 피해자 신문 과정에 다른 지금도 다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전화 통화를 연결해준 건데 그게 뭐 수사 방법 중에 하나죠.
4: 게다가 검찰이 장윤기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근거인 리얼돌에서 나온 장윤기 DNA 검사 보고서를 경찰이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넘기는 과정에서 실무자 실수가 있었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5: 장인 실수 그걸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게 시스템상에 박스가 붙어야 이미 100% 그 전장이 돼 있고 이게 공간까지 다 확인이 되는데 그걸 누락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삭제할 수는 없죠.
4: 경찰청 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에 부실이나 문제가 있었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3: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을 벌였던 배재고 야구부가 다음 주 광주 제1고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사과 방문 뒤에는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다는 계획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6: 조롱 응원으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다음 주 광주 제1고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배재고 교장과 야구부 지도자, 학생 선수와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합니다. 앞서 두 학교의 만남은 한 차례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 제1고 측에서 학생들이 사과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절했던 건데 이후 정 교육감이 직접 광주 제1고에 전화를 걸어 중재한 끝에 다음 주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두 학교는 광주 제1고 강당에서 30분 정도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방문 뒤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합니다.
7: 광주 제1고등학교에서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서 16시부터는 같이 참배도 하고 거기에서 배재고 학생들은 교육도 좀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6: 응원 구호를 선창한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생활교육위원회는 기말고사 후 열 계획입니다. 동조 학생에 대한 추가 회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재고는 자숙 기간 동안 야구부 학생들의 훈련을 중단했고 지난달 30일 전교생에게 인권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다음 달 21일까지 운동부를 운영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윤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체육진흥회와 함께 건전한 응원 문화 조성에 대한 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3: 지역 혐오 응원을 한 배재고 야구부의 징계 수위를 두고 진영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출전 정지 6개월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8: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을 보호하라며 보수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징계도 과하지만 근조 화한까지 보내는 건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9: 제가 만약 야구부였으면 이 상황들을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8: 정치권도 연일 공방에 가세하면서 배재고 징계 사태는 진영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0: 학생들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가르치는 것과 선수 생명을 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1: 상대 선수들과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8: 배재고 총동창회는 거듭 사과한다면서도 후배들이 잘못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야구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등장하는 혐오나 차별엔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제재가 대세입니다. 하지만 주체가 학생이라는 점에서 징계 이후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12: 필요하다면 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드래프트라든가 대입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이 징계 효력을 잠시라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도 가능한 한 상황으로 보여서요.
8: 인터넷으로 퍼지는 기호학적 테러 수준의 혐오 밈은 이미 청소년 사이에서는 놀이처럼 번져 있습니다. 알고도 따라하지만 몰라도 혐오에 가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 혐오 문화에 대한 대책부터 논의하는 게 진영 대결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3: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축인 영남권을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같은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SK, 현대차와 하나 등 주요 기업들도 영남권에 모두 312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전통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지였던 영남권이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산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서남권 충청권에 이은 세 번째 첨단 산업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구미와 포항, 대구, 창원을 잇는 첨단 로봇 혁신 벨트와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가 차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14: 세계 1등 로봇 피지컬 AI의 선두 주자로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옷을 입혀서 대한민국 1등이 아닌 세계 1등 산업화 지역으로.
13: 주요 기업들도 정부 구상에 발맞춰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화는 2040년까지 55조 원을 투입해 우주 인프라와 국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15: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발전 기술과 우주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AI 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는 데 한화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13: 현대차 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삼성전자는 제조 AI 혁신 거점 조성에 각각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SK도 140조 원을 투자해 영남권을 아시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LG와 두산그룹도 각각 인공지능 인프라와 원전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기업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16: 경쟁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로봇 산업 특화 단지 지정과 인센티브 등을

0: 은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정부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첨단 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경고했는데 쿠팡의 일방적인 로비에 백악관까지 휘둘리면서 한미 간 외교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백악관이 쿠팡 관련 입장을 낸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개된 35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실어 편파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4: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3: 하지만 미국 의회는 물론 백악관과 행정부까지 쿠팡 편들기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당장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 후보자도 쿠팡 사태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5: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3: 다만 쿠팡 논란이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은 사소한 통상 문제가 한미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로비 자금 지출을 최대 규모로 늘린 쿠팡은 미 의회는 물론 백악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청와대는 미 의회와 백악관에서 쿠팡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도 또 표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청와대 안보사령탑의 브리핑.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담겨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옹호하고 나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일축한 겁니다. 특히 쿠팡을 상대로 이뤄진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표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우리의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거로 풀이됩니다.
7: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 대한민국 주권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6: 위 실장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거론하며 미국 의회와 정부의 대응 또한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쿠팡도 시인했다며 여기에는 한국에 사는 미국인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면 이는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위 실장은 다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계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한미 당국 간 소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8: 나아가 이번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또는 분리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2: 홈플러스가 1년 넘게

0: 네,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이어왔지만 결국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되고 홈플러스는 파산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데요. 법원은 자금을 조달한다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기해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 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홈플러스 측 회생 계획 안에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했던 자금은 최소 3천억 원.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으로 1천억 원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조달할 방법은 최근까지도 안갯 속이었습니다.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에도 홈플러스는 매출이 줄고 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뒤늦게 수정 계획안을 냈지만 원안과 마찬가지로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를 내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고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신청을 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 파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법원은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제도의 고안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강조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는데 홈플러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0: 만약 홈플러스의 파산이 현실화하면 1만 2천 명이 넘는 임직원들은 대규모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막대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2: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점.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이 이어졌지만 회생 절차 폐지 소식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관련 뉴스를 접한 고객들도 혼란스럽고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3: 동네에 문화센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자주 이용 중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2: 이번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항고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2주 안에 자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파산 절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이번 달중 별도의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 경제적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대량 실직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만 2천 명에 달하고 주차나 카트 관리 등 간접 인원도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직원들은 아직 6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 납품 협력업체들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 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천여만 원인데 대금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즉각 긴급 지원 가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1.5% 저리로 생계비 용자를 지원합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내립니다. 한때 1위 자리를 다투며 업계를 대표하던 대형마트 파산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 경제적 피해 우려가 엄습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지난 2일 미국발 인공지능 과잉 투자 우려에 7,400선이 깨진 코스피가 어제는 5.8% 올라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반복되는 급변동에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 증시로 향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코스피는 장 초반 3% 급락을 더하며 7,30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 검토 보도와 함께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가 호남 4개 반도체 공장 증설을 두고 끝의 시작으로 본다고 언급한 데 따른 과잉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관의 4조 5천억 원 순매수세에 힘입어 시황이 급반전해 올해 들어 16

0: 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5.8% 급반등한 8,088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8%, SK하이닉스는 11% 상승해 장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반도체 경기가 꺼질 때는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했지만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 빅테크 5개 기업들의 주요 설비 투자 규모는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에 지금까지 약 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에 TSMC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는 약 한 30%에서 한 40% 정도 는 것으로 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0: 급변동 장세가 상존하면 기업은 안정적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고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도가 높아집니다. 이미 서학개미의 미국 선호는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복귀 계좌에 대한 세금 혜택에 올해 들어 두 달 연속 줄던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둔 지난 5월 2천억 달러, 우리 돈 300조 원을 돌파하더니 지난달에도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9% 증가한 규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30원 내려 오랜만에 1,52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 5월 15일 이후 한 달 넘게 1,500원이 넘었습니다. 오는 6일부터는 외환시장이 24시간 열릴 예정이어서 거래량이 적은 밤사이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6: 언제 어디서나 내 품 안의 뉴스. 취향은 달라도 뉴스는 YTN.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7: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에 떴어.
6: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홈플러스가 1년 넘게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이어왔지만 결국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홈플러스는 이제 파산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데요. 법원은 자금을 조달한다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신규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홈플러스 측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했던 자금은 최소 3천억 원.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으로 1천억 원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조달할 방법은 최근까지도 안개 속이었습니다.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에도 홈플러스는 매출이 줄고 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뒤늦게 수정 계획안을 냈지만 원안과 마찬가지로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를 내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고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신청을 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 파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법원은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제도의 고안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강조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는데 홈플러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4: 만약 홈플러스의 파산이 현실화하면 12,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은 대규모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막대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6: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점.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이 이어졌지만 회생 절차 폐지 소식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관련 뉴스를 접한 고객들도 혼란스럽고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7: 동네에 문화센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자주 이용 중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6: 이번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항고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2주 안에 자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파산 절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이번 달 중 별도의 파산 신청 절차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 경제적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대량 실직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2,000명에 달하고 주차나 카트 관리 등 간접 인원도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직원들은 아직 6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 납품 협력업체들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 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천여만 원인데 대금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즉각 긴급 지원 가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1.5% 저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0: 중소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내립니다. 한때 1위 자리를 다투며 업계를 대표하던 대형마트 파산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 경제적 피해 우려가 엄습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축인 영남권을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같은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기업들도 영남권에 모두 312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전통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지였던 영남권이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산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서남권, 충청권에 이은 세 번째 첨단 산업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구미와 포항, 대구, 창원을 잇는 첨단 로봇 혁신 벨트와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가 차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3: 세계 1등 로봇 피지컬 AI의 선두주자로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옷을 입혀서 대한민국 1등이 아닌 세계 1등 산업화 지역으로.
2: 주요 기업들도 정부 구상에 발맞춰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화는 2040년까지 55조 원을 투입해 우주 인프라와 국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4: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발전 기술과 우주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AI 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는데 한화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2: 현대차 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삼성전자는 제조 AI 혁신 거점 조성에 각각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SK도 140조 원을 투자해 영남권을 아시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LG와 두산그룹도 각각 인공지능 인프라와 원전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기업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5: 경쟁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로봇 산업 특화 단지 지정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정부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첨단 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와 종합 정책 지원을 담은 메가 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규모 전력망 확충과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법안들을 점검하고 인프라 구축에 마중물이 될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남해안에는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우주개발 속도에 맞춰 달 착륙은 2년 앞당기고 한국판 스타링크도 2035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6: 우주항공 산업의 거점은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 나루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을 끼고 있는 남해안입니다. 현재 0.7%인 전 세계 우주항공 시장 점유율을 2035년까지 3%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이 2030년 중반까지 달 기지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는 등달 탐사 경쟁에 속도가 붙으면서 우리 정부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7: 2032년 차세대 발사체로 계획했던 달 착륙에 앞서서 누리호를 활용해 2030년 소형 달 착륙선을 달에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6: 누리호는 달까지 갈수 없기 때문에 700kg급 소형 달 착륙선을 궤도 수송선에 실어 달로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주권과 국가 안보를 위한 이른바 한국형 스타링크는 우주산업 생태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2035년까지 저궤도 위성 수백 기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 위성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들고 산업 경쟁력이 생길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발자에서 구매자로 역할을 바꾸는 뉴 스페이스 시대,

0: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1: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진짜 대박으로 만들 구체적인 아이템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아마도 지금 대학 연구소의 어딘가에서 얘기되는 것들.
0: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2: 의사결정하고 최대한 신속히 해야지 상업성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3: 제가 참여하는 단톡방을 안 만들었던가요?
0: 대항해 시대의 바다처럼 우주라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시대. 정부도 그 속도전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4: 코스피가 기관의 폭풍 순매수로 5.8% 올라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4조 5천억 원 순매수에 힘입어 5.8% 오른 8,088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장 후반 급등하자 올해 16번째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장중 하락하던 삼성전자는 8%, SK하이닉스는 11% 급등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경고했는데 쿠팡의 일방적인 로비에 백악관까지 휘둘리면서 한미 간 외교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백악관이 쿠팡 관련 입장을 낸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개된 35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실어 편파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6: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5: 하지만 미국 의회는 물론 백악관과 행정부까지 쿠팡 편들기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당장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 후보자도 쿠팡 사태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7: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5: 다만 쿠팡 논란이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은 사소한 통상 문제가 한미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로비 자금 지출을 최대 규모로 늘린 쿠팡은 미 의회는 물론 백악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4: 청와대는 쿠팡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미 의회와 백악관에서 나온 데 대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도 또 표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청와대 안보사령탑의 브리핑.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담겨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옹호하고 나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일축한 겁니다. 특히 쿠팡을 상대로 이뤄진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표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우리의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거로 풀이됩니다.
9: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 대한민국 주권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8: 위 실장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거론하며 미국 의회와 정부의 대응 또한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쿠팡도 시인했다며 여기에는 한국에 사는 미국인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면 이는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위 실장은 다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계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한미 당국 간 소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또는 분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0: 테러 관련한 연석 청문회를 차별적이었다고 표현한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입장문에서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관계에만 기초해 평가가 이루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청문회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였다며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인 절차가 아닌 국회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반기 첫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말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 의지를 다졌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원구성에 반발하며 전면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얀 셔츠를 맞춰 입고 후반기 국회 운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 시안을 올 연말로 제시했습니다.
2: 올해 연말까지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또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국민의힘이 남은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손질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워크숍엔 한성수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함께했는데 당정청이 머리를 맞댄 본격적인 회의에선 2030을 겨냥한 정책 논의도 활발히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대중들의 수요에 잘 응답하는 정당이 되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청년 정책을 어떻게 좀 잘할 것인가를 포함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요.
1: 후반기 1차 원구성에서 배제된 뒤 전면 보이콧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은 아직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서용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향해 죽을 사자를 써 법치주의 사망 무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4: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습니다.
1: 그러나 의석수가 절대 불리한 구조 속에 마땅한 반전 카드는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무턱대고 계속 상임위를 비울 경우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아예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적인 고민거리입니다.
5: 필요하면은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열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1: 국민의힘의 반발 속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반발했지만 의석수 한계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축인 영남권을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같은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삼성과 SK, 현대차와 한화 등 주요 기업들도 영남권에 모두 312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전통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지였던 영남권이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산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서남권 충청권에 이은 세 번째 첨단 산업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구미와 포항, 대구, 창원을 잇는 첨단 로봇 혁신 벨트와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가 차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3: 세계 1등 로봇 피지컬 AI의 선두 주자로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옷을 입혀서 대한민국 1등이 아닌 세계 1등 산업화 지역으로.
2: 주요 기업들도 정부 구상에 발맞춰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화는 2040년까지 55조 원을 투입해 우주 인프라와 국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4: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발전 기술과 우주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AI 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는 데 한화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2: 현대차 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삼성전자는 제조 AI 혁신 거점 조성에 각각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SK도 140조 원을 투자해 영남권을 아시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LG와 두산그룹도 각각 인공지능 인프라와 원전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기업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5: 경쟁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로봇 산업 특화 단지 지정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정부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첨단 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0: 정부는 남해안에 우주항공산업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1: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우주 개발 속도에 맞춰 달 착륙은 2년 앞당기고, 또 한국판 스타링크도 2035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6: 우주항공산업의 거점은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 나루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을 끼고 있는 남해안입니다. 현재 0.7%인 전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35년까지 3%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이 2030년 중반까지 달 기지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는 등 달 탐사 경쟁에 속도가 붙으면서 우리 정부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7: 2032년 차세대 발사체로 계획했던 달 착륙에 앞서서 누리호를 활용해 2030년 소형 달 착륙선을 달에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6: 누리호는 달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700kg급 소형 달 착륙선을 궤도 수송선에 실어 달로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주권과 국가 안보를 위한 이른바 한국형 스타링크는 우주 산업 생태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2035년까지 저궤도 위성 수백 기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 위성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들고 산업 경쟁력이 생길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발자에서 구매자로 역할을 바꾸는 뉴 스페이스 시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8: 우리나라 우주 산업을 진짜 대박으로 만들 구체적인 아이템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아마도 지금 대학 연구소의 어딘가에서 얘기되는 것들.
6: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

0: 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 의사결정하고 최대한 신속해야지 상업성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2: 제가 참여하는 단톡방을 안 만들었던가요?
0: 대항해 시대의 바다처럼 우주라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시대. 정부도 그 속도전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3: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편들고 나섰습니다.
4: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경고했는데 쿠팡의 일방적인 로비에 백악관까지 휘둘리면서 한미 간 외교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백악관이 쿠팡 관련 입장을 낸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개된 35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실어 편파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6: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5: 하지만 미국 의회는 물론 백악관과 행정부까지 쿠팡 편들기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당장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도 쿠팡 사태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7: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5: 다만 쿠팡 논란이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은 사소한 통상 문제가 한미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로비 자금 지출을 최대 규모로 늘린 쿠팡은 미 의회는 물론 백악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청와대가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쿠팡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4: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도 표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청와대 안보사령탑의 브리핑.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담겨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옹호하고 나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일축한 겁니다. 특히 쿠팡을 상대로 이뤄진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표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우리의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거로 풀이됩니다.
9: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 대한민국 주권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8: 위 실장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거론하며 미국 의회와 정부의 대응 또한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쿠팡도 시인했다며 여기에는 한국에 사는 미국인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면 이는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위 실장은 다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계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한미 당국 간 소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10: 나아가 이번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또는 분리 노력을 하게 됩니다.

0: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 홈플러스가 1년 넘게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이어왔지만 결국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2: 결정이 확정되면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되고 홈플러스는 파산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데 법원은 자금을 조달한다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기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 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홈플러스 측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했던 자금은 최소 3천억 원.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으로 1천억 원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조달할 방법은 최근까지도 안개 속이었습니다.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에도 홈플러스는 매출이 줄고 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뒤늦게 수정 계획안을 냈지만 원안과 마찬가지로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를 내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고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신청을 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 파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법원은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제도의 고안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강조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는데 홈플러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1: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사회 경제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2: 파산이 현실화하면 12,000명 넘는 임직원들이 대규모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막대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4: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점.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이 이어졌지만 회생 절차 폐지 소식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관련 뉴스를 접한 고객들도 혼란스럽고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5: 동네에 문화센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자주 이용 중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4: 이번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항고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2주 안에 자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파산 절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이번 달중 별도의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 경제적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대량 실직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2,000명에 달하고 주차나 카트 관리 등 간접 인원도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직원들은 아직 6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 납품 협력업체들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 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천여만 원인데 대금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즉각 긴급 지원 가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1.5% 저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내립니다. 한때 1위 자리를 다투며 업계를 대표하던 대형마트 파산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 경제적 피해 우려가 엄습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수사팀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수사팀은 장윤기 성인 용품에서 나온 DNA 검사 보고서도 검찰에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6: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은 지난해 3월까지 광산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가 범행한 뒤 장 경감은 수사를 맡은 광산경찰서 직원들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성인용품인 리얼도를 폐기한 당일 장 경감은 수사관 입회하에 아들과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강에 버렸다면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장윤기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족을 통해 설득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7: 이게 뭐 단독적으로 그 원래 전화 시켜준 것도 아니고 실수로 빠져서 피해자 신분 과정에 다른 지금도 다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전화 통화를 연결해준 건데 그게 뭐 수사 방법적이 하나죠.
6: 게다가 검찰이 장윤기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근거인 리얼돌에서 나온 장윤기 DNA 검사 보고서를 경찰이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넘기는 과정에서 실무자 실수가 있었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7: 장윤기 실수 그걸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게 시스템상에 박스가 붙어야 이미
6: 경찰청 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에 부실이나 문제가 있었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 지역 혐오 응원을 한 배재구 야구부의 징계 수위를 두고 진영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 출전 정지 6개월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이정미 기자입니다.
8: 배재구 야구부 선수들을 보호하라며 보수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징계도 과하지만 근조 화안까지 보내는 건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9: 제가 만약 야구부면은 이 상황들을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8: 정치권도 연일 공방에 가세하면서 배재구 징계 사태는 진영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0: 학생들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가르치는 것과 선수 생명을 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1: 상대 선수들과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8: 배재구 총동창회는 거듭 사과한다면서도 후배들이 잘못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야구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등장하는 혐오나 차별엔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제재가 대세입니다. 하지만 주체가 학생이라는 점에서 징계 이후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12: 필요하다면 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드래프트라든가 대입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이 징계 효력을 잠시라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도 가능한 한 상황으로 보여서요.
8: 인터넷으로 퍼지는 기호학적 테러 수준의 혐오 밈은 이미 청소년 사이에서는 놀이처럼 번져 있습니다. 알고도 따라하지만 몰라도 혐오에 가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 혐오 문화에 대한 대책부터 논의하는 게 진영 대결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일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5: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6: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5: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6: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5: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에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6: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0: 2026년 7월 4일 토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입니다. 첫 곡은 피아졸라의 미스테리 푸가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의 연주였습니다. 1992년 7월 4일 아르헨티나의 작곡가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아졸라는 탱고 음악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작곡가죠. 방금 들으신 곡도 클래식 음악의 푸가 장르와 탱고 음악을 결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듀더클 토요 매거진, 항상 2부에서 월간 공연장 시간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2부 확장판입니다. 듀더클 토 매거진 초대석입니다. 지브리 앤 디즈니 OST 페스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공연입니다.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8월 서울 공연을 앞두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특히 오늘 모신 지휘자분은 친근하실 것 같은데요. 저한테도 좀 친근한 분입니다. 유퀴즈에 출연해 춤추는 지휘자로 유명해지신 분이죠. 백윤학 지휘자님, 그리고 김하영 마림바 연주자님 두분 모셨습니다. 어서
1: 예,
0: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휘자님부터.
1: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지휘자 백윤학입니다.
0: 아, 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마림바 연주하고 있는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지휘자님이랑은 제가 인태 씨와 인연이 좀 있습니다. 팬텀 싱어 끝나고 바로 그 해죠. 첫 연주. 를 우리 시희자님과 우리 손태진 씨 그리고 김현수 씨랑 했거든요.
1: 예,
0: 아
1: 맞아요.
0: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 많이 흘렀습니다.
0: 당시 그 공연 기억하시죠?
1: 아유, 네. 제가 잊을 수가 없죠. 아. 제가 손꼽는 연주 중에 하나입니다.
0: 아 그렇게 잊을 수가 없네요. 아무래도 이게 네. 저희도 당황스러웠거든요.
1: 아.
0: 클래식 공연장에 아. 이렇게 플랜카드가 있어도 되나 이렇게 소리를 쳐도 되나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1: 예.
0: 시희자님 또 열정이 그때 기억이 납니다. 땀을
1: 예.
0: 뻘뻘 흘리시면서
1: 예.
0: 진짜
1: 예.
0: 아 그때도 춤추면서 지휘하셨던 걸 기억하는데
1: 맞아요.
0: 아
1: 맞아요.
0: 진짜 이렇게 뵙게 되네요.
1: 예,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항상 유슬기님하고 백인태님 어떻게 항상 궁금해하고 예, 항상 응원하고
0: 아.
1: 예, 그 이후로 만난 적은 없지만 10년 동안 항상 가까이 있었던 느낌입니다.
0: 맞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연주를 계속하면서 많은 지휘자님들을 만나 뵙고 그랬지만 사실 첫 지휘자님을 잊을 수 없거든요. 데뷔 후 첫 지휘자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항상 백인태 지휘자님 이름이 기억에 남는데 아무튼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오신 우리 마림바 연주자님도 제가 알기로 이제 지휘자님 덕분에 아주 유명해지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1: 아, 아닙니다. 원래 예,
0: 원래
1: 잘, 네, 잘 치시고 특히 초등학생이나 또 미취학 아동들한테는 엄청 인기 많은 예, 마림바 언니. 예.
0: 그렇죠. 사실 예. 마림바가 이 OST 지브리나 디즈니에서 빠질 수가 없는 악기라고 예,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맞아요. 너무 너무 이쁜 소리.
0: 소리가 예, 통통통 뜨는 예, 게 이게 뭐, 애니메이션은 딱이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혹시 9년 전에 이제 저와 지휘자님 만날 때 우리 연주자님께서는 어떻게 연주 중이셨나요? 아니면
2: 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교육의 길을 걷고자 교육대 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0: 아, 연주를 네. 하셨지만 전공했지만
2: 네, 연주를 했지만 연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교육에 좀 관심이 있어서 교육대 학원을 다니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0: 다니시다가 그냥 다시 연주로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2: 네, 잠깐 이제 임용 보기 전에 예,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자. 연주를 하나 들어온 걸 했다가 그 이후로 계속 악기를 손에 놓지 못하고 원래 사람이 계속 했던 거 해야 된다고.
0: 그렇죠. 네. 아, 진짜 정말 다행이네요. 이게 연주를 하셔서 물론 교육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연주를 하고 싶으셨을 테니까.
2: 그죠, 그죠.
0: 그죠? 그게 더 행복하시죠 지금?
2: 네, 지금 훨씬 행복합니다. 지휘자 선생님도 만나고.
0: 오,
2: 그럼 지금 훨씬 행복합니다.
0: 오케스트라 계신 거를 지휘자님이랑 계속 함께 하시는 건가요? 아예?
1: 거의,
2: 네.
0: 아,
1: 거의 계속 같이
0: 네.
1: 하고
0: 계속?
1: 있죠. 빠진 적이 거의 없죠.
0: 네. 그러면 뭐 정말 너무 친하시겠네요. 서로의 그런 어떤 감정과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겠네요. 우리 지휘자님도 계속 많은 또 성악가들이라고 연주하셨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도 아까 저한테 만나시자마자 팬텀 씨가 처음을 잊을 수 없다라고 해주시니까
1: 네,
0: 참 감사하네요. 이게 좀

0: 다르신가 봐요. 그 왜냐면 그때 저희도 처음이었고 아마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이런 크로스오버랑 한 게 처음이었을 거란 말이죠. 지휘자님도 그렇고.
1: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 그때 연주 이제 잡히고 나서 엄청 바빠지셨잖아요.
0: 네,
1: 두
0: 맞죠.
1: 분이
0: 네네.
1: 엄청 정신없이 바빠지셔가지고 그때 뭐 좀 뒷얘기도 되게 있었어요. 또 물론 다 너무 좋은 얘기들입니다. 리허설을 하는데 아마 그때 팬텀싱어 하신 분들이 제 기억에는 방송하고 관객을 직접 무대에서 만나는 게 공연장에서 만나는 게 거의 최초였다고.
0: 맞아요, 맞아요. 예, 콘서트도 예. 하기 전이었으니까.
1: 예, 예. 예. 그래서 그때 KBS 오케스트라랑 맞아요, 맞아요. 같이 했는데 그때 유슬기님이 그라나다 불렀어요.
0: 그라나다 불렀군요.
1: 근데 이제 그라나다가 좀 기세도 있어야 되고 좀 이렇게 뭐랄까 멋도 있어야 되고 이런 노래거든요. 그냥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딱 하시고 굉장히 뭐랄까 진이 한꺼번에 빠진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0: 아,
1: 예, 예. 왜냐하면 KBS 오케스트라가 워낙 센데입니다. 아. 그래서 그냥 그 서 있는 자세 하나, 노래 하나, 뭐 이런 음정 하나에 평가가 진짜 그 수십 년 하신 분들의 진짜 아. 전문가 평가가 들어가는데 딱 끝나고 진짜 아 박수 딱 나왔었어요.
0: 아.
1: 예, 끝나고 이제 막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 노래들 너무 잘한다고
0: 아.
1: 진짜 자기네들이 볼 때는 그냥 이런 뭐랄까 크로스오버 싱어가 아니다 정말 정통으로 사람들 가슴 울리는 가수들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0: 아유, 그때 들었어야 됐는데 시간이 많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진짜로 예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었고
0: 아,
1: 저도 그 연주하고 그 1부는 클래식 곡을 했었고
0: 네,
1: 2부에 이제
0: 크로스오버 같은 거
1: 예,
0: 했죠. 네 맞죠.
1: 또 오셨던 분들이 일부 곡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0: 아 그렇죠. 아무래도 예, 클래식 공연장이었으니까.
1: 예, 그래서 나중에 아마 그 연주회가 아마 KBS 오케스트라가 화이트데이 콘체르토를 매년 했었는데
0: 네네.
1: 그 해만큼 같이 다 팔린 적이 없었을 거예요.
0: 아 맞아요. 그때 진짜 네. 티켓을 못 구해서 초대권도 네. 못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1: 나요. 네, 저도 그랬고 아. 그게 제가 알기로는 또 그 전해의 화이트데이 콘체르토는 표가 다 안 팔려서 근데 팬클럽에 아마 먼저 연락을 주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티켓을 먼저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티켓이 오픈됐을 때는 개별적으로 사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 없어진 거예요.
0: 맞죠.
1: 그래서 그때 항의도 엄청 많았고
0: 네.
1: 그때 2부 시작할 때 처음에 문 열고 딱 나가는데 진짜 귀가 완전히 그때 그리고 진짜 그 네 분이 부르셨던 그런 무대가 저한테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0: 아 감사합니다. 뭐 혹시 우리 연주자님도 그런 영상이나 찾아보셨나요? 뭐 공연 우리 지휘자님 함께한 영상들이 있을 텐데 아니면 방송이 있을 거고 아니 뭐 주변에 또 그런 친구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팬텀싱어를 도전하셨던 분들도
2: 저는 아무래도 예중 예고를 나와가지고 네. 네, 주변에 성악하는 친구들도
0: 많겠네요.
2: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이 기회에 여기 나오게 되면서 네. 이제 슬기님이 부르신 그라나다
0: 아, 예.
2: 네, 영상을 네.
0: 예.
2: 제가 안 그래도 그라나다를 되게 애정하는 곡이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많은 성악가 분들이랑
0: 연주하셨죠?
2: 네 연주를 한 적도 많은데 진짜 아까 지자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더 멋있었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다르다고 하셔서 이렇게 두 분과 뭐 우리 지휘자님 오랜만에 뵙는 거고 우리 마림바 연주자님 김하영님은 처음 뵙지만 자 두 분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이 하는 공연 지브리엔 디즈니 OST 페스타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떤 공연인지 우리 연주자님께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전국에서 투어로 공연을 하고 있는 지브리 앤 디즈니 영화 음악 페스타는요.
0: 네.
2: 1부는 지브리 영화에 나오는 음악들, 그 2부는 디즈니에 나오는 음악들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데
0: 네.
2: 뭐 다들 익숙하신 뭐 토토로, 포뇨, 또 하울의 움직이는 성 아니면 뭐 인어공주, 인크레더블, 알라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오케스트라 연주로 하고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0: 다들 아는 곡이니까
1: 네.
0: 관객들 반응이 네. 제가 안 봐도 비디오를 한 번씩 했나 봅니다. 네. 안 봐도 뻔하네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어린애들도 맞아요. 너무 많이 올 것 같고.
2: 맞아요.
0: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공연 관람 연령.
2: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어린아이들도 네.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진짜 나이 많으신 어른분들도 정말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딱히 막 어느 딱 그 연령대에 한정된 게 아니라 오. 정말 모든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연주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야, 진짜 이 정도 어린 친구들이 오면 따라 부를 것도 같아. 막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공연이 계속해서 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시작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쯤 이렇게 지휘자님께서 이 디즈니 지브리 OST 공연을 시작하신 건가요?
1: 아, 저는 2024년 4월 한 2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0: 아, 그럼 계속 되어오던 걸 중간에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1: 맞아요.
0: 지휘자님 맡으시면서 이게 대부분이 났군요.
1: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이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지브리. 아,
0: 네네네.
1: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외국 한 1년 살다 왔는데 살다 보니까 이 지브리 이 영화 음악이 엄청나게 인기인 거예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받는 페이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 연주회가 지방부터 뭐 서울부터 전국에 달리 말하면 이제 블루오션이 하나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한 반년쯤 지났는데 이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합류하게 됐죠.
0: 그럼 이제 그 전까지 지휘자님들은 춤을 추진 않으셨는데 우리 백 지휘자님께서 춤을 추시면서
1: 아 뭐 춤은 아니고 그냥 음악이 좀 귀여운 음악이면 좀 귀여운 몸짓을 하고 신나는 몸짓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또 음악이랑 또 어우러지니까 춤추는 게 돼버렸습니다.
0: 아니 그게 쉽지 않죠. 이게 저도 이제 클래식 전공에서 그 지휘자님들의 어떠한 이 품위와 이 품격을 아는데 손 이외에는 움직이지 않으시고 다리를 움직이시는 분은 없거든요. 이제 다리를 띄우시는 분은 없는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엄청나지 않았나.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휘자님이 또 음악을 뒤늦게 또 전공하셨단 말이죠.
1: 그런 건 있죠. 또.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이렇게 또 음악을 더 좋아하셔서 접근하게 된 거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선입견이랄까 이런 게 없으시고 좀 다가가시는 것 같아요.
1: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0: 네,
1: 같아요.
0: 네, 진짜로
1: 그런 게 없잖아 있습니다.
0: 네. 그게 지휘자님의 장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연주자분들도 처음에는 하다가도 아 이제 지휘자님의 매력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2: 그렇죠.
0: 아, 지금 보니까 이 연주에서 이 마림바 연주가 인상이 강해서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아주 엄청나다고 합니다. 물론 마림바 연주자님께서는 아 지휘자님 덕분입니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이 지브리나 디즈니 OST의 마림바는 빠질 수 없는 악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소리가
1: 그렇죠.
0: 독특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실로폰을 알고 있는 그 마림바. 마림바에 대한 설명 짧게 부탁드려요.
2: 네. 네. 아까 그 세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사람들이 대부분 실로폰이라고 알고
0: 그렇죠.
2: 있는데 네. 실로폰보다는 훨씬 크고
0: 네. 훨씬 많고
2: 네. 훨씬 음도 많고 그렇게 해서 나무로 만들어진 건반을 마림바라고 하는데요. 그 소리가 진짜 너무 너무 예뻐요.
0: 좋죠. 네.
2: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관심을 가져서 시작한 것처럼 굉장히 소리가 너무 예쁘고 그 위에서 손 딱 그 손 두 개로만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놀림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멋지고 예쁜 악기입니다.
0: 마림바는 보통 마림바만 하나요? 타악기에 안 들어가고?
2: 아니요. 타악기는 전부 다 전공을 해야 해요. 그래서 뭐 오케스트라 연주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네. 굉장히 다양한 타악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0: 그렇죠.
2: 팀파니, 뭐 큰부, 뭐 이제 저희가 작은 부로 알고 있는 스네어 드럼, 이제 건반 악기 종류도 마림바와 같은 건반 악기 종류도 굉장히 많고
0: 그렇죠.
2: 그리고 맞아요. 저희가 이제 연주로 오시면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어느 영상에도 없는 저희가 파이프를 돌리는 게 있는데 저희 돌리는 것도
0: 소리 나는, 네,
2: 소리 나는 그것도 타악기고 저와 같이 연주하고 있는 이제 연주자분께서 부시는 버드 휘슬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불기까지 합니다. 타악기는 새 소리가 나는 네. 버드 휘슬도 있고 다 알고 있는 탬버린, 트라이앵글,
0: 그걸 캐스마츠. 다 하시는 거예요?
2: 네, 이 모든 걸 다 해야 합니다.
0: 그 중에 이제 멜로디틱한 게 마림바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이 그쪽으로
2: 네, 맞아요, 가겠군요. 그렇습니다.
0: 아 재밌습니다. 자, 이게 공연이 계속 되었는데 다른 공연들도 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또 이 공연을 할 때 좀 더 애정이 있으실 것 같긴 해요. 뭔가 편한 느낌?
1: 그렇죠. 좀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연주를 했을 때는. 원래 이제 클래식 음악 전공하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영화 음악이 물론 이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음악이 클래식 음악에 비해서는 좀 복잡하진 않아요.
0: 네.
1: 그렇죠.
0: 그렇죠.
1: 가요나 이런 곡들이 우리가 네네네. 가곡이나 오페라보다는 간단하긴 한데 그렇다고 뭐 그 음악들이 덜 좋은 거다 이건 아니지만
0: 네네.
1: 더 좋은 음악도 많고 사람마다 또 좋아하는 이런 음악을 하려고 사실 제가 공부한 건 아니지만 연주회 끝나고 이제 댓글을 달아달라고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려요.
0: 네네네네.
1: 그 댓글에 보니까 이렇게 오케스트라 곡이 클래식이 좋은지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0: 아.
1: 근데 사실은 이게 클래식인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클래식 생각하면 뭐 모차르트, 베토벤, 그죠? 뭐 베르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음악을 정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섣부른 판단일 수 있거든요.
0: 맞죠.
1: 관객들이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부분이
0: 맞죠.
1: 이분들이 그래 맞아. 이분들이 느끼기에 클래식이면은 이게 맞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자세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저희가 연주를 하면 한 1,000석 정도 되는 공연장에서 연주회 끝나고 앵콜곡 할 때 제가 마이크 잡고 해설을 하는데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한 대략 한 80% 정도 손을 들어요. 그럼 이제 보수적으로 해서 한 60%라 치고 매회 600명 정도 온다. 그럼 100회를 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최소 6만 명이 지금 저희 때문에 공연장에 오신 거예요.
0: 그렇죠.
1: 예.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0: 그럼요.
1: 예. 그 맛집이라고 오픈했는데 아무리 맛있으면 뭐합니까? 손님 와서
0: 먹어야 맛집이죠. 예.
1: 그래서 이게 그런 면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클래식 음악을 전파하고 또 색다른 그냥 평소에 즐기시는 것과 좀 다른 음악을 즐기시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러한 거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아 진짜 이게 보니까 전국을 다 다니면서 공연하기도 하네요.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진짜 공연이 많네요.
1: 많아요.
0: 오 힘드시겠어요 이게 스케줄도.
1: 근데 뭐 리허설이 많지는 않고 네. 했던 분들이라서 네. 그런 게 좀 일단은 장점이고. 또 지방 갈 때면 또 여행 가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뭐 나름 좋은 점이 많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0: 아, 또 다양한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연주하시는 애니메이션을 두 분은 혹시 다 보셨나요?
1: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0: 진짜요?
1: 근데 너무 오래된 것들만
0: 오래된 게
1: 많죠. 네. 그쵸. 제일 신기한 게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서는 음악만 찾게 되는 경우가 몇 개 있었어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경우는
0: 음악이 뭐 너무 좋죠.
1: 음악이 더 훨씬 더 인상 깊고.
0: 우리 연주자님도 있으세요? 좋아하는 아니면 연주하면서 내가 좋아진 곡이나.
2: 저는 개인적으로 네. 디즈니 덕후. 원래 디즈니 덕후여서.
1: 무슨 곡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2: 어떤 곡이?
1: 모아나.
2: 맞아요.
0: 모아나요?
2: 모아나에 네. 나오는 하울바라기골.
0: 거기에 좀 마린바가 좀 독특한 거
2: 아니요? 저는
1: 거의 마린바
0: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서 좋아하시는구나.
2: 아닙니다. 지 선생님도 이렇게 가끔 제가 너무 흥에 올라서
1: 네. 같이 흥을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2: 선생님이랑 항상 무대 위에서 이 흥을 함께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함께 흔들고 있습니다. 항상 무대 위에서.
0: 그래요? 그러면 다음 공연 때는 그 모아나 의상을 입고 연주하시는 것도
1: 있으면은 뭐 마다하진 않겠지만. 예.
2: 선생님이 모아나 아버지.
0: 그러니까
1: 머리 좀 기르겠습니다.
0: 저 이렇게 그 연주자님과 지휘자님께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는 거의 자주 못 본 것 같은데. 전 이게 다 지휘자님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2: 맞습니다. 네.
1: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게 위에서 열어줘야 아래서 올라오는 곡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림바 연주가 오케스트라 하드캐리 신들림 마림바 연주자님 작두 타신 뭐 이런 공연 댓글들도 많다고 해요. 조회수도 좋고 다른 오케스트라 할 때는 사실 사람들이 마림바에 있어서 저도 이제 오케스트라 보면서 마림바에 큰 관심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연에서는 마림바에 관심이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케스트라 공연할 때 클래식 공연하는 거랑 이 공연할 때 내 마음가짐이 좀 다르지 않을까.
2: 네, 맞아요. 사실 저희 그냥 클래식 곡을 할 때는 오케스트라 안에 마림바가 쓰이는 경우는
0: 진짜
2: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0: 옛날 곡들?
2: 네. 마림바는 왜냐면
1: 요새 곡들이나 좀
2: 맞아. 요즘 곡들이나 좀 있지. 마림바는 원래 솔로 악기였던 거라서 그게 오케스트라에 쓰이는 경우는 없고 오케스트라 오히려 글로켄슈필 아니면 아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실로폰
0: 네네.
2: 이런 경우는 많이 쓰여도 마림바 쓰이는 일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뭐 게임 음악, 영화 음악 이런 것들에서는 마림바가 되게 많이 쓰여서 여기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약간 항상 이렇게 솔로곡으로만 연습하던 악기를 오케스트라 안에서 더 돋보이게 연주를 하려고 하니까 좀 더 책임감을 부담도 되고 책임감도 더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도 나오게 되고
2: 그죠?
0: 맨 뒤쪽에 있다 보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원래 그 지브리나 디즈니의 오케스트라 악보에 마림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편곡이 그렇게 뭔가 마림바가 나오게 된 건가요? 어떠세요? 악보상에 마림바로 연주를 하는
1: 연주 게 연주돼 있는데 원곡은 그렇게까지 마림바 비중이 높지가 않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0: 오케스트라. 우리 연주자님께서 소개해 계신 거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저희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이름에 페스타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처럼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는 신나는 축제를 지향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전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클래식이 어렵다, 그리고 뭐 지루하다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다양한 장르로 관객분들과 함께 그렇게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진짜 이런 뭐 영화 음악, 만화 음악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고
0: 네네.
1: 저희 클래식 공연들도
0: 또
1: 하고
0: 하고,
1: 있는데
0: 네.
1: 그런 것도 진짜 어렵지 않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 다양하게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게 반응이 좋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1: 아,
0: 그렇죠.
1: 그렇죠.
0: 그렇죠.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게 뭐 월급을 받으면서 일한다 하더라도 반응이 좋은 공연을 했을 때 재밌는 거지.
2: 아,
0: 그냥
2: 그렇죠.
0: 하는 공연 하는 건 사실 그렇잖아요.
2: 맞아요.
0: 이게
2: 맞습니다.
0: 아무래도
2: 맞습니다.
0: 저는 하면서 재밌어야.
1: 맞아요.
0: 자. 그러면 이제 서울 페스타 계실 때
1: 네.
0: 지휘자님이 안 계실 때도 서울 페스타 하셨을 거 아니에요.
1: 그죠, 그죠.
0: 지휘자님 들어오셨을 때와 안 들어오셨을 때 분위기가 전혀 다른가요?
1: 완전 달라졌어요. 저희
0: 완전 다르다.
1: 진짜 뭐그 지전 선생님 계셔서 하는 말이
0: 네.
1: 아니라
0: 네.
1: 진짜로
2: 약간
1: 분위기가
2: 그렇겠습니다.
1: 진짜 180도 바뀌었어요. 네.
0: 아.
1: 저희 정말 그 다들 그냥 약간 연주하고 그냥 무대 위에서 아무리 신나고 즐거운 곡이라도 그냥 했는데 정말 이제 지전 선생님 딱 오신 이후로부터 연주자들이 다 같이 음악을 즐기는 게 느껴졌어요. 우선
0: 아.
1: 지전 선생님이 앞에서 너무 음악과 한 몸이 되셔서
0: 네.
1: 지휘를 해주시니까 저희도 그게 사실 지휘자 선생님이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거든요.
0: 알죠,
1: 네.
0: 알죠.
1: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먼저 막 이렇게 신나게 해주시니까 저도 막더 신나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역시. 네. 막 탬버린도 더 신나게 치고.
0: 아. 그 이제 지휘자님께서도 만 오케스트라를 또 지휘하셨을 텐데,
2: 네.
0: 또 서울 페스타만의 애정이 또 있으시겠네요.
2: 아, 올해 지금 가만 제가 해본 오케스트라 중 가장 많이 한
0: 가장 많이
2: 오케스트라의
0: 했으니까.
2: 연주로 치면
0: 아, 그게 아예 상임 지휘자 되신 거예요?
2: 그건
0: 아,
2: 아니고.
0: 그건 아니에요.
2: 그건
0: 근데 이제
2: 아니고.
0: 연주할 때이 지분이나 지지는
2: 주로
0: 담당하셔서.
2: 주로 많이 하죠.
0: 이제 지휘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래 말이 많으신데 오히려 이렇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말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발언들을 위해서. 아, 이게 보니까 서울 페스타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지휘자님에 대해서. 이 축제 같은 컨셉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끌어 주실 분이 누구일까?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모색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입을 모아 추천한 분이 바로 지금의 백윤학 지휘자였습니다.
2: 아, 근데 사실 여기 그 전에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잘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0: 네.
2: 이분이 뭐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연주를 그만 하신 거예요. 근데 연주는 잡혀 있고 급하게 연락을 주셨어요. 이 여기 페스타 대표님 잘 아는데
0: 네.
2: 거의 한 7년 만에 연락 받았나? 7, 8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번호 저장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급한 거겠다 싶었죠.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연주를 누가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마침 또 이제 시간 좀 맞아가지고 같이 하게 된 거였어요.
0: 그렇네요. 보니까 마침 안식년을 맞이하고 계셔서.
2: 안식년 끝났을 때,
0: 아,
2: 이때는.
0: 끝났을 때? 아.
2: 그러니까 급하니까 여기저기 다 연락을 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제
0: 아하하하하.
2: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서울 페스타도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좋아해 주는 건 상상을 못 했고,
0: 네.
2: 저도 그랬던 것
0: 아니, 일단 결과물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지휘자님들이 지휘를 하셨지만 유퀴즈에 나간 지휘자님은 지휘자님뿐이잖아요.
2: 아유, 한분더 있긴 한데.
0: 아니, 그러니까 이 공연을 통해 제가
2: 그렇죠.
0: 말하는 건 그렇죠. 뭐
2: 관객분들이 이렇게 추천해 주신 경우는 없죠,
0: 아,
2: 사실은.
0: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엄청난 거죠. 조회수라는 거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과 귀와 모든 걸 만족시켜줘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2: 뭐 이런 건 사실 저보다는 훨씬 선배님이시죠,
0: 아유,
2: 유슬기님이.
0: 저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2: 아유, 왜
0: 예,
2: 그러세요?
0: 아유. 아무튼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요. 음악을 한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김하영 연주자님의 마림바 연주 실황 버전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연주는 공연 가서 직접 보시길 바라겠고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중에서 마림바 연주로 시작하는 곡이죠. 이건 뭐 너무나 많이 아는 Under the Sea. 자, 에리 쿤젤이 지휘하는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FM 94.5MHz YTN 라디오 듀엣 더 클래식 토요일 실기데이 듀더클 토요일 매거진 오늘은 초대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백윤학 지휘자님과 김하영 마림바 연주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실 거니까 2부에서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 나오실 거죠?
1: 네.
2: 네.
0: 자, 1부 끝곡입니다.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주제를 모아 만든 작품입니다. 교향적 변주곡 히사이시조가 지휘하는 로열 피라모닉 연주입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YTN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1: 홈플러스가 1년 넘게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이어왔지만 결국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2: 결정이 확정되면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되고 홈플러스는 파산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데 법원은 자금을 조달한다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홈플러스 측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했던 자금은 최소 3천억 원.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으로 1천억 원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조달할 방법은 최근까지도 안개 속이었습니다.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에도 홈플러스는 매출이 줄고 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뒤늦게 수정 계획안을 냈지만 원안과 마찬가지로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를 내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고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신청을 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 파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법원은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제도의 고안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강조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는데 홈플러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1: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사회 경제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2: 파산이 현실화하면 12,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대규모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막대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4: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점.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이 이어졌지만 회생 절차 폐지 소식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관련 뉴스를 접한 고객들도 혼란스럽고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5: 동네에 문화센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자주 이용 중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4: 이번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항고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2주 안에 자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파산 절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이번 달 중 별도의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 경제적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대량 실직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2,000명에 달하고 주차나 카트 관리 등 간접 인원도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직원들은 아직 6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 납품 협력업체들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 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천여만 원인데 대금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즉각 긴급 지원 가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1.5% 저리로 생계비 용자를 지원합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내립니다. 한때 1위 자리를 다투며 업계를 대표하던 대형마트 파산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 우려가 엄습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축인 영남권을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같은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 삼성과 SK, 현대차와 한화 등 주요 기업들도 영남권에 모두 312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전통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지였던 영남권이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산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서남권, 충청권에 이은 세 번째 첨단산업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0: 분야입니다.
1: 구미와 포항, 대구, 창원을 잇는 첨단 로봇 혁신 벨트와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가 차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0: 세계 1등 로봇 피지컬 AI의 선두 주자로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옷을 입혀서 대한민국 1등이 아닌 세계 1등 산업화 지역으로.
1: 주요 기업들도 정부 구상에 발맞춰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화는 2040년까지 55조 원을 투입해 우주 인프라와 국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2: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발전 기술과 우주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AI 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는 데 한화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1: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삼성전자는 제조 AI 혁신 거점 조성에 각각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SK도 140조 원을 투자해 영남권을 아시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LG와 두산그룹도 각각 인공지능 인프라와 원전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기업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3: 경쟁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로봇 산업 특화 단지 지정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정부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첨단 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4: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도 대규모 정부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편들고 나섰습니다.
5: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경고했는데, 쿠팡의 일방적인 로비에 백악관까지 휘둘리면서 한미 간 외교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6: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백악관이 쿠팡 관련 입장을 낸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개된 35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실어 편파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7: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6: 하지만 미국 의회는 물론 백악관과 행정부까지 쿠팡 편들기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당장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 후보자도 쿠팡 사태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8: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6: 다만 쿠팡 논란이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은 사소한 통상 문제가 한미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로비 자금 지출을 최대 규모로 늘린 쿠팡은 미 의회는 물론 백악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4: 청와대가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쿠팡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5: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도 표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청와대 안보사령탑의 브리핑.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담겨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옹호하고 나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일축한 겁니다. 특히 쿠팡을 상대로 이뤄진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표적 조사가 이뤄지고

0: 일단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우리의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거로 풀이됩니다.
1: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 대한민국 주권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위 실장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거론하며 미국 의회와 정부의 대응 또한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쿠팡도 시인했다며 여기에는 한국에 사는 미국인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면 이는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위 실장은 다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계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한미 당국 간 소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2: 나아가 이번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또는 분리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이 다른 경찰로부터 정보를 얻고 주요 증거물을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에 대한 보안수사 과정에서 장 씨의 아버지가 경찰 수사팀에게 집주소와 비밀번호를 파악해 성인용품 등 증거물을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 씨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성인용 인형의 유전자 정보 감식 보고서도 검찰에 6주가량 늦게 전달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식 결과 보고서에는 장윤기의 차량과 소지품에 묻은 유전자 분석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기 부친은 수사팀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수사팀은 장윤기 성인용품에서 나온 DNA 검사 보고서도 검찰에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은 지난해 3월까지 광산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가 범행한 뒤 장 경감은 수사를 맡은 광산경찰서 직원들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성인용품인 리얼도를 폐기한 당일 장 경감은 수사관 입회하에 아들과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강에 버렸다면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장윤기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족을 통해 설득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5: 이게 반복적으로 그 원래 전화 시켜준 것도 아니고 실수로 빠져서 폐기하신 분 과정에 다른 증거도 다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전화 통화를 연결해주신 건데 그게 수사 방법 중에 하나죠.
4: 게다가 검찰이 장윤기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근거인 리얼돌에서 나온 장윤기 DNA 검사 보고서를 경찰이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넘기는 과정에서 실무자 실수가 있었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5: 장윤기 실수 그거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게 시스템적인 과학수사 부처에 이미 100% 그 전형이 돼 있고 이게 공단까지 다 확인이 되는데 그걸 누락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삭제를 할 수는 없죠.
4: 경찰청 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에 부실이나 문제가 있었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3: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을 벌였던 배재구 야구부가 다음 주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사과 방문 뒤에는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6: 조롱응원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다음 주 광주제일고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배재고 교장과 야구부 지도자, 학생 선수와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합니다. 앞서 두 학교의 만남은 한 차례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제일고 측에서 학생들이 사과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절했던 건데 이후 정교육감이 직접 광주제일고에 전화를 걸어 중재한 끝에 다음 주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두 학교는 광주제일고 강당에서 30분 정도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방문 뒤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합니다.
7: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서 16시부터는 같이 참배도 하고 거기에서 배제고 학생들은 교육도 좀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6: 응원 구호를 선창한 배제고 야구부 학생 2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생활교육위원회는 기말고사 후 열 계획입니다. 동조 학생에 대한 추가 회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제고는 자숙 기간 동안 야구부 학생들의 훈련을 중단했고 지난달 30일 전교생에게 인권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21일까지 운동부를 운영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윤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 건전한 응원문화 조성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10: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3: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4: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3: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4: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3: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4: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5: 듀엣토의 더 클래식. 오늘은 슬기대입니다.

0: 슬기대 2부 첫 곡은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 이블린 글래니의 마림바 연주였습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이 곡은 많은 편곡으로 연주되고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마림바 버전이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슬기대의 오늘은 듀더클 토요 매거진 1, 2부 확장판 초대석입니다. 지브리엔 디즈니 OST 페스타 공연을 함께하고 계신 백윤학 지휘자님과 김하영 마림바 연주자님 두 분 2부로 넘어왔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휘자님.
1: 예,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지휘자 백윤학입니다.
2: 저는 마림바 연주하고 있는 김하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방금 들은 왕벌의 비행 진짜 많이들 연주하죠. 피아노 곡이죠?
1: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약간의 뭐였더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0: 야, 하긴 이제 워낙 빠른 곡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이거 연주하면 뭐 손목 터널 증후군 생기지구나.
2: 아닙니다.
0: 하신 적 있으시죠?
2: 네, 저도 왕벌의 비행은 네, 해본 적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한 번씩은 해보는 곡이지 않을까요? 모든 악기
0: 모든 악기가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휘자님이 보셨을 때 마림바의 매력?
1: 아, 그 소리 같아요. 소리. 어, 그 음향. 이게 참 신기한 게 한 번도 안 보고 한 번도 안 들어보았는데 마치 친숙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어,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음향 이런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마림바 소리 같아요.
0: 아.
1: 누가 들어도 마림바 소리를 듣고 뭐 아 이거 듣기 싫어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0: 아. 네.
1: 저는 그 유슬기 씨 목소리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0: 이렇게 갑자기
1: 아, 훅 들어왔네요 너무.
0: 아, 단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2: 그러니까요.
1: 아, 유슬기 씨 노래는 제가 그 소리 못 잊죠.
0: 아, 영광입니다. 진짜.
1: 진짜 짝짝 붙는 소리 그거는 못 잊습니다.
0: 그렇죠. 이 짝짝 소리가 붙어줘야 되는데 지휘자님은 어, 칭찬으로 아니 춤추는 걸로 유명한 지휘자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다가 유퀴즈에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갑자기?
1: 그게 조금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2024년 이제 4월에 시작을 했다가 아마 그해 8월인가 7월에 그 알라딘 영상하고 몇 개가 올라오게 된 거예요.
0: 네.
1: 그 인기가 많아지면서 어 이제 조회수 좀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공연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 그다음 2025년 2월 그때가 설 연휴였었는데 이때 지휘자 직캠을 올렸었어요.
0: 아하.
1: 어 지휘자만 계속 나오고 보통 이제 오케스트라 영상 하면은 지휘자 잠깐 나오고 뭐 플루트 나오고
0: 그렇죠.
1: 뭐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휘자만 주구장창 찍은 걸 올렸는데 이게 좀 또 반응이
0: 지휘자 직캠이라.
1: 예. 그러고 나서 방송국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0: 네.
1: 어, 처음에 왔던 데가 스브스 뉴스.
0: 네네.
1: SBS 이제 인터넷 채널인데 이게 나간 다음에 이제 각 채널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어요.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데가 놀면 뭐하니 연락이 한번 왔었고 방송은 안 했지만 뭐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 그리고 유퀴즈에서 연락이 왔었죠. 이제 담당하신 작가분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쪽에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다가 그러면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게 됐죠. 좀 재밌었던 게 왜냐면 이제 저는 제가 만약 피아노를 치거나 뭐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바이올린을 하거나 이러면은 제가 직접 연주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0: 아.
1: 오케스트라 그럼 작게 구성을 해가지고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로케이션이 되게 예쁜 카페거든요. 보통
0: 네.
1: 그죠? 한옥 카페나 뭐 뒤에 경치 좋은 데나. 저 오케스트라 어떻게 줄여보자 막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롯데콘서트홀을 빌렸어요.
0: 아.
1: 아침에만. 제 기억에 9시부터 열어가지고 한 12시 반까지인가? 근데 이제 카메라 세팅하고 오케스 세팅하고 연습하고 이거 보면 벌써 막 1시간 2시간
0: 그렇죠.
1: 지나니까 인터뷰 이제 짧게 하고 예, 보통 하듯이 이제 그러고 나서 찍고 나서 원래는 이렇게 유퀴즈 보시면 한 명이 나와서 계속 얘기하는 장면이
0: 맞죠.
1: 있어요. 그 저는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그걸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조금 부족했었나 봐요.
0: 네.
1: 작가님 다시 연락 주셔가지고 좀 보충을 해가지고 이제 올렸죠. 어. 그래가지고 제 거는 제가 혼자 얘기하는 거 말고 그림이 좀 많이 나와요.
0: 아,
1: 그걸 떼워야 되는데 영상이 없으니까.
0: 어, 그래서 막 악보도 나오고 이렇게 막.
1: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림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0: 야, 직접적으로 지지한께 연락이 온 건가요? 그쪽에서?
1: 어, 맨 처음 학교로 연락이 왔어요.
0: 아, 학교로?
1: 어, 학교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저희가
2: 울진인가?
1: 울진인가 연주를 가고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유퀴즈를 많이 보진 않았거든요.
0: 그렇죠. 네.
1: 전 사실 인생 극장을 더 많이 봤는데.
0: 인생 극장. 와.
1: 근데 연락이 왔어요, 사실. 왜 하는지 그또 제가 왜요? 뭐 제가 다섯 쌍둥이 아빠도 아니고 외국인.
0: 네네네.
1: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안 됐는데. 그 연락을 다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연락 진짜 왔어요. 그래가지고 유퀴즈를 해가지고 그때 전화하면서 하면서 막 전화기 가르치면서 사람들한테 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0: 재밌습니다. 뭐 유퀴즈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지휘자님 학창시절 음악을 전공한 분이 아닙니다. 서울과학고를 나와서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 입장에선 천재죠, 천재. 그러고 나서 서울대 음악대학 지휘 전공으로 편입하셨고 동대학원까지 수료 후에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음악을 하기로 마음먹고 음대 편입에 대학원 수료 미국 유학까지 커티스 학교를 들어가신 걸로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된 건지 궁금해요. 공부를 하던 분이 물론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 변호사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음악이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학교 다닐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밴드고 합창단이고 이렇대요.
1: 맞아요.
0: 그래서 예전에 제가 팬텀쇼 끝나고 했을 거예요. 너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부른 일몬도를 이렇게 방금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픈데 감사합니다. 아픈 티도 못 내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신대 음악을. 근데 그런 걸까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1: 어렸을 때 하고 싶었는데 뭐 부모님 반대한 건 아니고 네네. 대학교 때 합창 동아리를 했어요.
0: 합창 동아리.
1: 예. 아마추어 합창. 네네. 동아리. 원래는 이제 아시겠지만 지휘는 보통 전공자가 하니까.
0: 그렇죠.
1: 근데 성악과 학생을 이제 지휘를 했는데 성악과 학생을 데리고 와서 근데. 보통은 그냥 지휘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단원같이 동아리 느낌 오셔가지고 뭐 같이 좀 디프리도 가고 뭐 MT도 가고 단원이 된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저 전에 딱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휘할 사람은 없는데 저한테 지휘할 기회가 온 거죠. 이제 그때도 음악 관심 많으니까 음악대학 수업도 좀 듣고 피아노도 좀 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휘를 하게 되면서 기회가 됐어요.
0: 피아노를 좀 치셨군요, 원래.
1: 조금 예.
0: 왜냐면 제가 알기로 이 지휘가 음악을 전공하면 하기 쉽지 않은 게 이 들어야 되니까.
1: 그렇긴 하죠.
0: 여러 음악이 들어야 돼.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휘자를 테스트하기 위해 오케스트라들이 일부러 다른 걸 내는 것도 그런 에피소드 들었었어요.
1: 저도 듣게 됐어요.
0: 여기 안 해버리고 모르는 알아보자 이러면서.
1: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0: 그죠? 차라리.
1: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찾기.
0: 진짜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악기를 했어도.
1: 근데 제가 합창단 지휘를 할 때 사람들 같이 하는 거에 대한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또 이제 두에 또 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단체에서 같이 망상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또 그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0: 맞죠.
1: 같이 무언가를 할 때도 마치 관객하고 또 같이 느끼는 거랑도 비슷한데 좀 더 다른.
0: 맞아요.
1: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0: 지휘자로서의 그 희열은 알 것 같아요. 이제 저희도 성악을 하면서 합창단이나 이런 건 지휘를 하니까 그때 희열이 있죠 이게.
1: 그래서 성악 저 유슬기님 같은 목소리 가지면 지휘 안 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0: 전 지휘하고 싶습니다.
1: 좀 바꿔보실까요, 저희? 지금이라도.
0: 그 무서운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저는
1: 당장이라도 바꾸고. 당장이라도 그냥.
0: 지금 PD님이 나는 춤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 예.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힘든 것들을 이겨내셔서 이 자리가 좀 더 이렇게. 행복하시지 않나. 뭘 해도 행복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저도 쉽진 않았던 인생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은 남들도 보게 되더라고요. 저만 보고 있었는데 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들 힘든 게 더 이거는 다 똑같이 힘들구나라는 걸 느꼈고 두 번째는 나보다 힘든

0: 분들도 계시구나. 뭐 그걸 가지고 제가 꼭 행복하다고 반대로 느낄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또 주변에 이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뭐 가족 이런 사람들, 친구들, 또 동료들 그게 힘이 많이 되면서 그 저한테는 큰 의미가 다가온 것 같아요.
1: 그쵸. 우리 연주자님 주변에 음악하신 분 많잖아요. 제가
2: 네, 그쵸.
1: 음악하는 것도 이제 사실 성악은 뒤늦게 하는 분들이 꽤 있고,
0: 맞아요.
1: 악기는 사실 뒤늦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분이
0: 어렵죠.
1: 없는데, 이런 분이 계신가요? 지휘자를 다른 거 하다가 뒤늦게?
2: 아유, 완전 처음.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0: 아,
2: 경우는.
0: 그래요?
1: 그렇잖아요. 외국에나 있었던 것 같아요.
0: 외국에
2: 그죠,
0: 많이
2: 그죠,
0: 있어요.
2: 맞아요.
1: 뭐 수학자가 갑자기 음악
2: 맞아요.
1: 작곡한다고 하는데
2: 또뭐 파일럿이 지휘하고
1: 맞아요,
2: 있고 막.
1: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보기 드물지 않나.
2: 그죠.
0: 사실은 제 나이 또래 분들이 그러신 분들이 많았어요.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끝까지 간 경우가 좀 드문 것
1: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좋아서 시작할 수는 있으나 이거를 일로 들어가기는 사실 거기서 진짜 한끗 차이죠.
0: 좀 다르긴
1: 아,
0: 합니다. 맞아요.
1: 대단합니다. 이 롤모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휘자로서의.
0: 롤모델 글쎄 뭐저 커리어 면에서 롤모델은 잘
1: 네네.
0: 모르겠고 카라얀도 사실은 원래
1: 아,
0: 공대
1: 네.
0: 하다가 원래
1: 아,
0: 공대 전공이었어요 카라얀도
1: 그렇죠.
0: 또 번스타인이라는
1: 오.
0: 지휘자도 사실은 뭐 철학도 했었고 언어학도 했었고 글쎄요 저는 뭐 지휘자보다도 작곡자분들이
1: 네, 더.
0: 롤모델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뭐랄까 더 연구 대상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1: 그럼 지금 이게 춤추는 지휘를 카라얀이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0: 뭐 저도 옛날 같으면 그게 되게 신경 쓰였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게
1: 사실 맞죠?
0: 그냥 저는 이렇게 하는
1: 나뭐
0: 지휘자고
1: 그게 뭐 대가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난 난데.
0: 맞습니다.
1: 그럼요. 그럼 나는 유키즈 출연하는 지휘자고. 나는 지금 피디님께서 춤 연습 하시냐고 그러는데 춤 연습을 안 하시더라도 뭔가 처음 했을 동작보단 나중에 좀더 요염해지거나 반응이 뭔가 신경 쓰. 제가 봤거든요. 그턴 하시는 거랑 이렇게 돌리시는 거.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0: 그러니까 저도 따로 막 이러지는 않는데 저 영상 이제 편집해 주시는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뭐 2024년에 찍은 거랑 2025년에 찍은 게
1: 다르다.
0: 다르다. 인정합니다.
1: 인정하셨습니다. 예.
0: 하면서
1: 연습은 하지 않지만
0: 배웁니다.
1: 무대에서
0: 네,
1: 배우신다.
0: 무대에서 배웁니다.
1: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본인이 좀더 동작을 연구하신다.
0: 아, 그건 못하겠어요. 너무 민망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 자, 듀엣의 더 클래식 슬기데이. 오늘은 듀더클 토요 매거진 초대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음악을 듣고 올 텐데요. 공연에서 연주되는 곡입니다. 애니메이션 마녀 배달부 키키 중에서 바다가 보이는 마을 히사이시조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연주입니다.

0: 애니메이션 마녀 배달부 키키 중에서 바다가 보이는 마을 히사이쇼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아, 이 음악 아 좋죠. 이 음악 진짜 오래된 애니메이션인데
1: 네.
0: 이 음악만큼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악기로 연주한 거 다 본 것 같아요.
1: 그 진짜 이게 저희가 항상 이제 저희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댓글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0: 네.
1: 이 곡 듣고 우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0: 그러니까 왜 이렇게 슬프지?
1: 그러니까 슬픈 곡이 아니잖아요.
0: 아니에요.
1: 사실은. 아닌데 이게 추억에 가장 맞닿아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제 많이들 사실 노래가 있는 곡이 디즈니는 많은데
1: 그쵸.
0: 지브리에는 노래가 있는 곡이 잘 없지 않나요?
1: 다 있긴 연주곡?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연주곡 그러니까 같은 버전인데 노래가 있는 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영화에 동시에 또 없는 게 들어가기도 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보통은 더 잘 아시겠지만은 노래곡으로 쓴 곡은 노래곡 같고
0: 네네네네.
1: 악기곡은 악기곡 같고 뭐 가끔 왔다 갔다 하는데 히사이시조 곡 중에서는 그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곡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마림바 또 한 곡이 사실은 Always,
2: Always
1: With Me, With Me라고 그것도 원래는 노래곡인데 마림바로 해도 너무 어울리는 곡이죠.
0: 그럼 이게 노래가 있는 곡들은 연주자가 노래하나요? 노래하는 경우도 있나요?
1: 지브리 곡은 노래가 없고 네. 디즈니 곡만.
0: 아 네. 디즈니에서?
1: 그렇죠.
0: 아니, 디즈니는 또 영어 팝 워낙 유명이 많으니까
1: 네,
0: 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휘자님께서 공부를 잘하셨잖아요. 이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음악이 수학이랑 과학이랑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음악을 하실 때 네. 도움이 되던가요?
1: 어떻게 보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0: 네네.
1: 마치 1, 2, 3, 4, 5, 6, 7, 8, 9 또 반복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그런 패턴 같은 거를 보거나 이 패턴이 어떻게 뭐 좀 밀당이 있거나 또는 긴장을 쌓고 또 이완되고 이런 거 좀 파악할 때 조금 편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어떤 하긴 악보를 보실 때는 뭔가 계산적으로
1: 예, 그렇죠. 일단 분석할 때는 좋은 툴인 것 같아요.
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리면 연주면 연주하시면서 이게 수학적으로 느껴지시나요?
2: 아유.
0: 3, 5, 7.
2: 지금 음악하는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네. 저희는 문과.
0: 네,
2: 문과라서 수학과
0: 그렇죠.
2: 과학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0: 네,
2: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수학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네. 연관시킨다는 게 네.
2: 아니 그 저도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음악이 수학이랑 굉장히 연관이
0: 그렇죠.
2: 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0: 네네.
2: 뭐 워낙 수학 공부를 안 했으니 뭐 머리로는 그러니까 알아도 이해는 못하는
0: 아니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물론 뭐 음악이 수학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거를 연주하면서 연관시킬 수 있다는 건 보통이 아닌 거기 때문에 아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음악가들이 고민이 있을 때 이 스트레스 받을 때 보통 이제 이 아티스트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약간 즉흥적이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1: 그렇죠.
0: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거나 놀면서 풀거나
1: 예,
0: 할 텐데
1: 예.
0: 우리 지휘자님은 갑자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1: 아니 그 얼마 전에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을 봤어요.
0: 그래요?
1: 제가 모르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뭐 자기 소개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딱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건 아니고
0: 아 본인이 뭐, 그렇게 하신대요?
1: 아니요. 그렇게 하신대요. 그렇게
0: 본인이?
1: 하시는 분을 봤어요.
0: 나 스트레스 받을 때 수학 문제를 풀어요.
1: 그런 분이 있으시다고요. 취미같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0: 네.
1: 아 왜냐하면 주변에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가지고 못 풀면 스트레스 되기 때문에 아예 시도를 안 합니다.
0: 그럼 보통 어떻게 음악 안 하실 때는 뭐 하시나요?
1: 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원래는 영화 본다고 얘기했거든요.
0: 영화?
1: 예, 뭐 근데 지금은 그냥 넷플릭스 검색하는 게
0: 검색만
1: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볼까 저거 볼까 하다가
0: 검색만 한
1: 시간 반 하죠. 검색만 영화 한 편 하고 있어요. 보려면 또 아 이거 찍금보다 아 이거 더 재밌어.
0: 아, 그렇죠.
1: 그러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보고.
0: 아 너무 잘 알죠. 아 이게 지휘자님이 이제 MBC 모두스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이자 초대 지휘자셨습니다.
1: 네.
0: 모두스 오케스트라는 중증 장애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인데 여긴 또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됐나요?
1: 그게 아마 우리나라 노동법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느 규모 이상 몇 명 이상 고용을 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그런 비율이 있는데 이런 장애인 고용을 음악인으로 그런 것도 조금 작용을 크게 해가지고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장애인 오케스트라인데 제가 이제 올 2월부터 같이 했으니까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장애인인가? 단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가끔 이제 뭐 소리도 치시고 뭐 틀리고 막 웃으시면서 틀렸어요 말씀도 하시는데 그냥 조금 천천히 가시는 분들이지 어떻게 보면은 같이 있으면 우리도 행복해질 때가 많아요. 진짜로 이분들 첫 번째로 순수하고 거짓말은 절대 안 하시고 힘들면 힘들다 하시고 솔직하신 분들에서 처음에는 아마 제가 모르는 제 마음 어느 깊은 속에는 제가 뭔가 드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좀 약간 비밀인데 제가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항상 예. 느끼는 게
1: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저희 한번 협연 한번
0: 아 저는 뭐 얼마든지
1: 진짜
0: 가능합니다.
1: 아, 예. 네, 진짜요?
0: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요. 아, 충분히 이게 보니까 이게 지휘자님 생각이 너무 좋으시고 배울 점도 많고
1: 아유 왜 그러십니까?
0: 연주자님도 함께 하시면서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연주자님은 이렇게 이런 지휘자님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1: 아, 많을 거야 아마. 거의 좀 제대로 해봐야 말
0: 전혀 없으시다고. 지휘자님 말고서 이제 연주하면서 본인 스트레스 받으실 때
2: 네.
0: 어떻게 푸시나요?
1: 왜 스트레스 받지?
2: 아니 그냥 뭐 제 혼자 뭐 연주하면서 좀 안 되고 이럴 때 저 그때 스트레스를 저는 사실 운동을 좀 좋아해요.
0: 운동을
2: 근데 운동을 좋아해서 근데 운동도 좀 때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태극기다 보니까
2: 네. 골프를
0: 아 골프를 그 정도면
2: 전 골프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골프 칠 때 이제 그 이렇게 탁 트리 네 그것도 보고 그리고 치면서 이제 공이 확 날아가는 것도 보면서 약간 스트레스가 그때 확 풀리는 것 같아요.
0: 괜찮았어요. 이게 다치거나 이게 뒷땅 맞고 그러면 아플 텐데.
2: 그러니까 이제 다들 막 저희 선생님들
0: 말리지 않아요?
2: 네 많이들 말리세요. 저희 타악기 선생님들이
0: 다치면
2: 좀 조심해라.
0: 아, 너는 골프 철이라 그러신가? 까마셨네. 네,
2: 좀 많이 탔죠.
0: 네. 그렇네요.
2: 그래서 친구들이 한 번만 더 나가면 이제 무대 뒤에서 이빨밖에 안 보일 것 같다고. 네. 너무 타서 이제 너 이만 보이겠다. 야. 저희 검정 옷 입어가지고.
0: 참 좋네요. 두 분이랑 얘기하니까 뭔가 이렇게 함께 하는 느낌이라 너무 좋은데 지휘자님이랑 이 김항 연주자님만 봐도 오케스트라 분위기가 어떨지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연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휘자님과 오케스트라 하나가 되는 그런 공연이 있다 보니까 이 서울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기획 공연이 계속 되는 거죠.
1: 그렇죠. 현재로서는 계속 되고 있죠. 이
0: 보니까 이달에도 17일에 목포, 18일에 아트센터 인천에서 또 하고요. 예, 예. 8월엔 9일 서울 롯데콘서트홀 시작으로 23일 대구, 30일 서울 예전당까지. 아, 1년에 이 공연이 100회가 넘나요?
1: 그러니까 지금 제 기억에 이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시작했잖아요 올해.
0: 네네. 네,
1: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주말 토요일 중에 하루 쉬었던 게 5번 정도 되나? 거의 다 했어요.
0: 서울 페스타는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오케스트라죠.
1: 자체적으로 네. 하는 거예요. 어디 그러면 뭐 이제 지원 받거나 이게 아니고.
0: 와 그럼 이건 팔아서. 건바일 건인가요?
1: 건바일 건.
0: 그럼 오케스트라 단원들 신나겠네요.
1: 그렇죠.
0: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1: 그게 꽤 큰 부분이죠.
0: 엄청난 부분이죠.
2: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0: 아 이제 알았군요.
1: 근데 이제 저희 말고도 요 공연을 하는 팀들이 많이 있고 관객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블루오션.
0: 아 그래서 우리 김하영 연주자님이 골프도 다니시고 이렇게 표정이 좋으셨던 거네.
1: 그렇군요.
0: 아 이게 진짜 알잖아요. 오케스트라 단원이 한 달에 그냥 정기적으로 받으면 얼마를 버는지. 근데 이게 공연이 1년에 100회가 넘는 거면
1: 회당 받는 거면 또
0: 피디님께서 어쩌니 텀블러가 크다고. 야, 두 분이 행복한 미소가 어제 나오나 했더니 여기였군요. 방송을 다 끝날 때쯤 알았습니다. 두 분의 여유는 공연에 쓰여 있었습니다. 야, 역시 저는 또 제가 이거를 알아봤죠. 아,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0: 이제 가니까 연주 때 넣고 하면 제 기억에는 한 연말에는 한번 꼭 모이고.
1: 지휘자님 혹시 뭐 제일 좋아하는 나는 꼭 먹어야 한다 그런 음식 있으세요?
0: 지금 회식하고
1: 네,
0: 상관없이요? 아니면
1: 상관없이 뭐 루틴
0: 상관없이?
1: 또는 뭐 나만의
0: 아, 루틴. 음식은 아니고 연주 전에는 가능하면 조금 한 3, 4분이라도 꼭 잠을 좀 자려고 그러고, 눈이라도
1: 3,
0: 잠 감고.
1: 4분이라도요?
0: 예, 5분, 뭐 5분. 5분이 안 되더라도 눈이라도 좀 감고 있고.
1: 오.
0: 그다음에 이제 치실, 치간칫솔 요거 다 한번 꼭 하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예.
1: 노래하는 것도 아닌데.
0: 노래하는 거 아닌데 그거 하고 나면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1: 저 예전에 어떤 분이 지휘자님은 뒷모습이 보인다고 뒷 근육 운동을 하시는 분을 본적 있어요. 나는 뒷모습만 보인다고 해서 옷도 다 디테일로만 이렇게 쫙 멋있는 걸 그런 분 들었거든요. 되게
0: 고려해봐야겠네.
1: 그래서 뭔가 이게 나의 그 어떤 청결함이구나.
0: 예. 네, 그게
1: 뭔가.
0: 그러면 조금 뭐랄까 무대에 나갈 때 관객들한테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1: 이
0: 나온다.
1: 부분 저도 공감하는 것 같긴 해요. 꼭 양치해야 돼요. 노래하기 전에.
0: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1: 뭔가 기분이. 우리 김학연 주자님은 자기만의 루틴.
2: 저는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기 전까지 좀 계속 떠들고
1: 이래요.
2: 이렇게 해야지 좀 이렇게 텐션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좀저 약간 가만히 있으면 저는 이렇게 뭐 지선 쌤 아시겠지만 좀 위에서 텐션을 많이 업돼 있어서 연주를 해야
1: 해야
2: 되는
1: 되니까
2: 역할이다
1: 다운되지
2: 보니까.
1: 않도록.
2: 끝까지 진짜 들어가기 전까지 막 투다 떨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다른 단수님들 지나가면서 하영이 너 목소리만 들려
1: 조용히
2: 막
1: 하자. 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체력이 너무 중요하니까 각자도 운동도 하실 거고 지자님 피시잖아요. 계속 서서 이게 단원들 다 앉아 있는데 물론 타악기에도 서 있지만 지자님 계속 서서 이제 막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0: 아니 그렇진
1: 그래요?
0: 않아요. 저는 그런 거 힘든 적은 없었고, 아니 오히려 이제 유승기 씨 같이 이제 진짜 온 열정을 다해서 노래 부를 때 그때
1: 아니 지금
0: 에너지.
1: 저희는 이제 노래하고 잠깐 들어가서 쉬잖아요. 지금 다 계속 모든 걸 연주하시고 계시고.
0: 근데 이제 뭐 많이 하면은 또 괜찮기도 하고, 예. 또 이게 또 이렇게 좀 뭐랄까 체조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음악도 같이 있으니까
1: 네.
0: 그냥 서 있는 거랑 많이 다른 것
1: 그래서 공연 진행도 얘기하셔야 되고
0: 같아요.
1: 또 하다 보니까.
0: 계속 바쁘니까 잘 쉬고 이러면 또 그렇게 오래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요새 이제 음악 하시는 이제 지휘자님들이나 여러 시도를 하시고 많은 걸, 물론 옛날부터 해왔지만 이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알아주고 봐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
0: 아,
1: 다시 한번
0: 감사합니다.
1: 진짜 붐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공연 계속 이어질 텐데 보러 오실 분들에게 지휘자님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편한 마음에 오셨으면
1: 편한
0: 좋겠어요.
1: 마음에.
0: 그리고 가족들 다 오셔도 즐겁게 보실 수 있는 공연 몇 없거든요, 사실은.
1: 맞죠.
0: 예, 그러니까 편하게 오셔가지고 편하게 즐기시고 편하게 느끼시고 가시면 되는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편하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연주자님께서도.
2: 네, 많이 더워질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시원한 공연장에 오셔서 가족들 다 함께 즐거운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말 즐거운 연주 많이 하고 있으니까.
1: 5세 이상 관람가네요. 뭐 지휘자님 이 공연 말고 다른 공연에 대한 뭐 홍보도 하셔도 됩니다.
0: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오페라 코치도 전공을 했어요.
1: 오페라 코치를 또.
0: 그래서 지난 5월에 발퀴레 1막만 제가 피아노 치고 성악가 3명하고 같이 연주를 한 적이 있어요.
1: 그 어려운 바그너를요?
0: 이제 해설을 좀 하고 했더니 관객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10월 11일에 한번 하고 내년에 한 5, 6회 정도 바그너 좀 진행을 해보려고 그러고 또 아마 내년 아마 아직 지금 공식적이진 않은데 내년 초에 말로 대체 노래 이렇게 실내악 버전이 있거든요.
1: 네네.
0: 그것도 아마 또할것 같고 그런 것들 예 지금 저한테는 큰 프로젝트고 예 도전적인 연주입니다.
1: 대단하십니다. 진짜. 오늘 두분 이렇게 백윤학 지휘자님과 김하영 마림바 연주님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스스로 마무리해야겠죠. 두분 이제 라디오 나오셨는데 우리 어떠셨어요, 지휘자님?
0: 아, 저야 뭐 유수기님 뵌 것만으로 너무 진짜로 그동안 잘 계셨는지 10년치 안부를 지금 묻고
1: 그러게요. 편안하네요. 지휘자님 오랜만에 뵙는데도 뭔가 인상도 좋으셔서.
0: 저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제 마음 어디엔가는 유수기님하고 백인태님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연주가 항상 있었으니까. 아마 똑같지 않았을까 저는
1: 그렇게
0: 생각해요.
1: 그렇게 하죠. 네. 한번 함께 연주하는 연주자는 좀 응원하게 네, 되니까. 네,
0: 그래서.

0: 나중에 또 언젠가 또 같이 연주할 날 손꼽아 기대하겠습니다.
1: 언제든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연주자님도.
2: 네, 저도 라디오는 처음이었어요.
1: 아, 처음이시군요.
2: 조금 긴장됐는데 예. 백은영 선생님도 함께해 주시고 또 슬기님께서 워낙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1: 아, 너무 편해 보셨어요. 다행이에요.
0: 원래 여기 극 아이예요, 제가.
1: 아, 그래요?
0: 극 아이예요. 네. 지금 이러고 아마 뻗을지도 몰랐어요.
1: 아,
0: 제가
1: 에너지를 다 쏟으셨군요.
0: 아, 처음 와가지고 가방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저희 피디님이 가방 놓으시라고 원래 이런데 지금 오늘 완전히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1: 천상 뭐 아티스트시네요. 네. 궁금해 갑자기 지휘자님 MBTI 궁금하시답니다.
0: 뭘 것 같으세요?
1: 오히려 이런 분이 E이지 않을까.
0: 아, E는 맞아요.
1: 그죠?
0: 네.
1: ES.
0: EN.
1: N이세요? 네. ENTP?
0: 아, 아니요. 뒤에는 두 개 다 다르고.
1: ENFJ?
0: ENFJ.
1: ENFJ세요? 네. 제가 ENFJ예요.
0: 아, 그러시구나. 네. 오. 저는 T랑 F는 중간 딱 반반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1: 진짜요? 네. 우리 연주님은?
2: 저는 ISTJ입니다.
1: 여기가 ISTJ구나.
2: 네.
1: 잠깐만, 여기 마지막 빼고 다 다르네.
0: 다르네요, 진짜.
1: 참, 아무튼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즐기시는 공연이라 지금 정말 가족 같은 진행을 했습니다. 지브리 앤 디즈니 OST 페스타 공연에도 두 분 함께하는 공연에 청취자분들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저도 인사드리는 게 아쉽지만 다음에 나와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윤학 지휘자, 김하영 마림바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0: 예. 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듀엣 투더 클래식 슬기데이. 오늘은 듀더클 토요 매거진 초대석으로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애니메이션 원령공주 중에서 원령공주 모음곡 히사시조가 지휘하는 뉴 재팬 피라모닉 월드 드림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7월 4일 토요일 슬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저는 듀엣 투 유슬기였고요. 인태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1: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1: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토요일 아침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차츰 충청 남부지방까지 비구름이 확대되겠는데요. 반면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함도 더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3.3도를 출발하고 있고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대구도 30도, 전주는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요. 현재 정체가 시작된 곳이라고 한다면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양양 쪽으로 이동하는 길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까지 10km 구간 정체를 보이고 있고요. 이후로도 화도에서 서종까지 4km 구간이 더 밀립니다.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데요. 인제터널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에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도 부산 쪽으로 안성분기점 부근에서는 현재 갓길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뉴스타트 3부 이어갑니다.
8: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축인 영남권을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같은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 삼성과 SK, 현대차와 한화 등 주요 기업들도 영남권에 모두 312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전통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지였던 영남권이 피지컬 AI와 우주항공산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서남권 충청권에 이은 세 번째 첨단산업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구미와 포항, 대구, 창원을 잇는 첨단 로봇 혁신벨트와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가 차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11: 세계 1등 로봇 피지컬 AI의 선두주자로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12: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11: 대한민국 1등이 아닌 세계 1등 산업화 지역으로.
10: 주요 기업들도 정부 구상에 발맞춰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화는 2040년까지 55조 원을 투입해 우주 인프라와 국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13: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발전 기술과
12: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입니다.
13: 대한민국의 AI 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는데 한화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10: 현대차 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삼성전자는 제조 AI 혁신 거점 조성에 각각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SK도 140조 원을 투자해 영남권을 아시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LG와 두산그룹도 각각 인공지능 인프라와 원전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기업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14: 경쟁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15: 로봇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입니다.
14: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 정부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첨단 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8: 정부는 남해안에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9: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우주개발 속도에 맞춰서 달 착륙은 2년 앞당기고 한국판 스타링크도 2035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6: 우주항공 산업의 거점은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을 끼고 있는 남해안입니다. 현재 0.7%인 전 세계 우주항공 시장 점유율을 2035년까지 3%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이 2030년 중반까지 달 기지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는 등 달 탐사 경쟁에 속도가 붙으면서 우리 정부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17: 2032년 차세대 발사체로 계획했던 달 착륙에 앞서서 누리호를 활용해 2030년 소형 달 착륙선을 달에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6: 누리호는 달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700kg급 소형 달 착륙선을 궤도 수송선에 실어 달로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주권과 국가 안보를 위한 이른바 한국형 스타링크는 우주 산업 생태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2035년까지 저궤도 위성 수백 기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 위성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들고 산업 경쟁력이 생길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발자에서 구매자로 역할을 바꾸는 뉴 스페이스 시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18: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진짜 대박으로 만들 구체적인 아이템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15: 한재흥 카이스트 우주연구 원장입니다.
18: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이고요. 아마도 지금 대학 연구소의 어딘가에서 얘기되는 것들.
16: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9: 의사결정하고 최대한 신속히 해야지 산업성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20: 제가 참여하는 단톡방을 안 만들었던가요?
16: 대항해 시대의 바다처럼 우주라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시대. 정부도 그 속도전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8: 홈플러스가 1년 넘게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이어왔지만 결국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9: 결정이 확정되면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되고 홈플러스는 파산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데 법원은 자금을 조달한다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21: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홈플러스 측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했던 자금은 최소 3천억 원.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으로 1천억 원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조달할 방법은 최근까지도 안개 속이었습니다.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에도 홈플러스는 매출이 줄고 재무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뒤늦게 수정 계획안을 냈지만 원안과 마찬가지로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를 내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고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신청을 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 파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법원은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제도의 고안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강조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는데 홈플러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8: 이처럼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사회경제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9: 파산이 현실화하면 1만 2천 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대규모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0: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점.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이 이어졌지만 폐쇄 절차 폐지 소식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관련 뉴스를 접한 고객들도 혼란스럽고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1: 동네에 문화센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자주 이용 중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0: 이번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항고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2주 안에 자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파산 절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이번 달 중 별도의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 경제적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대량 실직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만 2천 명에 달하고 주차나 카트 관리 등 간접 인원도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직원들은 아직 6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 납품 협력업체들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 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천여만 원인데 대금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즉각 긴급 지원 가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1.5% 저리로 생계비 용자를 지원합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내립니다. 한때 1위 자리를 다투며 업계를 대표하던 대형마트 파산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 우려가 엄습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8: 청와대가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쿠팡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9: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도 표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심각한 이슈가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2: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청와대 안보사령탑의 브리핑.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담겨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옹호하고 나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일축한 겁니다. 특히 쿠팡을 상대로 이뤄진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표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우리의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거로 풀이됩니다.
23: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 대한민국 주권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2: 위 실장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거론하며 미국 의회와 정부의 대응 또한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 건 이상의 인적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쿠팡도 시인했다며 여기에는 한국에 사는 미국인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면 이는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위 실장은 다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계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한미 당국 간 소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24: 나아가 이번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또는 분리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8: 국회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연석 청문회를 차별적이었다고 표현한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회는 입장문에서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관계에만 기초해 평가가 이루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청문회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였다며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인 절차가 아닌 국회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 대사가 곧 부임할 예정입니다.
9: 1년 반이 넘는 주한미국 대사 공백이 메워지게 되면서 한미 간의 소통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쿠팡 사태 같은 양국 관계 걸림돌 해결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2: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 대사는 지난달 말 미 국무부에서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주재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미 의회 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은 뒤 취임 선서까지 마친 만큼 조만간 공식 부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틸 신임 주한미 대사는 성김 전 대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국 대사라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3: 70년 넘게 이어져온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헌신을 계속하겠습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 대사입니다.
2: 그러나 1년 6개월이나 이어진 주한미 대사 공석 기간만큼이나 양국 간 현안이 많습니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간 원자력 협력 논의는 중동전쟁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황. 여기에다 관세 협상 내내 발목을 잡은 쿠팡 사태는 최근 미 의회 보고서로 인해 2라운드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4: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2: 외교부는 물론 국정원까지 나서서 미 의회 보고서 내용이 쿠팡 측의 거짓 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태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틸 신임 대사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쿠팡 사태가 해결보다는 정면 충돌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3: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만큼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 동등한 시장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임 주한미국
2: 대사가 공식 부인과 함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따라 한미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입니다.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상

0: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5: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장맛비가 내리겠고 중부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제주도에 5에서 30mm, 전남에 최대 60mm, 그 밖에 전북과 경남에 5에서 40mm 예상이 되고요.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는 충청 남부와 경북권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오늘도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23.4도를 가리고 익히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대구도 30도, 광주 28도 예상이 됩니다. 이 전반적으로 교통 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다만 강원 영동권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중심으로는 6시 중반대부터 이미 정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이용해서 양양 가는 길,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화도에서 서종 사이로 모두 앞에 14km 구간 차량 밀리는 상황이고요.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쪽으로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4km 구간에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반포까지 시구간 정체가 조금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서울요금소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 서해안고속도로도 목포 쪽이나 서울 쪽으로는 전 구간 수월한데 목포 가는 길 서해대교 위 3차로에도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7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비와 더위가 교차하는 7월의 첫 휴일입니다. 오늘도 소나기와 함께 습도 높은 후끈한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어떤 날씨 속에서도 하루 산뜻하게 채워드릴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7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바로 만나봅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0: 박물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신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7월 4일 토요일 아침 YTN 라디오 주말 음악 감상 프로그램 그 시작을 알리는 시간 오전 7시 뉴스 뮤직 시작했습니다. 7월의 첫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플레이리스트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면 문자와 채팅 통해 참여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90년대 팝 두 곡 더 이어가 볼게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Baby One More Time, 스파이스 걸스의 Wannabe.

브리트니 스피어스, 스파이스 걸스의 노래 차례로 만나고 왔습니다. 와이텔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북중미 월드컵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내고 기대와는 다른 결과로 실망을 주었다며 축구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최근 확인되지 않은 억측성 보도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갈등설 등을 부인했습니다. 축구협회는 또 전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차기 감독 선임과 관련해 흔들림 없이 아시안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회장 선거에 있어서도 상위 기관인 국제축구연맹, 피파와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충돌하지 않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내란 부화

수행 등의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비상겸 선포 직후 열린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국군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금액이 배상 지연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1심의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강제 동원 피해자 A씨의 유족 12명이 일본 니혼코크스 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여만 원에서 1,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니혼코크스 공업이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심의 2배인 1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방송이고요. 다양한 장르 음악과 주요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래 두 곡은 가요로 만나봅니다. 구창모의 모두 다 사랑하리, 최성수의 그대는 모르시더이다.

7시 뉴스앤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타이완은 중국군이 합동 전투준비태세 순찰과 원양장거리 비행훈련을 처음으로 동시에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그제 새벽 6시부터 24시간 동안 타이완 주변 공해역에서 중국군 군용기 30대와 군함 7척, 공무선 5척을 각각 포착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군용기 가운데는 26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2022년 9월 발트해 해저의 러시아 천연

학외 공작을 계획했습니다. 모나코 공국에 거주하는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재벌을 노린 폭탄 테러 용의자로 우크라이나 국적의 30대 여성이 지목됐습니다. 인터폴은 현지 시간 3일 자사 웹사이트에 우크라이나 국적의 39살 아나스타샤 베레주스카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인터폴은 베레주스카의 혐의를 살인미수와 범죄 목적의 공공장소 폭발물 설치 범죄 공모로 적시하고 이번 수배령이 모나코 당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끝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띄워드리고요. 저는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4: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5: 한 모금 같은 소리 안 해.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4: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6: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 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0: 독립운동가 김원순.
1: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빙빙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의 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남 해안과 경남,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밤에는 충청 이남 지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도권 지역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후텁지근한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23.8도를 가리키고 있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30분 사이에 정체 구간이 늘어난 곳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이제는 강일에서 서종까지 20km 구간에서 쭉 정체가 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20분 정각 같은 구간에서 차량이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반포까지 시구간 정체를 보이고 있고 이후로는 천안 진입해서 2km 구간 정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구미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의 증거물 폐기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담당 수사팀이 부친에게 장윤기 집주소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조경원 기자입니다.
2: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에 감찰관을 보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당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이 집에서 증거물을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현지 감찰에 착수한 겁니다. 감찰팀은 먼저 담당 수사팀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거나 보존하는 조치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전체적인 수사 과정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수사 기록 전반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담당 수사팀이 장윤기 부친에게 집주소와 비밀번호까지 넘겨준 사실이

0: 검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가족에게 증거물이 있는 피의자 집 정보를 제공한 셈인데 이것도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감찰팀은 장윤기 부친이 증거물을 훼손해 폐기한 동기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 수사팀은 장윤기가 구속된 이유라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집 주소를 알려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폐기된 물건은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데다 압수하지 않았을 뿐 영상 촬영과 DNA 감식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 수집을 마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27일 만에 잠시 열렸던 잠실개표소가 다시 굳게 닫힌 가운데 봉쇄 시위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차질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2: 경기장 출입구마다 구호가 적힌 종이가 빼곡합니다. 잠실 개표소가 다시 봉쇄된 다음 날, 시민들은 평소처럼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3: 잠시 개방됐던 출입구 앞에는 시민들이 다시 자리를 잡았고, 현재는 경기장 일대에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력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2: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현장 조사에 나서자 봉쇄 27일 만에 굳게 닫혔던 경기장 출입구가 잠시 열렸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잠시나마 업무 정상화를 기대했던 체육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길어지는 업무 차질에 대한체육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적 책임과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4: 저희가 직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협회 한 협회당 한 10명 내외거든요.
5: 대한체육회 관계자
4: 직원들이 만약에 지쳐서 진짜 떨어져 나가면 국내대 구조들이 좀 다 이제 마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경찰은 피의자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조기를 두르고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았던 여성에 대해선 다음 주 후반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표소 안에는 투표함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이 외부로 반출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거 없는 곳에 보관된 투표용지, 신고되지 않은 지표가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그제 하락했던 코스피가 어제는 5.8% 올라 8,000선을 회복했는데 삼성전자가 8%, SK하이닉스가 11% 급반등했습니다. 이 급변동에 따른 멀미에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 증시로 향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6: 코스피는 장 초반 3% 급락을 더하며 7,30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 검토 보도와 함께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가 호남 4개 반도체 공장 증설을 두고 끝의 시작으로 본다고 언급한 데 따른 과잉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관의 4조 5천억 원 순매수세에 힘입어 시황이 급반전해 올해 들어 1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5.8% 급반등한 8,088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8%, SK하이닉스는 11% 상승해 장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반도체 경기가 꺼질 때는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했지만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7: 빅테크 5개 기업들의 주요 설비 투자 규모는
5: 허재환 유젠투자증권 상무입니다.
7: 201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에 지금까지 약 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에 TSMC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는 약 한 30%에서 한 40% 정도 는 것으로 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6: 급변동 장세가 상존하면 기업은 안정적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고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도가 높아집니다. 이미 서학개미의 미국 선호는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복귀 계좌에 대한 세금 혜택에 올해 들어 두 달 연속 줄던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둔 지난 5월 2천억 달러, 우리 돈 300조 원을 돌파하더니 지난달에도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9% 증가한 규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30원 내려 오랜만에 1,52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 5월 15일 이후 한 달 넘게 1,500원이 넘었습니다. 오는 6일부터는 외환시장이 24시간 열릴 예정이어서 거래량이 적은 밤사이 환율 변동성이 클 것입니다.

0: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고환율이 우리 경제의 뉴노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15조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고환율은 하반기 물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2: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월 15일 1,500원을 넘은 이후 줄곧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평균 환율은 IMF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1,500원을 넘었습니다. 원화 약세의 핵심 요인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대규모 순매도가 꼽힙니다. 외국인은 올해 상반기 코스피에서 148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조정 차원으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원화 약세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화와 함께 움직이는 엔화 약세도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달러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 당국이 변동성 확대에 충분한 대응 여력이 있으며 쏠림이 심해지면 즉시 시장 안정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14조 9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 안정
4: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3: 고환율 등으로
4: 장관입니다.
3: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자금 소진 시에는 추가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 좀처럼 잡히지 않는 고환율은 하반기 물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 상승을 부추겨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는 지난달 3.4% 상승해 2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5: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목적에 대해 선포만 하는 것이었다면서 마스터 플랜은 없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계엄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 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문건을 건넨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쓴 게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라고 해서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메시지 계엄과 취지가 맞지 않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와서 보니 부적절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12일 1심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도발이 악해지자 물리적 대응을 높여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한 걸로 보인다며 정당한 군사 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9일 오전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현안청탁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도 진행합니다. 2차 종합특검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리는 가운데 난데없는 내란특검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의 결정을 여러 번 뒤집으면서 서로 수사하는 게 없다고 꼬집거나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맞서는 모양새가 펼쳐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공개 충돌의 발단은 권영빈 종합특검보의 발언이었습니다.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수사에 다시 착수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며 내란특검의 각하 처분을 직격한 겁니다.
7: 내란 특검에서 하지 않은 것을 왜 종합특검이 하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서 요지는 내란 특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6: 이에 내란 특검에선 당연히 검토하고 처분한 것 아니겠냐며 나이선 반응이 되돌아왔습니다.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종합특검이 불기소 처분을 뒤집어 유죄로 수사하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인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조 전 단장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하며 위법적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부한 행태를 이미 고려했다며 종합특검 판단에 동의하지 않음을 에둘러 내비쳤습니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등 내란 수사와 재판에 도왔던 내부 고발자들을 연이어 피의자로 입건한 점도 양특검 사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8: 저도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오늘 들어가서
4: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6: 종합특검에 왜 내란특검이 피의자 변호인 역할을 하느냐는 볼멘 소리와 내란특검에 진행 중인 재판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충돌하며 양측 갈등은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9: 일각에서는 종합특검의 출범 목적부터가 기존 3대 특검이 놓친 점을 파헤치는 것인데다가 병존하는 특검 사이 의견 차이 조율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 같은 갈등은 종합특검 출범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5: 합성목재 예스팀바.
14: 경동산업 주식회사.
1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6: 건강해.
1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7: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8: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9: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1: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2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전남 해안과 경남, 제주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데요. 수도권과 충청지역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또한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일요일인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 동안에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함도 더해지겠는데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도, 광주 28도, 대구 30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 서울 시내는 계속해서 전반적인 교통 흐름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현재 밀리는 곳은 북부간선도로 상황인데 외곽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월릉에서 신내까지 교통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정체 서행이 시작이 됐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한강대교에서 한남대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일대로 짧은 구간에서만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영동고속도로가 강릉 쪽으로 용인에서 양지터널, 호법에서 이천까지 이제는 10km 구간 정체로 조금 정체 구간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이용해서 외곽 양양으로 가는 길은 덕소산패에서 서종, 춘천 부근 일대로 모두 앞에 18km 구간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서두를 것 없이 조금은 여유를 부려도 괜찮은 주말 토요일 아침입니다. 천천히 흐르고 있는 이 아침 시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로 힐링하는 토요일 8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8시 뉴스앤뮤직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7월의 주말 아침 함께하고 있어요. 라디오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여유롭고 또 마음 편한 곳이길 바라며, 날은 좀 흐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계신 곳에 환한 음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참여 기다립니다. 신청곡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통해 참여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팅창 통해 글 남겨주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스팅과 로드 스튜어트, 브라이언 아담스의 All for Love 먼저 만나보고요. 이어서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All for Love, 스팅, 로드 스튜어트, 브라이언 아담스의 목소리, 이어서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까지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상대학교의 지역을 비하하는 조롱성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의견한 야구협회 관계자들이 강요와 협박,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 양혜영 회장과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협회가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교육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 고등학생들의 미래를 짓밟는 징계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직 육군 교육사령관들이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비롯한 전직 육군 교육사령관 12명은 사관학교 통합이 합동작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합동작전은 고급 사령부급 임무로서 군에서도 중령급에서 교육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생도 때부터 합동성을 위한 통합교육을 한다는 건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에게 마라톤을 가르치겠다는 것과 같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관학교 교육체계 재설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율리안 나겔스만 독일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했습니다. 독일 축구협회는 베른트 노엔도르프 협회장의 제안에 따라 나겔스만 감독과 계약 종료를 감독이사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나겔스만 감독이 먼저 사임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지만 현지 매체들은 노엔도르프 회장 등 협회 수뇌부가 자진 사퇴를 권유했다며 사실상 경질로 해석했습니다. 독일은 지난달 19일 파라과이와의 월드컵 32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하고 짐을 쌌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YTN 라디오에서는요. 오전 7시 20분 7시 뉴스 앤 뮤직을 시작으로 늦은 밤까지 매시간 20분 생방송으로 뉴스 앤 뮤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돌아오는 월요일입니다. 7월 6일부터 YTN 라디오의 이 평일 프로그램들이 대대적인 개편을 맞이합니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쁜 아침을 힘차게 열어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새벽 6시 20분에 신설되고요. 오전 10시 반에는 더 길고 깊어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또 저녁 5시에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저녁 시사방송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기에 또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 채널도 새롭게 문을 열었으니까요. 새 단장한 YTN 라디오와 함께 출퇴근길 그리고 일상 속 채널 고정해 두시고 함께해 주세요. 또 다음 주 7월 7일 화요일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 커피 쿠폰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하루 더 빨리 시작합니다. 이 모든 개편일에 맞춰 7월 6일 월요일부터 커피 쿠폰 이벤트 시작이 되니까요. 각 프로그램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 커피 쿠폰 당첨의 기회까지 놓치지 말고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도 전해드리고요. 저는 간추린 뉴스 준비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김건모의 첫인상,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측은 공지를 통해 이 의원이 성폭행 테러물에 대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게시자와 유포자, 가담자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선처 없이 민현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이 유담 씨의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한 지 7개월 만에 유승민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10시 유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인천대학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채용심사위원 등 23명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이 다른 경찰로부터 정보를 얻고 주요 증거물을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에 대한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 씨 아버지가 경찰 수사팀에게 집주소와 비밀번호를 파악해 성인용품 등 증거물을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 씨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성인용 인형의 유전자 정보 감식 보고서도 검찰에 6주가량 늦게 전달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식 결과 보고서에는 장윤기의 차량과 소지품에 묻은 유전자 분석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좋은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학창시절 듣던 노래들이 추억에 빠지게 합니다. 8616님. 개편하면은 제 머리카락 정리도 한번 해야겠네요. 1069번님. 비가 그쳐서 커피 마시면서 뉴스앤뮤직 함께합니다. 2863번님. 아내가 인사동에서 개인전을 하고 있는데요. 독립개인전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홍보가 잘 안 됩니다. 인사동 갤러리 오셔서 많은 분들이 그림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787번님. 아, 그렇군요. 저도 한번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고 계셨는데요. 8시 뉴스앤뮤직 노래 두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흐르고 있습니다. 신승훈의 그 후로 오랫동안까지 띄워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110만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 일부 제주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밤에는 충청권 남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남 남부에는 최대 60mm, 그 밖에 남부 지역에 40mm, 충청 남부에는 최대 1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수도권에는 오후까지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오늘도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서울이 31도, 대전 31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소통 원활했던 고속도로들도 정체가 시작이 됐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가는 길은 팔탄에서 화성휴게소, 포승에서 서해대교까지 각각 3km 구간씩 정체가 시작이 됐고요. 경부고속도로도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양재, 망양휴게소에서 천안, 독립기념관 부근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속까지 모두 앞에 19km 구간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양화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는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일 오전 10시 30분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축인 영남권을 피지컬 AI, 우주항공과 같은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우주 개발 속도에 맞춰 달 착륙은 2년 앞당기고 한국판 스타링크도 2035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3: 우주항공산업의 거점은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 나루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을 끼고 있는 남해안입니다. 현재 0.7%인 전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35년까지 3%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이 2030년 중반까지 달 기지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는 등 달 탐사 경쟁에 속도가 붙으면서 우리 정부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4: 2032년 차세대 발사체로 계획했던 달 착륙에 앞서서 누리호를 활용해 2030년 소형 달 착륙선을 달에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3: 누리호는 달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700kg급 소형 달 착륙선을 궤도 수송선에 실어 달로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주권과 국가 안보를 위한 이른바 한국형 스타링크는 우주 산업 생태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2035년까지 저궤도 위성 수백 기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 위성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들고 산업 경쟁력이 생길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